사각형에 마른 모의 성질을 추가하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른 모가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려면 마른 모에다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해주면 정사각형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직사각형이란 범주가 이 정도 있고 마른 모란 범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정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 마른 모의 성질이 필요로 하니까 마른 모의 성질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요 성질을 만족하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대요. 또 하나, 대각선의 입장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얘네가 탁 수직이 돼버린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직사각형은 바로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마른 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성질이 필요했는데 이 직사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한 내각이 직각, 즉 90도를 이룬다면 비스듬한 게 똑바로 세워지더라. 아, 마른 모가 세워지면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아니면 대각선. 마른 모는 이미 수직이잖아요. 근데 길이가 같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이까지 같게 만들어 준다면 아, 마른 모 플러스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연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X, Y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른 모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마른 모의 성질, 요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대요. 따라서 X는 8. 체크해 볼수 있고요.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내각이 직각, 즉 90도를 이루니까 Y의 값은 90.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도 깔끔하겠죠. 자, 이번에는 대각선의 입장에서 볼게요. 대각선. X, Y값을 똑같이 구해줄 건데 얘는 직사각형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요. 좀더 세분화해서 파고들자면 AO, BO, CO, DO 길이가 전부 같죠. 따라서 여기가 6이라면 x도 6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고 또 y 갑자기 뜬금없이 있는 게 아니죠. 마른 모의 성질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더라. 오케이. y는 90. 이렇게 가면 깔끔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직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지금 빨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됩니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마른 모의 성질인데요. 그러면은, 아, 이 직사각형 ABCD가 마른 모의 성질 두 가지 있었어요. 지금 빨리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 주거나 두 번째, 그렇죠. 대각선. 대각선이 수직이거나. 그두 가지를 생각해서 6, 7, 9번 중에 한번 풀어 볼게요. 자, AB랑 BC의 길이가 같다. AB랑 BC의 길이가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이거 마른 모의 성질이니까 직사각형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대각선 AC와 BD가 수직이다. 이 수직은 대각선이 수직이다. 마른 모의 중요한 성질이었기 때문에 7번 또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을 되게 만들더라.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9번. 이번에는 OAP. 여기가 45도라고 줬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45도인 거랑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 9번에 별표. 여기가 45도라면 우리는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뭐를 보장받을 수 있냐면 잘 보세요. OA, OB, OC, OD 길이가 같죠? 여기 45도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OAB가 아주 특별한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여기도 45도가 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45, 45, 오케이. 여기 90도네.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OAB가 45도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AC와 BD가 결국 수직이다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9번도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 조건으로 이런 수직 조건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직사각형이 모자른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한다면 정사각형이라고 불리겠다. 그런데 변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AB와 BC의 길이를 깔끔하게 맞춰주면 우리는 얘가 정사각형이 되겠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X의 값은 7.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얘기할게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그렇죠. 막 말하고 싶죠? 뭐가 필요하냐? 직사각형의 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 내각이 직각. 이렇게 비스듬히 있던 거를 똑바로 세워주면 돼요. 즉, 한 내각이 90도. 이거를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또두 번째, 대각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대각선의 길이를 맞춰줘야 되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 14, 12, 13, 14 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AB랑 AD랑 길이가 같대요. 이거 뭐야? 이거 원래 마름모의 성질이잖아요. 즉, 마름모의 성질 12번은 원래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성질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정사각형이 되게 부족합니다. 얘는 여전히 마름모예요. 그 다음에 13번. 각 A를 90도로 만들었대요. 오케이. 한 내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 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반대쪽도 90도, 이쪽도 90도, 이쪽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내각을 90도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13번, 오케이. 정사각형이 되겠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14번,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 두 대각선의 길이를 맞췄대요. 즉, AC는 BD. 이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엄청난 특징이기 때문에 이 마름모 ABCD가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아진다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XOO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래요.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평행사변형에서 우린 정사각형으로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직사각형이 됐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마름모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마름모에서 정사각형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갔는데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으로 한 번에 가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에 가려면 결국엔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26에서 19번에서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 직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나열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좀 됐을까요? 자, 그럼 16번. ABC. 여기가요, 90도래요. 오케이. 90도야. 반듯하게 눕혔어. 그럼 얘는요, 직사각형은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마름모의 성질은 없죠. 따라서, 16번은 틀렸습니다. 직사각형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17번. 17번 보니까, AC와 BD의 길이가 같대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이제 알죠. 직사각형의 성질인데요. 그 중에서, AC랑 BD가 수직이기까지 해야 돼요. 수직이다. 마름모의 성질이네.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이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이니까 뭐다? 오케이. 평행사변형, 직업 정사각형 됩니다.
좀 이해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들을 그 관제 속에서 막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도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정사각형을 같이 만들어 가면 돼요. 자, 분포체크 6번을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가 GD가 정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아, 직사각형의 성질도, 마름모의 성질도 두개다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빠르게 훑어보면, 자, ABC가 90도, 오케이, 이거는 한 내각이 직각, 직사각형의 성질이고요. AC는 BD, 두 대각 선의 길이 같다? 얘도 직사각형의 성질. 이거 뭐야? 직사각형 성질, 직사각형 성질. 얘가 보장되는 거는 그냥 직사각형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마름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2번. AOD가 90도, 오케이, 두 대각 선이 수직이야? 그럼 마름모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AB랑 요 상태에서 AB랑 AD가 같대요. 얘도 여전히 누구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 가져와봤자 마름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번도 안 됩니다. 자, 3번. AC랑 BD가 수직이래요. 오케이, 일단 이거요.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마름모의 성질인데 그 중에 AO, BO 길이 같대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DO, CO 다 같을 거예요. 이거 많이 봤어. 직사각형의 성질이잖아.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이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성질이 되는 거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 5번이 왜안 되는지 빠르게 보자면, AB랑 AD 길이가 같아요. 오케이, 이거 마름모고요. 그 다음, AOB, 여기가 90도, 얘도 마름모의 성질이죠. 따라서 마름모는 안 돼요. 5번도 보면, AC랑 BD, 두 대각선 길이 같아요. 직사각형의 성질. CO랑 DO, 얘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성질. 따라서 얘가 보장해주는 건 직사각형일 뿐 정사각형은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엔 뭐다?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평행사변형만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6번 넘어가고요. 자, 6번 봅시다. 이제 실력체크 6번. 정사각형. 그 다음 AB, AD, AE 길이 같고 여기가 25도일 때 여기 크기를 구하래요. 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은 여기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을 막 활용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뭐가 있자고 봤더니 어잉? AD랑 AE랑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은 이 각을 포함하고 있는 요 삼각형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우리가 요 각, AED와 ADE, 요두 개가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어디만 구하면 되냐면 사실 요 크기만 구하면 돼요. 요 크기 구해서 180도 빼서 둘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근데 아직 뭐안 썼어요? 25도 이거 안 썼단 말이야? 이거 막 쓰고 싶어요, 막.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쓰지? 근데 아직 하나 더 놓친 거. 문제를 안 읽었죠?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면,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길이가 모두 같단 말이야? 또막 반짝반짝 빛나요. 25도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이등변이네? 아, 여기 25도? 그럼 여기도 25도. 오케이. 50도니까 여기가 꼭지각 130도란 말이에요. 130도인데 직 정사각형이니까 90도 빼잖아요. 그럼 여기 몇 도? 아, 40도네. 꼭지가 40도 빼면 140도 남고요. 하나당 몇 도다? 오케이, 70도. 정답 4번. 이렇게 풀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8번. PB, BC, PC. 이거 정삼각형이잖아요. 얘 정사각형이고. X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 지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여기만 알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90도에서 여기 빼주면 X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죠? 아, 이거 또 이등변이네. 이등변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도 알아요, 심지어. 왜?
여기 60도잖아요.

그럼 여기 90도에서 빼주면 30도란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 하나에 몇 도다? 75도다. 박수. 다 됐죠? 90도에서 75도를 빼면요, 결국 가격대의 크기는 몇 도다? 15도다. 이 정사각형과 이등변 삼각형, 이 속에 숨어있는 이등변 삼각형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 지금 6번, 8번 연속으로 풀면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워볼 정사각형 이 개념이었는데요.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정사각형이 되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이 정사각형은 완벽히 이해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과 고난도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영자 어서오세요. 네, 오늘 새로운 파트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유닛 3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음 시간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힘내세요. 자,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단어 공부 별거 아니다. 우리 주제별로 한번 묶어서 보자. 뭐에 대한 주제? Thoughts and opinions로 넘어갑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각각 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소제목은 바로 ideas and concepts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생각, 어떤 아이디어들, concept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너무 쉽다요. 그죠? meaning, meaning. 일단 의미나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mean이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의미하다, meaningful, 의미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 hidden meaning, 숨겨진 의미. 이 단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까?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가볼게요. context. context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별표. 자, context의 con은요, 함께. 즉, 텍스트가 여러 개가 함께 나와 있는다. 즉, 맥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하나의 문장만 딱 보면 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맥락을 여러 개의 텍스트를 같이 놓고 보면 아, 이가 맥락상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맥락이나 문맥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contextual, UAL을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었고 contextualize, IZE를 붙이게 되면 뭐뭐화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In context, 맥락 속에서 맥락 안에서 그럼 맥락이 없이 라고 하려면 out of contex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을 무시하고 라는 의미가 돼요.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The world changes. 단어는 변화를 합니다. 뭘 변화시켜요? meaning, 의미가 바뀌어요. 단어의 의미, 그죠? 단어는 변화합니다.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뭐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가 돼요? Depending on the context, 맥락에 따라서요. 맥락에 따라라는 표현을 depending on the context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로 depending on이라는 표현이 어디 어디에 따라 좌우되다,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죠. 그래서 depend on을 우리가 그냥 depend의 의미만 생각해서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진다, 뒤에 거에 따라 좌우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단어는 변화합니다.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요.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context.

텍스트, 맥락 속에서, out of context, 맥락을 무시하고 라는 표현까지 같이 챙겨두시고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Factor, factor. 이 단어도 기본 단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요인이나 원인, 특히 요인이나 요소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reason이라는 단어가 원인이라는 의미, 이유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인이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element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in context,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요인이나 요소라는 의미로 쓰여서 element와 비슷한 의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돼서 reason이라는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까요? Human beings, 인간은요, are easily influenced, 쉽게 영향을 받아요.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 그래서 어떠어떠한 요인,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에 factor 앞에 어떤 형용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바뀌겠죠? 자, 그 다음, specific. Specific. 이 단어는 한번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에서 spec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spec은 보다 이 se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눈에 보이게 아주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바로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pec가 들어가면 일단 본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spec이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본다라는 의미를 이 의미에서 출발해서 그 의미를 다른 의미까지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ecific의 반대는 non-specific, no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죠. 불특정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pecify, 구체화하다, 특정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specifically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라는 형용사의 부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ally를 붙여서 구체적으로라는 의미의 끝에 이렇게 됐으니까 ally를 붙여서 specifically라고 해서 구체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to be specific, 확실히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하자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보시면 make your goal, 여러분들의 목표를 specific, 구체적으로 하세요. 왜? to build a good habit.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0개의 단어, 쌤이랑 데이 원씩 하나씩 공부해야지 라는 구체적인 목표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자,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abstract. abstract라는 단어고요. 앞에 강세가 올 때는 보통 형용사나 명사가 되겠고, abstract. abstract. 뒤에 강세가 올 때는 동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형용사의 의미가 얘가 워낙 강력하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의미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abstract이라고 하면 추상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 아, 추상적인 거에 상대적인 반대 의미는 뭘까 생각해보면, 그거 너무 추상적이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의미의 concrete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이 concrete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concrete, 동일한 철자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의미도 있고, 구체적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concrete는 우리가 딱 봐도 보이는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이란 단어가 concrete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추출하라,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조금 아울러서 앞부분에 요약본으로 놓는 초록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abstract이란 단어. abstract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명사의 의미, 형용사의 의미일 경우에는 abstract 앞에 강세가 오고 뒤에 강세가 올 때는 추출하라,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의 의미는 추상이라는 의미로 abstraction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추상적으로. 그래서 abstract art, 그럼 추상적인 미술, 추상적인 예술의 추상 미술이 바로 abstract art. 이때는 형용사의 의미로 쓰인 거겠지. 자, 그다음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essence, essence. 우리말로도 에센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essence라고 하면 본질이나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단 명사에서 우리 명사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본질이나 핵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핵심이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core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근육을 코어 근육을 길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or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 핵심이라는 의미를 만들 때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자, 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에센스의 의미가 있어요. 에센스라는 건 어떤 정말 이걸 농축한 진액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식물 중에서 추출한 에센스나 진액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예문을 보시면 the essence of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지. 문제의 핵심은 문제.

문제의 본질은 lies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형용사의 단어는 essential 이란 단어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언가가 필수적인 이라고 한다면 무언가가 중요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ly를 붙이면 본질적으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apture the essence, 본질을 포착하다 라는 의미, 이렇게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까요? assumption, assumption. 자, 일단 동사 먼저 살펴볼까요? assume이라는 동사입니다. 추정하다, 가정하다라는 의미가 assume이라는 동사예요. 자, 원래는 assume이라는 게 이제 가져가다. 어느 쪽으로 가져가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은데? 라고 추정하거나 그 의미에 대해서 가져간다. 라고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의미의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뭐라고 가정했습니다. 추측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assume이라는 동사 형태를 많이 쓰고요. assumption은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추정이란 뜻이고요. I, we, 이를 붙이게 되면 assumptive, 가정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여기 make an assumption, 가정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 make라는 동사와 어울리고요. under the assumption that 이하라는 추정해, that 이하라는 가정해라는 의미로 under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뭐뭐 하에, 뭐뭐 중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that이라는 가정하에라는 의미를 만들 때 that은 보통 동격절이 나와서 assumption과 같은 의미를 이루는 명사절을 뒤에 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의미가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문장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it was safe. 그것은 안전하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that, 명사절의 접속사절이 되겠고 assumption, 가정은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가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동격절의 대시 많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보시면 We have worked. 우리는 일해 왔습니다.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was safe.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잘 익숙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려운 문장의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아, 이거 그 의미구나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이렇게 분리해서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이런 구조를 같이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같이 챙겨두시면 나중에 고등 영어에 오셨을 때 아주 탄탄한 실력으로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덟 번째 단어 가볼게요. Alternative라는 단어고요. Alter라는 동사에서 출발했습니다. Alter는 원래는 바꾸다, 변경하다 이런 뜻이요.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그 상황에 다른 것들을 바꾸어서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alternative라고 하면 대안, 다른 선택지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의 의미로 대체 가능한 대안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alternative라고 하면 명사, 형용사의 의미를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ternative energy, 대안의 대체 에너지라고 해서 대체 에너지가 되겠고요. alternative medicine, 둘다 형용사로 쓰인 예시가 되겠네요. 대체약, 대체의학. 즉, 의술 대신에 약초를 쓰는 것과 같은 대체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문 볼게요. Solar power, 태양광은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 힘은, 태양 에너지는 i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대안이 되는 에너지 원입니다. 대체 에너지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alternative energy, alternative source. 이렇게 대체 에너지 원, 대체 에너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단어 가볼게요. flexibility, flexibility. 이 단어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flexible,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유연하게 라는 ly를 붙여서 부사 형태를 만들고요. flexibility, 명사 형태가 되겠죠? 유연성, 융통성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거의 상대적인 반대 의미의 단어는 rigid, rigidity. rigid가 바로 경직된 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flexible과 반대 의미의 단어에서 그거의 명사 형태인 rigidity라는 명사가 flexibility의 명사, 반대 의미의 명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lack flexibility in 어디에 유연성이 부족한, 어디에 융통성이 부족한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lack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동사로 쓰여서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네요. 예시 한번 볼게요. Athletes, 운동선수는요, improve their flexibility. 자신들의 그 운동선수들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어떻게요?
By stretching every day, 매일같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향상시키다. 이렇게 같이 한번 구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열 번째 단어입니다. Simplify, simplify.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Simple, 단순한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Simply, 단순히. Simplicity, 단순함. Simplify, 단순하게 하다. 반대는 complicate, 복잡하게 하다. 우리 뒤에서 complicated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요. 얘는 복잡한이라는 의미로 complex라는 형용사의 의미와 비슷하게 복잡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define, define 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fine, fine라고 우리가 보통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라틴에서 파생이 되는 이 fine는 finish의 뜻에서 나왔습니다. finish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야? 끝을 내는 겁니다. 즉,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펜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쓸수 있는 필기구 가운데에서 어떤 걸 펜이라고 해? 라고 그 펜의 의미를 끝내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define입니다. 어디까지가 펜의 의미야? 라고 그 끝을 맺는 거. 이게 한계를 두는 게 바로 define이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명사 형태는 definition, 정의. justice의 그 정의가 아니라 얘는 뭐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라고 그 의미를 한계 짓는 게 바로 정의가 되겠고요. definite, 분명한. 한계가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finitely라고 하면 분명히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A를 B라고 정의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A를 B로서라는 as라는 전치사와 많이 어울리게 됩니다. 예문 보시면 It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습니다. To 이하 하는 게요. 이 to 가져오신 주어죠? To define the concept of beauty. 미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define이라는 동사 어떤 의미를 한계를 짓는다. 그래서 정의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12번째, underline, underline 이란 단어입니다. underline, 앞에 강세가 오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밑줄 거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중요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underline, 라인을 아래로 긋다. 즉, 선을 아래에 긋다라는 의미로 밑줄을 긋다라는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밑줄을 왜 긋지? 아, 중요하니까 강조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emphasize, highlight라는 단어가 되겠죠. 빛을 높이 비춘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뭘로 이렇게 딱 표시해요? 형광펜으로 표시하죠. 그죠? 형광펜이 바로 highlight 펜이 되겠습니다. 빛을 높게 비추는 거. 그래서 얘가 강조하다 의미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consequence, consequenc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맥락상으로 이 consequence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result라는 단어와 함께 consequence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결과라는 단어로 result라는 단어와 비슷하고 아니면 outcome이란 단어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결과라는 의미였었죠. 자, consequent라는 형용사로 T를 끝에 붙이게 돼서요. 뭐뭐의 결과로 일어나는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치사 구로 연결어로 쓰일 수도 있겠죠. 예문 볼게요. Smoking 흡연은요 brings 가져옵니다. 뭐를요? Serious consequence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디에요?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는 의미, consequence, 결과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status, status라는 단어고요. status는 신분이나 지위라는 의미로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cial status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에 아주 딱 예쁘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 표시를 해 봤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current status, 현재 상태. 얘가 상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상태, condition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고, 지위라는 의미의 단어는 rank, 등급이란 뜻이 되겠죠? 어떤 등급,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지위, 신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position, 얘도 뭐예요? 지위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position이나 rank가 status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status, status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stable, stable이라는 단어고요.
안정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steady, 꾸준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반대말, 불안정한이란 단어는 unstable, 언을 붙여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사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 의미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명사의 의미보다는 안정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 먼저 알아두시고 이 형용사 형태의 명사화된 stability라는 단어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When the computer network is stable, 컴퓨터의 네트워크가 안정적일 때 errors will decrease, 오류가 줄어들 거예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무언가가 안정된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stable이란 단어, 여기서는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안정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able이라는 단어와 steady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반대말은 언을 붙이죠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reputation, 평판이나 명성이라는 뜻이고요. fame도 여러분들 명성, 평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reputation과 fame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reputation이 쓰이는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have a good reputation, 평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평판이 좋다. build a reputation, 평판을 쌓다, 평판을 만들다. earn a reputation, 명성을 얻다 라는 의미로 earn이라는 동사를 쓰거나 build라는 동사를 쓰거나 have라는 동사를 써서 이렇게 굳어진 표현들을 만든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has a strong reputation for quality. 그 식당은요, 질에 있어서, 즉 품질에, 좋은 품질에 대한 강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식당은 굉장히 가면 좋은 양질의 음식을, 그런 그 메뉴들을 제공한다라는 강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Strong reputation, 강한 명성, 즉 좋은 명성, 아주 적절한 좋은 명성이라는 의미로 strong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이게 된 거죠. 좋은 평판, 좋은 명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brief, 짧은, 간결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short라는 단어, 반대말은 긴이라는 의미, detail. 짧고 간단한 것에 좀 상대적인 단어가 또 의미가 detail, 상세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짧은 설명의 반대가 되는 게 상세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rief의 상대적인 단어가 long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detailed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요. briefly 이렇게 되고요. after a brief pause, pause가 여러분들 쉼, 휴직입니다. 잠시 동안의 pause 이후에, 잠시 동안 멈춘 후에 she continued speaking, 그녀는 말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brief라는 단어, 짧은 간결한이라는 뜻이에요. 18번째 단어, contemporary라는 단어고요. con이 함께라는 뜻이고, temp가 여러분들, tempo가 박자입니다. 순간이라는 뜻이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함께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같은 순간을 살아간다는 게 동시대적인, 당대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금 사람들이 현재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현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 혹은 동시대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형태가 contemporary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당연히 현대적인 이라는 modern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현대 중 상대적인 의미가 고대의라는 ancient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부사는 끝에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서 contemporary라는 부사를 만들게 됩니다. contemporary art, 현대 미술, be contemporary with, 뭐뭐와 동시대이다. 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라는 의미로 이게 contemporary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with라는 전체랑 쓰여서 뭐뭐와 동시대이다 라는 의미를 만들게 된다. 19번째 단어 갑니다. spectacle 이란 단어고요. spect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pecific 이란 단어가 구체적인 이란 뜻이었잖아요. 특정한 spectacle 이란 단어. 와, 그 영화는 엄청나게 spectacle 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엄청나게 장관이다, 볼거리가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경거리, 장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pectacles,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게 되면 안경이라는 뜻도 있대요. 일단 구경거리, 장관이라는 의미를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spectacular라고 하면 엄청나게 장관인, 눈으로 봤을 때 와, 엄청나다, 볼거리가 엄청 많다라는 장관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눈부신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spectacularly, ly를 붙이면 인상적으로라는 뜻이야. spect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예, 보다란 의미다. 그래서 spectacle, 볼만한 장관인이란 의미. 그래서 명사로 구경거리나 장관이란 의미가 되고, spectacular라는 단어가 그거의 형용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 단어 볼게요. Silence, silence. 이 단어 어렵지 않죠? 명사의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묵이나 고요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동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Silence는 조용히 하다라는, 조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quiet에도 고요함이라는 명사로 유

위어로 보여주고요. 반대는 이제 소음, 시끄러움이라는 noise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되겠죠. 형용사 형태는 silent, 조용한, silently,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겠고요. break the silence, 침묵을 깨다. remain in silence, 침묵을 유지하다, 침묵을 지키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break나 remain을 써서 이런 의미를 같이 굳어진 표현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일단 명사에서 출발한다. 명사의 의미를 먼저 머릿속에 쏙 넣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배나 숭배라는 의미가 되겠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숭배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뭐 원시 시대나 정말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 대상, 특히 태양에 대한 숭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Sun worship. 그렇지. 태양 숭배는 is found in. 어디서 발견이 돼요? In many cultures of the world. 세상의 많은 문화권에서, 문화에서 발견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태양 숭배, sun worship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sun worship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worshipper.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p를 하나 더 붙이고 ppr, er을 붙여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명사로 예배자, 숭배자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다음 단어 나와라. 자, conscience, conscien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conscience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science는 과학이고 얘는 conscience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 양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f you act against your conscience,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you will feel guilty.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쵸? 내가 뭔가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무거우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 against one's conscience. 누군가의 양심에 반하는 이란 의미를 만들게 되고요. conscience라고 하면 양심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consciously라고 하면 ly를 붙여서, consciously라고 하면 ly를 붙여서 양심적으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have a guilty conscience, 양심의 가책을 끼다, against one's conscience, 양심에 어긋난이라는 의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 표현들 이렇게 적용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263번, disgust라는 단어로 뒤에 강세가 옵니다. 얘는 혐오감, 역겨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예, ing를 붙이면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이 표현 참 많이 써요. disgusting, 역겨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고, disgusted라고 하면 그 혐오감을 느끼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또 됩니다. 형용사가 두 가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disgusting이라고 하면 역겨운, 역겨운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하면 disgusted라고 ed 형태의 PP 형태를 만들어서 형용사, 굳어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be disgusted at or with. at이라는 전치사를 써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어떤 것에 혐오감을 느끼다 이렇게 표현을 할때 be disgusted 그다음 전치사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거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264번 단어 갑니다. perhaps라는 단어가 되겠고 perhaps는 무슨 뜻이야? 우리가 부사로 이거 참 많이 보잖아요. 아마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아마 어쩌면이란 부사가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뭐 접속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조동사도 아닙니다. 아마도 옴모일 거야라는 may라는 조동사는 추측을 나타내죠. 얘는 그냥 부사일 뿐입니다. 아마 어쩌면이란 뜻이에요. maybe or possibly라는 부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같이 묶어줄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 is perhaps 그는 아마도요 the best player on the team. 그 팀에서 최고의 선수일 겁니다라고 할때 perhaps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쓰이게 된다. maybe, possibly라는 부사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signify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좀 챙겨둘까요? 일단 sign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sign은 원래 신호,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뭐 signal이라고 하면 뭐 신호라는 의미도 되겠고 sign 동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signify는 그 표시를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별 표시를 했죠, 그죠? 이별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ignify라고 하면 어떤 신호를 주다, 어떤 신호로 나타내다라는 의미에서 의미하다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명사,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합니다. 하찮아서 표시하지 않잖아요. 중요하니까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까요? Do you know? 알고 계세요? What this symbol signifies? 이 상징이 what

골고루 좀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꼭, 꼭,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네. 자, 26번째 단어는 contain. contain이라는 단어고요. 우리가 왜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contain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담다, 포함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박스를 가리키게 되겠죠?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include라는 동사의 의미, 포함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in의 반대인 ex를 붙이면 배제하다라는 exclude가 되죠. 자, does this drink contain any sugar? 이 음료가 어떤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 음료에 설탕이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고요. 컨테이너, 아까 선생님이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담는 그릇, 용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ontain A within B, B 안에 A를 담다, A를 포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적인,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confirm이라는 단어고요. 선생님이 이거 firm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firm이란 단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firm은 회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 맞아. 얘는 확고한, 단호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식당을 예약했는데 그 식당의 예약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확인하다,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 전화해서 제 예약 사항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확인하다,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Verify라는 동사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Confirmation, 확인이라 확정. Confirmed라고 하면 확정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돼 있다라는 거 그걸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굳어진 게 되겠죠. 그래서 확정된 상습적인 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일단 확정된 이란 의미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Confirm reservation 이렇게 많이 써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예약 사항 확인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약을 확인하다, 예약을 확정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Confirm 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째, remind. 마음속에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기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call 이라는 단어에 re도 역시 다시 불러내다라는 뜻이니 상기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는 뭐겠어요? 상기시키는 거니까, 뭔가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기억해 내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는 forget, 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reminder, 알림,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의미. remind A of B. of라는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of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remind A of B. A에게서 B에 대해 상기시키다. A한테 B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 of라는 전치사를 같이 쓴다. 이게 굳어진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같이 꼭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29번째 단어, neither nor be. 자, neither 부정적인 표현, nor라는 뒤에 오는 연결어랑 같이 쓰이게 됩니다. neither nor be라고 하면 A도 B도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왜 N에다가 표시를 했냐면 neither nor be의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either A or B는 뭐냐? A 혹은 B 둘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둘중 하나는 선택을 하는 거고 neither A nor B는 둘다 아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둘 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A 그리고 B 둘 다라는 의미의 both A and B라는 표현이 반대적인 의미. neither the teacher nor the students. 선생님도 학생들도 were late. 늦지 않았습니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 여러분들 이 표현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stance의 의미가 예나 사례라는 의미로 example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for example, for instance,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30개의 단어 아주 멋지게 완성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뭘로요? 그렇지. Daily Practice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ideas and concept에 해당하는 Daily Practice 문제 풀어왔죠? 좋습니다. 자, A번 파트는 뭐를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느냐? 각각 지금 A에 주어진 영단어와 밑에 B에 주어진 우리말 뜻을 한번 연결시켜서 맥락에 적절한, 여기서 지금 명령사전식 프리가 나왔죠? 맥락에 적절한

적절한 단어를 그리고 의미를 각각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ontext는 뭐예요? In context, 맥락 안에서, 맥락상, out of context, 맥락 없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라고 해석했었죠. silence란 단어, 침묵, 조용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repetition, 그렇지, 평판이라는 단어, fame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였고요. worship, 숭배, 예배, 예배하다라는 명사, 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2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연이어서 풀어볼게요. 2번, the situation or information, 상황이나 정보래요. 이 상황이나 정보는 어떤 건데? That helps you understand something.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정보나 상황이래요. 자, 내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 맥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context, 그리고 맥락, 이렇게 의미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the opinion people have about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다시 말하면 뭔데? What others think of someone.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이상민 쌤은 어떤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치. 평판, 명성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reputation이라는 단어와 평판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B로 갑니다. 자, 두 단어의 관계. 우리가 이거 매 파트마다 하고 있어요. 특히 반위 관계나 유위 관계에 있는 유위어 반위어의 그 문제들 여러분들 꼭잘 챙겨두셔야 되는데요. 자, 1번은 일단 뭐의 관계일까? Remind, 다시 상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Recall, 다시 불러내다 라는 뜻이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위어 관계 만들어봐 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시가 나왔네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럼 뭐? 그렇지. For instance 라는 표현도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2번, brief. 무슨 뜻이었더라? 간결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short, 짧은이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잠깐, 비슷한 의미의 단어 연결해봐. result, 결과. 결과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단어? 조금 길이가 길었어요. 그렇지. consequence라는 단어입니다. consequence.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연구의 결과, 어떤 연구의 조사를 내서 나타낸 최종 결론이라는 의미로 result나 consequence는 맥락상에서, 지문상에서 굉장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니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Contain, 포함하다, include, 포함하다. Modern, 현대적인, 그러면 현대적인, 동시대적인이라는 단어. 뭐였더라? 그치, 이것도 조금 길었는데 꼭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Contemporary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temporary, 그 다음 modern,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현대적인, 동시대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파트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알맞은 이 빈칸에 들어갈 맥락을 고려해서 들어갈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remind, 무슨 뜻이었더라? 네, 그렇지.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었고, define, 그렇죠. 정의하다라는 뜻이었고요. Confirm,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지. 확실하게 굳히다라는 뜻이니까 확인하다, 확정하다. Underline, 자, 밑줄을 긋다라는 뜻이니까 정말 밑줄을 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강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강조하다. 자, this photo, 이 사진은요, 나한테 우리 학교 여행을, 우리 학교에서 간 여행을 상기시킵니다가 되겠죠. of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으니까 reminds me o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에다가 s를 붙여서 단수형이 주어야라는 표시를 해준 거죠. 2번, the dictionary. 그 사전은요, can difficult words clearly. 단어를 분명하게, 어려운 단어를 분명하게 뭐할수 있을까요? 어려운 단어야. 사전 찾아보면 의미가 나와 있죠. 정의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define이라는 동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How about calling the restaurant? 식당에 전화해보는 거 어때요? To confirm our reservation. 우리 예약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confirm이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0개의 단어와 문제 정말 잘 해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daily review로 여러분들 마지막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1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인데요. 이번 챕터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열공해 볼 거고요. 오늘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보게 될 겁니다. 투부정사, 문법적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부정사를 잘 배운 것 진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잘 배우기 위해 투부정사를 배울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거 맞죠? 선생님 지금 우리말로 배우다라는 단어를 배우는 것, 배울, 배우기 위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영어로 배우다, learn 이 동사를 배우는 것 또는 배울 또는 배우기 위해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learn이라는 우리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주면 이게 때로는 문장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것, 어떤 때는 배울, 어떤 때는 배우기 위해 이런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to 동사 원형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다양한 쓰임이 나와주는 거잖아. 이거를 문법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오늘은 바로 명사적인 용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단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건 뭐냐? 뭐뭐하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명사라는 거는 그래요. 어떤 것의 이름, 명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하다를 가지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주니까 우리말로는 to 동사원형, to 부정사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면서 문장에서 여러분들 명사 역할하는 거야. 명사는 그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게 되죠. 이렇게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의 의미로 문장에서 여러분들 to 동사원형, to 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줄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고요. 특별히 주어 자리에 올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주어 자리에 나와준 투부정사는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우리 예문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우리 A번에 1번 문제로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 근데 이거를 문장의 주어 자리에 넣어주기 위해 앞에 to를 붙여주고 learn이라는 동사를 동사 원형 써준 거죠. 그런데 to 부정사가 그런데 지금 문장의 주어 역할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it's not easy, 쉽지 않다 라는 쌤은 동의할 수 없는 문장인데 어쨌든 여기는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 우리 현재형 아가 아니라 is가 나와줬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o learn 투부정사 여러분들, 그리고 to learn English 결국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문장 전체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만 분석을 하게 되면 to learn 배우는 것, 뭘 배우는 거야? 영어를. 투부정사에 목적어가 붙어줬네요. 근데 보세요. 우리 learn이란 단어가 원래 동사일 때 뭘 배우는지 목적어를 써주는 동사로 활용이 가능했죠. 물론 여기는 이 learn이 문장의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로 문장의 주어 역할하고 있죠. 하지만 동사일 때 원래 특징, 얘가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던 동사였고요. 투부정사일 때도 여기 English, 목적어를 취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표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to becom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는 것,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 역시 여러분들 주어 역할하고 있고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take라는 동사에 s가 붙어준 거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과학자가 되는 것이 takes years, 수년이 걸린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투부정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문장 통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쌤이 런이란 동사가 원래 동사일 때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투부 정사일 때도 그 성질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지요? 마찬가지요. become 같은 경우에는 동사일 때, 얘는? 그래요. 보호를 또 필요로 했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부 정사로 바뀌었을 때도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는 a scientist. 이게 투부 정사의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문장 전체로 보게 되면 투부 정사 부분이 문장의 주어 역할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become이라는 동사가 원래 동사일 때의 특징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투부 정사의 또 보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됐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요. to swim, 수영하는 것. 투부정사 역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제? 밤에. 근데 이게요. swim이란 이 단어가 수영하다라는 동사일 때 언제 수영하는지. 자, 꾸며주는 말. 붙여주는 거 가능하잖아. 투부정사일 때도 수영하는 것. 언제? 밤에. 이런 식으로. 자, 투부정사를 꾸며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사 역할을 해준 말이 붙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부사구가 붙을 수 있다라고 설명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동사로 활용되는 건 아니지만 투부정사로 사용될 때도 어쨌든 원래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 주어 단수 취급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동사가 아가 아닌 is가 나와줬다라는 거야. 밤에 수영하는 것은 it's dangerous, 위험하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때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 예문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아니에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투부정사가 이끈 우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구조의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문장 구조를 살짝 바꿔주는데요. 그게 뭐냐? 투부정사를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했는데 그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거든요. 그때 바로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 이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좀 전에 봤던 예문,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문장, 이걸 가지고 그런데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했잖아.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요. 이 중요한 주어 자리 비워둘 수 없거든요. 그때 활용되는 거 바로 가짜 주어, 가주어 is예요. is는요 당연히 이때 우리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 뒤로 밀려나긴 했지만 이 투부정사 얘가 진짜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is은 가주어, 가짜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 얘가 진짜다, 진짜 주어다, 진주어라는 문법 용어로 불려진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우리 A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랑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TV를 보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우리 보다란 동사를 가지고 문장의 주어 역할하도록 투부정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에 그렇죠. To watch.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투부정사가 이끄는 우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비동사 우리 현재형 아가 아니라 is가 나와줬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치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 테니스를 치다라고 할때 play tennis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문장의 주어 역할하기 위해 투부정사로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빈칸에 to play가 정답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투부정사가 이끈 우리 문장의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동사람들 형태 보세요. make가 아니라 makes가 됐다라는 거. 그렇죠? 3인칭 단수 취급된다라는 거예요. 6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와줘야 되는 건데요. 영어로 바꿔준 거 보니까 is 문장의 주어 자리에 보이고 있죠. 뭘까요? 아, 원래는 투부 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투부 정사를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 is를 활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It is wrong.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뭐예요? To tell a li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문장의 진짜 주어 역할하고 있는 진주어가 되겠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it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나와주지만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이시다라고 분류해 주는 거예요. 7번.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라고 얘기할 때 ride a bik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장의 주어 자리, 그러니까 to 부정사로 to ride a bike is good exercis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8번. 사진을 찍는 것은 나의 취미다. 자, 사진을 찍는 것은 보세요. 사진을 찍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take picture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문장의 주어 역할하기 위해 뭐로 바꿔주는 거야?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로 바꿔주고요. 문장의 주어 역할은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예요. 빈칸에 to take가 정답이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그래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보세요, 여러분들. to 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뭐로 끝나니? pictures. 복수 형태의 명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to 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아가 아닌 is가 나와줬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번,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가주어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서 주래요. 자, to study English is fun.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is fun, 재밌다. 자, 보니까 여기는 to 부정사가 여러분들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거를 그래요.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가짜 주어 is를 활용해 준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 의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1번에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이 is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다. 이 부분을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이 자리에 it 넣어주면 되겠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get up early. 그렇죠? 2번 갑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is not easy, 쉽지 않다. 자, 이거를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가주어 it 넣어주는 겁니다. It is not easy to do two jobs.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하다. 뒤로 보내버리고요. 그 자리에 그렇죠? is라는 가짜 주어 넣어주는 거예요. It is important to make good friends. 됐죠? to 부정사 주어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도 확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명사로 끝나지만 to 부정사 주어이기 때문에 자, 지금 3인칭 단수 취급되니까 비동사 우리 현재형 is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is difficult 어렵다라는 의미 문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자리에 가주어 is를 넣어주는 거죠. It is difficult 어렵다. 가짜 주어 is는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됐죠? 가주어 진주어가 활용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보어 역할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인데요. 그런데 우리 보어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두 가지를 공부했잖아요. 사실 목적격 보어 자리 to 부정사가 나와주는 명사적인 용법 이미 공부한 거야. 우리 형식 공부할 때 5형식 문장 구조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와주는 공부했었죠. 선생님이 참고로 이제 교재 페이지 적어놨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1학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는 주격 보호자에 나와주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위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비동사가 이다 라는 의미일 때, 자, 그 뒤에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는 주격 보호 역할에 명사 역할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우리 교재가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예문을 보니까, My dream is, 나의 꿈은 이다. 나의 꿈이 뭔데? 나의 꿈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죠. 과학자가 되는 것. 이거 뭐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것. 그 의미로 지금 보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분류해 주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 이거 여러분들. to 부정사 뒤에 목적어 올수 있고요. 부사구 나올 수 있고요. 여기처럼 또 보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공부했던 대로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나서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주격 보호라는 거 이미 형식 공부할 때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 말. 그리고 주어가 보호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 봤던 예문. 나의 꿈이 뭔 거야? 과학자가 되는 것.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우리 주어와 보의 관계다.

말하는 거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련 단어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나의 계획은 6시에 떠나는 것이다. My plan is. 그런데 plan이 여기는 계획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활용되고 있고요. 나의 계획은 이다. 아,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리면 안 돼.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우리 보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보자리에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떠나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to live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5번 볼까요? 그의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의 꿈은 이다. 뭐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to teach 투부정사가 그런데 지금 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6번 나의 소원은 자전거를 갖는 것이다. 우리 wish가 그런데 소원이라는 의미 명사로 활용되고 있고요. 나의 소원은 이다. 뭐야? 자전거를 갖는 것. 그러니까 빈칸에 to have. 7번. 나의 목표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다. My goal is to become a famous singer.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그런데 주격 보호자리에 사용되고 있는 명사적인 용법이 되겠고요. 8번. 전의 계획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 그렇지요? to learn. 역시 보호 역할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B번.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련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건데요.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꿈은 his dream. 것이었다, 무엇이었다, was가 나와 줍니다. 뭐였대요? 세계를 여행하는 것. 우리 travel이 여기 있죠? 여행하다라는 동사로 활용 가능한데요. 여행하는 것,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렇죠. 투부정사를 바꿔주는 거야. To travel, 세계를, the world. 이런 식으로. His dream was to travel the world. 바로 1번의 정답이었고요. 3번 가볼게요. 그녀의 꿈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자, 그녀의 꿈이 주어 자리 나와줍니다. 이다 라는 의미로 비동사 is가 사용되고요. 뭐 하는 것?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To become. 그다음에, 훌륭한 피아니스트, a great pianist. 자, 이렇게 우리 정답 확인해 주고요. 역시 투부정사가 그렇죠.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역할하고 있는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5번 볼까요? 우리의 계획은 콘서트에 가는 것이다. 우리의 계획, our plan이 주어져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이다, 비동사 is가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다라는 동사가 go잖아요. 근데 가는 것, 자, 뭐뭐 하는 것의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 어떻게? 투부정사로 to go 어디에 콘서트에 to a concert 이런 식으로 our plan is to go to a concert. 6번 볼까요? 그녀의 바람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녀의 바람은 자 her hope, hope가 여기는 그렇지요 바람, 희망 뭐 이런 의미로 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문장이고요. 이다 동사가 먼저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다는 스터디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명사 역할을 하도록 투부정사로 바꿔주는 거지요. To study. 그 다음에 외국에서라고 얘기할 때 abroad.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정답은 her hope is to study abroad. 바로 6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우리가 주어, 그리고 보어 역할한 투부정사 공부했고요. 이제 하나 남은 거 바로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나와주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자,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죠?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재에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출제 빈도가 높은 동사들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의미상의 특징을 좀잘 기억하시면 좀더 암기가 쉬운 것이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이 얘기를 할때 예문을 드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준 동사들이 의미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면 이 투부정사가 이 동사의 의미에 비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주는 의미상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 예문턱에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강의가 안 되는 거죠. 집에 가고 싶다. 영어로 하게 되면 I want to go home 이란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나는 원해요. 뭘 원하는 거야? 집에 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want라는 동사가요, 대표적으로 뒤에 뭐뭐 하는 것, 이게 목적으로 나와줄 때, 이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 동사로 우리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준 동사예요. 근데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동사의 의미에 비해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문장에 적용을 하자면 나는 원해. 뭘 원하는 거야? 집에 가는 걸 원해요. 원하는 거, 지금 현재 상태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원한 다음에 투부정사 설명한 내용은 원한 다음에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hope, 바라다, 희망하다. 자, 바라는, 희망하는 내용으로 나와준 투부정사는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라는 게 먼저고요, 희망하는 게 먼저고, 바라는 일, 희망하는 일, 투부정사 내용은 일어나게 되면 바란 다음에, 희망한 다음에 나중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는 거지요? 맞죠, 여러분들? 플랜도 그러네요. 계획하는 일, 뭐뭐 하는 것이 여러분들 투부정사로 나와주는데요. 계획을 먼저 하고 계획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투부정사 설명한 내용은 계획한 다음에 나중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주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요. 의미상으로 이 동사의 의미에 비해 투부정사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상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문장을 통해 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문장들, 문제를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A번 문제는 밑줄 친 투부정사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골라 빙크를 써주는 건데요. 1번은 너무 쉽지요? 대놓고 여러분들 문장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죠? 아침에 걷는 것이 is good, 좋다. 주어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2번 볼까요? 그의 꿈은 was, 였다. 아, 뭐였는데? 꿈이 뭐였는지 보충 설명해 줘야 되겠지요?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보이네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 5번 볼까요? 주어 자리는 is이 보이는데 해석이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주어 역할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다. 가짜조고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미나가 결정했다. 여러분들 문장을 통해 우리 확인하셔야 되는 거. 이 동사 결정하다. 근데 여기는 결정했다. 과거형이에요. 어쨌든 뭘 결정한 거야? 파티에 가는 걸 결정한 거지요. 우리 decide라는 동사가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 뭐뭐 하는 것.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건데요. 그 목적어 자리에 뭐 투부정사가 나와주는 대표적인 동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봐봐. 미나가 결정했지요. 결정한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파티에 갔다면 파티에 가는 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의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됐지요? 미나는 그 파티에 가기로 결정했다. 동사의 목적어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수가 failed, 실패했다. 뭘 실패했던 거죠? 표를 구매하는 것.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네요. failed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학년 때 많이 나와준 동사는 아니에요. B번. 자,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과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3번. 그녀는 내일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자, 그녀가 내일 여행 가는 거를 계획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she plans. 그다음에 plan이라는 동사는 뭐뭐 하는 거를 계획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맞아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 주는 대표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to take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고요. 단어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take a trip이 여행 가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녀는 계획한다. 뭐를 내일 여행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녀는 내일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이 동사는요, 뭐뭐 하는 걸 계획하다, 뭐뭐 하는 것, 그렇지요.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동사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의미상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그녀가 계획하는 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하는 대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이런 의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요. 5번 볼까요? 우리는 다음 주에 그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 우리 need라는 동사들인데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we need to meet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6번 볼까요? 그들은 지하철로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 아까 봤던 대로 이 동사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라고 할때 뭐뭐 하는 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이고요. 여기는 결정했다니까 they decided. 자, 과거형의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니까, to go. 이렇게. They decided to go there by subway. 바로 6번의 정답이 됩니다. 자, C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주는 건데요. 3번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 want라는 동사는 지금 주어에 맞게 현지형으로 s를 붙였는데, 어쨌든,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는 걸 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렇죠. to be로 바꿔줘야 되고요. 제이슨은 원한다. 뭘 원해요? To be a movie star. 영화 배우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야. 4번 볼까요? 자, 우리 호프란 동사가 지금 현재로 나왔는데요. 주어에 맞게 S를 붙여줬고요. 어쨌든, 자, 호프란 동사도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ing 형태가 아니라,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는 바란다. 희망한다. 뭐를? 그녀를 곧 보기를. 6번이에요. 그녀가 decided, 결정했다. 그런데 이 동사, 우리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to cutting이 아니라 투부정사라는 거는 to 동사 원형이니까 to cut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녀는 결정했다. 뭘 결정한 거야? To cut her long hair. 그녀의 긴 머리를 자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됐죠? 자, D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거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A번은 원트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줬지요. 나는 그 동물원에 가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B번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지요. 축구를 하는 것이 나의 취미이다. 됐지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나의 취미는 이다. 뭔데? 산책하는 것.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입니다. 2번 볼까요? 나의 소원은 is, 이다. 소원이 뭔데? 보충 설명하는 보호자리의 투부정사가 보이네요. 주격 보호 역할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정답은 그렇죠. C가 되는 거고요. 내용이 뭐니? To make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버는 것. 6번. 주디는 희망한다, 바란다. 뭐를? 간호사가 되기를. 호프란 동사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의 투부정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A번과 같은 쓰임이 되겠고요. 7번. 이시 주어 자리 보이는데 해석되지 않아요. 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진짜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is hard, 어렵다 라는 의미 문장이고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B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내신 기출 문제인데요.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지고 쓰임을 구분하는 문제였죠. 일단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I hope, 나는 바란다. 뭘 바라는 거지요? 호프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보이네요. 내일 너를 보기를. 그러니까 내일 너를 만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 문장이고요.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투부정사입니다. 2번은요. 주어 자리에 is이 보이는데 해석하면 안 돼요. 가짜 주어예요. 매우 중요하다. 진짜 주어는 뒤에 보이네요.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어 역할하고 있는 투부정사입니다. 3번 보니까 그녀는 약속한다. 뭐를?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얘는 주어 역할. 하지만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녀는 약속한다. 뭐를? 그녀의 어머니를 도와주기로. 됐죠? 우리 내신 기출 문제 2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충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작품을 즐겨의 여섯 번째 시간 강의로는 우리 46강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품을 잘 즐기면서 선생님이 낸 퀴즈 숙제도 항상 잘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퀴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시를 낭송할 때는 시와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한다. 정답은 5였습니다. 낭송은 우리가 분위기에,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읽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저울 하면 이렇게 정말 양팔저울처럼 팔을 옆으로 하고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이런 몸짓을 하면 시와 어울리는 분위기, 몸짓을 사용해서 낭송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였습니다. 내용과 어울리는 몸짓, 표정,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생생하게 낭송하는 비결입니다. 선생님 시 낭송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시를 막 읽을 때 선생님 정말 재밌게 잘 읽어주신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선생님이 어울리는 목소리와 뭐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재미있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단원 확인 평가의 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3쪽을 활짝 펴주시면 돼요. 7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는요, 이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보니까 이 시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5학년 친구들도 12살이어서 시의 내용에 많이 공감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선생님 이렇게 낭송을 할 때 몸짓을 한다면 뭐 이런 몸짓을 할 수도 있겠죠.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내가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요. 난 지금 자, 이라고 할게요. 우리 문제에서 풀어봐야 되니까. 엄만 벌써 이 들길 원해. 근데 지금 기억 니은이니까 다른 단어인 겁니다. 하지만 난 지금 봄. 나와 봄이라는 계절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라는 이제 시의 내용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자,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7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계절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표시해두세요. 들어갈 계절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입니다. 난 지금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계절은 무엇이죠?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도 했었죠. 봄이죠, 봄. 그런데 엄만 벌써 이 계절이 들길 원한다고 했었어요. 무슨 계절이었습니까? 그렇죠. 가을이 들길 원해. 그러면 바르게 짝지은 거 뭐예요? 봄, 가을입니다. 여름, 봄이 아니고요. 그래서 벌써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난 지금 봄인데 벌써 봄보다 더 앞서 있는 계절, 가을이 들길 원한다. 우리가 시의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이네요. 8번, 디귿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디귿 내용 보니까 여름이 들면 우리 봄, 가을 말고도 여름이라는 계절도 등장하죠. 여름이 들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난 지금 봄인데 여름이 들면 그럼 봄 다음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푸르러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면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몇 번의 정답이 있죠? 4번의 정답이 있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나라는 대상을 계절 중에 봄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무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나 또한

지금 12살이지만 점점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여름에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보호해야겠어.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 여름이 되면 나무가 푸르러진다?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하죠. 여름이 되면 나무가 푸르러진다 아니라 여름에 눈부시게 외모를 가꾸겠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외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외모를 가꿀 것이다. 이것도 틀린 내용. 여름이 되면 나무가 푸르른 곳으로 놀러 갈 생각이다. 아, 여름에 푸른 곳으로 놀러 가야지라는 내용 아닙니다. 왜 이런 계절을 사용했을까? 난 지금 봄인데, 여름이 되면 더 성장할 것인데, 엄마는 벌써부터 내가 다 성장해서 가을이 되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4번이 정답. 9번. 분위기를 살려 이 시를 알맞게 낭송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낭송, 시를, 생생하게 읽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했었죠. 시의 내용을 보고 기뻐하는 활기찬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차분한 분위기인지 슬픈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후에 그 분위기를 살려서 읽어야 하잖아요. 즉, 낭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명진, 전체적으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낭송했어. 전체적으로 똑같이잖아요. 부분, 뭐, 시의 1연, 2연, 3연 내용이 달라지면 그 분위기에 맞게 변화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낭송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뭐, 여름이 되면 푸르러질게 하는 내용에서는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명진 틀렸고요. 은수,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부분을 낭송할 때는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낭송을 했대요. 뭐 나무니까 뭐 이렇게 나무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낭송을 했대요. 그러면 알맞게 낭송한 거 맞죠? 하늘,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부분을 낭송할 때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상상하며 낭송했어. 우리가 낭송할 때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처지를 이해하면서 상상하면서 낭송하면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단원 핵심 내용 정리할 때 짚어봤었잖아요. 그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아, 내가 자라면서 어떤 겪는 성장통일 수도 있고 나는 봄인데 엄마는 빨리 성장해서 가을이 되길 바라니까 그런 속도가 안 맞아서 어떤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낭송할 때는 말하는 12살 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낭송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알맞게 낭송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예요? 명진이네요.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낭송하는 것은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죠. 10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로 쓰고 싶은 대상이 뭐예요? 소나기네요, 소나기.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죠. 그것이 대상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거야. 여태까지는 뭐 맑았는데, 하늘이 맑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비가 내리면 우리가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기를 어떤 대상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냥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비슷한 대상에 비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대상이 뭐였죠? 우리 이 작품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아래 비유적인 표현을 먼저 보면은 힌트가 되겠죠. 자, 소나기는 하늘에서 터진 물풍선이다 했으니까 비유할 대상이 물풍선이겠죠. 비유할 대상을 정할 때는 두 가지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뭐예요? 소나기와 물풍선의 비슷한 점. 갑자기 쏟아진다. 또. 뭐, 주변을 흠뻑 적신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점이 되겠죠. 문제에서 만나볼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를 쓰는 과정. 시로 쓸 대상을 찾는 과정. 시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찾는 과정. 시를 쓰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 시로 쓸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유적 표현을 만드는 과정. 말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그렇죠. 5번의 내용이 있죠. 시로 쓸 대상이 뭐였어요? 소나기였는데 그 특징이 뭐였지? 아, 갑자기 내리는 거였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유적인 표현. 아, 어떤 거랑 비슷했지? 아, 물풍선이랑 비슷하네. 어떤 점이 비슷해? 갑자기

갑자기 내리는 거, 그 흠뻑 적시는 거, 이런 것들이 비슷하네? 그럼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인 거죠. 다른 것들도 다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5번에 있죠. 그 대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만드는 과정.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5번에 밖에 없네요. 그쵸? 11번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대상을 쓰시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옆에서도 적었었죠? 완성된 비유적인 표현을 보니까 소나기라고 적으면 안 돼요. 자, 기억은 뭐예요? 비유할 대상입니다. 소나기는 시로 쓸 대상이고요. 자, 뭐에 비유했어요? 하늘에서 터진 물풍선이다 했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물풍선이네요. 또 기억에 들어갈 대상을 쓰라고 했는데 니은 내용 적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호도 잘 확인하시고요. 12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비슷한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나기와 다시 한번 적을게요. 물풍선 사이에 비슷한 점 한번 찾아볼까요? 빠르고 날씬하다? 어떤 그 형태나 아니면 속도를 비슷한 점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다? 아니에요. 물풍선은 뭐 색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색깔 모양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동그랗고 냄새가 향긋하다? 소나기가 동그랗고 향긋한 거본적 있나요,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거나? 아니에요. 어떤 향과 관련되어 있는 건다 답이 아니겠죠. 향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무기로 뿌리듯 서서히 적신다? 적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4번이랑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의 특징, 뭐예요? 갑자기 내린다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적신다랑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갑자기 쏟아져서 주변을 흠뻑 적신다.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요? 5번이요. 비유적인 표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네요. 박사님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야기의 일부분이에요?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의 일부분이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봇. 로봇의 이름 뭐였죠? 다시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적어봅시다. 휴머니드였죠. 휴머니드. 여기 밑에도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읽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름도 이렇게 붙였다라는 내용 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때,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삐리삐리. 이렇게 로봇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로봇은 뭔가 특별해요. 왜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이기 때문에 읽을 때도 정말 사람처럼 읽어보았습니다.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심지어 사람이 못하는 것까지 지금 할수 있는 로봇이잖아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응,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박사님이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정 어떻게 느꼈지? 하니까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문장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에 든다라고 했었죠. 너무 멋진 문장 아닌가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리움도 그렇고 물결도 그렇고 뭔가 파장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비슷한 점이 있었죠. 오늘까지만 그립고 내일부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그립고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질 수는 있지만 마치 물의 그 물결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어들다가 나중에 고요해지는 그런 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선생님도 일기를 쓰거나 시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이 표현을 보고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멋진 시를 한편 써봐야 되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봇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또 놀라서 얘기하죠.
휴머니드, 너 이젠 사람이 다 됐구나.

내가 개발했지만, 아, 기특하다, 뭐 이런 감정도 담겨 있겠죠?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오, 내 로봇을 잘 관리를 안 해줘서 토라졌나? 아니죠. 로봇 휴머니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김수철 박사는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래도 감정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았죠.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니면은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읽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속삭였죠. 사람이 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휴머니드라는 로봇의 개발을 성공한 거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래서 나와는 반대로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 좋고 싫은 거 느낄 수 있잖아.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볼게요. 13번. 이 글에서 김수철 박사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박사님, 지금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셨군요? 했을 때, 응, 어떻게 알았지? 했으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죠. 14번입니다. 기억과 같이 표현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기억 살펴보니까, 아, 선생님의 마음을 울렸던 문장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것이 비슷한 점이겠죠.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물결도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니까 1번, 2번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에요? 오래 지속되어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것이면 한편으론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막 애달아할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1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로봇 휴머니드가 니은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는 건데요.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나왔었죠? 휴머니드, 너 이제 사람이 다 됐구나 라고 하니까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까닭이 나오게 되죠. 로봇 휴머니드 자신은 어느 정도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반대로라는 단어도 실제로 본문에서 나오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했으니까 그대로 잘 적어주면 니은처럼 휴머니드가 말한 까닭이 되겠습니다. 16번부터 17번 문제는요, 이 부분을 읽는 건데요. 구경꾼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이거 문제로도 만나본 적 있었죠. 기웃거렸다 아니고 갸웃거렸다. 뭐지? 하는 것. 갸웃거렸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한꺼번에 물어왔다. 사랑이 뭔데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죠.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말을 들은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잊고 있다가 다시 되찾는 행동이죠. 앞으로 내달려서 어머니를 끌어안은 것.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구경꾼들도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구경꾼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경꾼들은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낌으로써 구경꾼들도 모두 느낀 겁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람들이 기억과 같이 물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뭔데요? 이건 질문이에요, 질문. 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잖아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것 중에서 니은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니은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뭔가 감동을 받았거나, 내가 가슴이 따스하게,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거, 이런 상황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속상해하고 있을 때 친구가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는 상황, 이런 상황 어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또는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지만 친구가 위로해줘서 가슴이 따스한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적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랑 다투었다, 화가 났다, 속상했다 이런 것은 적으면 안 되죠. 니은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한 가지 적었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0번까지는요, 주몽이 나오는 우리 알에서 태어나다 신화를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가, 나, 다가 있는데 미리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 가, 나, 다가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로도 풀어봐야 하는데, 일단 각각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순서를 한번 제대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몽은 강물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아, 이 문장만 봐도 우리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나죠? 화를 면하기 위해서 궁궐을 벗어나서 막말 타고 달리면서 도망가는데 탄식을 한 이유는 뭐예요?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화를 피해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왔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오르더니 몸을 이어 강 건너편까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까지가 가의 내용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 구분해 둘게요. 그럼 나의 부분도 읽어볼게요. 히힝, 뭐죠? 웃는 게 아니라 말이 갑자기 앞다리를 치켜들고 멈추었어요. 깊은 강물이 주몽 일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소의 무리가 뒤쫓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다. 어느 날 왕이 마구간에 왔다가 나뭇가지 같이 마른 말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 이 장면도 우리 기억나는데요. 다른 말들은 모두 털이 반지르르 하고 살이 쪘는데 저놈만 비쩍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저 말을 내게 줄 테니 잘 먹여보아라. 이렇게 해서 주몽은 천하의 명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오는 건 뭐예요? 다의 내용이 먼저 오겠죠. 1번. 처음에 그 주몽이 타고 달리는 이 말과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말을 얻게 된그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주몽을 죽이기에는 재주가 너무 아깝고, 그다음 살려두자니 정말 그 태자의 말처럼 뭔가 캥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잖아요. 천한 일을. 그래서 다의 일이 가장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중에서 다음 순서에는 뭐가 오죠?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이 갑자기 멈추었죠. 그리고 나서 탄식을 한 거잖아요. 아, 왜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하니까 나중에 이 해모수의 아들이며 강의 신 하백의 내가 외손이다 하는 말을 듣고 다리를 만들었다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글은 다, 나, 가의 순서인데요. 문제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의 가, 나, 다를 일이 일어난 자례에 따라 기호를 쓰시오. 바로 나오고 있네요. 순서가 마구 섞여 있었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장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지? 떠올려 보면서 풀수 있었죠?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강물이 앞길을 막았고,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어준 가, 이 순서대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예요. 기역과 니은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 알맞게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기역과 니은은 뭔가를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빗대어 표현했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바람, 나뭇가지. 자,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바람 같은 친구 좋아할 때도 바람 나왔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의 바람도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죠. 바람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부터 보면 이것은 주몽이 탄 말, 그리고 마른 말 중에서 어떤 것

0: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말을 얘기한 거니까 마른 말은 아니죠. 주몽이 탄 말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나뭇가지는 뭐예요?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앙상하고 가느다랗고 한 것은 명마, 주몽의 말, 마른 말 중에서 마른 말이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명마, 주몽의 말, 마른 말 사실은 다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것은 마른 말이죠. 처음에는 비쩍 말랐다가 주몽이 말을 잘 먹여서 명마로 키웠고 그 명마를 타고 바람같이 빠르게 달린 건데 각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 알맞게 짝지라고 했으니까 3번에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겠구나 하면서 순서대로 잘 짝지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예요. 글 가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이 나에게 주는 강한 느낌, 이런 것을 인상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인상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는 것만 마냥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 때까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친구 인상적이다. 이렇게 선생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인상적이라는 게 말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 대상이 나에게 주는 그런 강한 느낌을 인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인상적인 장면을 알맞게 말한 친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주몽이 강물을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자, 주몽이 강물을 바라보는 장면.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왜 강물을 바라봤죠? 내가 빨리 뒤쫓아오는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데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일단 동민이까지 읽어봅시다. 동민,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떠올라 다리를 만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비슷한 부분의 장면인데요. 강물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고요한 강물 따라서 뭐 마음 수련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강물이 막고 있으니까 막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고요. 동민이의 설명은 인상적인 장면을 알맞게 찾았다고 할수 있죠. 수없이 많은 자라와 물고기가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데, 떠오르는 것도 신기하고 떠올라서 다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물어보면 신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동민이가 되겠네요. 강물을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탄식하다가 다리를 놓아주니까 따라서 그 다리를 따라서 피하게 됐었죠. 20번의 정답은 동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20번까지 문제 잘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내주는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매우 우수한 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OX 퀴즈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답을 직접 적어야 하는 그런 퀴즈 문제입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낸 퀴즈 잘 풀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발된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요, 소화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이어서 순환계와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오늘 수업 역시요, 개념 미션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한 학생이 굉장히 숨가쁘게 있는 모습이고요.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호흡 운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체육 시간에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막 빠른 달리기를 하고 나면요, 숨이 점점점 가빠집니다. 도대체 호흡을 할때 우리 몸에서는요,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는 것인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 순환계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환계는요, 혈액, 혈관, 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몸의 온몸에 혈액 흐르고 있잖아요. 그 혈액이 여러 물질들을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혈액부터 먼저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요, 액체 성분이 무엇과 혈장과요,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혈구는 다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제일 먼저 혈장은요, 액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요,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이 혈장에서 잘 운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혈구입니다. 적혈구 모양을 보니 붉은색의 원반 모양을 갖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적혈구는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요. 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적혈구에는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붉은 색깔을, 이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은요, 산소가 많은 곳에 가면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없는 곳에 가면 이 산소를 이렇게 놓아줘요. 내놓습니다. 즉,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혈구가 바로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 세포에 가면 이 세포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친구가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엔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림 보면요. 적혈구보다 크기 어때요? 훨씬 더 커졌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적혈구와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균 작용.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요. 먹을 식자예요. 균을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를 제거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혈소판인데요. 혈소판 보시면 모양이 혈소판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어떤가요? 가장 작죠. 혈소판은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적혈구처럼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혈소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상처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가 계속 나면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 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혈액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우리 피딱지가 생긴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 혈소판이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어떠한

이야기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작용을 해주는 것이 혈소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액을 알아보았으면 이 혈액이 온몸을 돌수 있게 펌프 역할을 해주는 우리 심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가 분파, 분파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온몸의 혈액이 순환될 수 있게 펌프의 역할을 한다. 우리 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이 심장을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림이 조금 많이 복잡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옆에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심장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깝지만 선생님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이 심장은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심장 위쪽을 심방이라고 해요. 여기도 심방. 그리고요, 그 아래쪽을 우리는 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심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또 어떤 심방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좌우를 사용합니다. 즉, 오른쪽 심방, 왼쪽 심방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아, 이쪽이 왼쪽이죠,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쪽을 오른쪽, 우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의 심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의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선생님 심장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에게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우, 이쪽을 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쪽은 우심방, 우심실. 그럼 이쪽은 좌심방, 좌심실이 됩니다. 좌심실. 아, 우리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내가 보는 내 눈에는 좌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심장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심장이 이렇게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거예요. 이때 심방은요, 혈액이 이렇게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즉, 밖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심방이에요. 그럼 심실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갔으면 나가는 혈액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심실은 혈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즉, 심장이 쫙 수축을 해서 이렇게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 바로 심실이에요. 그래서요, 심실은요, 심방에 비해서 지금 벽이 이 근육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나 이 좌심실의 근육병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이유는 일단 심실은 수축을 해서 피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강한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좌심실은요, 어디로 피를 내보내냐면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요. 온몸을 도는 순환이다 보니까 더 강한 힘으로 수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좀 힌트를 줬는데, 이 심실이, 심실에서 혈액이 나갈 거잖아요. 그럼 심실에서 연결되는 혈관의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마찬가지로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도 우리가 동맥이고요. 우리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심방으로 들어오는 그 혈관, 연결된 혈관은 정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맥과 정맥도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좌심실에서 나간 동맥은요, 온몸의 모세 혈관을 돌고 들어옵니다. 온몸을 돈다, 즉큰 순환이다라고 해서 이 동맥을 우리가 대동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동맥. 대동맥. 아,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구나. 그리고 대동맥은요, 온몸의 모세혈관을 다 돌고 나서 어디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정맥으로 돌아올 건데, 어느 쪽 정맥인가라고 보면요, 항상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좌심실로 나갔어요. 그러면 심방으로 들어올 텐데, 어떤? 좌에서 나갔으니까, 아, 우심방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나서 어디로? 이 정맥으로 들어올 텐데, 우리 대동맥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무슨 정맥으로 끝나겠어요? 그렇죠. 온몸을 돌고 온 정맥, 대정맥입니다. 그래서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우심방에서 혈압 어디로 내려가요? 우심실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심실에서 다시 동맥으로 혈액

내보낼 텐데, 이번에 이 동맥은요, 어디를 돌게 되냐면, 폐를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폐동맥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혈액 흐르면요, 다시 이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폐 주변에 있는 폐모세혈관으로 가고요. 폐모세혈관에서 다시 이제 정맥으로 혈액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동맥에서 폐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남은 건 이쪽이죠. 선생님이 우에서 나갔으면 좌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폐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혈액 들어오면요,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갈 거고요, 좌심실에서 다시 대동맥으로.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혈액의 순환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좌심실에서 대동맥,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온몸 모세혈관에서 대정맥,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의 혈액의 흐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혈액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혈액을 보내놨는데 거꾸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흐르는 걸 역류라고 하는데, 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막이 있어요. 두 개나 세 개의 막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이 막이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은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맥에서도 우리가 판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방과 심실, 그리고 판막으로 심장의 구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한 번만 더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심방, 이 밑으로 좌심실, 그리고 여기가 우심방, 그리고 이 밑으로 우심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좌심실에서 어디로 연결돼요? 대동맥으로 연결돼요.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오면 대정맥으로 들어오고요. 대정맥에서 어디?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내려갑니다. 우심실 다시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다시 이제 폐동맥으로 연결돼요. 그럼 폐모세혈관 돈 다음에 이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 그려서 연결하시고 구조를 보시면 한 번만 그려보시면 또 금방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맥과 연결되어 심장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어디라고요? 심방이라고요. 그러면요, 동맥과 연결되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근육벽도 두꺼웠죠. 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위치하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막, 판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심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모세혈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우리 아까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었죠? 바로 동맥입니다. 반면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무엇이겠어요? 정맥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맥은 아까 심실 되게 근육복 두꺼웠잖아요. 강한 힘으로 수축해서 혈액을 동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동맥도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고 탄력성이 좋습니다. 왜? 심장에서 강한 힘으로 밀려오게 한 혈액을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 동맥도 탄력성도 좋고 근육복도 탄탄해야 해요. 그리고요, 동맥으로 강한 힘으로 혈액이 내려와요. 그래서 동맥의 혈압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압은요, 이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에서 막 내려온 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맥에서 압력이 가장 커요. 그런데 정맥에서 가장 압력이 작습니다. 왜? 정맥은 심장의 심장 박동으로 밀려 내려온 그 힘이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가장 멀리에 위치한 곳이에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해서 이렇게 혈액을 내보낸 것과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정맥에서 혈압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얼마나 얇냐면요. 혈관벽이 한 층의 세포로 매우 얇아요. 왜 얇아야 하냐? 이 모세혈관은요, 우리 어디에 조직 세포에 산소도 제공하고 영양소도 제공해요. 또 필요 없는 건또 모세혈관이 받아올 거고요. 이처럼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층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다. 혈관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럼 이세 혈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 동맥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때 혈류 속도 당연히 심장이랑 가까운 동맥에서 제일 빠르고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단면적이었던

당연히 얇게 나눠져 있는 어디에서 모세혈관에서 면적 크고요. 동맥은 두껍게 되어 있죠. 단면적 제일 작습니다. 혈압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맥에서, 심장에서 큰 힘으로 혈액 내보냈으니까 혈압 제일 동맥에서 크고, 정맥은 심장이랑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혈압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관벽의 두께,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다 받아들여야 돼요. 탄력성도 좋아야 되고, 혈관벽도 두꺼워야 되고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 일어나야 하니, 우리 혈관벽이 가장 얇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혈액이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아까 좌심실에서 시작된 혈액 대동맥으로 가서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그리고 다시 대정맥, 좌로 나갔으니까 우로 들어오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에 있는 혈액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심실이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나가죠. 동맥인데 폐로 연결된 동맥이다라고 해서 폐동맥. 폐동맥에서 다시 폐의 모세혈관. 폐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정맥. 우리 우로 들어왔으면 우로 나갔으면 좌로 들어와야 돼요. 폐정맥에서 다시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로 혈액 내려옵니다. 이렇게 혈액은 한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순환을 크게 두 순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순환은요, 심장의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어디를 거쳐?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우리가 폐와 관련된 순환이다라고 해서 허파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허파는 폐의 우리나라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허파나 폐나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좀 반복해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혈액의 흐름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말하면서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배동맥, 폐의 모세혈관, 그리고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우리는 어떤 순환? 허파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온몸 순환 알아봐야겠죠? 심장이 어디서 시작해요?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으로 시작한대요. 온몸을 거쳐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온몸을 돈다라고 해서 온몸순환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좌심실에서 어디로? 대동맥,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대정맥, 그리고 마지막 우심방까지를 우리는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요,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산소 어디서부터 맞나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예요. 폐를 돌고 나서부터 갑자기 산소가 많아져요. 왜? 우리 이따 호흡기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는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소가 많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산소가 사라졌어요? 온몸 돌고 나서. 아, 여기 있는 산소 누구 주고 왔구나. 온몸 세포, 조직 세포에게 전달해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구나 라고 그림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뭐에 대한, 순환계에 대한 이야기 지금 길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호흡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는요, 호흡한 기체가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기관의 모임이에요. 즉,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호흡계 기관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숨을 쉴 거예요. 하고, 내뱉을 때 공기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겠죠? 코로 들어온 공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디로? 숨을 쉬는 관이다라고 해서 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 숨관을 지나서요. 숨관 끝에 보시면 숨관이 어떻게 가지처럼 막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숨관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숨관으로, 숨관에서 숨관 가지로 내가 들이마신 공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숨관 가지 끝에는 무엇과? 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관 가지에서 폐로 공기가 이동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폐는요. 좌우 한 개씩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하고 있고요. 포도송이 모양의 수많은 무엇으로? 허파까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파까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폐를 확대해 보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알알이 허파까리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 폐는 여러 개의 허파까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허파까리 주변에는 이렇게 모세혈관, 우리 아까 앞에서 폐의 모세혈관 봤잖아요. 그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파까리는요, 내가 하는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 산소를 누구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은 아까

처음 돌고 나와서 이산화탄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허파과리한테 줘요. 그럼 이 허파과리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은 갈비뼈, 흉곽, 가로막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갈비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뼈를 갈비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요, 이 밑에 우리가 근육막이 하나 있어요. 이 근육막 가로로 된 막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가로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흡은요, 심장처럼 심장이 막 스스로 박동해서 일어나지 않고요. 폐가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흉강의 부피가 변해서 폐의 운동이 일어난다. 즉,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 운동의 원리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요. 흉강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화해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들숨입니다. 들숨. 들숨은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으로 하고 들어오는 숨이죠. 여러분들, 우리 갈비뼈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들숨 하면은 한번 손을 갈비뼈에 대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하면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들숨이 일어날 때맨 처음에는 갈비뼈가 올라가요. 그리고 항상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갈비뼈 올라갔어요. 가로막 어떻게 됐겠어요? 내려왔을 거예요.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면 흉강의 부피, 이 공간 커져요, 작아져요?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갔으면 공간이 커졌죠. 흉강의 부피가 커집니다. 어? 흉강 부피가 커졌네? 우리 작년에 보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압력 어떻게 됐나요? 반비례 관계였죠. 작아집니다. 압력이 작아져요. 흉강의 공간에 압력이 작아지면요. 그 흉강 안에 있던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폐의 부피도 커집니다. 폐의 부피 커지면 폐 내부의 압력은 줄어들겠죠. 폐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은 밖에 있는 대기압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한번 표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들숨일 때요. 가로막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아,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갈비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잖아요. 그럼 가로막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얘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 아래로 내려갔으니 이 흉강이라고 하는 공간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졌으면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흉강 안에 있던 폐 어떻게 누르는 힘이 작아졌으니 폐의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의 압력은 반비례니 폐의 압력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공기가 어디서 밖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생성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암기하시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하나씩 단계단계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날숨입니다. 날숨은 들숨의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날숨에서는요 갈비뼈가 반대로 어떻게 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가로막은요 선생님 반대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위에는 내려가고 아래는 올라왔어요. 흉강의 부피 작아졌겠죠. 부피가 작아지면요, 우리 압력이 커져요. 즉, 압력이 커지면 폐를 큰 힘으로 막 눌러요. 그러면 폐의 부피 작아질 거예요. 부피가 작아졌어요. 다시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네요. 폐의 압력, 폐 내부의 압력이 커요. 그러면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공기 이동하겠죠. 아,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무엇이 날숨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 운동의 원리 보았으니 이제 기체의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허파까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럼 허파까리는 아까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산소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게 할 텐데, 이때 이 원리는 확산이에요. 즉, 여기에 산소 농도가 높아서 산소 농도가 낮은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요.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의 많은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허파까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갔다 결국에는 온몸 모세혈관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온몸 모세혈관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 온몸 모세혈관은 아까 여기 산소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산소 누구한테 줄 거예요? 조직세포한테 이렇게 산소 전달해줘요. 조직세포는요, 자기가 호흡하고 남은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다시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모세혈관은 또 어디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이산화탄소 허파가리로 다시 전달해주는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폐는요, 우리 들숨으로 산소 많이 갖고 있죠. 어디에? 허파과리에. 허파과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산소 주고요.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허파과리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온몸에서는요, 어디에 산소가 많아요? 아까 허파과리에서 잔뜩 받아온 모세혈관의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 누구에게? 조직세포에게 전달해 줄 거고요.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포 호흡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모세혈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기체의 교환과 이동은 확산에 의해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모아 보았으니까요.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두 개의 심방, 그리고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선생님이 좌, 이쪽이 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요, 심방과 심실 사이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에요. 문제 풀어볼게요. A는 혈액을 심장으로 내보내는 곳 아니라 들어오는 곳이죠. B는 D보다 두껍고 B가 더 두꺼워요. 아니요, 선생님이 심실이 이렇게 훨씬 더 두껍다고 했어요. 틀렸고요. C는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 아니요, 심장 밖, 여기 심실은 혈액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틀렸고요. D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D가 아니라 E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E는 판막인데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 운동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갈비뼈 어떻게 돼요? 올라가네요. 가로막 내려가겠죠.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져요. 흉강 부피 커지면 흉강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흉강 압력이 줄어들면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져서 폐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폐가 커지면 폐의 압력은 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폐의 압력이 작으니까 대기압이 더 커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들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표에서 본 것처럼 순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흉강의 부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왜?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니까. 흉강 부피 커지면 흉강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날숨이 아니라 들숨일 때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잘 배웠거든요. 한번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순환계랑 호흡계 굉장히 많은 개념을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서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흐름 잘 잡아가셔야지 다음에 책 폈을 때 기억 잘 나시고 문제도 잘 풀릴 겁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개념 클리어 문제도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 수업으로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안녕!

자, 우리 만점왕 국어 6학년 1학기, 예, 이것은요, 48강까지가 끝이거든요. 근데 46강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오늘 단원 확인 평가 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나라면 확인할 수 있어. 네, 라면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배우고 난 뒤에 머릿속으로 정리, 정리,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리하고 내용 요약해보고 해보는 버릇을 꼭 들이세요. 자, 우리 계속 공부한 것이 뭐냐면 비판적 읽기였어요. 자, 비판적 읽기는 무엇 하면서 읽는 것이다? 판단하면서 읽기다. 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적절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읽기가 비판적 읽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틀렸어! 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타당한지, 적절성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라고 했고요. 내용 면에서 타당한지, 또 표현 면에서는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활동, 이것이 비판적 읽기다. 자, 그럼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또 뭐냐? 들어가 봤었었죠? 이때 우리가 읽은 것이 주장하는 글이었어요. 주장하는 글을 딱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내세우는 이 주장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느냐? 즉,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주장이냐? 아니면 또는 중요한 것인가? 네.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가치가 있으니까 또 중요하겠죠. 자, 이런 주장인 것인지 그 타당성을 판단해 보았고요. 이 주장을 펼쳤지만 이 주장이 아무리 좋은 가치 있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유를 또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것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그림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이 그림만. 자, 이번엔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광고글을 봤습니다. 기억하죠?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자, 이때 거짓된 표현은 있었는지, 또 과장된 표현이 있었는지, 또 감추는 내용이 있었는지, 요걸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표현이 적절한 거 맞아? 자, 이렇게 판단을 해 봤었었죠? 자, 어떤 것을 보면서 광고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 나는 비판적 읽기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자, 내타 표적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을 볼수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봤었었죠? 자, 운동장 놀이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자 주장하는 글 맞습니다. 며칠 전 우리 반에서 운동장 놀이 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요? 운동장 놀이 시설은 누구나 함께

쓸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일단 한번 차지하면 잘 비켜주지 않아요.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끄덕끄덕. 자,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니은, 또 디귿, 릴. 여기에서 이 글쓴이의 주장은 어느 것일까요? 요거죠?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좀 정하자. 이 부분이 주장이 되겠죠? 그러면 주장에 짝이 있었어요.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서, 디귿 가운데에서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는 어느 것일까요? 짜자잔, 이거죠.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 부분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어요. 왜? 우리는 운동장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관람차, 아주 커다란 유원지에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시소를 써 넣는다든지, 그려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능목도 괜찮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 그치? 이런 거 그려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정글짐 같은 거, 이런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글의 내용과 더 관련이 있다. 이런 것도 봤었고요. 글쓴이는 무엇을 공평하게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운동장 놀이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이유가 잘 드러난 문장에 기호를 써볼까요? 아까 우리 찾았었죠.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게 어때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기호는 디귿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 글의 표현의 적절성을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표현의 적절성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그림 자료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아.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와 관련이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진짜요? 우리 운동장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요?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 아니었죠. 그래서 윤서가 잘 짚어냈어요. 바르게 판단했어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그 주장하는 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벌써 나왔네? 첫째가 나왔네?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봤었죠? 첫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였구나. 네, 그쵸? 네. 자, 본론. 본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뒷받침해 주는 근거. 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유는 뭐다? 왜에 대한 뭐야? 답이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고요. 왜? 과다하게 사용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실제로 대답을 했대요. 100명 가운데 약 38명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대요. 실제로 여러분도 문자로 주고받다가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흔하잖아요. 여러분의 경우만 봐도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자. 자, 두 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 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완벽히 집중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띠리링, 뭐가 왔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자, 이 부분이었죠. 예, 적절하지 않은, 즉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떡하니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는 내용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통일감 있게, 글의 통일감 있게 여기에서 삐끄덕 한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을 수 있고 수학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알아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 좋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잖아요. 앞 내용하고 안 맞죠. 어울리지 않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 과다하게 사용하세요.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 부분.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다. 자, 글쓴이의 주장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였습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 가운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찾으셔서 써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거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올 겁니다. 예, 너무나 우리 학습 목표와 딱 맞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그 제품 정보를 꼭 확인하자라는 주장하는 글이었죠. 우리가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제품 정보를 잘 따져가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제품 정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식품 유형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상식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언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었던 것 같아.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문제 많이 풀어봐야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문제 유형이 다 비슷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제시문, 본문, 지문 다 같은 말이죠. 이걸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의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그냥 딱 외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국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돼요. 예,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글과 친해져야 된다고. 글과 친해지셔야 돼요. 자,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 과채였죠?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음료는 식품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이걸 알아보자. 일단 과채 주스가 있고요. 과채 음료가 있고요. 혼합 음료가 있다는 것. 자, 식품 유형에 따라 실제 과채즙이 들어간 양이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야, 에? 너 식품 유형 중에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가 있는 거 알아? 아니요. 여기 과채즙이 제일 많은 게 과채 주스다 너. 네, 그러고 간 게 아니야. 누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야.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 출처가 든든하죠. 우리 출처 배웠죠. 예, 이런 출처면 믿을 수 있지. 객관적이지. 음료에 과채즙이 95% 이상 들어있으면 과채 주스. 10에서 95%가 들어있으면

들어가 있으면 과체 음료, 10%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으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누가 정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근거를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스 이렇게 씁니다. 주스. 그 다음에 케이크 어떻게 쓸까요? 그냥 생각나서 케이크 아니고 케이크 이렇게 씁니다. 뷔페 과자 아니에요. 뷔페 과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거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프라이팬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정했어. 우리 외래어들은 이렇게 정하자라고 그냥 정했어요. 몇 개만 좀 알아두세요. 네.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 문제 많이 나온다, 그죠? 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어떤 재미로 글을 읽는다? 적절하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알맞지 않은 내용이나 표현을 고르는 재미로 공부를 한다. 바로 이거죠? 아니, 신선한 제품 고르는 거랑 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래요. 용량이 적은 우유는 오래 보관해도 괜찮대요. 아, 이건 타당하지 않은 말이죠. 200ml는 보통 한컵 정도 초등학생이 한 번에 마시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학교에서 우유 먹는 친구들 있죠? 거기 그 용량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자, 용량이 적은 우유를 고르면 우유가 상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신선하게 마실 수 있대요.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두부, 어묵도 용량을 확인하면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네. 하지만 재밌어요, 이런 글. 자, 이번엔 사용 연령입니다.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고를 때 사용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예, 재밌다, 안 재밌다, 이걸 떠나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뭘 보면은 입으로 자꾸 가져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항상 안전을 위해서 예, 사용 연령과 또 장난감, 이런 걸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장난감의 사용 연령이 3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다면 3살보다 어린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목으로 장난감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몸에 안 좋은 어떤 성분을 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장난감총 얘기했었죠? 자, 식품, 전자제품, 장난감,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모두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제품 정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니까 이걸 잘 살펴야 똑똑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이말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안전하고 좋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됩시다! 하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제품을 고를 때 꼼꼼하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제품 정보이고요. 다음 중 과체즙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식품 유형은요? 과체 주스. 다음 제품을 고를 때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을 찾아서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장난감은 사용 연령 살펴보시고요. 음료는 식품 유형 살펴보세요.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중요한 문제, 학습 목표와 관련 있는 문제, 근거, 광고, 가치, 재미, 주장. 주장은 이것 있고 중요한가? 가치죠. 도움이 되냐? 가치 있느냐? 이유는 이것을 뒷받침한다. 또이 그림, 예. 주장.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줘야죠. 이유를 또 뒷받침하는 것은 근거. 이거 사실, 이거 없어도 넣을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 없어도.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가에서 다에서 제시된 이유, 그 이유 가운데 바꿔주어야 할 내용,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쏙 뽑아서 바꿔줘야겠죠? 자, 아까 용량 얘기 나왔어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그럼 용량 대신에 어떤 걸 넣어주면 좋을까요? 신선하다. 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 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소비 기한 또는 유통 기한 예, 확인.

신발이 질겨서 절대 찢어지잖아요. 자, 신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1초 만에 물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되겠죠. 왜? 거짓 또는 과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 골라보세요. 최단 기간, 최다 판매라는 명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어. 아이고, 진서야, 너는 벌써부터 답이 나왔구나. 여기 통계 자료 있어요? 없지요? 그냥 무조건 최단 기간, 최다 판매 이 말만 있지.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요. 즉, 뭔가 감추고 있는 거죠.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밝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좋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광고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 좋아요. 이 말을 하고 싶으니까 즐거운 표정을 많이 짓고 있죠. 막 활달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배우나 가수 이런 연예인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왠지 그 제품에 더 친근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광고는요, 그 제품을 충분히 홍보하고 구매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빨간색, 파란색 등으로 색을 바꿔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는 것두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물 빠진 구멍, 이른 게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최단 기간, 최다 판매 1위,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자,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된 표현.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거죠. 네, 그래서 2, 5가 되겠습니다.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예, 그런 신발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뭔가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2번과 5번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 일단, 거짓된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과장된 표현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상품의 단점을 사실적으로 밝혔는지 살펴봅니다. 이거죠?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4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 광고가요, 사실적으로 그 제품의 단점을 밝히기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거나 아니면 더 적게 사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비판적인 일기를 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제품을 살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소반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거 설명하는 글이죠. 자, 작은 상 소반.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었고요.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오늘날에는 좀 같이 먹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날 식사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모든 상황에서 각자 밥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의 모습이었답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즉,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이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주고 있어요? 조선시대 그림에서 그 증거를 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 그 잔치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실려 있다, 나온다. 소반은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식탁 역할을 했다. 소반은 조상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고요.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 지금도 많이 앉아서 지내잖아요.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고,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고 있으면 이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다. 소반은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무릎 높이쯤 되었고요.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

0: 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거짓. 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소반은 온돌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맞았는데, 온돌은 겨울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잖아요. 굉장히 많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반은 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 음식들을 조금 띄워서 올려둘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소반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은 조선시대 그림을 보고 알수 있었다. 조상들이 높은 식탁 대신 낮은 상을 사용했던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세 글자로 써볼게요.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어떻게? 앉아서 지내는 일.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식탁 대신 낮은 상을 사용했다.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사실을 두 가지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 조상의 식사 풍습을 알게 되었어요. 옛날의 학습 방식을 알게 되었어요. 소반 다리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요. 조상의 의생활 풍습을 알게 되었어요. 조상들이 살던 집의 재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두 가지 맞는 말은 뭘까요? 거짓 혹은 사실, 진실, 뭘까? 조상의 식사 풍습을 알게 되었고, 소반 다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1번과 3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를 그린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 말은 실려 있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이 실려 있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니은과 같은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짓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냥 쓰면 되잖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식탁을 사용하고 있지 소반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사실대로 쓰면 돼요. 라면 문제예요. 광고에 나오는 무조건 절대로, 최고, 100%와 같은 말은 어떤 표현에 해당할까요? 과장일까? 솔직일까? 사실일까? 사실 평소에도 우리 과장된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한숨도 못 잤어. 뭐 이런 거. 어우, 배가 고파 죽겠어. 뭐 이런 거. 다 과장이죠. 자, 그런데 광고에 있는 그런 과장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단원 경우의 수의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 시간입니다. 자, 그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 하나 전개도 펼치는 중요한 문제 남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보고 뒤쪽 계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우의 수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지 않고 계산도 간편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1번 문제 집중해서 문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번과 12번을 주어져 있는 경우의 수의 구원픽으로 결정하고요. 다른 단원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될지,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똑같은 문제를 좀 빠르게 풀수 있을지, 자, 이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모서의 길이가 20cm인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의 점 A에서 출발해서 원뿔을 한 바퀴 슉 돌고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최단 거리를 구해서 그 X의 제곱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최단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 나왔으니까 원뿔을 전개도를 펼쳐야겠죠? 자, 원뿔의 전개도 펼칠 때 옆면이 부채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면이 부채꼴의 형태로 원뿔을 펼쳐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원뿔 옆면 펼쳐놓고 나면요. 밑면은 부채꼴의 호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각을 A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전개도에 알고 있는 숫자들을 다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죠. 모서의 길이 20cm가 옆면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로 옮겨 오게 될 것이고요. 밑면의 반지름 5cm는요, 당연히 원의 반지름 5cm로 옮겨 오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원의 둘레,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해당하는 이 값은 얼마야? 지름 곱하기 파이하고 쓰여지면 되니까, 아, 너 10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 10파이와 20cm를 이용하면 중심각의 크기 A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10파이라는 호의 길이, 부채꼴의 입장에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20이라고 하는 원래 커다란 원이 있었을 텐데, 그 원의 둘레에 A도만큼 차지하는 호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360도 중에서 A도만큼에 차지하는 호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 있는 파이와 여기 있는 파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요. 40을 양변 나누어 준다면 좌변이 4분의 1만 남고 우변은 360도 분의 A도하고 쓰여지게 될 겁니다. 자, 360도 분의 A도가 4분의 1이니까 A가 9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결국 여기 있는 이 옆면의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직각이다라는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찾는 게이 왼쪽에 있는 원뿔을 전개도로 완벽하게 표현한 거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뭐야?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A로 오는 그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A라는 점까지 도착하는 최단 거리 직선으로 표시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A와 A'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점 A라고 표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점으로 오니까 A'이라고 표시한 거고, 이두 점은 전개도를 접으면 겹쳐지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결국 이 길이가 X다라는 얘기하면서 X의 제곱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X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네.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0cm로 서로 똑같을 테니까, 아, x를 제곱하면 20의 제곱에다가 20의 제곱 더한 것과 같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은 2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하고 쓸수 있고, 400 더하기 400이라고 얘기되어지니까, 아, x제곱이 800이다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죠. 이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가 중단원 서술형 대비 마지막 11번 문제였습니다. 전개도 펼치는 문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한 두어 시간 전에 강조했었는데, 그게 직육면체를 펼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중심각의 크기까지 완벽하게 구해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심각이요. 90도나 60도가 아니면 실은 그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각이 막 37도, 25도 이런 값들은 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 30도, 60도, 90도 중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 혹시 했는데 좀 계산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실수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경우의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경우의 수 쪽 넘어가면 우리 소다른 실전 테스트 문제 1번이 바로 구원픽입니다. 자, 여기 있는 소다른 실전 테스트 1번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왜 구원픽으로 골랐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지안이와 도윤이 두 사람이 각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지안이가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문제의 상황이 지안이 있고 도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눈의 수가 지안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안이가 던진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도윤이가 던진 주사위 눈의 수를 B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식으로 바꿔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A와 B가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A와 B는 전부 다 1, 2, 3, 4, 5, 6 중에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경우를 잘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A가 6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A가 6인 경우에 B값을 생각해 보면 6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 2, 3, 4, 5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5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A가 5인 경우 생각해 보면 B는 5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래 1, 2, 3, 4까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로 A가 4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가 4인 경우 생각하면 B는 1, 2, 3으로 우리 B값이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몇 번만 더 하자. 자, 네 번째 A가 3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값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두 가지로 결정되어지고 다섯 번째로 A가 2인 경우 생각해 볼 텐데 B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모든 경우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싹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 열다섯 가지, 경우의 수 15다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A가 1일 때는 왜 안 하세요? B가 0일 수 없으니까. 그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우리 충분히 열다섯 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는 거. 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공평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그쪽으로 조금 좀 독특하게 해보면 이 문제 편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안이와 도윤이 두 사람이 둘 중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더 높은 눈을 나오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두 사람이 던졌을 때는요 아주 공평하게 이길 가능성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경우 중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눈이 나타나서 승부를 내지 못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지안이가 이길 경우와 도윤이가 이길 경우가 완벽하게 반반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두 사람이 주사위를 각각 던졌으니까 지안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1, 2, 3, 4, 5, 6, 6가지 경우와 도윤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1, 2, 3, 4, 5, 6, 6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36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36가지 중에서 6가지 경우는요. 두 사람이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둘 다 1, 1, 2, 2, 3, 3, 4, 4, 5, 5, 6, 6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6가지 경우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0가지 경우에는 승부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 30가지 경우 중에서 절반은 지안이가 이길 거고요. 절반은 도윤이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15가지 경우라고 경우의 수 구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석대로 푸는 건 왼쪽이에요. 하지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공평한 게임들을 진행할 때는
전체 중에 절반 혹은 전체 중에 3분의 1,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쉽게 계산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1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괜찮았어? 좋아,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문제가 좀 길고요. 오히려 답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2024년 선정된 한국 관광 100선 중에서 강원도에 있는 관광지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는 이런 관광지들이 있대요. 그치? 그랬을 때 산과 강, 바다 중에 한 곳을 골라서 여행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6가지의 산과 4가지의 강, 바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6가지, 4가지, 그럼 총 몇 가지? 10가지 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6 더하기 4는 10이라고 그냥 답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지금 이 문제에서 중간에 과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 산과 강, 바다 중에서 한 곳을 골라 여행한다 라는 이야기는 산을 가거나 또는 강, 바다 중에 가거나 라는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과라는 말이 의미적으로는 또는 이라는 뜻이에요. 산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또는 강, 바다 중에 하나를 고른다 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 또는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죠. 그러니까 산을 고르는 경우의 수 6가지에다가 강바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 4가지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0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좀 바꿔서요. 여행을 가는데 산에서 한 곳을 여행을 가고 그리고 강바다 중에서도 한 곳을 여행을 간다.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여행을 가는 곳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에서도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강, 바다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이건 뭐야? 경우의 수에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6 곱하기 4, 24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어떤 걸 먼저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도록 문제를 또 출제하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변형이 되어질 수 있고 그중에 이 문제는 덧셈에 대한 이야기,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하는 이야기의 문제다라고 문제를 잘 읽어내시면 됩니다. 저 과라는 말 때문에 과를 그리고로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가 훨씬 어려운 문제였어요. 산수보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편의점, 도서관을 연결한 길이 있는데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이건요.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집에서 바로 도서관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집에서 편의점을 들려서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더해 주어야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윗길, 중간길, 아랫길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그래서 아, 너 경우의 수 그냥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집에서 편의점을 갔다 편의점에서 도서관을 가니까 집에서 편의점 가는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고른 다음에 그리고 편의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골라야죠. 연속적으로 두 개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의 수 2와 두 번째 경우의 수 2를 곱해줘야겠지. 그리고로 연결된 사건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곱셈을 해서 계산하죠. 그치? 그래서 집에서 편의점을 가는 방법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리고 곱하기 편의점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 두 가지 길 두 개니까 총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2 곱하기 2라고 써서 4다라는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그 둘이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3 더하기 4 하면 전체 7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실제로 집에서 편의점을 거쳐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 4가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윗길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윗길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이번에는 아랫길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또 반대로 아랫길로 갔다가 위로 오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를 편하게 2 곱하기 2로 계산해 준 겁니다. 할수 있겠니? 이거 곱의 법칙 뭐 이런 말로 우리 줄여서 썼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섞여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더.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첫 번째 1번 풀면서 우리가 어땠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였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했었죠. 그것처럼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세번 던지니까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6가지.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6가지. 거기에 세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6가지. 이렇게 다 곱해야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경우의 수는 216가지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단원에서 확률이라는 걸 배울 때 이런 계산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5번 문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 부분은 호수는 지나갈 수 없대요. 그랬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림에 숫자를 써서 경우의 수를 더해가면서 만들어내죠. 그치? 자, 첫 번째 한번 설명해 볼게요. A라는 지점에서 여기 주황색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주황색 점까지 가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의 수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도 한 가지죠. A에서 옆으로, A에서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의 수도 한 가지. 그거 두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아,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두 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이렇게 하나, 또둘 하고 셀 수도 있지만, 숫자를 써서 덧셈으로 처리해가는 방법 공부했을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숫자를 셀 거예요. 자,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오른쪽 옆점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그 옆에까지 가는 방법도 쭉 연달아 움직이는 한 가지. 그리고 옆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라는 생각하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였으니까 그 다음 점까지 오는 방법 수도 한 가지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위에 있는 점까지 가는 방법 수한 가지. 그 위쪽에 있는 점까지 가는 방법 수도 곧바로 올라가는 거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이에 있는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왼쪽 아래쪽에서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1과 1 더해서 2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그 위에 있는 점까지 가는 방법 수는 왼쪽에서 오는 방법이 한 가지, 아래쪽에서 오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과 2를 더해서 3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해줄 수 있습니다. 됐니? 선생님, 이 3이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얘기한다면 자, 아래에 있는 2부터 분석해 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A라는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와서 그냥 올라가는 방법 수 하나 있고요. 또 A라는 점에서 빨간색 점까지 오는 방법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빨간 길과 노란 길 해서 총두 가지 방법 수로 이 주황색 점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는 건 그냥 꺾여 오는 방법 한 가지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주황색 길, 빨간색 길, 노란색 길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리고 그려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덧셈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점은요.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올 수밖에 없고 주황색 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세 가지니까 그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연결되어져서 너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B라는 점은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방법 한 가지, 왼쪽에서 오는 방법 세 가지가 더해지면 되니까 결국 B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거 4라는 정답 써볼 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조금 불편하고 계산이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생각을 가지면 그림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는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또 연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가자. 6번입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한 줄로 세우려고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서는 경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학생이 먼저 줄을 서서 여, 남, 여, 남
하고 줄을 설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려면 여자가 한 명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는 남자가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먼저 줄 서면 남자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줄을 설 때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는 남자 먼저 줄을 서서 남녀 남의 순서로 줄을 서 주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 남자 세 명을 이 세 자리에 먼저 자리를 배치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남학생 3명 중에 1명,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요, 첫 번째 자리에 온 사람 빼고 2명 중에 1명, 마지막 자리에는 남아있는 1명이 오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먼저 이렇게 남학생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1명씩 배치하면 되는데 이 여학생 자리 두 자리에 여학생 2명을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 자리에 올 수 있는 여학생을 결정하는 방법. 여학생 2명 중에 1명을 배치하면 되니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남아있는 학생 배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우리 12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6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녀 남의 순서로 서야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7번 보자.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건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남자 학생들이 먼저 뭉쳐서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나중에 뭉쳐서 줄을 서면서 남, 그리고 여의 순서로 줄을 서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경우에는요. 여학생들이 먼저 줄을 서서 뭉쳐 있어요. 여. 그리고 남학생 세 명이 줄을 서서 뭉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즉,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 구하고 두 번째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해주면 되지.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구해볼까? 남자 3명을 세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두 번째 자리에 남학생 배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마지막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여학생 연달아 배치해야 되니까 여학생 2명 중에 1명 첫 번째 자리에 배열하고 나머지 마지막 자리에 배열해주니까 전체적으로 12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자 먼저 배열하는 방법 그리고 남자 3명을 남자 3자리에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결국 경우의 수는 12가지 하고 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남자 먼저 서고 여자 나중에 서는 경우도 12가지. 두 번째 경우 여자 먼저 서고 남자 나중에 서는 경우도 12가지. 자,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경우의 수는 24이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을 경우를 나누어서 표시해주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봅시다.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들아, 홀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뒷자리 숫자가 홀수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를 만들려면 3자리 숫자 중에 앞에 두 개는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데 마지막 자리에 오는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의 자리 숫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이 올 때가 있고, 3이 올 때가 있고, 5가 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1이 올 때랑 3이 올 때랑 5가 올 때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주면 될 겁니다. 끝자리가 1이거나 또는 3이거나 또는 5이거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 봐요. 끝자리에 1이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은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앞자리 두 자리에 올 수 없고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앞자리 제일 앞에 배치하면 되겠죠. 경우의 수 4가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올 자리에는요. 첫 번째 자리에 온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3가지 경우가 있어서
끝에 홀수가 1인 경우는 12가지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끝의 홀수가 1이 아니라 3이라고 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 끝자리 홀수가 3이라면 3을 이미 끝에 배열했기 때문에 3은 앞에 올 수가 없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 하나, 그 다음 첫 번째 자리에 온거 말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배열해서 역시나 12가지 경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5여도 마찬가지로 1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들 다 더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6가지라는 경우의 수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요게 8번이었죠. 이거 숫자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숫자 카드에 0이 없으면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배열하시면 됩니다. 근데 0이 들어있으면 좀 문제죠. 그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 3, 5, 7, 9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7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57보다 작으려면요, 이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무조건 57보다 작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1인 경우와 또 3인 경우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5인 경우에도 57보다 작을 수 있죠. 왜? 뒤에 있는 이두 개의 숫자가 7보다 작으면 51, 53, 55 같은 이런 숫자들은 57보다 작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5라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5는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제일 앞자리가 5가 되는 경우는 1의 자리가 1과 3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첫 자리, 10의 자리가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요, 1만 제외한 3이나 5나 7이나 9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3, 15, 17, 19,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모두 57보다 작을 거예요. 당연히 앞자리, 10의 자리 숫자가 3인 경우에도요, 몇 가지가 올수 있어요? 네 가지가 올수 있어요. 1, 5, 7, 9라는 이네 가지 모두 와도 다 57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1인 경우가 4가지, 앞자리가 3인 경우가 4가지, 앞자리가 5인 경우가 2가지 있으니까 이것들 전체 더해주면 모든 개수는 10개 하고 찾을 수 있는 문제. 요게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경우의 수 생각해 봤는데, 얘들아,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이 숫자를 계산할 때, 이 경우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빠뜨리지 않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설명하면서 경우의 수를 강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빠뜨리지 말자. 두 번째, 중복해서 세지 말자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계산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9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뒤로 이어서 쭉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더 올려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1: 호떡아,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0: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1: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2: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1: 어, 호떡아, 수박 먹지 마.
0: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아유, 이것 좀 봐. 호떡이 네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0: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1: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3: 어디죠? 나는 난 지파리.
1: 나는 금파리.
4: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0: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5: 어디긴 수박 공항이지.
0: 응? 수박 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4: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 비행사님의 파리 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 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0: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 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 비행사님이 누구야?
3: 파리 비행사님 기억 안 나?
1: 아, 너 파리 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 비행기를 탔으니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0: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파리를 말하는 거야?
6: 당연하지.
5: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0: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6: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0: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5: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 상구균. 아!
4: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0: 나도
1: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리오 균.
0: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3: 야! 난 왜 빼?
0: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3: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6: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3: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

0: 가세요.
1: 야! 고맙습니다, 파리비에서!
2: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1: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0: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1: 와, 맛있는 냄새.
0: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1: 파리기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0: 그러시지요.
1: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3: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4: 어? 똥파리 비행사님?
5: 아, 여행 가고 싶다.

0: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1: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0: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뚜루뚜루루.
1: 자, 그럼 출발하지요.
0: 출발!
2: 그렇게 난 닭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요호! 축제를 하니.
1: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가지요.
2: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1: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지.
2: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3: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4: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 중.
5: 잠깐! 어?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4: 응,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5: 대장균은 채소에서 왔구나.
6: 파리 비행사님 출발.
5: 어? 넌 누구야?
6: 카루.
3: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7: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6: 카루, 카루, 꽃가루 입니다만.
3: 어? 아,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6: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1: 지, 왜 이렇게 출출하지? 백꽃공항이다. 손님, 잠시 백꽃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2: 물론이지요.
1: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2: 물론이지요.
6: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8: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이 난다게 배낭을 메고.
5: 그러니까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8: 그렇다니까.
5: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3: 어? 먹어?
5: 누가?
7: 호떡이가?
5: 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가자.

0: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1: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2: 세균에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3: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1: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4: 같이 갑시다. 갑시다.
2: 자. 아니,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들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아유, 아유.
1: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깨자.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고통을 선물할 거야.
5: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0: 아니, 너희들은 비상, 비상! 식중독균이다!
6: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7: 어? 나는 왜 빼?
6: 노로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0: 헛! 그럼 설사할 텐데!
5: 야호! 물대포다!
1: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0: 헛!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7: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0: 아, 맞다! 어!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5: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8: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9: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8: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9: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5: 그럼 될 거 아닌지.
9: 지파리,
8: 똥파리,
5: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0: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1: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헛되기 뱃속으로 들어가.
0: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5: 띠로리.
7: 오! 식중독?

0: 퀴즈 나가!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저도 새해 나왔다, 쩌이.
1: 안녕, 도도.
0: 안녕, 그린. 근데, 그린이,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1: 응, 나 좀 전에 공원에서 아기 고양이 만났거든.
0: 아, 대다, 귀엽겠다.
1: 응, 정말 귀여웠어. 나 아기 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물도 줬다.
0: 아, 그랬구나. 아기 동물들은 정말 귀엽지. 아기 고양이 뿅, 아기 강아지 뿅, 그리고 아기 떠다떠다떠다새.
2: 아니야, 아기라고 다 귀여운 거 절대 아니야.
0: 우드도
1: 이게 무슨 소리야?
0: 아니, 그럼 세상에 귀엽지 않은 아기 동물도 있단 말이도도.
2: 그래,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아기 동물도 있어. 못 믿겠으면 이리 와서 확인해보든가.
0: 알았어. 얼른 가보자, 그리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아기 동물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도도.
1: 응, 나도. 그럼 그린조끼 구조대
0: 출동!

0: 같이 살모사를 구해줘.
1: 저기야, 저기.
2: 알겠어, 도도.

0: 저 무시무시한 아기 동물이에.
1: 어, 왔구나 왔구나. 깜짝아.
2: 혹시 너야? 무서운 아기 동물.
3: 에이, 아니. 다람쥐는 귀엽지, 착하지, 깜찍하지. 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아기 동물이 누구냐면
1: 며칠 전 내가 길을 가다가 뱀을 봤어. 뱀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까치 살모사. 엄마 까치 살모사 옆에 새끼 까치 살모사가 있었지. 어미가 방금 새끼를 낳았나 봐. 근데 왜 어미는 죽고 새끼는 살았을까?
3: 으아! 어! 새끼 살모사가 자기 엄마를 죽였나 봐. 어떻게?
2: 에이, 설마. 새끼 뱀이 엄마 뱀을 죽이는 게 말이 돼?
3: 말 되지. 너네 살모사 이름이 왜 살모사인 줄 알아?
2: 몰라. 왜?
3: 도도는 알지? 넌 요정이니까 알 거야.
0: 아이, 저기, 그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요정이라고 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정도 300살 넘게 살다 보면 알던 것도 가물가물하거든. 아이, 그래서 이렇게 수첩을 여기 있다다. 살, 모, 사, 죽이, 살, 어미, 모, 뱀, 사. 어미를 죽이는 뱀이라는 뜻으로.
2: 살모사 뜻이 엄마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야?
3: 응. 나도 까치 살모사를 실제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어. 근데 정말 새끼가 엄마를 죽이는 것 같더라니까.
0: 정말 무시무시한 아기 동물이더다.
3: 그치? 그런 녀석이 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어. 제발 그 녀석 좀 잡아줘. 그린토끼 구조대.
0: 걱정 마, 친구. 용감한 그린토끼 구조대가 고마워 땡 녀석을 잡아줄 테니까. 가자, 그린아.
2: 응.
0: 가자, 가자.
2: 가기 싫어.

0: 알아 알지. 자, 같이 살모사가 혀를 왜 이렇게 날름거리는지 그 이유는
1: 정답! 야골이야고 지금 아저씨가 혀를 날름날름날름날름 하니까 엄청 약이 오르네요.
0: 아니야 아니야, 같이 살모사가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는 이유는 바로 혀로 냄새를 맡는 거야.
2: 그러니까 만약 까치 살모사가 너희를 향해서 혀를 낼름거리면 조심해. 너희들 냄새를 맡고 있는 거니까.
3: 알았어요. 그럼 까치 살모사가 꼬리를 누는 건요?
2: 그건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지. 근처에 적이나 공격 대상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거든.
1: 우와, 정말 까치 살모사에 대해 잘 아시네요.
0: 아유, 잘 알아야지. 그래야 녀석을 잡아서 돈을 벌 수 있지.
3: 돈을 벌어요?
0: 응, 뱀을 잡아서 뱀탕, 뱀술 이런 걸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거든. 왜? 그게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사 먹거든.
3: 근데 그게 진짜 몸에 좋은 거 맞아요?
0: 나야 모르지.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 까치 살모사 잡으면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돈은 두둑하게 쳐줄게. 알겠지? 그럼 믿고 간다. 화이팅.
3: 근데 까치 살모사 좀 불쌍하다. 정말 까치 살모사 나쁜 동물 맞나?
4: 도도! 도도 어딨어?
1: 나 여기 있어!
4: 어? 네가 도도라고?
1: 응! 까치 살모사를 유인하기 위해 들쥐로 변했어! 오랜만에 변신했는데 이게 되네!
3: 그러다 까치 살모사한테 잡아먹히면 어쩌려고?
1: 아이, 걱정 마, 그리나! 나 요정이야! 요정은 그렇게 쉽게 잡아먹히지 않아.
4: 응? 야! 까치 살모사! 그거 안 놔! 살모사야! 그거 노라니까! 그거 들쥐 아니야!
5: 엥? 얘가 들쥐가 아니면?
4: 그거 도도야! 요정, 도도가 들쥐로 변신한 거라고.
6: 정말, 이를 어떡하지. 내가 얘를 꽉 깨물었는데 복이 온몸으로 쫙 퍼졌을 거 아니야.
3: 어떡해 도도, 정신 차려봐. 도도
1: 괜찮다, 괜찮다. 난 요정이라 독사에 굴려도 끄떡 없다.
3: 다행이다 도도.
5: 그러게, 나도 요정은 해치고 싶지 않거든.
1: 그래? 근데 엄마는 왜 해쳤어? 널 낳아주신 엄마잖아.
5: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를 해치다니.
1: 어? 아니야, 다람쥐가 그러던데 네가 니네 엄마 죽였다고.
5: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 엄마!
7: 왜 또? 누가 우리 애기 괴롭히고 있어? 왜?
5: 엄마
3: 진짜 엄마가 살아있네?
1: 그러게, 우리 새끼가 엄마를 해친 줄 알고 이름도 살모사라길래.
7: 아직도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네. 내가 새끼를 낳고 쓰러져 있던 건 너무 덥고 힘들어서야.
8: 까치 살모사는 주로 한여름에 새끼를 낳거든? 그러다 보니 새끼를 낳다가 너무 덥고 지쳐서 죽기도 하지.
7: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새끼 살모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살모사를 죽인다고.
3: 그렇구나. 근데 왜 한여름에 새끼를 낳는 건데?
1: 그러게, 봄이나 가을에 새끼를 낳으면 덜 힘들 거 아니야.
7: 그건 새끼를 위해서야. 내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뱀은 곧 엄마 품을 떠나 혼자서 살아가게 되거든. 근데 새끼 뱀이 혼자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0: 바로 여름이야.
1: 일단 여름엔 숲에 먹을 게 많아. 게다가 여름엔 풀과 나무가 우거져서 어린 까치살모사가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도 좋거든.
2: 와, 그러니까 엄마 뱀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여름에 새끼를 낳는 건 다 새끼를 위한 거였도도.
3: 응.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살모사라고 이름을 지었네. 정말 속상하겠다.
4: 좀 속상하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오해를 풀었잖아.
5: 맞아!
6: 얘들아! 뱀 찾았니?
7: 아까 그 뱀 아저씨다.
2: 숨어.
6: 얘들아, 까치 살모사 아직도 못 찾았어?
5: 못 찾았어요.
6: 그래? 요 녀석들이 어디 있지? 요 악당 뱀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7: 까치 살모사 악당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2: 맞도도. 생긴 게 무섭다고 다 나쁜 동물은 아니도도.
6: 뭐 그래, 나쁜 동물은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고 뭐 좋은 동물은 아니잖아. 까치 살모사가 있다고 뭐 좋은 점 있어?
2: 있어요.
6: 있다고? 뭐가 있는데?
2: 까치 살모사가 없으면 숲에 뭐가 많아질까요? 힌트, 까치 살모사가 잡아먹는 거.
7: 아, 돼지!
2: 딩동가!
8: 까치 살모사가 지구에서 사라지면.
6: 어? 까치 살모사가 사라졌다! 반식!
8: 까치 살모사의 먹이인 돼지가 많아질 거고, 이 돼지들이 농작물을 망쳐놓을 거예요.
2: 게다가 돼지들 때문에 전염병도 많아지겠죠.
7: 아, 맞네. 까치 살모사도 지구에 꼭 필요한 동물이야. 아셨죠, 아저씨?
6: 알았어. 앞으로 뱀 안 잡으면 되잖아. 나 삐졌어. 뿡!
2: 땅꾼 아저씨 갔다.
7: 나와.
6: 가자.
4: 고마워, 그림조끼 구조대. 우릴 구해줘서.
7: 아니야, 너희들을 오해해서 미안해.
2: 우리 지구에서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9: 오래오래.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0: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1: 잠깐만.
9: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1: 아, 답답해.
10: 안 돼!
9: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0: 다이빙 해볼까?
11: 토끼야, 안 돼!
9: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1: 여기 재밌겠는데?
9: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1: 토끼야, 추워?
9: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공부도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회의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볼 거니까 오늘의 공부도 열심히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배운 내용

떠올리며 살펴보자고요. 자, 1번은요.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혜원이는요.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었어. 군침이 꼴깍. 선생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예요. 떡볶이. 우리 꿀타주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자, 혜원이는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 누구와 친구들과 자연스럽습니다.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 2번. 영진이는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어. 그래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소 이용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3번. 은우는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 병원 가서 진료 받고 뭐 주사도 맞고 하지요. 맞습니다. 4번 정수.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어.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5번 지영이는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어라고 말한 지영이는 틀렸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장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다 다르다는 것.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지영이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보죠. 여러 장소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방법은 다양하죠. 뭐, 시로도 쓸수 있고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네컷 만화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4번처럼 단순히 달력에 표시하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인데요. 3번과 4번이 함께 이어지는 문제예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장소 카드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 장소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것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자, 장소 카드는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제일 위에다가는 장소의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아래에는 장소에 대한 경험, 생각, 느낌을 적는 것이 바로 장소 카드이지요. 자, 3번 문제는요. 이 중에서 이 장소, 가에 들어갈 장소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와, 이 꿀따지 친구가 그림을 정말 자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 그림 속에 이 아이가 이 카드를 그린 꿀단지 친구인가 봐요. 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배경을 보니까요. 만두 가게도 보이고, 과일 가게도 보이고요. 할머니의 장바구니에는 뭔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를 볼까요? 어제 오후에 할머니와 함께 어디에 가서 만두를 사먹고 과일도 샀다. 여기도 가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가서 만두도 사먹고 과일도 샀을까요? 니은. 여기에 처음 가봤는데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고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아저씨의 모습도 즐거워 보였다. 자, 여기, 여기, 여기 5,000원이요! 이렇게 막 물건을 팔기도 하잖아요.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곳, 바로 이곳은 시장이지요. 1번 산, 2번 시장, 3번 학교, 4번 병원, 5번 놀이터 중에서 시장은 2번이니까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시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이 카드를 만든 친구는요. 할머니와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나 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의 4번 문제인데요. 위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게 말이 연결된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은요, 여기 있고, 니은은 여기 있습니다. 자,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어제 오후에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만두도 사 먹고, 과일도 샀던 경험이고요. 자, 니은은요, 여기에 시장에 처음 가봤더니 뭐 이렇게 해서 놀랐고 뭐 이래서 즐거워 보였다라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느낌을 잘 연결한 것을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생각 아니고요. 기억 경험 맞습니다. 니은 느낌 맞고요.
니은 사실, 니은 문화 다 아니지요. 따라서 두 가지를 골라보면

상황과 느낌으로 잘 연결한 2번과 3번이라고 적어주면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장소에서의 경험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배운 것처럼 장소에 대한 경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장소냐면 공원이에요. 자, 공원 어떤 모습이 나와 있나 보니까, 우와, 친구들, 좀 구경 좀 해볼까요? 저기 뒤에 높은 건물들이 와 보이고요. 여기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풀들이 가득하고요. 여기 사람들은요, 걷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말이지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에 어울리는 경험. 1번, 가족과 산책을 했다. 그래요. 이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말입니다. 이 꽃과 풀을 보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알맞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번, 가꾼 빵 냄새를 맡았다. 이건 어떤 장소에 어울릴까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가꾼 빵 냄새를 맡았다. 어떤 장소? 하나, 둘, 셋. 그래요. 바로 빵집에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번,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했다. 이런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어떤 장소? 그래요. 도서관과 어울리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아닙니다. 4번, 특별 전시실에서 봤던 작품이 인상 깊었다. 전시실이니까 이것은 바로 뭐 박물관 같은 곳이 어울리겠네요. 5번, 다양한 곳으로 가는 버스들이 모여 있다. 버스들 하면 버스 터미널에 어울리는 것들이죠. 따라서 공원과 어울리는 경험은 가족과 산책을 했다가 가장 어울리겠네요.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 공원하면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은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긴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강아지들이 즐겁게 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무래도 공원하면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산책하는 모습들이 떠오른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이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산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 놀이터, 편의점, 문구점 같은 장소들을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장소를 쩍쩍쩍 지도처럼 나타내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주변 장소를 모두 그려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 기억에 남는 장소, 내가 자주 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리면 됩니다. 모두 그릴 필요는 없어요. 2번,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리는 목적이 아니라, 내 기억에 의존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 주변에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려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없는 장소를 상상해서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리는 것이 맞지요. 3번이 맞네요. 자, 4번 볼까요? 장소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있는데요. 아니죠. 표현하는 방법은요, 많습니다. 시, 글, 그림, 신문, 기사, 일기 등등등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자, 5번. 주변 장소에서의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따라서 알맞은 것은, 옳은 것은 3번이므로 6번의 정답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곳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부터 보죠. 기준을 정하지 않고 경험한 장소를 말하면 좀 헷갈릴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말하면 더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2번, 자신이 잘 아는 장소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경험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친구들의 발표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더 말한다가 아니라 친구들의 말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듣고 그 다음 또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들렸습니다. 4번. 그래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요. 5번.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곳, 또 좋아하는 장소, 내가 경험한 곳 등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므로 알맞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놀이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 자, 여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자아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터에는 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많고 친구들과 함께 놀수 있어서 즐거워. 와, 여기 표정 보세요. 막 즐거워하는 표정도 있고요. 막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놀이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옆에 여자아이를 보겠습니다. 이 여자아이는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칠까봐 겁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여자아이는요, 이렇게 다치는 모습을 보았거나 또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놀이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아, 다칠까봐 겁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놀이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장소더라도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즐겁게 놀았던 경험, 이 친구는 좀 다쳤거나 위험했던 경험, 이렇게 말이지요.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장소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장소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놀이터라도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또 배운 바가 있지요.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8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은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장소가 있다. 맞아요. 굉장히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2번, 장소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3번,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맞고요. 4번, 친한 친구와 경험한 장소가 같으면 생각도 같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가 같더라도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 경험, 느낌이 다 다릅니다. 들렸습니다. 5번,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도 장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볼게요.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을 소개할 때 주의할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1번. 장소의 모습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모습, 또뭐 위치, 내 경험, 생각, 느낌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지요. 자, 2번. 친구들이 발표하는 도중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죠. 친구들의 발표를 잘 들어보면서 내 생각도 조심스레 함께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 3번. 표현 방법보다는 표현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은요. 친구의 작품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만 확인하는 것도 좀 좋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는 건 좋은데요. 내 부족한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 잘된 점, 내 작품의 좋은 점,
부족한 점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내가 선택한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지 설명하면 이것이 바로 잘 소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1번과 12번 문제 만나볼 텐데요. 아이고, 우리 지금 계속 열심히 문제만 푸니까 친구들 좀 지루하고 몸이 좀 베베 꼬이지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갈겸 앉은 자리에서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자, 우리 목도 한번 돌려보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시원하게 목도 한번 돌려보고요. 자, 어깨도 한번 돌려봅니다. 우리 체육 시간에 준비 운동, 정리 운동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깨도 돌려보고요. 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허리도 한번 왔다 갔다 해봅니다. 뒤로도 이렇게 돌려보고요. 자, 이렇게 몸이 좀 찌뿌둥하다 싶으면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 앉은 자리에서 나만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몸이 좀 풀렸나요? 좋아요. 오늘은요, 선생님이 파인애플 머리띠를 한번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선생님이 이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해요. 먹으면 상큼해지는 그런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싶으면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샥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맛이 살짝 돌면서 좀 이렇게 힘이 생기는 듯 하면서 좀 배가 고파지면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또 옆에 과일도 좀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편하게 이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또 이어서 11번과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1번과 12번 문제는요, 다음 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장소를 알맞게 나열한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역은요, 안전이에요. 안전하면 소방서와 경찰서가 있지요. 자, 니은은요, 교육 문화입니다. 영화관과 교육하면 학교가 있고요. 디귿은 놀이 여가예요. 놀이 여가 하면 공원과 놀이터가 대표적이죠. 따라서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 위 도표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추가했을 때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라고 하면은 뭐 시장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요. 선생님 편의점도 있는데요. 그래요. 마트도 있는데요. 맞아요. 시장 그리고 백화점 선생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 장소 적어 보겠습니다. 마트, 편의점 다 좋아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 위와 같은 지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행기나 인공위성으로 쫙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를 바로 디지털 영상지도라고 하지요. 디지털 영상지도. 자, 이 디지털 영상지도를 이용하면요. 좀더 크게 보거나 줄여서 보거나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디지털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도 볼까요? 위와 같은 지도를 활용해서 장소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찾고 싶은 장소의 이름을 입력한다. 자, 그래요. 찾고 싶은 장소의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되지요. 자, 2번. 찾고 싶은 장소의 주소를 입력한다. 가능하고요. 3번. 더하기 빼기 단추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때는요, 더하기 빼기 단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우스의 버튼을 누른 채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 더하기 빼기는요, 좀더 크게 보거나 줄여서 보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3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자, 4번. 화면을 확대하면 장소를 자세히 좀더 들여다 볼수 있죠. 마치 돋보기로 보듯이요. 맞고요. 5번. 찾은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주변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 여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이 주변 장소를 답사하면서 직접 조사하는 거 좋아요. 답사라는 것은요,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좋고요. 2번,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려 본다. 그래요. 그 장소에 가서, 아, 나 이런 거 했지.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3번, 불편한 점을 고쳐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래요. 어떤 장소에는요, 편리한 점이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불편한 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4번. 좋은 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좋고요. 5번. 자신의 경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존중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요,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 경험보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과 17번 문제에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만든 사람, 산모둠. 어디 갔냐면, 자, 답사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목적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도 갔고요, 공원도 갔고요, 버스 정류장 주변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이러한 좋은 점과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답사를 하고요. 답사 보고서를 작성한 모습입니다.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작성했네요. 자, 16번 문제는요. 답사 보고서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기억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뭐 학교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어 좋아요. 버스 정류장 주변에 병원이 많아서 좋아요. 등등 좋은 점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이 공원에는요. 고장난 시설물이 많대요. 이건 불편한 점이겠죠. 고장난 시설이 많으면 불편하겠죠. 2번. 학교 주변에는 큰 차가 많이 다녀 위험합니다. 이것도 불편한 점이에요. 아이고. 자, 3번.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가 이용할 시설이 많지 않아요. 역시 불편한 점이겠네요. 자, 4번. 버스 정류장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복잡해요. 너무 좁으면 복잡해서 불편해요. 5번. 이 공원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자주 열려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어 편리해요. 좋아요. 좋은 점의 어울림으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7번 문제인데요. 이번엔 니은이에요. 불편한 점 골라볼까요? 1번, 쉴 만한 공간이 많아요. 좋은 점. 2번, 학교 주변에는 깨끗한 시설이 많아요. 좋은 점. 3번,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많아요. 역시 좋은 점. 4번, 버스 정류장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버스가 많아요. 좋은 점. 5번, 학교 주변 놀이터에는 낡은 놀이기구가 많아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가 없어요. 불편한 점. 따라서 17번은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사할 때는요,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함께 찾아보고요. 불편한 점은 어떻게 고칠 수 있지라고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살기 좋은 곳의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안전한 통학로, 안전 중요해요. 맞고요. 2번, 다양한 문화시설, 그만큼 편리해지겠죠. 3번, 쓰레기가 버려진 공원, 이건 불편한 점입니다.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으면 더러워지고 불편해지겠죠. 4번,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 있으면 좋고요. 5번, 건강한 생활을 돕는 장소 역시 살기 좋은 곳의 조건 중에 하나이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죠.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네요. 1번, 우리 주변의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돼요. 불편한 점까지. 그래야 그 불편한 점을 고칠 수가 있겠죠. 2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3번. 나와 관련 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4번.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치려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이게 맞네요. 5번. 새로 생긴 시설물이 있으면 고장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지나치지 말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살펴볼까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곳을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다양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살기 좋은 곳은요, 그러한 다양한 장소들을 갖추고 있는 뭐 그런 곳일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더욱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다 라고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을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적어 보세요.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다. 다양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다 라고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더더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20번까지 열심히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먹을거리를 사고 팔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재 속에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열심히 사회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확률에 대한 중단원 문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19번 문제부터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첫 번째 19번 문제부터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앞에서 강조하고 설명드렸었던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봤고요. 24번 문제도 시험지 미리 보기인데, 자, 이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4번 문제에서는 그림을 이해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9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원의 중심이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1cm씩 커지는 관역에 화살을 쏜다.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확률을 뭘로 계산하는 문제? 넓이로 계산하는 문제다라는 거니까 각각의 영역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영역의 넓이 중에서 색깔 칠해져 있는 영역의 넓이가 도대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넓이를 직접 계산한다라는 거지. 전체 넓이를 생각하지. 그게 전체 경우의 수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 그냥 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끝에 있는 점까지 연결한 게 반지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cm.

cm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파이 곱하기 3의 제곱하고 써서 9파이 제곱 cm라는 게 넓이다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를 원하죠. 그게 특정한 사건의 영역이니까 우리 그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처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어때요?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를 빼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넓이에서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이라는 가운데 있는 원의 넓이 빼주면 돼. 생각할 수 있고요. 3파이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영역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 주어져 있는 색깔 칠한 영역에 맞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확률은 전체 영역의 넓이 분의 특정 사건의 영역의 넓이로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계산했을 때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는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 예전에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또 했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냥 길이가 똑같다라는 표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넓이를 못 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풀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직접 넓이를 구하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자? 비율을 활용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원이 전부 다 닮은 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우리 닮은 도형에서 넓이의 비가 길이의 비의 제곱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제일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원까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자, 그게 1대 2대 3이죠. 자,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건요, 실제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를 생각해 볼수 있죠. 넓이의 비는 어떻게 구해지더라? 1의 제곱대, 2의 제곱대, 3의 제곱으로. 그렇지. 길이의 비, 즉, 닮은 비의 제곱비가 넓이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넓이의 비는 1대 4대 9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색깔 칠해진 영역이 4라는 비를 갖고 있는 넓이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4라는 비를 가지고 있는 넓이에서 1이라는 비를 가지고 있는 넓이를 뺀 영역을 의미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영역의 넓이를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가 3. 그리고 그 바깥쪽 테두리 부분은 5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야 전체 커다란 영역의 넓이가 9라는 비를 갖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죠? 그래. 그래서 1대 3대 5라는 넓이 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색깔 칠해진 영역에 맞을 확률을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넓이의 비 9대에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의 비 3이라고 접근해서 9분의 3,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 이렇게 길이의 비를 가지고 넓이의 비를 구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문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 바깥쪽으로 또 똑같은 크기만큼 반지름이, 똑같은 길이만큼 반지름이 늘어난 원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늘어난 이 길이도 동일한 길이만큼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색칠한 영역을,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영역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있는 영역까지도 또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색깔 칠한 영역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으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살이 저기 있는 색칠한 영역 두 곳에 맞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쪽이나 또는 바깥쪽 테두리를 생각할 거죠. 그럼 넓이를 생각하는데 역시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구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길이의 비가 1대 2대 3대 4, 넓이의 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 대 3의 제곱 대 4의 제곱, 그럼 1대 4대 9대 16이 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1대 3대 5대 7의 넓이 비를 갖는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그렇다면 전체 넓이의 비는 16인데 그중에 색깔 칠해져 있는 곳이 7과 3만큼의 비를 차지하니까 아, 16분의 10이구나. 약분하면 8분의 5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저 색칠한 영역에 맞을 확률, 이게 넓이의 비를 활용해서 빠르게 계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직접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죠. 직접 넓이를 구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거 숫자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미지수로 놓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힘들고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다 반드시 길이의 비와 넓이 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우리 문제 풀어 주신다면 19번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0번. 다음은 어느 중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다. 이 중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때 그 학생의 혈액형이 A형 또는 AB형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A형이면서 AB형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두 개가 서로 중복되어지는 경우가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그걸로 충분하죠.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A형일 확률은 200명 중에 58명. 아, 200분의 58하고 쓸수 있겠다. 자, 약분하지 맙시다. 왜? 덧셈 할 거니까. AB형일 확률은요, 26명이죠? 자, 200분의 26하고 이렇게 쓸수 있어서 두개 더해주면 200분의 84라고 확률을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눗셈 하자. 저기 있는 58과 26 더해서 84 나온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나눗셈 할 겁니다. 위아래 4로 동시에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분모는 50분의 하고 쓰여지고요. 분자는 21하고 만들어지고, 이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확률 구해봐라는 문제의 정답, 50분의 21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때? 이거 할만하죠? 저 앞에서 우리 저 비슷한 표를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때는 사람 수들의 총합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사람 수의 총합까지 나와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1번입니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과 크기가 같은 50장의 카드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한 장을 뽑는데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홀수 또는 4의 배수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두 개는 겹쳐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치? 4의 배수는 무조건 짝수일 거고요. 홀수는 뭐 홀수니까 짝수랑 겹쳐질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홀수일 확률 따로 구하고요. 4의 배수일 확률 따로 구해서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확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홀수는 1부터 50까지 중에서 25개가 있으니까, 아, 홀수일 확률을 생각해봐. 50분의 25구나. 그리고 4의 배수는 어때? 1부터 50까지의 4의 배수 12개 존재할 거니까, 50분의 12가 되는구나. 그런데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 50분의 37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문제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이게 확률적인 입장에서 확률과 확률을 덧셈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일한 문제, 똑같지만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경우는 50가지고 홀수 또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25가지에다가 12가지 더하는 거라서 역시나 동일한 정답, 50분의 37,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접근해서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덧셈해 주셔도 되는, 네,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이 문제를 변형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그쵸? 선생님이 이거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왜? 예전에 한번 지정해서 그렇게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고민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생각해보자. 홀수 또는 4의 배수가 아니라 홀수를 3의 배수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중학교에서도 질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어려우냐? 3의 배수 또는

또는 4의 배수인데 또는이라고 연결되어지고 있지만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5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50가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특정한 3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3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1부터 50까지의 3의 배수가 16개 있으니까 자 16하고 찾을 수 있고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12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자 중복되는 거 뭐야? 3과 4의 공배수, 즉 12의 배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12의 배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4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3의 배수 16개에다가 4의 배수 12개를 더하면 여기에는 12의 배수 4개가 앞에도 한번 개수가 세져 있고 뒤에도 한번 개수가 세져 있으니까 저 4개의 숫자 12의 배수가 중복돼서 세져 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서 자 그만큼 빼주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하면 어때요? 28에서 4 빼니까 24가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확률 구해봐라는 게 자 50분의 24, 자 약분해서 25분의 12라고 구해지겠죠. 자 문제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로 바뀌었다면 다음과 같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었던 그런 문제들의 유형이죠. 자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50분의 24라고 결국은 확률 구했는데 저 24가 16 더하기 12 빼기 4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었잖아. 그래서 그걸 식으로 한번 이렇게 옮겨 써보도록 할까요? 자, 50분의 24를 16 더하기 12 빼기 4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분모 50이 분자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엮여서 생각 계산되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50분의 16 더하기 50분의 12 빼기 50분의 4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분의 16이 뭘 의미해요?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의미해요. 50분의 12가 뭘 의미해요? 4의 배수가 될 확률을 의미해요. 50분의 4는 뭘 의미합니까? 12의 배수가 될 확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빼주는 일을 경우의 수에서 하지 않고요. 확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확률을 또는으로 연결하면 확률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그때 중복되는 일이 벌어지면 중복되는 것의 확률을 따로 빼주면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확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는 방법으로 확률의 덧셈을 진행합니다. 이걸 고등학교에 가면 정확하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하는 것들 중에서 중복되는 게 없는 경우들만 생각해서 확률 더하기 확률하고 끝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중복되는 게 발생해서 그 확률을 빼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진짜 확률의 덧셈 정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심각한 얘기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중학교에서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걸 빼주는 걸 고민했던 사실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21번 문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들에 대한 복습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더불어 조금 더 깊은 공부까지 확률적인 입장에서 중복되어지는 것들을 빼내는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요 정도라면 우리 21번에서 충분한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2번입니다. 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아, 좋았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N을 생각하자. 전체 경우의 수 N은 1, 2, 3, 4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요. 이거 뭐야? 4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정확하게 말하면 4명 중에서 2명의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4 곱하기 3으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굳이 자릿수를 2개 만들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두 가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세 가지 하고 곱해주는 상황. 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흐름을 어디에 일치시켜? 아,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자, 이것들로 생각의 흐름을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4 곱하기 3.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자릿수 잡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4개 중에 2개를 자격이 다르게 뽑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체 경우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야 된다? 그 수가 13 이하이거나 40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이건 이거나라고 연결됐으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3 이하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 이하이려면 어때야 돼? 10의 자리는 반드시 1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1의 자리는 어때? 1의 자리는 2가 오면 13 이하 되죠. 또 3이 와도 13 이하가 되니까 13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경우 다 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0 이상일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40 이상인 경우는 앞자리가 4가 와야 40 이상일 건데 그 뒤에 41이 되건 42가 되건 43이 되건 전부 다40 이상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총몇 가지 나오더라? 세 가지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개 더해서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A를 O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O가 되고 전체 사건의 경우가 12니까 확률 구하면 확률은 12분의 5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문제죠. 어때? 할 만하시죠? 좋아. 이건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요. 전체 경우의 수 n을 구할 때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23번 문제입니다. 스위치 A가 닫힐 확률이 5분의 3이고요. 스위치 B가 닫힐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가 흘러갈 때 여기 있는 스위치 두 개가 닫혀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켜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A라는 스위치도 B라는 스위치도 모두 다 닫혀 있어야 전구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A도 닫힌 경우, 그리고 B도 닫혀 있는 경우, 자, 요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이 그림을 보고 A가 닫혀 있고, 그리고 B도 닫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A가 닫혀 있을 확률 5분의 3,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해주고요. B가 닫혀 있을 확률 4분의 3이라고 생각해서 자, 20분의 9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죠. 자, 요 문제는 쉽게 우리 친구들이 아, 둘다 닫혀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네, 그 다음 문제를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24번 문제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24번과 같은 회로도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어때야 돼요? A도 연결돼 있고 B도 닫혀서 연결돼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A만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B는 연결돼 있지 않아도 닫혀 있지 않아도요. 전류가 이 사이를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로 안 가도 돼요. 위쪽 길을 통해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회로도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야? A이건 B이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닫혀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나 B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닫혀 있는 확률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가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케이스가 많지. A는 닫혀 있고 B는 닫혀 있지 않는 경우, A는 닫혀 있지 않은데 B가 닫혀 있는 경우, 둘다 닫혀 있는 경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1에서 둘다 닫혀 있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겠다라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림처럼 둘다 닫혀 있지 않는 확률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1에서 빼죠. 자, 이렇게 A가 닫혀 있지 않을 확률을 생각하면요. A가 닫혀 있을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그냥 쭉쓸 건데,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 A가 닫혀 있고요. B가 닫혀 있지 않는 경우, A는 닫혀 있지 않은데, B가 닫혀 있는 경우, 그리고 둘다 닫혀 있는 경우,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A는 닫혀 있는데 B가 닫혀 있지 않거나, 또는 A가 닫혀 있는데 A가 닫혀 있지 않은데 B가 닫혀 있거나, 또는 둘다 닫혀 있거나, 이런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이식이 20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9하고 만들어지고, 자, 20분의 18하고, 이렇게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20분의 18이 10분의 9니까 당연히 동일한 정답 얻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계산보다는 위쪽에 있는 계산이 훨씬 편하고요.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회로도를 보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 자, 회로도 이해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해서 선생님이 가져와 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문제가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회로도가 잘 이해가 됐다면 어렵지 않게 느껴져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25번입니다. 봉선화 씨앗의 발화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대요. 자, 1년 묵은 씨앗의 발화율이 80%고요. 2년 묵은 씨앗의 발화율은 70%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묵은 씨앗과 2년 묵은 씨앗을 각각 심는데요. 그랬을 때두 화분 중에 적어도 한 곳이 싹이 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도 같은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 곳이 싹이 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를 직접 나누면 세 가지예요. 자, 1년 된 씨앗, 2년 된 씨앗을 화분에 심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적어도 한 곳에 화분이 발화가 되어야 될그 확률, 씨앗이 날 확률은, 자, 이렇게 두개 모두 씨앗이 나는 경우와, 1년 묵은 씨앗만 씨앗이 나는 경우와, 2년 묵은 씨앗만 씨앗이 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계산할 때도 어떤 값들을 곱해야 되는지 좀 계산하기 불편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자 이거죠. 네 번째 경우는 1년 묵은 씨앗, 2년 묵은 씨앗 모두 다 씨앗이 싹이 나지 않은 확률인데, 요거 구해가지고 1에서 빼면 나머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접근하자. 1에서 둘다 씨앗이 나지 않을 확률을 곱할 거예요. 자, 1년 묵은 씨앗이 발화하는 발화율이 80%, 즉, 10분의 8, 5분의 4니까 일어나지 않을, 발화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1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2년 묵은 씨앗의 발화율은 70%, 10분의 7이죠. 그렇다면 2년 묵은 씨앗이 발화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에서 50분의 3을 빼주는 게 되고요. 결국 50분의 47이라고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해설에서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하기도 해요. 0.8, 넌 0.7. 그래서 발화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할 때 소수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 빼기 발화율이 0.8이었으니까 발화하지 않을 확률은 0.2, 발화율이 0.7이었으니까 발화하지 않을 확률은 0.3이라고 생각해서 1 빼기 0.06으로 계산하기도 하죠. 그래서 0.94를 정답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정답이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정답이에요. 계산해 보면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결국 우리 요두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쓰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봤을 때 여사건을 적용한다라는 거, 요것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6번인데요. 26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두 사람이 투어놀이를 하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화살에 넣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1에서 뺄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겠다라고, 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쓸수 있겠죠? 1 빼기 수연이가 실패할 확률은
자, 5분의 1의 반대.

즉 5분의 4. 현규가 실패할 확률은 6분의 1에 반대, 6분의 5 하고 쓸수 있고, 계산하면 1 빼기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을 우리 정답으로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 여사건의 형태를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비슷한 문제가 27번에서도 존재합니다.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제비를 뽑는데, 1등 또는 2등에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을 뽑아서 1등 또는 2등에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때요? 반대로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럼 1에서 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비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등 또는 2등에 당첨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중에 당첨 제비 3개를 제외한 7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7이 첫 번째 뽑았을 때 당첨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뽑을 때 당첨되지 않을 확률도 10분의 7입니까? 아니죠.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에는 제비가 9개 있고요. 당첨 제비는 여전히 3개 남아 있고, 당첨되지 않는 거 6개 남아 있으니까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9분의 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0분의 7과 9분의 6을 곱해주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고, 그러면 1에서 뺐을 때 우리 적어도 한 번은 1등 또는 2등에 당첨이 될 확률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계산합시다. 1 빼기 90, 9분의 6이 3분의 2로 생각될 수 있으니까 우리 30분의 14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30분의 16이 정답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 약분합시다. 15분의 8을 완벽한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우리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 잘 생각하셔야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과학 분야의 글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왔죠, 친구들? 재밌지 않나요? 아, 과학 분야의 글은 왜 이렇게 더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좀 알려주는 그런 분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문 제목은 화학의 달력,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은 단풍의 색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 우리 가잖아요. 너무 예쁜 단풍들. 저 색깔은 과연 어디서 온 거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의 지식. 여기서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유. 우리 국어 시간에 한 번씩은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죠. 자,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인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사용된 그 부분을 보면 두 대상이 나오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이것을 빗대어 표현한 다른 대상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다른 사물. 자, 비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우리 국어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글에서는 어떤 비유가 쓰였나?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1905년 스위스의 화학자 알프레드 베르너가 작성했다. 이 역시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된 이전보다 긴 형태의 주기율표로서 화학의 달력이자 화학 여행의 지도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주기율표가 화학의 달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엇은 무엇이다. 주기율표는 화학여행의 지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의 방식으로 빗대는 표현 방법,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하죠. 아, 이런 그 비유가 문학작품에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요.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얼마든지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화학의 달력, 주기율표입니다. 화학에도 달력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는 요일과 같은 규칙이 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 특징을 지금 달력으로 표현을 했죠. 자, 주기율표와 달력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타난다. 자, 1869년 러시아의 맨델레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화학 교과서, 화학의 원리 를 집필했는데 그는 교과서를 쓰는 동안 화학 원소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게 뭔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당시 알려져 있던 63개의 원소를 각각 한 장의 카드로 만들고 원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적어두었다. 그는 카드를 원소의 성질에 따라 나열해 보기도 했어요. 원소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성질에 따라 나열을 했어. 난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던 맨델레예프, 참그 과학자들 중에 보면 신기한 분들 있어요.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는데 뭐 잠을 자다가, 뭐 산책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 그죠? 자, 맨델레예프는 낮잠을 잤어요. 문득 원자량 순서대로 카드를 나열하면 논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사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뭐 불현듯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그에 대해 생각을 한 거죠. 이 원소들을 말이야. 이거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좀잘 이렇게 보기 좋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 뭐가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끝에 원자량 순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원자량이 뭔데요? 원자량은 원자의 부피와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 그리고 전자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과학 지문 아니랄까봐. 과학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나오죠. 어쨌든 원자량은 그렇대. 맨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카드를 나열했는데, 자, 여기서 인상적인 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중요하겠죠? 그는 원자를 원자량 순서대로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 놓으며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바로 옆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무리하게 꽤 맞춘 건 아니야. 여기 좀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넣어볼까? 이게 아니고,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가 없을 경우가 있지. 그럴 때는 그냥 그 칸을 비워뒀어요. 빈칸으로 내버려 두었다. 자, 이것이 뭐냐? 맨델레예프 주기율표의 원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1문단. 맨델레예프 주기율표의 기본 원리예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바로 옆줄에 오도록 했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일부러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넌좀 성질이 안 맞지만 그래도 대충 비슷하니까 와봐. 이게 아니라, 그냥 비워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맨델레예프는 가로줄에 8장씩 카드를 놓으며 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됐대요. 뭔데? 바로 같은 열, 그러니까 세로줄이죠. 같은 열이니까. 원소들의 성질이, 어머? 서로 비슷해. 아니, 배열만 했을 뿐인데 서로 성질이 비슷하네? 새로운 발견 첫 번째예요.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 역시 빈칸으로 비워뒀다 그랬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비워둔 채 나머지를 각각의 성질에 따라 표에 배열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맨델레예프가 이 표를 이용하여 빈자리에 들어갈 원소들의 원자량과 그들이 결합하게 될 화합물 등을 예측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아, 이 자리가 빈칸은 빈칸이지만 이 자리에는 그러면 원자량은 이 정도 되는. 그리고 그들하고 결합하게 될 화합물은 이런 화합물하고 결합하겠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게도 됐다는 거죠. 왜냐면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발견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이 문단. 맨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새로 발견한 점입니다. 뭔가 좀 논리적으로 퍼즐이 맞춰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과학자가 얼마나 진짜 설렜을까요? 그럼 정말 놀라운 뭔가 발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을까? 굉장히 설레고 막 흥분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자, 이 사실은 주기율표를 이용하면, 자, 주기율표가 뭐죠? 우리 제목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글의 중심 화제죠. 주기율표를 이용하면 원소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만 잘 봐도, 아, 얘가 몇 번이야? 아, 그럼 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 이런 화합물과 결합을 하겠네. 이런 걸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율표가 갖는 의, 가치를 알수 있네요. 마치 달력에 표시된 입춘이 되면 봄의 소식이 들려오고, 처서가 되면 더위가 멈추고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기율표 속의 원소의 위치는 그 원소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달력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이 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화학의 달력인 거예요. 자, 3문단입니다. 맨델리에프 주기율표의 의. 자, 이어서 볼까요?
그의 주기율표는 대

새로운 발견이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대. 뭔데? 원자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함에 따라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 또한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 여기 뭐가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맨델리예프 주기율표의 한계인데, 자, 주기성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배열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로 옆 줄에 오는 거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건데, 배열을 하다 보니, 그거에 안 맞는 애가 옆에 오는 거예요. 또는 성질이 비슷한데 저 멀리 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원자량으로 그렇게 배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자량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적합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맨델리예프가 그 활용한 게 원자량을 가지고 지금 배열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게 된 거죠. 자, 한계가 생긴 원인입니다. 자, 맨델리예프 주기율표가 지닌 한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고쳐봐야 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세기가 됐어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전자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자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영국의 모즐리가 원소들을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주기성은 유지되면서 맨델리예프 주기율표에서 드러난 단점도 보완하는 새로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맨델리예프 주기율표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은 뭐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 아니,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데 왜 이런 한계가 극복이 될까? 이게 왜그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전자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원자 번호 순으로 했다는 건데,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거랑 전자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찾아봐야지. 여러분은 바쁘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원자 번호는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고. 그 원자 번호 1번이 뭐죠? 헬륨이죠? 헬륨이 1번이에요. 왜 1번인 줄 알아요? 양성자 한 개라서. 그 다음에 뭐예요? 1번은 수소네요. 2번이 헬륨이네요. 아, 수소 헬륨이 맨날 헷갈려. 수소가 1번. 양성자가 한 개라서 1번이에요. 2번이 헬륨이에요. 왜? 양성자가 두 개죠. 3번은 리튬이에요. 왜 3번이 양성자가 세 개라서? 근데 전자라니까요? 근데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양성자가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서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수가 한 개고, 헬륨은 전자 수가 두 개고, 그러니까 중성 원자의 경우에 리튬은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 이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있게 지금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원소와 빈칸으로 남은 부분을 해결한 주기율표가 탄생하게 된 거죠.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1905년 스위스의 화학자 알프레드 베르너가 작성을 했는데, 이 역시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된 이전보다 긴 형태의 주기율표로서 화학의 달력이자 화학 여행의 지도라 할수 있다. 우리 그 방금 전에 그 독해지식에서 봤던 그 은유가 사용된 표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심화제 바로 그 주기율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요문단이에요. 주기율표의 발전 과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먼저 맨델리예프의 시도 나왔죠. 원자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바로 옆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적절한 원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빈칸으로 내버려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맨델리예프의 발견이 나옵니다. 두 가지 새로운 발견. 같은 열에 있는 원소들의 성질이 서로 비슷하구나라는 것. 그리고 빈자리에 들어갈 원소들의 원자량과 그들이 결합하게 될 화합물 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발견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맨델리예프 주기율표의 한계도 나와 있는데요. 원자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함에 따라서 몇몇 원소들이 어때?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더라.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한계가 생겼냐? 그 원인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였다? 원자량이 아니라 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기율표가 발전하게 됐죠. 모즐리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게 됐고, 이어서 현재 베르너죠. 1905년에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화학의 무엇이다? 달력이자 화학여행의 지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재밌는 글이었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3, 1번 볼까요?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주기율표는 과학자들의 경쟁 덕분에 더욱 완성되어 갔다고 할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과학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끼리 경쟁했다는 내용은 없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완성되어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일치하지 않네요. 자, 나머지 볼까요? 주기율표는 원소의 성질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다라는 내용 3문단 찾을 수 있고, 초기 주기율표의 빈칸은 화학의 발전과 더불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5문단에 있죠. 주기율표와 달력 규칙성 있게 배열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내용이 1문단, 5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원인이 바뀌면 주기율표의 배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나중에 그 화학적 성질, 전자와 관련이 있다, 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원자량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시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이 전자가 아니라 또 다른 거다라는 게 밝혀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번 내용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2번입니다. 보기는 윗글의 주요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가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지 않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는 맨델리에프 주기율표의 배열 기준이에요. 원자량 순서 맞죠? 그리고 나는 장점입니다.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 발견, 맞죠? 다는 단점입니다. 몇몇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빈칸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해결이 되죠. 자,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이어서 갑니다. 나를 보면 모질리의 주기율표와 베르너의 주기율표, 배열 기준인데, 원자량과 원자번호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5문단 볼까요? 영국의 모질리가 원소들을 원자량이 아닌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량과 원자번호 순서라는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마는 의예요. 이 모질리의 주기율표, 베르너 주기율표의 의인데, 원소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주기성 유지 및 맨델리에프 주기율표의 단점을 보완한 주기율표였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문 먼저 배경 지식부터 볼게요. 단풍이 드는 원리. 그러니까 봄 여름에 그렇게 초록초록하던 이파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어떻게 저렇게 노랗게 물드냔 말이죠. 가을이 오면 여름보다 기온이 낮아지고 낮 길이가 짧아지면서 식물들은 생장을 정지한다. 제일 먼저 나뭇잎 속에 엽록소 합성이 중단돼요. 기존의 엽록소는 파괴된대요. 반면에 엽록소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색소들이 드러나 엽록소 이외의 색소들이 늦도록 합성되어서 단풍색이 나타나게 된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던 색소들인데 그동안에 엽록소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색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합성되어 나타나게 되면서 단풍이 드는구나. 자, 제시된 사진, 우리 교재에도 사진이 있어요. 단풍 너무 예쁘게 들었죠. 안토시아닌이 많이 합성되어 붉은색을 띠는 단풍이라고 합니다. 아,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합성되면 붉은색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1문단은 단풍이 물드는 이제 가을 숲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화재, 단풍은 어떻게 드는 걸까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2문단 갈게요. 여름이 더욱 여름답고, 여름이 더욱 여름답다는 건 뭘까? 더운 거죠. 아, 더워. 어? 여름다운 게 뭐가 있겠어. 아주 쨍쨍 더운 거지 뭐. 가을날의 아침 저녁이 극적으로 쌀쌀하면, 자, 가을이 되어 아침 저녁이 극적으로 쌀쌀하다는 것은 일교차가 크다는 거겠죠. 그럴 때 극적으로 쌀쌀한. 즉, 이게 아름다운 단풍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단풍을 기대할 수 있대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밤 공기는 나뭇잎의 푸른색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극적인 비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단풍이 들었을 때 극적인 비장감이 든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사실 여러분 때를 돌아보면, 여러분 나이 때는 단풍이 예쁘고 꽃이 예쁘고 이런 거 몰랐어요. 아니, 뭐,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드는 거고, 뭐,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거지, 뭐, 이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단풍 너무 예쁘고, 꽃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극적인 비장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뭄이 계속되거나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엽록소가 급격히 파괴되어 나뭇잎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단풍색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거나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도 아름다운 단풍의 조건이 되는 거죠. 가을 밤바람이 유난히 차가우면 화려해질 단풍색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다.

이거 글 쓰니 문학을 쓰시는 분인가? 표현이 되게 문학적이죠. 아니, 그걸 왜 위로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무래도 이제 감 단풍이 드는 계절, 가을이 되면 뭔가 쓸쓸해요. 아, 이제 또한 해가 다 가는구나.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 화려한 단풍의 모습이 그런 쓸쓸한 마음을 좀 위로해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단, 단풍이 유난히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어서 볼게요. 단풍의 그 고운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심 화제예요. 도대체 그 단풍의 색은 어디서 오는 걸까? 푸른 나뭇잎 속에는 사실 처음부터 단풍의 색이 들어 있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배경 지식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원래 있어. 나뭇잎 속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흔히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 여름에 이제 광합성을 잔뜩 하게 되면 이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가 막 합성이 되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다 초록초록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이외에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게 색소가 줄을 이루고 있대요. 아, 이런 색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뭇잎에 포함된 또 다른 색소인 거죠. 자, 카로티노이드는 어때? 잎을 비롯하여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색소체에 존재하여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게 한다.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소가 놓친 청색광과 보라색광을 흡수한대요. 오, 청색광이나 보라색광도 흡수를 해? 그래서 광 흡수 효율을 높이는 거야. 그리고 빛이 강한 환경에서 엽록소가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카로티노이드의 구체적인 역할이 나와 있네요. 나뭇잎은 과거 자신들이 성장해왔던 불완전한 지구의 환경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이제 거의 지구 초기의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잊지 않고 있어. 그때는 뭐 햇볕도 지금처럼 따사롭게 뭐늘 비슷하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았겠죠. 어떨 때는 뭐 되게 세고 뭐 자외선 하면 뭐 엄청 세고 어떨 때는 또다 가려져 가지고 한동안 또 햇빛이 없고 뭐 이런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카로티노이드는 부족한 빛 조건에서 살아가기 위한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그 엽록소가 놓친 청색광이나 보라색광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카로티노이드의 역할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부족한 곳에서 자란 식물은 주로 노란색을 띈다고 하네요. 카로티노이드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입니다. 카로티노이드의 역할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게요. 안토시아닌 그룹은 뭐냐? 다소 호들갑스러운 사치성 물질들로 꽃이나 잎, 열매의 붉은색, 보라색, 청색을 만들어 종자의 번식과 수분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 안토시아닌 그룹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여름날 뒤뜰에 앉아 아름다운 꽃색으로 손톱을 물들이는 봉숭아꽃 빛. 이 바로 안토시아닌에서 온 거래요. 안토시아닌은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될 때 잎에서 합성되어 액포에 축적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안토시아닌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 색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어야 한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 엽록소는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카로티노이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잎속에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합성되어 나뭇잎은 이제 단풍색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단풍이 드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문단 내용이네요. 이어서 볼게요. 단풍의 색은 색소들을 고르는 식물의 취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치? 단풍색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자, 식물의 취향이에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합성되면 선명한 붉은색을 띠게 되며, 카로티노이드를 선호하는 나무는 노란색을 띠어. 숲을 가득 메우고 있는 참나무류는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풍은 단조로운 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6문단, 식물의 색소에 따른 단풍의 다양한 색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단풍 보면, 아, 이거 붉은색이야? 어이, 안토시아닌 합성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색소에 따른 단풍 색깔 변화, 그 내용이 6문단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가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봅시다. 구조도를 채워서 윗글의 내용 정리를 해보죠. 먼저 아름다운 단풍을 위한 조건부터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름의 고온, 그리고 가을의 일교차가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된 가뭄 또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 이 아름다운 단풍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색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카로티노이드 보면 잎을 비롯하여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색소체에 존재를 하고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게 하고 광 흡수 효율을 높입니다. 엽록소가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족한 빛 조건에서 살아가기 위한 보조 장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이어서 안토시아닌 보면 꽃이나 잎, 열매의 붉은색

보라색 청색을 만들어요. 종자의 번식과 수분을 용이하게 하고 손톱을 물들이는 봉숭아의 꽃빛을 나타낸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풍이 드는 원리 설명하고 있죠. 일정 기간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돼. 그러면 기온이 낮아져 엽록소가 파괴돼.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카로티노이드는 그대로 입속에 남고 안토시아닌이 합성되어 단풍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노란색 단풍은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합성된 나무에서 나타나고 붉은색 단풍은 안토시아닌이 많이 합성된 나무에서 나타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텝 3,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그릇은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윗그릇 내용 우리 방금 구조도에서도 살펴봤는데 일단 단풍이 만들어지는 조건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단풍이 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 숲이 주는 느낌을 표현한다? 물론 중간중간 되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다라는 건 있었지만 이게 느낌 자체가 중심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가을 숲의 변화가 주는 교훈 전달, 우리 교훈 같은 건 찾을 수 없었고요. 가을 숲에 단풍이 얽힌 추억 회상, 또 전혀 아닙니다. 단풍에서 비롯된 가을 숲의 가치, 가을 숲은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 내용도 없죠. 가을 숲의 변화 원인, 가을 숲이 변화한다는 건 단풍이 드는 거야. 왜 단풍이 드는지, 그 원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윗글의 목적.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까요? 보기는 단풍과 관련된 방송 내용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 먼저 볼게요. 아나운서. 지금 단풍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뿅뿅산에 나가 있는 리포터 뿅뿅뿅 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터. 네, 여기는 뿅뿅산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단풍이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올해 유난히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는군요. 뿅뿅산은 단풍색의 조화로움으로 유명한데요. 산 정상 부분에 붉은색 단풍. 산 정상에는 붉은색 단풍이래요. 그러면 어떤 색소? 그렇지. 안토시아닌 색소. 떠올릴 수 있죠. 이어서 산 서쪽을 장식하는 노란색 단풍. 서쪽에는 노란색 단풍이래. 그렇다면 카로티노이드 계열. 그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면 산자락이 갈색으로 변한 숲. 자, 갈색은 뭐였어? 카로티노이드가 많은 참나무류. 그죠? 아, 그래. 이제 어떤 색깔 단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색소를 합성했는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올해 여름은 작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더 높았을 것이다. 올해 지금 단풍이 더 선명하게 예쁘게 물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조건 중에 여름에 고온 있었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맞네요. 올가을은 날씨가 맑고 서늘했으며 일교차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조건을 보시면 가을날의 아침 저녁이 극적으로 쌀쌀하면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다? 일교차가 컸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잘못됐습니다. 가을이 날씨가 맑고 서늘하다는 거는 조건 중에 들어가요. 오문단에 보시면 일정 기간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돼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답은 2번이죠. 산 정상 부근에 나무의 나뭇잎들은 안토시아닌 그룹의 색소가 많았을 것이다. 그쵸? 왜? 붉은색 단풍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산자락에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은 참나무류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맞죠? 왜? 산자락에는 갈색 숲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산 서쪽에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이 함유된 나무들이 다수 분포되어, 역시 맞죠? 왜? 노란색 단풍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맞다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만나봤어요.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우리 어휘 보물상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기성이에요. 주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 보면 원자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함에 따라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는 그 성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는 비장감입니다. 비장감은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씩씩하고 장한 마음이에요. 우리 뭐 비장한 마음이 든다. 뭐 이런 비장미를 갖추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슬퍼. 그런데 그것을 억눌러서 씩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씩씩하고 장한 마음. 자, 그래 보면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밤공기는 나뭇잎의 푸른색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극적인 비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참
차가운 밤 공기가.

0: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는 씩씩하고 장한 마음,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어휘와 함께 다른 어휘들도 우리 친구들 잘 몰랐다면 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어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비문학을 공부하는 매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어휘들을 많이 알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역시 계속해서 과학 분야의 글을 만나보게 될 텐데 제목이 지구의 불청객 운석 그리고 플로지스톤설과 라부아지에입니다. 정말 그 과학 분야에서도 아주 흥미롭다는 주제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두 개의 지문이에요. 친구들이 미리 아주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재미있게 먼저 읽어보고 읽기만 하지 말고 문제도 좀 미리 만나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1: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별,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공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단원은요, 별과 우주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공부하고 나면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점점 넓어질 수 있고, 탐색할 것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단원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별과 우주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은 별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주를 떠올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그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별들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 오늘은요, 이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연주시차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딱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눈 앞에 굉장히 가깝게 두는 거예요. 한 번은 오른 눈으로, 오른쪽 눈, 한 번은 왼쪽 눈, 왔다 갔다 하면요. 분명히 내가 손가락을 가만히 있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 이게 보이는 뭔가 차이가 생기는구나.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손가락을 멀리 한번 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왼쪽 눈으로 한번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경험해봤던 거. 이걸 우리가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여기에 지금 관측자 있어요. 그리고 이 관측자가 저 멀리는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배경보다 가까운 나무를 바라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관측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 나무가요, 바로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되겠죠. 나머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움직일 거냐면 관측자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관측자가 움직였고 똑같은 물체를 바라보더라도 멀리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 나무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 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시차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가 관측자와 가까워지게 되면 시차는요, 커지게 되는 거고, 이 물체가 뒤로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 각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시차는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이해한 시차를 그대로 별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똑같이 보시면 되냐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죠. 아, 관측하는 지점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그때 먼 별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별 S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E1이라고 하는 지구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가까운 별 S가 먼 별을 배경으로 이쪽에 S1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별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구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E2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가까운 별 S를 보게 될 때는 S2, 이번에는 이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정말 이때 두 관측 지점과 별 S가 이루는 각도, 그걸 우리는 시차라고 보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그럼 시차 말고 연주 시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차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바로 요만큼이 바로 연주 시차다라고 지금부터 정확한 개념을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주 시차의 정확한 정의 볼게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6개월이면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해서 측정한 시차의 절반, 바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연주 시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주 시차는 그러니까 각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도의 개념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뭐가 있냐면 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도, 뭐 이런 2도, 3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도라는 단위는요, 너무 커요. 별은 너무나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도를요, 60등분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그걸 우리는 바로 1 분이라고 하고 시간 아니고 각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1분도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시 얘를 60등분하면 그 중에 하나, 그걸 우리는 바로 1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초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 시차가 1초인 바로 이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했거든요. 우리 그걸 바로 별의 거리 1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거리 생각하면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런 단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천문단위라고 해서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별의 거리와 연주 시차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별이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죠? 연주 시차가 커요.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작은데, 즉 짧잖아요. 거리값은 작을 때는 연주 시차값은 커지는 거죠.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야 거리값이 커지면 연주 시차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하나가 커질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요인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연주 시차의 역수를 취해서 구할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주 시차가 예를 들어 0.1초인 별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역수를 취해서 그럼 얘 10분의 1인 거죠? 다시 역수 취해주면 그 별까지의 거리는 10파색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찾은 거예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궁금한데 그첫 번째는 연주 시차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럼 연주 시차로 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연주 시차는요. 별이 너무 멀어지면 각도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먼 별까지는 연주 시차 가지고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파색 이내의 별들은 연주 시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100파색보다 멀어지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방법은 우리가 별의 바로 밝기 등급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주 시차 좀 정리하고 갈 건데, 요런 그림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진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사진으로 제공하면 이건 또 무슨 사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바로 요 부분만 잘라서 문항에 출제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요렇게 또 주지도 않고, 반 으로 툭 잘라가지고요. 원은 원대로 모여 있는 사진 하나, 투는 투대로 모여 있는 사진 하나를 따로 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 따로 주는 경우가 지금 보시면 A, B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6개월 후에는 BA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결국에 똑같은 자료 해석인데, 이렇게 결과만 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 B는 요만큼 움직였구나. 물론 요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지만, 대략적인 비교만 하는 거예요. A는 이만큼 움직였다면, A의 연주 시차가 더큰 거죠. 연주 시차가 더 크다는 거는 더 가까이 있는 거구나. 따라서 A가 B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자료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태양 있고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지구의 관측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가까운 별 X를 봅니다. 그때 제시되어 있는 지금 그게 시차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고 시차의 절반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연주 시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연주 시차 0.0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럼 이 별은 백파색에 위치한 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2번에는요, 여기에 보시면 0.01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0.01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시차가 되는 거니까 얘도 반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연주 시차를 구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는 0.005초가 되는 거고, 이거에 역수를 취해야 별까지의 거리를 연주 시차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제시가 되면 여러분 요 각도가 시차를 제시한 건지 연주 시차를 제시한 것인지 구분을 해주시고요. 연주 시차에 역수를 취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까지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멀어지면 이 연주 시차 이용해가지고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두 번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의 밝기 그리고 등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간단한 실험으로 우리 비교할 수 있거든요. 저기 지금 제가 손전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방출하는 빛의 양이 큰 손전등이고요. 하나는요, 조금 해요. 방출

발생하는 빛의 양 자체가 작은 거죠. 거리는 동일한 상태에서 저 검은색 종이에다가 비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은 손전등이 더 밝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동일한 손전등이에요. 그럼 방출하는 빛의 양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거리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을 때 보다 좁은 면적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의 양이 그 면적에 다 도달하니까 더 밝게 보이고 반면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넓은 면적을 비추게 되니까 더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바로 거리가 그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의 밝기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등급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런 별의 밝기, 방출하는 빛의 양,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더라도 경험적으로 알수 있거든요. 분명히 가로등의 밝기가 다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가로등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굉장히 더 밝지 않고 좀 뭔가 뭐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도대체 별의 밝기와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교재의 244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별이 방출하는 빛이 있어요. 방출하는 지금 별이 있, 빛을 방출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방출하는 빛 총량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1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거리가 1배만큼 떨어져 있는 만큼 얘가 지금 요만큼의 면적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요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1일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거리가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추는 빛이 점점점 퍼지니까 가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2배가 되죠. 그럼 비추는 면적은 몇 배가 되죠? 그렇죠.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비추는 면적은 2의 제곱, 4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체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1이 그대로 도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리가 3배 돼요. 그러면 가로도 3배, 세로도 3배, 비추는 면적은 9배가 되겠구나. 그러나 이 9칸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역시나 1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밝기를 비교할 때요 같은 면적을 비교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한 칸만을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1이 한 칸에 다 들어오니까 1이죠. 그런데 얘는 네 칸에 1이 도달하고 있으니까 아, 밝기는 4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얘는요, 9칸에 1이 도달하니까 9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거리가 2배 되었더니 밝기는 2의 제곱의 반비례 4분의 1배 되었고, 거리가 3배 되니까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의 반비례 9분의 1배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화 해볼게요. 결국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1배, 그리고 2배, 3배 되었을 때 비추는 면적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되면서 밝기는요, 제곱의 반비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같은 면적을 비교하고 있는 요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먼저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방출하는 빛의 양 그리고 거리인데 특별히 거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예요.

과학은 애매한 걸 싫어하거든요. 이별이 진짜 밝다, 엄청 밝아요, 제일 밝아요. 이러한 수식어로는 도대체 무슨 별이 더 밝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3만큼 밝습니다, 5만큼 밝아요, 1만큼 밝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비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바로 별의 등급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별의 등급을 보면 지금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여러분, 밝은 별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운 별인데요. 여기엔 지금 1등급과 6등급 6가지만 나와 있지만, 1등급보다 만약에 더 밝아요. 그러면 0등급 아니면 더 밝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6등급보다 더 어두우면 7등급, 8등급 점점 숫자를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1등급과 2등급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등급끼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가 밝아요. 즉, 한 등급끼리는 2.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1등급은 6등급보다 얼마나 밝은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하기 쉽도록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 그림 보면 우리 6등급을 전구 하나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2.5배 더 밝은 게 지금 5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전구 2.5개 켜놓은 것 같은 거죠. 또 2.5배 밝아집니다. 4등급. 또 2.5배 밝아져요. 3등급. 거기서 또 2.5배 밝아져요. 2등급. 거기서 또 2.5배 밝아지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2.5, 그럼 여기는 2.5의 제곱. 여기는요, 2.5의 세제곱. 또 여기는 2.5의 4제곱. 여기는요, 2.5의 5제곱이 되는데, 2.5의 5제곱은 약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항이 어렵게 나오면 어디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 볼게요. 어떤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요, 거리가 10배 멀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앞에 거 이해됐는지 해보는 거예요. 거리와 밝기는 여러분 관계가 있잖아요. 거리가 10배 됐어요. 밝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거리가 10배 되면 밝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10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100분의 1배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100이라는 숫자는 2.5의 5승이라면서요. 그럼 약 100분의 1배 됐다는 것은 5등급 더 어두워진 거죠.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속에서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6등급의 별을 거리가 10배 멀게 두었습니다. 그럼 몇 등급으로 보여지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6등급이었는데 거리가 10배 멀어졌어? 밝기는 100분의 1배 됐겠네? 그러면 100배라고 하는 것은 2.5의 5승이었으니까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로 높아졌겠구나. 그럼 6등급에다가 5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11등급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10배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밝기가 100배 밝아진 거죠. 그럼 5등급 내려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6등급이 1등급의 별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별의 밝기와 등급 관계 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등급은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거거든요. 하나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은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밝기 등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그냥 보이는 밝기 등급으로만 별의 밝기를 표현한다면 어떤 별들은 실제로 엄청 밝은 별이 아니어도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밝아 보여요. 어떤 별은 진짜 밝은 별인데 너무 멀리 있으면 나한테 밝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별의 실제

분위기 등급이죠. 바로 2.1등급으로 보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입니다. 근데 그 별을요 18색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때의 밝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별의 실제 밝기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2.1등급이에요. 지금 같은 등급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그 별은 원래 18색에 있었던 별입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면 그 별은 원래 18색에 위치했던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별들이 있어요. 아, 겉보기 등급은 지금 마이너스 26.8등급이요. 그럼 마이너스인데 심지어 26.8등급? 엄청 밝은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 밝기 궁금해서 18색에 가져다 놨더니 그때는요, 4.8등급이래요? 그럼 별로 밝은 별이 아니었네? 그럼 왜 밝게 보였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가까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이 만약 크다면 그 별은 18색보다 가까운 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엔 거꾸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게 0.5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이에요. 내 눈으로 볼때 0.5였는데 18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더 밝아졌네. 얘 원래 엄청 밝은 별이었구나. 근데 왜내 눈에 어둡게 보였지? 아, 얘 멀리 있었거든. 그러면 지금 두개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면 그 별은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서 별들의 거리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밝기 등급에 대한 별까지의 거리 비교까지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로 문항이 출제될 때는 이렇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밝게 보였는데 18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어두워졌죠. 아, 얘는 가까이 있어서 그랬구나. 얘는요, 지금 두개 보면 내 눈에 별로 안 밝아 보였는데 18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밝아졌어요. 아, 얘는 18색보다 멀리 있었구나. 얘 지금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같아요. 아, 얘는 18색에 위치한 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 꼼꼼하게 해주시되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요. 겉보기 등급 밝은지 어두운지 보시고 절대 등급 보면서 18색에 가져다 놨더니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18색보다 가까이 있는지 18색보다 멀리 있는지를 판단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 연습을 여러분 여러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별의 밝기 등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바로 별의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별의 색은요, 이 별의 색을 알면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향성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청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 빛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파란색 쪽, 청색 쪽은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적색 쪽은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그래서 표면 온도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뜨거운 물 하면 빨간색, 찬물 하면 파란색을 떠올려서 많이 혼동하는데 일상생활 우리가 그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거 말고 과학에서 온도가 높은 것은 푸른색을 띠죠. 그래서 청색이 표면 온도 높은 거, 적색은 표면 온도 낮은 걸로 기억하시면서 중간에 백색, 황색 기억해 주시면 그 중간은 청백색, 중간은 황백색, 중간은 주황색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암기한다기보다는 아, 청색 쪽이 주로 온도고 표면 온도가 높고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겨울철에 보이는 이런 오리온 자리 주면서 베텔게우스, 리겔 비교해봐라. 그럼 리겔이 지금 보다 푸른색 계열에 가깝죠? 아,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러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색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표면 온도 높은 순서로 나열해 보세요 할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청색을 띠는 알리타크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황백색, 그 다음 황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적색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향성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요, 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큰 전제 아래에 여러분들의 각각의 별의 특성까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별의 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경향성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요. 어디에 있는 별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숫자예요. 넣어주시고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진쌤이에요. 자, 오늘 우리 과학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났죠. 지난 시간에 과학 4단원에서 필요한 우리 개념들 많이 공부했어요. 문제 풀고 틀린 거 잘 복습하고 왔죠? 좋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는 이 뼈를 감싸고 있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의 뼈가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뼈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 뼈와 근육 모형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 우리 몸속 기관의 구조와 기능, 단원평가 2회 풀어보고 그 뒤에는 두 번째 소단원인 몸속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1회 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의 181쪽이고요.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2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번, 종류와 생김새가 다양하다.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머리뼈, 팔뼈, 갈비뼈 이런 것들 뼈의 모양과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2번,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 몸에 뼈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뼈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3번,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찰흙 인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찰흙 모형을 만들 때 그 안에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찰흙을 붙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뼈가 몸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 위에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뇌, 폐, 심장.

몸속 기관을 보호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뼈는 안에 있는 뇌라는 기관을 보호하고 또 갈비뼈는 그 안에 있는 뭐 폐나 위와 같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길이가 달라지면서 몸을 움직이게 한다. 자, 이 부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뼈를 움직일 때는 뼈 자체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에 연결된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뼈가 움직인다라는 거. 자,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정리할게요. 2번에서 3번. 다음은 팔을 굽힐 때와 펼 때 근육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그림은 지금 팔이 굽혀져 있는 거고 나는 팔이 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2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지금 무엇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이것과 연결된 이것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뼈? 아니죠. 근육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이 근육과 연결된 무엇? 뼈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이 굽혀지기 위해서는 팔과 연결된 팔 안쪽 근육이 길이가 줄어들고 팔이 다시 펴지기 위해서는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거. 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라는 거. 자, 기억해 두세요. 3번. 위, 나와 같이 굽힌 팔을 펼 때 팔 안쪽 근육의 길이 변화를 쓰세요. 자, 이렇게 굽혀져 있던 팔이 펴질 때 팔 안쪽 근육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길이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라고 써주어야겠죠. 길이가 늘어난다. 팔이 굽혀져 있을 때는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펼 때는 안쪽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거. 자, 4번에서 6번 문제는 소화기관에 대한 문제예요. 4번, 앞 그림에서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를 돕는 기관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니은에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입에서 시작되죠. 자, 입에서 시작돼서 입을 지나서 기어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식도를 통해서 디귿 위에 도착을 하죠. 위에서 잘게 쪼개어졌다가 잠시 보관되어 있던 음식물이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죠. 리을의 작은 창자로 이동을 합니다. 작은 창자에서 음식물은 더 잘게 쪼개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이 최대한 많이 흡수가 되죠. 그리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미음의 큰 창자로 이동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수분이 한 번 더 흡수되고 그리고 마지막 항문으로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나가지 않는 것은 니은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니은의 이름도 우리 친구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니은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간입니다. 간으로 이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간에서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5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금 우리가 복습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입을 지나서 기어, 그 다음 디귿, 위를 지나서, 그 다음 리을 작은 창자를 지나서 미음 큰 창자로 이동한다. 기어, 디귿, 리을, 미음 찾아줄게요. 어디 있나요? 4번에 기어, 디귿, 리을, 미음 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6번, 리을과 미음이 하는 일을 비교해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리을은 무엇이었죠? 작은 창자였고요. 작은 창자. 그 다음, 미음은 큰 창자였어요. 작은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굵은 관이죠. 작은 창자가 하는 일과 큰 창자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작은 창자

하는 일이 더 많지요. 작은 창자에서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서 이 음식물이 더 잘게 쪼개어질 수 있게 도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음식물에서 영양소와 수분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죠. 그 다음 큰 창자로 이동했을 때 큰 창자는 이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창자에서는 더 이상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지는 않지만 마지막 남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리을은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며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창자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 미음, 큰 창자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에서 8번은 이제 호흡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호흡기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7번, 호흡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하나씩 그 기관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 공기를 들이마시는 곳? 그렇죠, 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코로 들어온 공기는 니은은 숨관으로 이동하죠. 숨관. 숨관을 통해서 공기는 디귿의 숨관 가지로 가고요. 숨관 가지를 지나쳐서 바로 리을 폐로 들어갑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은 공기가 드나드는 곳이다. 그렇죠. 우리는 코를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니은은 주름진 굵은 관 모양이다. 자, 니은은 숨관인데요.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주름진 굵은 관 모양 맞습니다. 3번, 니은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맞죠? 디귿은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겼다. 자, 숨관 가지.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겨서 숨관 가지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5번, 디귿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자, 디귿은 어디 있나요? 숨관 가지죠. 숨관 가지가 직접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바로 이 리을의 폐가 하는 역할입니다. 숨관 가지는 숨관과 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5번이 정답. 8번, 위에서 리을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리을 다시 한번 보면 폐였죠. 폐. 자, 우리 폐가 호흡기관 중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기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해야 하거든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바로 폐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는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기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기체를 맞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용 모두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기관을 각각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숨을 내쉰다. 라고 했죠. 자,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이렇게 들이마시는 건데 내쉬는 것은 이렇게 숨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자,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숨을 내쉬기 때문에 코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바로 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폐에서 우리가 밖으로 배출해야 될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이 공기가 폐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 그렇죠. 폐와 연결된 숨관 가지를 통해서 이동하고 숨관 가지를 거쳐서 더 굵은 관인 숨관으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코어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에서 11번. 다음은 우리 몸에 순환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10번은 위 기역과 니은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네요. 순환 기관에 포함되는 기관 두 가지 배웠죠. 자, 바로 여기 펌프 작용을 하는 기역은 심장이 되겠고요. 심장. 그 다음, 심장과 연결되어서 우리 몸 온몸에 퍼져 있는 이 혈액이 흐르는 통로는 바로 니은 혈관이 되겠죠. 혈관. 이 혈관은 우리 몸 온몸에 퍼져 있어서 우리가 이 손끝을 바늘로 살짝 찔러도 바로 혈액이 나와요. 이 끝에까지도 이 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1번. 위 순환기관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심장과 혈관이 포함된 이 순환기관에 대해서 새 친구들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현이, 기역은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 자, 기역, 심장이었죠. 심장은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이런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맞습니다. 지안이, 기역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에 따라 온몸을 한 바퀴 돌고 혈관 밖으로 나가? 아니죠. 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에 따라서 온몸으로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순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지안이가 되겠죠. 지안이 왜 잘못됐냐? 바르게 고쳤으면 기역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에 따라 온몸으로 이동하고 혈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해라고 적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언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은 온몸에 퍼져 있고 가늘고 긴 관이 복잡하게 얽힌 모양이야. 자, 니은은 혈관이었죠. 혈관은 한눈에 봐도 온몸에 퍼져 있고 굉장히 가늘고 긴 관 모양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12번.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기억,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야.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야. 이게 바로 배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니은이 정답이고요. 디귿도 확인해 보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야. 자, 이것을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에요.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음식물 찌꺼기를 바깥으로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죠. 배출이다. 우리 친구들, 니은과 디귿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배설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니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13번, 다음은 배설기관에서 콩팥을 골라 기호를 쓰고 하는 일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콩팥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기역이지요. 이렇게 등허리 쪽에 위치한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기역이다 라고 쓰고 이 하는 일을 적어주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무엇으로 만든다? 오줌으로 만듭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을 만든다. 여기서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로 잘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14번. 우리 몸속의 방광. 방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방광은 배설기관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방광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기 읽어볼게요. 강낭콩 모양이다. 이것은 콩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줌이 저장된다. 오줌이 저장된다. 이게 바로 방광에 대한 설명이죠.
오줌을 걸러내는 곳이다 아니고요. 가슴 양.

양쪽에 하나씩 있다. 이것은 오히려 폐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줌이 저장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평가 2회 모두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소단원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이러한 다양한 몸속 기관들이 서로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단원평가 1회 문제 만나볼게요. 1번, 운동을 할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을 할때 기어, 땀이 난다, 맞죠? 숨이 찬다,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숨이 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귿. 열이 나서 덥게 느껴진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서 덥게 느껴진다. 맞고요. 리을.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맥박을 측정해 보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옳지 않은 것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4번. 운동할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자리 달리기 전, 제자리 달리기를 한 직후, 5분간 휴식을 한 후에 체온과 1분 동안의 맥박수, 그리고 호흡수를 측정하고 결과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제자리 달리기, 즉, 운동을 하기 전, 후, 그리고 휴식을 취한 후에 체온, 맥박, 호흡의 수입니다. 자, 이번에 위 실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하나씩 보기를 살펴보면서 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갔죠. 2번, 운동을 하면 호흡수가 증가한다. 자, 호흡수 이쪽에 증가했죠. 3번, 운동을 하면 맥박수가 증가한다. 심장이 뛰는 횟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4번, 체온에 비해 맥박수의 변화가 더 뚜렷하다. 자, 체온은 이렇게 아주 작게 한 1도 정도 올라갔지만 맥박은 40회나 더 높아졌죠. 변화가 뚜렷하다. 맞습니다. 5번, 운동을 해도 맥박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맥박수는 굉장히 크게 변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3번, 제자리 달리기를 한 후에 호흡수가 변하는 까닭을 쓰세요. 자, 호흡수가 이렇게나 높아졌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뜻하는데, 왜 운동을 하면 우리는 더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바깥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운동을 한 뒤에 5분간 휴식을 취했을 때 체온, 맥박수, 호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기 전, 후, 그리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했죠.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온은 다시 돌아오고요. 맥박수도 운동을 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호흡수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기 전과 같게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보기 살펴볼게요. 체온이 올라간다? 아니죠. 다시 낮아집니다. 맥박이 빨라진다? 아니죠. 맥박도 다시 낮아져요. 호흡이 빨라진다? 아니죠. 호흡도 다시 느려지고요. 4번에 운동을 하기 전과 비슷해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5번, 운동 직후와 똑같은 상태가 유지된다?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면 다시 운동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정답 4번. 5번, 운동할 때 몸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어느 기관에서 얻는지 쓰세요. 자, 우리 공부했어요. 산소, 영양소, 각각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먼저 산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호흡 기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이마시죠. 산소는 호흡 기관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영양소는요. 그렇죠. 영양소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죠. 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식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은 바로 소화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정리해서 적으면 우리 몸을 움직일 때 필요한 영양소는 어디? 소화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고 산소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각각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답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6번, 몸이 움직이기 위해 배설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옳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자, 배설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했었죠. 하연이 소화기관으로부터 노폐물을 받아 온몸에 전달해. 자, 이것은 배설기관이 하는 일 아닙니다. 민율이 호흡기관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운반해. 온몸으로 운반을 하는 것은 바로 혈액이 하는 거죠. 순환기관입니다. 배설기관 아니에요. 은초, 순환기관으로부터 노폐물을 받아서 이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 자, 이게 바로 배설기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은초입니다. 7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순환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순환기관, 즉 심장과 이 혈관, 혈액이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자,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소화를 더 잘 되게 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숨을 더 빠르게 쉬게 한다. 숨, 즉 호흡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은 호흡기관이고요. 3번, 영양소와 산소를 더 빠르게 많이 공급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순환기관이 하는 역할이죠. 순환기관 속에 포함된 이 혈액이 바로 영양소와 산소를 싣고 다니다가 온몸에 빠르게 빠르게 공급, 즉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땀을 흘린다. 이건 순환기관이 아니고요. 5번에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화기관으로 전달한다. 자, 노폐물을 소화기관으로 전달하면 안 되겠죠. 어디로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배설기관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5번도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8번, 질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질병입니다. 기억,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생기는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다. 맞죠?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질병, 호흡기관에 해당되는 질병 모두 종류가 다양합니다. 니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 맞죠? 디귿, 질병에 걸리면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 질병에 걸리면요, 우리 친구들 웬만하면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알맞은 치료도 받고 또는 약을 먹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귿이 틀린 설명. 9번, 다음 질병과 관계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을 쓰세요. 비염은 코에 염증이 생기고 감기는 코와 목, 천식은 이 숨관이 좁아지는 거고요. 폐는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것에 관련된 것은 바로 우리 몸의 호흡기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순환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순환기관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감기, 천식은 호흡기관, 위염, 변비는 소화기관, 빈혈, 기관지염은 빈혈은 혈액이 맞지만 기관지염은 호흡기관이죠. 방광과 신장은 배설기관이고요. 바로 심장병, 고혈압이 순환기관과 관련된 질병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11번에서 12번, 다음은 수진이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수진이는 장염에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수진이가 걸린 질병과 관계 있는 우리 몸의 기관, 자, 장에 염증이 생긴 것은 바로 소화기관이 되겠죠. 소화기관. 12번, 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세요. 자, 이 장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음식을 익혀 먹고 또는 뭐 물을 끓여서 마신다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13번 소화가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음식물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어요.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다. 이렇게 해야 소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음식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좋아? 아니죠.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물을 먹고 바로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알맞은 친구는 서아. 14번. 문제 13번의 답처럼 생각한 까닭을 소화기관이 하는 일과 관련 지어 쓰세요. 자, 아까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라고 했죠? 왜? 소화기관이 하는 일,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그 속에 있는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적어주면 만점짜리 정답이 되겠죠. 15번.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거. 심장병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맞죠?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오줌을 오래 참는다.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세균이 잘 번식해서 방광염에 걸릴 수 있어요. 정답 2번이죠. 소화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는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 네, 오늘 준비된 문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과학 4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아홉 번째 시간, 제곱근 표와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근호 안에 엄청 커다란 수, 그리고 엄청 작은 수가 있을 때 값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개념은요. 제곱근 표에 나와 있는 무리수의 값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곱근 표를 아직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제곱근 표는 1.00에서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해서 양의 제곱근의 값을 구해 놓은 표예요. 우리의 선배 수학자들이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값까지 반올림해서 표를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럼 그 표에서 값을 어떻게 읽어낼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처음 두 자리 수의 가로줄과 끝자리 수의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적힌 수의 값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말로 써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루트 1.43이라는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두 자리수 1.4. 그렇지, 그걸 왼쪽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그 왼쪽에 있는 1.4에 해당하는 가로줄에 있는 값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자리에 있는 3은 어디서? 그렇지, 위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 1.4와 3이 만나는 곳에 있는 값을 우리가 루트 1.43의 값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1.43은 1.196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루트 x가 1.229라고 주어져 있다면 x가 도대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요. 1.229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1.5와 1이 만나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x의 값이 1.5와 1을 붙여서 써서 1.51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싱크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방금 개념 설명에서 루트 1.43을

1.196이라고 표현하면서 등호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루트 1.43이 유리수인가?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리수가 맞습니다. 1.196은 근사적으로 표현한 값을 단지 등호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제곱근표에 나와 있지 않은 무리수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제곱근표에는요, 1.00부터 99.9까지의 값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호 안에 100이 들어있으면 루트 100은 100이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10이어서 값을 찾을 수 있죠. 따라서 근호 안의 수가 100보다 큰 수가 주어지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곱근표에서 값을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그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본다면 루트 143은 143이 100보다 커요. 그러니까 값을 찾을 수 없는데 10의 제곱 곱하기 1.43으로 143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의 제곱이 근호 바깥으로 나올 때 10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143은 10 루트 1.43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1.43이 1.196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건 제곱근표를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에 10배를 해주면 루트 143의 값이 11.96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개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커서 문제였다면 이제는요, 루트 0.0143처럼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작아서 제곱근표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값이 있다면 제곱근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과 10분의 1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0.0143을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43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10분의 1의 제곱이 근호 밖에 10분의 1로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루트 1.43을 10으로 나누어준 값이 루트 0.0143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까 루트 1.43이 1.196이었으니까 10으로 나눈다면 0.1196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00보다 큰 수 혹은 1보다 작은 수가 근호 안에 있다면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하면서 값을 구해야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싱크홀에서 우리 제곱근표를 활용하도록 식을 변형하는 요령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에서는요, 선생님이 아주 쉬운 팁 하나 드릴 텐데요. 앞에 있는 예제 두 개를 생각해보면 근호 안쪽에서는 자릿수가 두 개씩 움직여지는데 근호 밖에서는 자릿수가 하나씩 움직여지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두 번째 풀이 방법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팁 잘 기억해두세요. 자, 오늘의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2.08에 근호를 씌워놓은 것과 20.8에 근호를 씌워놓은 것의 값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주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자, 먼저 앞에 있는 루트 2800부터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800은 루트 10의 4제곱 곱하기 2.08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10의 4제곱이 근호 바깥으로 나갈 때 100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0 루트 2.08이라고 변형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루트 2.08이 1.442라고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한다면 144.2라는 루트 2800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루트 0.208의 값을 생각할 텐데 루트 0.208은 10분의 1의 제곱에다가 20.8을 곱해서 근호 안에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0분의 1의 제곱이 근호 바깥으로 나올 때 10분의 1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1 곱하기 루트 20.8이라고 표현됩니다.
루트 20.8이

4.56일이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10분의 1을 곱해준다면 0.4561이라고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구한 두 개의 값을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44점, 자 0.2와 0.4 더하니까 6하고 만들어지면서 6561이라고 소수점 아래 완성할 수 있겠죠? 정답은 144.6561 이렇게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을 해드렸는데요. 살짝 요령을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싱크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 근호 안에서는 두 자리씩 옮겨간다. 그래? 그럼 근호 밖에서는 한 자리씩 간다. 이야기했으니까 두 자리씩 두 번, 근호 밖에서는 한 자리씩 두 번. 아, 100 루트 2.08.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근호 안쪽에서 두 자리씩 한번 움직였으니까 근호 바깥쪽에서는 한 자리씩 한번 움직이면서 이번엔 더 작아지는 쪽으로 10분의 1 곱하기 루트 20.8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훨씬 문제가 쉽게 풀어지겠죠? 자, 오늘 제곱근표와 제곱근의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0: 쑥쑥 커라. 생각이 쏙쏙쏙.
1: 아니라니까.
2: 어?
1: 말도 안 돼. 어?
2: 워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아, 내 친구 제비, 제재가 말도 안 되게 제재제재 하면서 막 우기잖아요.
2: 뭐라고 우겼는데?
1: 내가 어린이날 받은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난 5월 5일 어린이날이 제일 좋아 이랬더니 제재가요.
3: 5월 5일은 단오야, 단오날. 제제제제제제제제.
1: 라고 했다니까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웬 단오?
2: 아, 단오?
1: 그때 아무래도 제재가 다른 나라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겨울이 춥다고 따뜻한 곳에 갔다가 봄에 왔거든요.
2: 제재 말이 맞아. 5월 5일은 단오야.
1: 네? 아니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2: 워프 말도 맞아.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 음력 5월 5일은 단오날.
1: 음력? 양력? 그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
2: 자, 여기 이렇게 달력을 보면 양력과 음력이 보이지?
1: 내가 보이는 건 숫자뿐인데.
2: 그러니까 여기 큰 숫자, 이 큰 숫자가 양력이야. 그리고 이 아래에 작은 숫자가 음력이야, 음력.
4: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야.
2: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1: 정답! 설날! 세배하는 날!
2: 아, 정답! 딩동댕!
1: 우와!
2: 다음, 음력 8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1: 어? 추석! 송편 먹는 날!
2: 오, 이번에도 딩동댕!
1: 우와! 워프는 우리나라 명절 다 알아요.
2: 설날과 추석처럼 음력 5월 5일 단오도 아주 큰 명절이에요.
1: 단오도 명절이구나. 근데 단오날에는 뭘 하는데요? 궁금해.
4: 단오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곡식이 잘 자라 풍요롭고 또 탈 없이 모두 안전하라고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날이에요. 단오날은 하늘 높이 그네도 뛰고 으라차차 씨름도 하고 덩실덩실 춤도 추는 흥겨운 우리나라 큰 명절이죠.
1: 우와,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즐거운 날이구나. 제재 말을 끝까지 잘 들었다면 제대로 알았을 텐데. 제재는 진짜 대단하다. 음력도 알고.
2: 제재가 삼진날 돌아오니까 아마 음력을 알고 있었을 거야.
1: 삼진날이요?
2: 음력 3월 3일이 삼진날이거든.
4: 삼진날 무렵에는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던 제비들이 다시 돌아오지.
1: 봄에 제재가 친구들이랑 돌아온 날이 삼진날이었구나. 그때 제지 따라서 꽃놀이 갔었는데.
2: 그래요.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드는 삼진날이 오면 우리 조상들도 산으로 들로 꽃놀이를 다니면서 봄 향기를 흠껏 즐겼답니다.
1: 나도 봄에 제재랑 진달래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꽃놀이도 신나게 했었는데.
2: 우리 워프가 제재랑 추억이 아주 많은가 봐.
1: 네, 제재가 돌아와서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괜히 내가 화내는 바람에.
2: 워프도 제재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줘서 마음을 좀 달래주면 되지?
1: 무슨 얘기요?
2: 음력 7월 7일 칠성날 이야기.
4: 옛날 옛날 하늘나라에 배짜기를 자라는 직녀가 있었어요.
5: 엄마.
4: 소를 잘 모는 목동 견우도 있었죠. 견우와 직녀는 서로 사랑했어요. 직녀는 배를 짜면서도 견우 생각을 했어요.
6: 아, 견우랑 놀고 싶다.
4: 누구세요?
7: 직녀, 나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놀아요.
4: 직녀는 배를 짜지 않고 견우랑 놀기만 했어요. 견우도 소를 몰지 않고 직녀랑 놀기만 했죠.
8: 아, 이리 돌려봐요.
4: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직녀와 견우에게 벌을 내렸죠.
9: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한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도록 해라. 단, 1년에 딱 한 번 7월 칠성 날에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4: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서로 떨어

0: 헤어져 멀리 헤어지게 됐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7월 칠성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됐어요.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깊고 넓어서 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1: 직녀, 보고 싶어요.
2: 견우, 보고 싶어요.
0: 직녀와 견우가 울고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비가 되어 주룩주룩 계속 내리자 하늘 아래 마을이 잠기고 말았어요. 보다 못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주었죠.
1: 까치야, 고마워.
2: 까마귀야, 고마워.
1: 직녀, 보고 싶었어요.
2: 견우, 보고 싶었어요.
0: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 덕분에 1년에 한 번 칠성날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3: 우와! 제제도 재밌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4: 그래. 칠성날은 우리 조상들이 배짜기 등 아주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서로 어울렸던 날이거든. 삼진날처럼 우리 조상들의 풍습이 담긴 그런 날이라고 제제한테 꼭 전해줘.
3: 네! 단우, 삼진날, 칠성날 다 알려줄 거예요. 명절 있나요?
4: 명절날?
0: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3: 아하!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다양한 이야기와 풍습이 가득 담긴 우리의 딸 함께 즐기죠. 워프! 우와! 마지막 열송이까지 워프의 생각으로 활짝 꽃피웠어요.
2: 우와! 드디어 열송이가 다 피었다고? 우와, 정말 감격이다. 우리 워프 정말 기특해. 친구들도 잘했어요.
0: 이제 이 생강나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 드디어 깨어났다.
3: 우와, 생강나무가 말을 하네.
5: 워프, 안녕?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친구들의 생각이 나를 깨워준 거야. 더 많은 생각을 내게 준다면 내가 춤출지도 모르지.
3: 우와, 나무가 춤추면 진짜 재밌겠다. 워워워워.
0: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3: 오늘도 내일도
0: 매일매일
6: 생각이 팡팡.
3: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스스로 끓여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는 거 알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반은 타악기 연주를 하기로 했대. 아, 나의 화려한 땡거리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군. 이번 학예회에서는 내가 가장 돋보일 거야.
1: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나의 북치기 실력은 이길 수 없을걸?
0: 얘들아, 너희들끼리 경쟁을 하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멋진 공연을 해야 한다고.
1: 그런데 공연을 하려면 너희들도 악기를 연주해야 하잖아.
0: 응,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징을 치려고 해.
2: 우와, 라피도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0: 그럼 우리 다 악기가 정해진. 어? 순호가 아직 없네.
2: 나는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없는데 어쩌지.
3: 뭐?
2: 얘들아, 나 때문에 학예회를 망칠 순 없어. 나는 이번 공연 하지 않을게.
1: 순우, 의리하면 우리 오총사인 거 잊었어?
0: 맞아. 학예회는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4: 그래, 순호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방법을 생각해보자.
5: 와, 신난다, 신나. 오, 땀난다. 어우, 더워. 아, 역시 이 음악과 함께하는 막춤이 운동엔 최고야. 오, 땀나.
2: 안녕하세요, 선배님.
5: 순호. 에? 순호야. 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야 되는 순호가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을까? 순호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처럼 이 막춤을 막 춰봐. 그러면은 막 에너지가, 힘이 막 솟아오를 거다. 그게 무슨 소리니?
2: 그게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거든요.
5: 학예회? 그거 재밌겠다. 나도 초대해줘.
2: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선배님. 사실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한 개가 없어가지고요. 이번 공연에 참여를 못할 것 같거든요.
5: 에이, 순호야. 그렇다면 이거 좀 실망인데. 자, 지금까지 순호가 이 특별 비밀 훈련을 받으면서 얻었던 가장 값진 교훈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2: 어떤 일이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을 얻는 거죠.
5: 그렇지. 그럼 이제 순호가 해야 할 일은?
2: 선배님, 저도 악기를 열심히

0: 친구들과 멋진 공연을 할래요.
1: 이제 좀 순호답네. 그럼 이제 특별히 순호를 위해서 악기 연주 훈련을 해보도록 하지. 재밌겠지?
0: 네!
1: 자, 바로 출발하자고.
0: 이야, 이 신기하게 생긴 건 뭐예요? 어? 자, 이렇게 하면 모래시계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1: 이 장난꾸러기. 이건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인 장구. 장구라는 거야.
0: 아, 장구. 어? 어? 선배님, 북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요.
1: 그렇지. 이렇게 악기를 두드리거나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해.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타악기는 소리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0: 타악기는 이렇게 치면 하나의 소리만 나니까요, 음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1: 아니, 틀렸어. 이렇게 장구나 탬버린처럼 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도 있지만, 이렇게 음 높이가 있는 타악기도 있거든.
0: 우와!
1: 우리나라 전통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편종과 편경, 오케스트라 연주에 사용되는 팀파니, 신비로운 음색을 자랑하는 첼레스타도 음 높이가 있는 타악기지.
0: 이야, 타악기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선배님, 근데 제가 저렇게 화려한 연주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1: 순호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는 말이지, 박자에 잘 맞춰 두드리기만 해도 아주 멋진 연주가 가능하거든.
0: 어, 그럼 저 얼른 해볼래요, 선배님!
1: 이 장구를 보면 말이지.
0: 네!
1: 양 옆이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 이 왼쪽을 북편, 오른쪽을 채편이라고 해. 자, 그리고 연주를 하기 전에는 여기, 요 조이개를 꽉 조여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양 옆에 가죽이 팽팽해지거든.
0: 오, 이렇게요, 선배님? 오!
1: 그리고 연주가 다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이 조이개를 다시 원래 위치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래야 가죽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거든.
0: 오, 그렇구나.
1: 자, 그럼 이제 장구를 한번 연주해볼까?
0: 네, 선배님!
1: 아, 순호야. 자, 왼손을 들고.
0: 네.
1: 북편을 가볍게 쳐봐.
0: 오, 선배님, 북처럼 쿵쿵 소리가 나는데요?
1: 쿵쿵.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북편의 박자를 셀 때 쿵, 쿵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0: 오, 그렇구나.
1: 이제 이 채를 쥐고 채편을 두드려봐.
0: 오, 조금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1: 탁, 탁. 그래서 이 채편의 박자를 덕, 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0: 오, 그러면 쿵, 덕, 쿵, 덕. 이렇게요, 선배님? 어, 선배님,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치면요?
1: 좋은 질문이야. 자, 봐봐. 어때? 이 울리는 소리가 훨씬 커졌지?
0: 오, 네.
1: 그래서 이 박자는 덩, 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0: 쿵, 덕, 덩. 쿵, 덕, 덩. 이렇게요?
1: 오, 야, 순호야. 잘하는데?

0: 이제 장단에 따라서 장구를 치기만 하면 돼.
1: 오, 어, 선배님, 아 진짜 이게 다라고요?
0: 그렇대도. 그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 세마치 장단을 한번 배워볼까?
1: 세마치 장단이요?
0: 어, 자 박자는 덩덩덕홍덕이야. 먼저 잘 들어봐. 해봐.
1: 덩덩덕궁덕, 덩덩덕궁덕. 오, 된다 선생님.
0: 그렇지, 잘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1: 덩덩덕궁덕.
0: 우와.
1: 재밌다. 장구 연주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요. 선배님,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학예회에서 연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0: 에이, 소노야, 걱정하지 마. 이 세마치 장단 하나면 말이지. 할 수 있어. 우리 민요도 연주할 수 있고, 어, 맞다. 풍물놀이도 할 수 있거든.
1: 뭐? 풍물놀이? 그게 뭔데요?
0: 여기서 풍물은 악기를 의미하는데, 농사일을 할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한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말해. 이 춤과 고개를 곁들인 민속놀이기도 해.
1: 이야, 정말 멋지다.
0: 순우야, 이 장구를 치면서 친구들과 멋진 동작을 함께 한다면 아마 최고의 공연을 할 수 있을걸.
1: 우와, 정말요?
0: 어, 그래. 나와 함께 연습해볼까?
1: 네!
0: 자,

0: 좋다.
1: 얼쑤. 저 친구들에게 이번 학예회에서 풍물놀이 하자고 해야겠어요.
2: 좋아. 그럼 순호야. 아,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는 이 순호가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학예회 공연을 마치는 것. 어때?
1: 걱정 마세요, 선배님. 저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다 해낼 수 있는 멋진 호랑이 순호니까요.
2: 좋아. 기대하겠어.
3: 나올 때가 됐는데.
1: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제 학예회 공연 보셨죠? 저 완전 멋졌죠?
2: 순호야, 진짜 멋졌어. 자,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1: 우와, 이번 시험도 통과!
4: 어? 선배님, 저 열 번의 시험에 모두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제...
2: 잠깐! 오늘부로 순호를 정식 비밀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축하해.
1: 우와! 나 정식 요원이 됐다! 비밀 요원 순호!
2: 자, 순호 요원. 임무를 수행하러 갈 준비가 됐나?
1: 그럼요, 선배님! 순호 요원 준비됐습니다!
2: 좋아! 그렇다면 기억하고 있겠지?
5: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2: 좋아! 그럼 첫 임무를 수행하러 출발하자고!
1: 출발!

0: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나 괴짜 박사는 뭐니 뭐니 해도 하루에 사과 하나는 꼭 먹어줘야 직성이 풀린다고. 오늘도 사과를 깎아서 먹어볼까. 순우야, 너 사과 좋아하지? 먹어봐. 이 박사님이 깎아줄게. 먹어 먹어, 고기 접시에 있잖아. 맛있다. 어때?
1: 네,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 사과 껍질 너무 두껍게 깎으시는 것 아니에요? 먹을 부분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0: 아니, 그거는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순우야, 상상해봤어? 어떤 것이든 기계에 넣으면 딱 맞는 모양과 크기로 껍질도 싹싹싹싹 벗겨주는 기적의 발명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내가 사과 일일이 안 깎아도 되잖아.
1: 오, 좋은데요? 그럼 다양한 형태의 칼을 넣어서 재료에 따라 적절한 칼을 선택하는 기계도 멋질 것 같아요.
0: 어,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1: 오늘도 박사님에게 꿈틀꿈틀이 필요하겠어요. 박사님의 멋진 발명품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꿈틀꿈틀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계가 정말 만들어지면 정말 편리하겠어요. 칼은 어떤 형태로 진화해 왔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1: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서 거칠고 날카로운 돌조각을 칼처럼 사용했어요. 돌을 갈고 다듬어 매끈한 돌칼을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이 있어요. 반달 돌칼은 옛날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예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연결하여 묶은 뒤 손가락을 넣어 잡고 사용했대요. 반달 모양이고 둥근 쪽에 날이 세워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녹인 청동을 틀에 부어 굳힌 뒤 날을 갈아서 청동검을 만들었어요. 중국 요령 지방에서 많이 발견된 청동검은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동검은 좀 더 가늘어서 새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철을 단련해 더 튼튼한 철검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철검으로 칠지도가 있어요. 약 75cm 길이의 철칼이에요. 7개의 가지처럼 칼날이 달려있어 칠지도라고 불러요. 칼에 금으로 새겨진 글자를 보면 백제왕이 일본 왕에게 준 것으로 보여요. 이 칼은 백제의 뛰어난 금속기술과 당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현재 일본에서 국보로 보관하고 있어요.
0: 여기서 키스!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이지요. 이처럼 칼도요,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요. 먼저 칼은요, 권위를 상징했어요. 권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이 칼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의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에

0: 위험을 보이기 위해 무력, 그러니까 힘을 과시했는데요. 이때 동원한 칼 같은 무기를 의장이라고 해요. 지금도 군대와 경찰에는요, 의장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입장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칼을 높이 치켜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와 같은 의식을 예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동원된 이 칼을 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장은 싸우는 칼이 아니고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에요. 다음으로 삼정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군을 임명할 때 주는 칼인데요. 이 삼정에는요, 육군, 땅에서 싸우는 군대, 해군,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 공군, 하늘에서 싸우는 군대, 이 군대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서 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정검, 권위를 상징하는 칼입니다. 다음으로 사인검이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왕실에서 만들었던 특별한 칼이에요. 이 사인검의 사는 숫자 4를 의미하고요. 이 이는 호랑이를 뜻하는 거예요. 호랑이 인자거든요. 이 사인검은요, 임금님이 신하에게 하사했던 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인검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검은 인년, 그러니까 호랑이 해에, 인월, 호랑이 달에, 인일, 호랑이 날에, 인시, 호랑이 시에 만들어져서 사인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사인검은 부적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막아주고 애군을 떨쳐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믿었대요. 이 칼은요, 전투용 칼이 아닙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에요. 다음으로 이순신 장검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의장용 칼인데요. 우리 아까 의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길이가요, 너무 길어요. 약 2m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높이가 2m에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 수높이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이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칼에는 적군을 모두 물리치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굳은 의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현재 이 이순신 장검은요,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현충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칼은 또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칼은 강력한 전쟁의 도구였어요. 제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칼이 등장했고, 나라별로 지형이나 전술, 그리고 검술에 맞는 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죠. 전쟁에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인이 칼을 다루는 기술을 아주 중요한 국가의 비밀로 취급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할 때 어떤 칼을 썼을까요? 첫 번째는 일본의 타치예요. 타치는 사무라이들이 말을 타고 싸울 때 사용하던 칼로 길고 휘어진 모양이 특징이에요. 칼날이 날카롭고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도 멋진 곡선이 보여서 전통 무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두 번째는 중동의 다마스쿠스 검이에요. 이 칼은 겉면에 물결 무늬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동시에 강하고 잘 휘지 않아서 옛날 전쟁터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고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던 것이군요. 그런데 칼은요, 춤이나 운동의 도구가 되기도 했대요. 칼을 들고 추는 춤이 있는데요. 바로 검무입니다. 여기에서 검이 칼이라는 뜻이고요. 무가 무용,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검을 휘두르며 추는 춤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무. 그리고 칼을 들고 하는 운동도 있죠. 어떤 운동이냐면 검도, 펜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검도와 펜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검도는 대나무로 만든 죽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거나 치면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예요. 펜싱은 찌르기, 배기 등으로 승부를 겨루지요. 칼의 종류와 공격 방식에 따라 플레레, 에페, 사브르의 세 종목으로 나뉩니다.
0: 다음으로 중식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중국 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중식도를 본 적이 있나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며 직사각형의 큰 칼몸이 특징이에요. 칼몸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게 만든 까닭은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칼몸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회칼입니다. 얇고 긴 칼날로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가 있죠. 이 회칼은 얇기 때문에 칼과 이 생선이 닿는 면적이 적어요. 즉,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머니 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작은 물건을 자르거나 야외 활동 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접을 수 있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해요. 그리고 멀티 툴 나이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다목적 칼이에요. 여기에는 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위, 드라이버, 병따개 등 다양한 도구가 들어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조선시대에도 남자나 여자들이 칼 마개가 있는 작은 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런 칼을 장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작은 칼로 조선시대에 남녀가 몸에 지니며 사용했어요. 그중 은으로 만든 칼은 은장도라 불렸어요. 남자는 허리띠에, 여자는 치마 속 허리띠나 놀이개로 달고 다녔죠. 위급한 상황에는 몸을 지키는 호신용으로도 사용된 칼이랍니다.
0: 아, 그러니까 장도는 내가 위험할 때는 호신용 칼로 사용이 되기도 했으면서 장신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군요. 친구들, 우리 나만의 장도를 꾸며보는 것이 어때요? 장도라는 것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이렇게 장도 도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무늬를 생각해서 칼집과 이 작은 칼을 꾸며준다면 정말 멋진 나만의 장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수노가 미리 해봤어요. 수노의 장도를 공개해 볼까요? 짜자잔! 어때요? 수노의 무늬로 장도를 표현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나만의 장도를 만들어 보니까 이 장도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생각한 무늬와 모양으로 멋진 장도를 꾸며보세요.
2: 꿈이었어, 꿈. 아, 이 사과를 먹다 말고 꿈틀꿈틀에 빠져들다니. 아니, 그러니까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간, 기술이 들어간 특별한 도구였다는 거잖아.
1: 맞아요. 박사님이 발명하고 싶은 그 과일을 깎는 기계도 칼이 더 발전된 모습 중 하나일 수 있어요.
2: 맞아, 맞아. 내가 만든 이 발명품도 사람들의 생활을 유용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나의 큰 바람이라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 그림을 보고 반달 돌칼의 길이를 써 놓으세요. 자, 길이를 잴 때는 물건 한쪽 끝을 0에 맞추고 다른 한쪽 끝에 길이를 재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학기 때 1mm도 배웠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문제 자신 있게 풀수 있겠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이 괴짜 박사는 남은 사과를 좀 먹어야 돼서 바빠서 이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어? 카박사, 카박사. 인사해, 인사해. 누군지 알아? 바로 여기 이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서만 가동되는 주피티야. 이 글쎄 주피티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골라주고 그리고 또 내가 일할 때 신나는 음악까지 틀어준다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거 주피티 없이 어떻게 살았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맞다. 카박사,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이걸 물어볼 거야. 우리 이제 여기 탈출할 수 있어. 주피티, 포털 비밀번호 알려줘. 뭐? 아, 주피티도 못 하는 게 있네. 어? 그런데 뭐야? 주피티가 내가 여기 포털 탈출 못했는지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지금 주피티가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안 돼. 지금 내 미래를 AI에게 맡길 순 없지. 그래, 빨리 주주주스. 주주주스로 우리 반격하자. AI 반격 크리메이드. 오늘은 이걸 먹고 우리 여기를 탈출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주주 파워!
1: AI 음성 데이터 해킹 중. 보미쌤의 권한 복구 중.
0: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스타트! 혹시 강아지가 너한테 짖으면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아, 그리고 너도 혹시 귀신이 무서워?
2: 보미쌤, 누구랑 대화하세요?
0: 아, 나? 나 생성형 AI랑 대화 중이지.
3: AI요? 그게 누구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0: AI는 바로 인공지능. 즉,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특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생성형 AI는 새로운 걸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바로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사진, 영상, 그림까지 못하는 게 없다니까. 만능이야, 만능. 그리고 인공지능은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상황에 맞춰서 더 나은 결정까지 내려주지.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인공지능은 바로 공부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림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고 영상도 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

0: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개의 생김새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먼저 수많은 개의 사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AI는 이 수많은 종류의 개 사진을 보면서, 아, 개는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학습하지.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낸 공통점을 가지고 이건 개야, 아니,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여기 AI가 개는 네 발로 기고, 그리고 털 색깔은 흰색, 검은색, 노란색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어.
1: 그런데 호랑이도 네 발로 기고 털은 노란색에 가깝지만 개가 아니잖아요.
0: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좀더 개선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그걸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해. 어떻게 더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지도 학습이야. 여기 보면 AI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자, 이건 마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학습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개야, 그리고 이건 고양이야.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알려주면서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지도 학습이지. 그런데 지도 학습 말고 여기는 바로 비지도 학습이야. 이거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AI 혼자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맞다. 이거는 이거랑 비슷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비지도가 가나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지도 학습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도 같이 알아둬.
2: 이건 뭐예요? 혹시 인공지능은 게임을 하면서 학습하나요?
0: 맞아. 마치 AI가 게임을 하나 하는 것 같지? 장애물은 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별은 하나 따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걸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해. 우리도 게임을 할때 뭔가 잘하면 점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면 점수가 낮아지잖아. 이렇게 보상과 그리고 벌이 있는 거야. 보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 즉 점수를 많이 많이 딸수 있는 이 좋은 행동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해. 그런데 이러한 학습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 방식을 흉내내는 거야.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자, 그래서 아주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들어봤을 수도 있어. 딥러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아,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구나라는 걸 같이 알아두면 좋겠지?
3: 인공지능은 우리 세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공장에서는 사람을 닮은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도와주죠. 또, 인공지능이 배송 경로를 분석해서 일의 효율을 높여요. 무인 드론과 로봇 장비는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4: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움직여요. 또, 식당에서 자주 볼수 있는 서빙 로봇은 스스로 테이블을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피해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운전을 편리하게 해주죠.
0: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참 편안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게. 바로 슬기로운 인공지능 사용 방법. 그첫 번째는 바로 뭘까? 여기 봐봐. 지금 인공지능이 바나나는 바닷속에서 자란답니다. 뭐야? 진짜? 바나나가 바닷속에서 자라는 거야? 에이, 이걸 믿는 친구는 없겠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모두 다 100% 믿어서는 안 돼. 인공지능은 거짓된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이나 모든 사실을 한 번은 다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인공지능은 똑똑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한 번씩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반 친구 사진을 SNS에 올린대.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좋아요. 내가 이 사진을 공부할 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개인의 정보나 또는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함부로 올리면 안 돼. 이렇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글이나 그리고 사진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들이 바로 이 AI,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줘.
2: 우리 얼굴로 공부한다고? 안 되지.
0: 인공지능은 사람이 알려주는 자료를 데이터로 사용해서 공부하는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줄 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또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알려주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걸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여자니까 수학 못할 거야 라고 말했어. 자, 그럼 AI는 바로 사람이 알려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 가득한 내용들을 절대 이 AI에게 학습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 인종, 국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
3: 맞아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 없이 친절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야겠어요.
0: 맞아.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지. 이걸 할까? 말까? 어떤 걸 선택할까? 모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결정해 주는 것만 따를 순 없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해야지 이 모든 걸 다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건 위험해.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럼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다양한 직업들도 있지.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 볼까?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시킬 때 우리가 작성하는 요구사항이 담긴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지.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잘 이해하고 이 원하는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야. 그 다음 인공지능 모델 트레이너라는 게 있어. 트레이너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운동하러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운동하세요? 이건 이 운동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잘 알려주시는 분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훈련시키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해주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잘 훈련시키는 직업이야. 이번에는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인공지능은 기계잖아. 그래서 사람처럼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나쁜 것 같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규범을 만드는 게 누구다? 바로 윤리 전문가.

다른 직업. 마지막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라는 말이지.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찾고 분석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다. 알아둬. 좋아.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까지 아주 완벽히 이해했어. 자, 그럼 시크릿 주주 동물원의 인간 대표로 주주 이 포털을 통과해볼까? 주주 퀴즈! 정답은 바로 3번. 인공지능도 잘못 사용하면 바로 너무 위험하지. 포터라 열려라! 좋은가? 난 당연히 인간이지. 우와, 나 이제부터 절대 화장실 문 함부로 열지 않을 거야. 탈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분사 구문의 워크북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워크북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함께 풀이해 보고요. 1번부터 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물어보고 있고요. The movie we saw yesterday 까지 주어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어떤 그 영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 really 정말 어땠다. 영화니까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exciting 이라는 현재 분사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 빈칸이 먼저 나오고요. Nothing about the place 라고 했어요. 그 장소에 대해서 nothing이니까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해요. 즉 여기 있는 동사를 활용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I got nervous. 자,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내가 긴장을 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긴장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살려줄 수 있는 분사 구문으로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knowing이 들어가야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만약에 nothing이 아니라면 몰랐기 때문에 라고 하려면 분사 앞에 not을 쓸 수 있어요. 근데 nothing이 있기 때문에 그냥 knowing nothing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3번은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I watched Tommy라고 했습니다. 나는 봤어요. 타미를 보았다도 괜찮지만 일단 빈칸이 뒤에 있잖아요. 타미가 뭐뭐 하는 걸 본 거예요. Running away from the police. Don't run away from the police. 어쨌든 run이라는 동사의 어떤 변형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run away from 뭐뭐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타미가 경찰에게서 도망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각 동사이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run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어요. running이라는 진행의 의미를 살리는 현재 분사도 쓸 수 있죠. 그래서 run, running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통이니까 여기도 봐야겠죠. He started. 그는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run이라는 동사원형 올 수 있나요? start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올 수 없어요. start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동명사도 가능하고 to 부정사, pp가 아니라 능동의 의미일 때는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원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running 또는 to run이 와야 하는데 to run은 왜 없죠? 공통이기 때문에 running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뛰기 시작했다. When I called him, 내가 그를 불렀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형태는 같지만 위에는 현재 분사, 밑에는 동명사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찾아봅시다. I heard your name이에요. 여기도 지각 동사가 와 있네요. 내가 들었어요. 너의 이름이 뭐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Just before, 방금 막 전에. 자, 방금 전에 너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려지는 거죠. 수동의 의미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PP,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called가 있는 1번, 3번이 정답 후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 군인은요, was하고 빈칸 by까지 왔어요. 여기도 PP가 들어가겠다. be, PP, 수동태이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적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거죠. 공격당했다 라는 attack의 PP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 5번도 볼게요. 처음에 빈칸이 나오고 German이라고 했고요. I can't read this book 이라고 했습니다. 자, 독일어를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이 책을 못 읽어요. 왜요?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not knowing을 써서 현재 분사 앞에 부정어 not을 쓴 분사 구문으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 I have하고 빈칸이 왔고요. Brian 왔네요. For 10 years. 10년 동안 나는 브라이언을 알아왔다라는 의미겠죠. 그때 뭐 써요 여러분? have pp를 써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를 10년 동안이나 알아오고 있는 거죠. 알고 지낸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서 7번의 문제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얘는 그냥 영작하면 돼요. 우리 문장에 맞는 거, 이 한글 뜻에 맞는 거 찾으면 되는데요. 샤워를 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동시에 뭐 한 거예요? 나는 음악을 들었다. 즉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쭉 봤더니 접속사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렇죠?
와요. 그럼 예를 우선 볼까요? 뭐뭐 하는 동안에, 즉 화어를 하면서 하는 동안에 음악을 들은 거니까 while 괜찮거든요. 그럼 여러분, 샤워를 하다. 지금 뒤에 봤더니 being a shower이라고 했거든요. be a shower 이런 표현 없죠. 샤워를 하다라고 할때 동사 뭐 써요, 여러분? take a shower 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다라는 뜻도 알고 있어야 영작이 되겠죠. 그래서 being이라고 온 것에서부터 이미 틀렸어요. 비동사가 오면 어색하다. 그러면 비동사 있는 거다 빼고요. 뒤에 taking 온거 보겠습니다. 물론 4번은 being taken이라고는 했지만 내가 샤워를 하는 거기 때문에 being PP도 일단 탈락이고요. taking, take a shower 이렇게 왔어요. 둘다 take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분사 구문이 되어야 하니까 접속사 생략, 주어 같아서 생략, 그 다음에 시제 같으니까 동사 원형에 ing가 와야 하죠.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을 쓸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샤워를 하면서 taking a shower,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7번은요. 몸이 아플지라도 그녀는 운동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했네요. 몸이 아플지라도.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몸이 아프면 운동을 그만두고 안 하고 좀 쉬고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몸이 아플지라도 비록 뭐뭐이더라도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양보의 의미의 접속사를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녀가 몸이 아픈 거니까 주어는 같고 생략 가능하고 그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부분만 한번 좀잘 해볼까요? 자, 그녀는 운동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과거 시제고 몸이 아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though나 although나 이런 접속사가 올 것이고요. 일단 주어는 생략을 합니다. 그럼 몸이 아프다.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도 돼요. 몸이 아프다. 그렇죠? sick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be sick 이렇게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being sick이 되겠죠. 그죠? 비동사 sick인데 비동사에 동사 원형 ing를 해야지만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although being sick 이렇게 쓰고 뒤에 쓰면 되는데 그럼 이 부분과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been pp 쓰면 안 되고요. be 동사 원형 쓸수 없고요. having sick 안 되고요. 그다음에 being은 괜찮은데 though는 왜 여기 있어요? 그죠? though가 어디로 가야 돼요? though being sick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게 여기 있네요. Though being sick, although though 같은 의미니까 얘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she didn't stop exercising. 그녀는 운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만두지 않았다. 여기 뒤에 주절은 똑같이 다 되어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 물어보고 있네요. I'm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라고 했어요. 자, be honored to라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뭐뭐 하게 되어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Be honored.

라고 해서 수동태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You must be tired. 여기도 수동태가 와 있네요. 너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여기서 must는 추측이 될 거예요. As you worked hard. 네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분명 피곤할 거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can see the bear이에요. 나는 그 곰을 볼수 있다예요. 근데 licking honey예요. 얘는요 약간 지금 licking honey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꿀을 핥아먹는 곰을 볼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지각 동사로 봐서 곰이 여기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ing 현재 분사를 쓴. 그래서 곰이 꿀을 핥아먹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도 다 가능해요. 근데 뭐가 됐든 다 맞죠. 그쵸? 곰과 lick이라는 동사의 관계는 능동이기 때문에 얘도 올바른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felt like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feel이죠. 얘는 feel like 하고 ing 이렇게 하면 뭐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하고 싶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He turned on the radio. 그는 라디오를 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싶어서 그가 라디오를 켰죠. 그렇기 때문에 켠 거예요. 그러면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될 거고요. felt는 그죠? 과거형 또는 PP형이에요. 근데 그가 느꼈던 거잖아요.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쓰기 위해서는 얘를 뭐라고 해야 돼요? Feeling이라고 고쳐야죠. Feeling like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라디오를 켰다. 이렇게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using good ingredients라고 했습니다. Ingredient 하면 재료 성분이란 뜻이에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고요. The chef made a wonderful dish라고 했습니다. 그 요리사는요, 환상적인 요리를 만들었다. 아주 멋진 요리를 만들었다. 요리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괜찮나요? 얘는 the chef가 여기 생략된 주어일 거잖아요.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고 맞고요. 여기서 과거 시제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했고, 그래서 좋은 요리를, 멋진 요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얘도 올바른 분사구문이 쓰인 문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1번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좀 어색한 거, 잘못된 걸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다 보시면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이 분사구문의 의미를 물어본다, 즉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는 잘못된 주어를 써가지고 잘못 이렇게 번역을 한다거나 절로 바꿀 때 주어를 잘못 쓰거나 동사의 시제를 잘못 쓰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접속사의 의미, 이 분사구문의 의미라고 하면 접속사의 의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stealing the ring이에요. steal 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after로 해석을 해봤네요. 자, 그가 그 반지를 훔친 후에 달아났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after 있고요. 주어 똑같아야 되고 ing니까 시제 일치해야 돼서 stole 괜찮고요. 그다음 although being old예요. although가 살아있네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그대로 쓰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 됐겠고요. 뒤에 시제가 같아야 하니까 although she is old 괜찮죠? 비록 그는 나이가 있지만 좀 old 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유치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listening to music 왔습니다. 여기도 뒤에 주어 I가 올 거고요. cooked 과거니까 listened 과거 왔어요. 그럼 while이 괜찮은지 보면 되겠네요. 음악을 듣는 거고요. 나는 파스타를 요리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요리를 했다. 괜찮죠? 그래서 while이라는 접속사 쓴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4번에 cleaning the room이에요. 방을 치우는 거고요. She sang a song. 노래를 불렀네요. 그러면 여기도 she가 생략되어 있었을 것이고, 뒤에 주절의 시제 그대로 가져와서 cleaned 과거형으로 잘 썼고요. as가 맞는지 볼까요? 자, 방을 치우면서 노래를 했다. 괜찮죠? 그럴 때 as도 쓸수 있고요. 방을 치울 때 노래를 했다. 뭐 when의 의미로 as를 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as를 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요. being sick이에요. 그러면 얘도 현재 분사로 시작되어 있죠. being이라는 분사 구문인데 she 역시 같은 주어니까 she 쓸수 있고요. 시제 과거네요. current 과거니까 was sick 괜찮아요. 그럼 so가 맞을까요? 자, so she was sick, 하고 주저 이런 문장은 사실 없죠. 어떤 문장이 있고 그래서 뭐뭐한다 요렇게는 가지만 so를 문두에 두면서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하고 뒤에 문장 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의미를 해석을 해본다면 아팠던 거죠. 그녀는 파티에

너무 어색해요. 자, Sarah는 우리가 Sarah가 예쁘다라고 하면 Sarah is pretty 그냥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서 PP가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being을 쓰든지 아니면 being을 생략해서 though not pretty 이렇게 쓰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다음 being friendly 이렇게 왔습니다. 친절한 거예요. Friendly 하면 뭐 친근한, 친절한, 다정한 뭐 이런 의미인데요. Jake is loved by everyone.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요?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필요하고 ing,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으로 올바르게 잘 썼습니다. 그다음 not known her well이에요. 그녀를 잘 모른다는 건데요. I couldn't ask for a favor. 내가 부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과거 시제니까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 known이라는 PP가 아니라 몰라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not knowing her well 이렇게 현재 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I heard someone to knock on the door. 자, 여기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to 부정사 절대 절대 쓸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문에 노크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죠.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진행의 의미를 살려서 현재 분사를 쓰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올바른 문장 B 하나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다음 어색한 문장의 개수도 한번 볼까요? A 보겠습니다. This bag is making in a factory.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BPP 수동태가 되어야겠죠? making이 아닌 made가 되어야 되고요. 자, are you satisfied with? 얘네 수동태 배울 때 with까지 보통 같이 우리가 암기를 하죠.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서비스에 만족하시나요? 괜찮고요. 그다음 I'm sorry to make you disappointment. 자, 얘는 명사예요. 자, 당신을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mak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어야 하는데 명사가 아니라 실망스러워진 상태니까 disappointed가 되어야 해요. disappointed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다음 he is surprising at the big news. 그큰 소식에 되게 놀라운 소식인 거잖아요. 그럼 그는 놀란 거죠. 소식이 surprising 하는 거지. 얘는 surprised. 사람이 놀란다. 그는 그 소식에 놀란 거죠. 놀란다. surprised. PP가 되어야 함으로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 있었나요? B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어색했네요. 정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6에서 18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하는 말을 분사의 형태로 바꿔라 라고 힌트를 줬어요. 아주 쉽겠어요. 분사의 형태라고 다 줬어요. 자, 메리는 그가 사준 책을 받았대요. 메리는 책을 받았는데 무슨 책? 그에 의해 사진 책이죠. 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by의 PP, 과거 분사형 but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17번은요. 영화 반지의 제왕은이라고 여기 주어가 나와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아지는 거네요. BPP 수동태. 그래서 loved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번. 숲으로 가면 너는 토끼를 볼수 있을 것이다. 뭐뭐 한다면 이라는 if절을 쓸수 있는데 그것을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도 생략하고 go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going to the forest.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에서 20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괄호하는 말 배열하는 문제예요. 19번에는 엄마를 보자마자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 여기 보이나요? 일단 여러분 접속사 없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접속사 없이 뭐 하면 돼요? 분사 구문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를 본걸 거고 그래서 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주어도 같으니까 주어도 없애고 우리는 보다라는 동사 C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 만들면 돼요.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엄마를. 근데 엄마 앞에 뭐 관사나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의 엄마겠죠? 그래서 seeing his mother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절을 완성하면 됩니다. 아기는 베이비도 혼자 쓸수 없죠. The baby가 되겠고요.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네요. Started의 목적어 crying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start 뒤에는 to cry도 가능은 하죠. 그렇죠? 여기는 배열이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쓰되 일단 둘다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요. 20번으로 넘어갑니다. 달걀이 하나도 없어서라고 했어요. 달걀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식료품 정에 갔다. 즉 달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에게 달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라고 할때 우리

경우에는 have 동사를 써서 있다 없다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have 동사를 쓰면 되고 없어서니까 부정의 의미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쭉 봤더니 not이 보이고 having이 보여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요? not having 이렇게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not having이고요. 달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때 not having eggs도 가능하지만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기 위해서는 보통 any를 넣죠. 그래서 not having any eggs가 됩니다. 분사 구문은 그다음에 나는 식료품점에 갔다. 얘는 뭐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예요? I went to 어디 어디에 가는 거죠. 식료품점. 우리말로 하면 그냥 편하게 마트, 슈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ocery store이 되겠죠. 따라서 not having any eggs, I went to the grocery stor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1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밑줄 친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꿔라 했어요.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고 동사 시제 맞추고 하면 되죠. 자, 그의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요. Not knowing his address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문하지 못했다 과거고요. 주어는 나네요. 몰랐기 때문에니까 그렇죠. Because, as, since 다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접속사를 쓰고 I did not 또는 줄여서 didn't kn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his address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2번은 공원에서 조깅을 한 후에라고 했고요. 우리는 아침을 먹었다. 자, 여기는 뭐뭐 한 후에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네요. After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접속사 after 쓰고 누가 조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네요. 그래서 we 써주고요. 뒤에 시제가 과거니까 jog도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fter we jogged in the park 이렇게 써주면 올바른 부사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3번으로 가서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서 고쳐라라고 했습니다. 23번에는 I was confusing이에요. 여러분, confus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죠? 혼동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럼 무엇을, 누구를 이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because of가 왔죠? 뭐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는 혼란스럽게 누군가를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었다가 아니죠. 뭐예요? 혼란스러워졌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가 와야 해요. 그래서 was confused라고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confused의 과거 분사형이 형용사 역할을 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confusing 자체는 절대 쓸수 없다. 이 맥락에서는 따라서 confusing이 아닌 confused를 써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25번으로 넘어가면 took Mr. Kim's class라고 왔어요. 자, took은 과거형이잖아요.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데 동사원형을 써서 명령문을 하든지 과거 동사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절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PP도 아니고 뭐 ING도 아니고 동사원형도 아니고 얘는 절대 절대 올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 자, 김 선생님의 수업을 take라는 동사를 쓰면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I asked many questions. 나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즉,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을 많이 했다. 들었을 때 질문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맥락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접속사는 생략하면 되니까 여기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수업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 같을 거고 능동의 의미니까 took이 아닌 뭐가 돼야 돼요? 현재 분사 taking을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27에서 28에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 고쳐가지고 완전하게 써라 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7번에는 closed her eyes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은 거잖아요. close 하면. 그래서 그녀의 눈을 감은 거예요. 누가요? 루시가. 그쵸? 루시가 눈을 감은 거고요. remembered visiting Disneyland. 디즈니랜드에 갔던 것을 기억을 한 거예요. 눈 감고 약간 과거 회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갔던 그 경험을 기억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루시가 눈을 감는 거죠. 능동의 의미인데, being이 생략된 being closed. 이렇게 분사구문 쓸수 없겠죠. 따라서, closed를 closing으로 고쳐서 완전한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closing her eyes, Lucy remembered visiting Disneylan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8번은 to exercise regularly. 지금 to 부정사가 왔거든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you will become healthier. 너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아니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너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0: 망해질 것이다라는 if의 의미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to 부정사가 아니라 접속사 생략되고 주어 생략되고 얘를 뭘로 바꿔서 ing 현재 분사로 바꿔서 분사구문으로 쓸수 있겠죠? 따라서 exercising regularly 이렇게 써 주어야지만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조건절이었던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29, 30은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시오 했고요. 조건 첫 번째 분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써야 하고 8개의 단어로 문장을 완성해야 하네요. 나는 우리 엄마가 딴 오렌지들을 발견했다. 즉 우리 엄마가 딴 오렌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써요. 우리 엄마가 딴 오렌지야. 근데 영어는 오렌지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오렌지는 따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엄마에 의해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딴 오렌지라고 하지만 분사를 쓰려면 오렌지의 입장에서는 따진 걸로 써야 하니까 픽이라는 따다라는 동사의 PP, 과거 분사형을 써야겠죠. 자, 그런데 딴 오렌지가 아니라 엄마가 딴, 즉 우리가 이 PP 과거 분사의 의미를 살리면 엄마에 의해서 따진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엄마에 의해서라는 구문도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서 오렌지를 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나는 발견했어요. 자, 오렌지들을 발견했어요. The oranges라고 했으니까 너까지 꼭 쓰셔야 되고요. 자, 픽트예요. 딴, 따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my m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분사와 by my mom까지를 명사 뒤에 써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쓰셔야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30번 분사 구문을 사용하래요. 앞에는 그냥 분사만 쓰면 돼서 the oranges를 과거분사 구가 수식하는 구조로 썼는데 이번에는 분사 구문을 써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써야 하고요. 10단어. 그리고 분사를 생략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생략되는 분사는 뭐예요? 보통은 빙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빙을 생략하지 말고 써야 할까? 이런 걸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는 배가 고파서 내가 만든 남은 피자를 먹었다라고 했네요. 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가 배가 고팠고 그가 결국 남은 피자를 먹은 거니까 주어도 같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남은 피자를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가, 주어는 그가가 될 거고요. 먹었다, 동사가 될 거고. 자, 남은 피자, 여기 주어져 있어요. The leftover pizza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이라고 또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이라는 얘는 관계대명사 절을 활용한 수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우리가 정답을 한번 보시면 being hungry예요. being 생략하면 안 돼요. 그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어 다 생략되고 비동사의 ing hungry가 와서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얘는 얘도 문제인데 이제 뒤도 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he ate예요. 그가 먹었다 맞죠? 목적어 남은 피자를 먹었어요.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made by me 이렇게 왔습니다.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자인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보통은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that이나 which가 오고 I made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make를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죠? made by me, that I made 다 괜찮아요. 그죠? 다세 단어이고 조건 어긴 거 없고.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made by me라고 해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은 피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 이렇게 쓸수 있고요. 원래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략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생략하면 단어 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생략하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분사구문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문장 구조도 익혀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영작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단원을 거듭할수록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배웠던 내용까지 잘 복습을 해두셔서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까지 잘 응용해서 문장을 잘 써보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워크북 풀이도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선생님과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스스로 꼭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 들어가서 같이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6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과학 세 번째 단원 용해와 용액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이 그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하네요. 이번 시간 공부 주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문제 풀어봤죠. 대표 탐구 활동도 살펴봤고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이번 시간 또 문제를 풀어보겠다.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를 풀어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이 문제 미리 풀어왔겠죠. 아차차 혹시 풀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배운 내용 떠올리며 풀어보면 되니까요. 이번 시간 집중해서 18번 문제까지 마지막 문제 풀기까지 끝까지 열심히 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각설탕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각설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변화가 있는데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거 많이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 용어를 배웠죠. 예를 들면 용질, 뭐 용매, 용해, 용액 이런 용어들 배웠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용질은 뭐예요? 용질. 용질은 바로 어떤 물질에 녹는 물질이 용질이죠.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각설탕이라는 용질을 더하기 어디다가 넣었냐면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물.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 바로 용매. 그러니까 용매는 물이에요. 각설탕이라는 용질을 물이라는 용매에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것이 용해죠. 용해. 자, 현상. 그러니까 용해입니다. 용해라는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통해서 뭐가 탄생하냐면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여 있는 액체, 그러니까 이 설탕물이라는 용액이 탄생합니다. 설탕물이라는 용액 말이죠. 용액. 여기서 이건 빼기가 아니에요. 용해라는 현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용질이라는 설탕과 용매라는 물이 만나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 용해에 의해서 설탕물이라는 용액이 탄생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 우리 친구들은요, 용질이 무엇인지, 용매가 무엇인지, 용해는 무엇이고 용액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번 각설탕이 점점 커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잘게 변해서 물과 골고루 섞이죠? 틀렸습니다. 2번 각설탕이 물과 골고루 섞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3번 용액의 무게는요, 변화가 없고 무거워지지도 않습니다. 물을 더 넣지 않는 이상, 설탕을 더 넣지 않는 이상 무게는 변함이 없겠지요? 틀렸고요. 5번 각설탕이 없어져 투명해진 용액을 오래 두더라도 설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골고루 물과 잘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용액 설탕물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정답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1번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아 골고루 섞여 끝!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용질이 무엇이고 용매가 무엇이고 용해가 무엇이고 용액은 무엇인지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인 물질 용액 그리고 용액이라는 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도 우리 한 번 더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용액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자, 문제 나와 있고요.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용액이 아닌 거.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용액이 뭐라고요?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인 물질. 그 말은 바닥에 남는 것, 가라앉거나 둥둥 떠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식초라던가 간장이라던가 소금물이라던가 스포츠 음료는요,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없어요.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용액이 맞는데, 5번에 생과일 주스는요, 잘 보면은요, 바닥에 막 분말가루, 막 가루 같은 것들이 막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선생님, 제가 먹은 과일 주스는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잘 보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생과일 주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실제 과일을 가지고 와서 막 갈아 넣은 거거든요.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요 표시가 붙었네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물질과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중 해당되는 용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방금 1번 문제에서 적었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같이 연필 들고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연필 들었나요? 적을 준비 됐나요? 자,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 공간에 여백에다가 한번 같이 적어 보는 거예요. 1번 문제처럼 말이죠. 자, 소금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이라고 적어 주고요. 이게 뭐예요? 질질 끌려와서 녹는 물질, 질질질 용질입니다. 여기에 용질이라고 괄호하고 적어 줍니다. 다음. 이 소금을 어디다가 퐁당 넣었냐면 물에 넣었습니다. 물 적어주고요.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바로 용매라고 하죠. 따라서 괄호하고 용매라고 적어줍니다.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이는 용해. 골고루 섞이는 용해 현상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소금물 아우짜. 소금물이라는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이는 물질, 바로 액체 용액 탄생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선택지에서 골라보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바로 여기 있다. 소금은 용질입니다. 바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이라는 용질과 물이라는 용매가 만나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통해, 용해 현상을 통해 용액, 소금물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마치 수학의 식처럼, 이렇게 수식처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적어 보고요. 다시 한번더 용질과 용

액을 의미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아, 다음은 온도가 같은 물 30ml가 담긴 비커 3개에 설탕, 소금, 제빵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저었을 때 결과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4번 문제는 앞 실험에서 위 실험에서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가장 적게 용해된 용질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4번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여러분들은요. 어떤 조건을 똑같이 했는지, 어떤 조건을 다르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온도가 같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습니다. 물의 온도는 똑같아요. 그리고 30ml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양도 똑같습니다. 물의 온도도 똑같고요. 물의 양도 똑같고요. 각각 한 숟가락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숟가락에 나가는 용질의 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설탕, 소금, 제빵소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물의 온도, 물의 양한 숟가락씩 넣는 용질의 양은 똑같지만 용질의 종류는 다르게 한 조건이구나라는 것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시 4번 문제를 보면 가장 적게 용해된 용질,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용질이 모두 용해됐다라는 뜻이고요. 이 가위표는 용질이 바닥에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은요, 9번 넣을 때까지 바닥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두 용해되었어요. 가장 많이 용해된 물질이고요. 소금은요, 7번째까지는 다 용해가 되었는데, 8번째부터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습니다. 즉, 두 번째로 잘 용해된 물질이고요. 제빵소다는요, 두 번째부터 바닥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빵소다는 케이크나 빵 같은 것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물질이잖아요. 제빵소다는 두 번째부터 가라앉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에 가장 적게 용해된 용질은 바로 제빵소다구나. 제빵소다라고 4번 문제 정답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이 실험에서 물의 양을 100ml로 늘려 과정을 다시 했을 때 실험 결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물의 양을 100ml로 늘렸습니다. 똑같이 100, 100, 100. 그러니까 30, 30, 30에서 똑같이 100, 100, 100으로 늘렸을 때 실험 결과를 묻고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은, 물이 30ml일 때 가장 많이 용해된 물질은 순서대로 설탕, 그리고 소금, 제빵소다인데요. 물의 온도도 똑같고, 물의 양도 100, 100, 100으로 똑같다면, 즉, 물의 온도와 물의 양이 모두 똑같다면, 이 물에 잘 용해되는 용질의 순서, 그러니까 설탕, 소금, 제빵소다 이 순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물의 양과 물의 온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1번 소금이 가장 적게 용해된다 틀렸고요. 제빵소다겠고요. 2번 소금이 설탕보다 많이 용해된다 그 반대겠죠. 3번 제빵소다가 가장 적게 용해되겠고요. 4번 새 용질의 물에 용해되는 양은 다르지요? 틀렸습니다. 5번 소금이 제빵소다보다 많이 용해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5번 정답 5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때 같게 하는 조건, 다르게 하는 조건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 이 실험이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실험은요, 우리 방금 봤다시피 물의 온도와 물의 양한 숟가락의 양은 똑같지만 용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실험은 온도와 물의 양이 같을 때 그때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 이걸 알기 위한 실험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건들을 파악하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물의 온도에 따라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이래요.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이 실험에서도요. 같게 하는 조건, 다르게 하는 조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고요. 말해 보세요. 아, 먼저 같게 하는 조건은 뭘까요? 같게 하는 조건. 같게 하는 조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똑같을까요? 조건이. 그래요. 맞아요. 자, 뭐가 똑같죠? 염화암모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는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똑같나요? 물의 온도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자, 보니까 가부터 한번 볼게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각각의 비커에 준비한다라고 했고요. 나, 염화암모늄을 한 숟가락씩 각 비커에 넣고 잘 저은 뒤 용해되는 양을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염화암모늄이라는 용질의 종류 똑같고 한 숟가락에 해당하는 양 똑같고 물의 양도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 그래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물의 온도, 용매 온도가 다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죠. 위 실험에서 용매로 사용한 따뜻한 물의 양이 50ml일 때 용매로 사용한 차가운 물의 양으로 알맞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실험에서는요,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하고 용해되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물의 양은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따뜻한 물의 양이 50ml라면 차가운 물의 양도 역시 똑같이 50ml여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에 가보죠. 7번인데요. 나에서 필요한 준비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커가 필요해요. 비커에 넣어야 되니까요. 비커 필요하고요. 다음은 잘 저은 뒤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 막대도 필요합니다. 뭘 저어요? 용질을 저어야 돼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한 숟가락씩, 그러니까 약숟가락도 필요한데요. 이 전자저울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숟가락을 통해 똑같이 한 스푼 푸고 딱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울로 뭐 무게를 재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전자저울이겠네. 기호를 리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인데요. 이제 결과랍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따뜻한 물에 넣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물의 양 똑같은 조건이었고요. 염화암모늄 용질의 종류도 똑같았고요. 한 숟가락의 양도 똑같았지만 물의 온도만 달랐습니다. 한쪽은 따뜻한 물, 한쪽은 차가운 물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기억은요. 염화암모늄이 지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다 용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은은요. 바닥에 남는 것이 없지요. 모두 잘 용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따뜻한 물, 그러니까 물의 온도, 용매의 온도가 더 높을 때 용질이 더잘 용해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없는 니은이 따뜻한 물이겠구나. 따라서 기호를 적어주면 니은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인데요.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용질의 종류와 용질의 종류와 용질의 종류와 물의 양이 같을 때 같은 조건, 같게 하는 조건, 같을 때, 자, 다르게 하는 조건, 물의 온도에 따라, 물의 온도에 따라, 뭐가 다르다?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용질의 종류와 물의 양이 같다면 물의 온도에 따라 용질의 물에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한번 알수 있는 사실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아, 물에 용이 되지 않고 가라앉은 분말 주스 가루를 모두 용이할 수 있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가라앉았다라는 것은요, 물에 용이 될수 있는 최대치의 용질의 양을 넘어섰다.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두 용이하기 위해서 물을 더 넣거나 용매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물의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하거나 둘중 하나일 겁니다. 따라서 물을 덜어낸다, 큰 컵으로 바꾼다, 가루를 더 넣는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한다가 아니라 바로 분말 주스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한다. 이것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과 12번 문제 해결해 보죠. 다음과 같이 150ml의 물이 담긴 두 개의 비커가 있대요. 각각 색깔이 있는 황설탕을 한 숟가락, 열 숟가락씩 넣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용액의 진하기, 더 진한 용액을 골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용질의 경우에는요, 더 색깔이 진할수록 용액의 진하기도 더 진하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더 진한 용액은 나!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2번 문제. 자, 문제 11번과 같이 이렇게 나라고 답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가 용액에 더 많은 설탕이 녹아 있지 않죠? 나에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야 용액의 진하기도 더 진하다. 그래야 색깔도 더 진하다라는 뜻일 테니까 말이죠. 자, 니은, 나의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이다. 맞지요? 색깔이 더 진하다.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하다. 자, 디귿, 나의 무게가 더 가볍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무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배웠던 걸 떠올리면은,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하다라는 말. 즉, 황설탕을 더 많이 넣었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는 무게를 만약에 잰다면 더 많이 넣은, 열 숟가락 넣은 용액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디귿은요, 더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했지요? 더 가벼울까요? 더 무겁겠죠? 어차피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호를 쓰면 나의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이다. 색깔로 이야기한 니은이 정답이겠네요. 기호는 니은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설탕을 한 숟가락, 다섯 숟가락, 열 숟가락을 넣고 용해한 후 같은 방울토마토를 넣은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설탕 다섯 숟가락을 넣고 용해한 용액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방금 12번 문제와 같이 색깔이 있으면 색깔로 비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탕처럼 색깔이 투명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게가 적당한 물체를 띄워놓고 어느 정도 뜨는지 비교해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용액의 진하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어때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물체가 더 높이 뜬다라고 배웠지요. 따라서 가장 많이 뜬 다가 제일 진한 용액. 그러니까 열 숟가락 넣은 용액. 다음은 두 번째 중간쯤 뜬 나가 다섯 숟가락 넣은 용액. 그다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가가 바로 한 숟가락 넣은 용액이겠다. 따라서 중간인 다섯 숟가락을 넣고 용이한 용액은 바로 중간쯤 뜬 나겠다. 기호를 쓰면 나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인데요. 가 용액의 방울토마토를 더 떠오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가는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떠오르게 한다는 의미는 용액의 진하기를 더 진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용질, 그러니까 설탕을 더 넣어서 진하기를 더 진하게 해야 점점점 높이 뜰 겁니다. 따라서 보기, 물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용질을 더 넣어야 되겠죠. 설탕을 더 용해시킨다. 니은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니은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위 실험을 방울토마토가 아닌 동전으로 했더니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무게가 적당한 물체를 띄워야 되는 이유는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거운 물체를 넣으면요. 가, 나, 다 어디에 넣어도 확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무게가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가벼운 물체를 띄워도 가, 나, 다 모두 동동, 동동, 동동 위에 떠 있을 겁니다. 잘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메추리알, 방울토마토, 달걀 같은 적당한 무게를 가진 물체를 띄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기억. 동전이 너무 작아서 아니고요. 방울토마토에서만 소금물을 썼다는 특별한 성분이 아니고요. 디귿. 동전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런 용액의 진하기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물체는 알맞지가 않지요. 정답은 디귿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 일상생활에서 용액이 쓰이는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용액이 있지요. 뭐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고요. 입을 소독합니다. 운동을 한 후, 땀을 쫙 흘리고 스포츠 음료를 마십니다. 꿀꺽꿀꺽. 좋아요. 3번.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수액을 맞아요. 좋습니다. 4번. 눈이 건조할 때 눈에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눈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용액, 인공 눈물. 좋아요. 5번. 밀가루와 물을 섞어 만든 반죽으로 빵을 만드는 건 용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7번 문제. 다음은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래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포스터를 만들었는지 구경을 좀 해보죠. 자, 왼쪽은요. 비눗물이 사라진다면 이라고 해서 방울방울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없어요. 세균이 옮겨져요. 비눗방울 놀이도 못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비눗물이라는 용액으로 비눗물이 사라지면 이런 점이 불편해요 라고 하며 용액의 편리함,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영상이네요.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식물 영양제라고 해서 또 다른 용액을 이렇게 소개하며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또 홍보하고 있네요. 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용액의 위험성?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건 아니죠. 고체 물질의 필요성 아니고요. 기체 물질도 아니죠. 4번. 용액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래요. 비눗물이 있어야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뭐 세균도 이렇게 퇴치해요. 놀이도 할수 있어요. 또 영양제가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줘요. 이런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고요. 5번. 용액과 용액이 아닌 것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뭐 포스터나 영상을 통해 우리가 용액의 필요성과 중요성 홍보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 까닭에 대한 설명이래요.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 묻고 있습니다. 자, 용액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됩니다. 용액으로 약을 만들면 약의 무엇을 조절하기 쉽고, 여기 괄호가 있네요. 약이 환자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용액으로 약을 만들면 좋은 점은 용액은 용질의 양, 뭐 용매의 양을 조절해서 용액의 진하기를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약이 환자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치료에 도움이 되지요. 따라서 약에 무엇을 조절하기 쉽냐면 냄새, 무게, 색깔, 온도, 진하기 중에 용매 또는 용질의 양을 조절해서 용액의 진하기를 조절하기 쉬워요. 약의 진하기를 조절하기 쉬워요. 정답은 진하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8번 문제 정답 5번이라고 진하기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17번과 18번 문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액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자, 헤어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오늘의 질문도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용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뭐 포스터라던가 영상이라던가 등등을 만들어 본다면 나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구강청결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톡톡 튀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0: 는요 3단원 용해와 용액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말은 서술형 8개 문제를 모두 미리 풀어오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미리 풀어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사회 3단원 내용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바로 확인해 볼게요. 3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단원평가 1회를 시작할게요. 네, 단원평가 1회 모두 12문제죠. 우리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부터 2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국가의 영토 크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만 가지고 다니기는 불편해. 자, 위 친구들이 설명하는 공간 자료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운 공간 자료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지구본 있었죠. 세계 지도 있었죠. 그 다음 디지털 영상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국가의 영토 크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가지고 다니기는 불편한 것 무엇이 있었나요? 맞아요. 바로 지구본입니다. 자, 지구본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합니다. 가지고 다니기에는요, 세계 지도 또는 디지털 영상 지도가 낫겠죠? 다음 2번입니다. 위의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지구본이라고요. 그러면 지구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주로 종이로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주로 종이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벽에 붙여서 사용하기 편리합니까? 이것도 역시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둥근 지구를 작게 나타낸 모형인가요? 그렇죠. 지구본은 둥근 지구를 작게 나타낸 모형이에요. 4번, 다양한 장소의 위치를 한눈에 찾기 쉽습니까? 자, 다양한 우리 장소의 위치를 한눈에 보기 편하려면 평면에다가 쫙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지구의 모습을 입체와 평면으로 모두 살필 수 있다. 자, 이건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구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공간 자료 중에서 뭘 활용하고 있죠? 맞아요. 바로 지구본이에요. 그런데 지구본 위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띠 같은 것을 이렇게 두 지점, 어떤 국가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띠 같은 것들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재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 어디일까? 이런 거 찾아보는 것 같지 않아요? 1번. 가장 짧은 이동 경로 찾기. 그렇죠. 바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짧은 이동 경로 찾기 하는 것은 세계 지도로 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자, 우리 만약에 세계 지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 가는데 우리가 그냥 옆으로 직선을 쭉 구어야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비행기로 가거나 할 때는 다른 경로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 지구는 둥그니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한 지구본으로 살펴보면 좋겠죠. 2번, 우리나라의 영토 크기 찾기. 에이, 이렇게 해서 영토 크기 알기 어렵죠. 세계 여러 국가의 시차조사? 시차조사를 이 띠로 어떻게 합니까? 어렵겠죠. 4번, 세계 여러 국가의 영토 면적 비교? 면적 비교 이렇게 띠로 하기 어렵잖아요. 자, 5번,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관...

관계조사? 아니, 관계를 지구본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관계를 조사하려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봐야겠죠. 따라서 이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번, 가장 짧은 이동 경로 찾기가 되겠죠. 4번, 세계 지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세계 실제 지구와 크기가 같다? 아니요. 실제 지구랑 크기가 같으면 세계 지도가 얼마나 커야겠어요? 자, 불가능하죠. 작고, 작고, 더 작게, 축소, 축소, 축소 해놓은 것, 바로 세계 지도가 됩니다. 입체적인 모습을 볼수 있나요? 아닙니다. 평면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7번. 최신 공간 정보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세계 지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쩌면 뭐 100년 뒤에도 그대로 볼수 있잖아요. 최신 정보는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영상 지도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는 새로운 뭔가 지리 정보가 생긴다? 바로 최신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이죠. 4번, 대륙과 대양의 크기가 왜곡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세계 지도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입체적인 것을 평면으로 펼쳐놨기 때문이에요. 5번, 세계 여러 국가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눈에 볼수 있어요. 자, 지구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지구본을 봤을 때 어떤 나라를 딱 봤어요. 그럼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세계 지도는 가능하더라. 그래서 세계 지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오, 컴퓨터 화면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아, 자, 지금, 유럽 대륙에 있는 프랑스에서도 파리, 이 파리에서도 오, 에펠탑이 어디 있나 그 위치를 찾아보고 있어요. 자, 어떤 공간 자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장소의 실제 모습을 보기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실제 모습 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검색하잖아요. 위성사진이 딱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흔히 로드뷰라고 하죠. 거리에서 볼수 있는 모습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실제 모습 볼수 있고요. 2번,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죠.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스마트폰이건 아니면 컴퓨터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찾고 싶은 장소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여러분들 이름만 검색하잖아요. 그럼 딱그 위치를 찍어서 보여줍니다. 5번, 위성사진에 여러 디지털 정보를 나타냈다. 그렇죠. 위성사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주유소는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6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세계 지도의 단점을 쓰시오. 자,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의 단점입니다. 자, 원래 지구의 모습은 이런데요. 이걸 평면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치 귤껍질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귤껍질을 열심히 깠어요. 열심히 까서 이렇게 평면으로 쫙 펼쳐놨어요. 자, 그럼 귤껍질 펼쳐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비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이런 세계 지도 본적 없죠? 세계 지도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요. 바로 이 부분 전부 다 채워져 있단 말이요. 보통은 직사각형 모양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이 대륙을 이렇게 넓혀요. 그 다음, 넓혀. 바다도 넓혀. 넓혀, 넓혀서, 자, 이 부분들을 실제보다는 조금 더 넓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팽창되어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 지도만 보게 된다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땅과 바다의 모양이나 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 지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방법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구본이라던가 디지털 영상 지도와 같은 다른 공간 자료들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관이윤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위도를 나타낼 때 이것을 기준으로 북쪽을 북위, 남쪽을 남위라고 합니다. 자, 위도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적도였죠. 적도. 자, 적도는요, 위도가 0도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북쪽을 북위, 남쪽을 남위라고 부릅니다. 다음, 이것을 나타낼 때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을 동경, 서쪽을 서경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경, 서경으로, 뭘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바로 경도를 나타내는 거죠. 경도.
그래서 기억은 적도 니은은

정도가 됩니다. 기억은 적도예요. 그러면 1번 아니고 2번 아니죠. 그 다음 니은은 경도이니까요.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 알맞게 여러분도 넣어보세요. 다음 8번입니다. 위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도 차이 그리고 경도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서 위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봅니다. 1번,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서로 반대이다. 자, 바로 이것이 위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위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성탄절 있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남반구에 있는 저기 호주라는 나라에 가면요. 여름이에요, 날씨가. 그래서 성탄절인데 여름이에요. 사람들이 다 반팔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서로 반대인 까닭은 위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2번, 국가마다 밤낮이 지속되는 길이가 모두 같다. 자, 같은가요? 아닙니다. 모두 다르죠. 그 다음 3번, 국가마다 영토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위도 차이랑 영토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번, 국가마다 기준이 되는 시각을 정해서 사용한다. 자, 이것은 위도 차이가 아니라 경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5번, 저위도 지역은 햇빛을 적게 받아 기온이 비교적 낮다. 자, 저위도 지역이 아니라 고위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알맞은 것 1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9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기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동그라미 신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미국 친선경기 참석. 축구대표팀 관계자는 대한민국 서울이 자정일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아침이므로 선수들이 경기 시간에 맞춰 몸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축구 팬들은 아침 시간에 경기를 시청해야 하므로 시차 적응이 선수단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과제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나라는 자정인데, 서울이 자정인데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아침이래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은 아침 시간에 경기를 시청해야 하니까 시차 적응이 선수단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어렵대요. 왜? 각기 어느 나라는 낮인데 어느 나라는 밤이고 우리나라는 자정인데 왜 미국은 아침일까요? 자,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경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죠. 경도의 차이로 인해서 국가마다 시간이 달라져 바로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각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표준시도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다음 10번입니다.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여 위치를 표현할 때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위치를 표현한데요.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기억, 남쪽과 북쪽 끝에 위도 확인하기, 위도 확인, 니은, 동쪽과 서쪽 끝의 경도 확인하기, 경도 확인, 디귿, 위치를 나타낼 지역 선택하기, 어디를 나타낼까? 리을, 위도와 경도의 범위로 위치 표현하기, 위치 표현하기네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지역 선택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위도와 경도의 범위로 위치 표현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위도와 경도는요, 이 가운데에 들어가면 좋은데요. 자, 위도와 경도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위도를 먼저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이런 순서로 해볼게요.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기를 보고요. 자, 디귿으로 시작하는 걸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 기역인 것, 네, 3번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니은, 리을까지 이렇게 3번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다음 11번, 다음 지도를 보고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 지구본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딱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를 찾아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위 약 여기에서부터 43도, 그 다음 동경 약 124도에서 여기 몇 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도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위선은요, 가로로 나눈 선이잖아요. 가로선을 살펴보는 거예요. 45도 N, 40도 N, 35도 N, 그 다음 33도 이렇게 쓰여 있죠. 가로로.

2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죠. 여러분도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여러 나라의 위도 그리고 경도를 표현하는 방법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사이카부도 잘 펴고요. 친구랑 서로 퀴즈를 내줘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도, 경도 이용해서 위치 표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2번이에요. 공간 자료를 실생활에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가장 적절하게 쓴 사람 찾아볼게요. 1번 수민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를 찾으려고 세계 지도를 봤어. 자,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 바로 알수 있을까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으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보기 위해서는요. 지구본 또는 디지털 영상 자료. 이렇게 사용해주면 좋겠죠? 그다음. 지율. 여행할 국가의 위치를 한눈에 찾으려고 지구본을 봤어. 자, 여행할 국가의 위치를 한눈에 찾으려고 지구본? 지구본 보면 안 되죠. 뭘 봐야겠어요? 그렇죠. 세계 지도 보는 게 좋겠죠? 3번 예술. 여행지에서 인터넷이 끊길 경우에 대비해 지구본을 챙겼어. 자, 여행지에 가는데 지구본을 챙기면 들고 다니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알맞지 않고. 4번 승엽. 중국의 관광지 모습을 자세히 살피려고 지구본을 활용했어. 자, 관광지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려고 우리 지구본 보는 거 좋을까요? 아, 지구본을 봐도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확대하기 쉬운 디지털 영상지도 사용하는 게 좋겠죠. 5번 팀, 칠레와 우리나라의 대표 장소를 탐색하려고 디지털 영상지도를 활용했어. 그렇죠. 대표 장소를 탐색하는데 디지털 영상지도 활용하는 거 아주 알맞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역시 12문제예요. 1번, 다음 친구들이 사용할 공간 자료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지구본, 세계지도, 위성지도, 여행일기, 디지털 영상지도예요. 가고 싶은 국가들의 위치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보자. 여기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네. 어떻게 하지? 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데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보고 싶고 그럼 어떤 거 사용하면 좋다고요? 그렇죠. 바로 세계 지도 사용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본은 한눈에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터넷 연결이 없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다음 2번. 다양한 공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공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야 합니다. 1번,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 네,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세계 지도나 지구본 또는 디지털 영상 지도로 알 수 있어요. 2번, 여러 도시 사이의 이동 거리? 이것도 역시 공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다 보면 특히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3번, 세계 여러 관광지의 풍경과 사진도 역시 알아볼 수가 있죠.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여러분 파리 에펠탑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사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조사하고자 하는 국가의 위도와 경도도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세계 지도 또는 지구본을 통해서도 여러분 위도, 경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5번, 조사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유행하는 만화? 자, 유행하는 만화는 공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공간 자료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볼게요. 기억, 위성과 경선이 나타나 있다. 그런가요? 위성과 경선 나타나 있지요. 니은, 필요한 지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자, 검색은 할 수 없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가 필요하죠. 디귿, 지구의 모습을 본떠 작게 줄인 모양이다. 그렇죠. 지구의 모습을 본떠서 작게, 작게, 작게 더 줄여놓은 것이 바로 지구본이 됩니다. 릴, 휴대하거나 벽에 붙여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지 않죠. 자, 휴대하거나 벽에 붙여서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바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기억 그리고 디귿이 되겠죠. 기억과 디귿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이렇게 써주세요. 4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나 봐요. 나는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 정보를 자세히 찾아볼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베트남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길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 기억의 정보를 알아보고자 할 때 활용하기 좋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 정보를 찾고자 할때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지도학 대기능 주요 관광지 찾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지도 축소 기능도 별로 알맞지 않습니다. 방위 탐색,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방향을 탐색하는 것 어울리지 않죠? 장소 정보 검색 기능, 그렇죠. 바로 장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가 디지털 영상 지도에 표시가 될 거예요. 위도와 경도 찾기 기능, 이것도 알맞지 않죠? 따라서 정답, 바로 4번, 장소 정보 검색 기능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니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길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나요? 그렇죠. 바로 이동 경로 찾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길 찾기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동 경로를 검색하는 기능,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해주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갈수 있는지 길 찾기를 검색하면요.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지, 자전거 타면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지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두 다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이에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공간 자료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빈칸이 두 군데 있죠. 공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둥근 지구의 표면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평면 위에 옮겨 그리면 위아래에 비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을 메우려고 육지나 바다를 늘려 그려서 이것을 완성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것에서 대륙과 해양의 모습은 실제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둥근 지도의 표면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평면 위에 옮겨서 그린대요. 자, 그리고 이것을 알맞게 메우려고 육지나 바다를 늘려서 그리다 보니까 실제의 모습과 조금 달라지기도 한대요. 이러한 공간 자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계 지도가 되겠죠. 세계 지도.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세계 지도는 이러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관하기도 쉽고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기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공간 자료가 되는 것이죠. 다음 7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 본에는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도를 나타내는 위선은 이것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경도를 나타내는 경선은 이것 방향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구를 가로로 나누는 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바로 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도를 나타내는 위선은 바로 가로 방향이 되는 거죠. 가로 방향.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러면 경도를 나타내는 경선은 어떻게 나눈 거예요, 지구를? 그렇죠. 바로 세로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위도를 나타내는 위선은 가로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경도를 나타내는 경선은 세로 방향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좋은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했죠? 다음 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뭔가 딱 기준이 되는 어떤 선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도를 측정하는 데 기여한 영국의 옛 그리니치 천문대 근처에 있는 경도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자, 여러분, 경도의 기준이 되는 선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쯤은 외워둬도 좋습니다. 본초 좌우선이에요. 자, 우리 경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초 좌우선입니다. 그러면 위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적도입니다. 이두 가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다음 9번. 다음은 한국에 사는 민수와 노르웨이에 사는 안나가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입니다. 밑줄 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볼게요. 민수야, 잘 지내? 노르웨이에서는 요즘 해가 거의 지지 않아. 밤이 되어도 하늘이 밝아서 백야라고 불러. 그래서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 수도 있어. 서울의 여름은 어떤지 궁금해. 자, 실제로 그 노르웨이에서는요, 여름철이 되면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요. 자, 얼마나 해가 늦게 지냐면요. 저녁 9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밖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밝은데

더 놀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녁 9시인 겁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 같은 두꺼운 커튼이 없으면 잠을 자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민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나 안녕. 나 민수야. 편지 잘 읽었어. 신기하네. 한국은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왜 여름에 해가 지지 않는 걸까? 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도 그래도 밤이 되면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똑같이 우리 여름철을 나고 있는데 왜 어느 나라에서는 백야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차이는 왜 일어날까요? 자,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죠. 바로 위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도에 따라서 국가 및 지역마다 밤낮이 지속되는 길이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도 차이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여러분 모두 정답이 돼요. 자, 우리나라보다 노르웨이는요,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입니다. 고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남극 또는 북극에 더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보통 60도가, 위도가 60도가 넘어가면 고위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고위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철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 모두 다 위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10번, 다음 현상 중 원인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서울과 런던에서 해가 뜨는 시각이 다르다? 자, 서울과 런던에서 해가 뜨는 시각이 다르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경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2번,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시가 다르다. 자, 표준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경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3번,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 이것도 역시 경도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시차는 경도 차이 때문이죠. 4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2월에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자, 12월에 여름방학을 시작한대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바로 호주잖아요. 자, 호주는요, 남반구에 있는 국가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달라지는 까닭은 위도 차이 때문이에요. 5번, 서울에서 아침 방송을 할 때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저녁 방송을 한다. 자, 어때요?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경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나머지와 다른 것, 바로 4번이 되겠죠. 4번은 위도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11번, 위도와 경도를 활용해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한다. 적도 기준 아니죠? 바로 본초자오선 기준입니다. 2번, 영토의 북쪽과 남쪽에 가까운 위선을 찾아 위도를 확인한다. 자, 가까운 위선 찾아서 위도 확인하는 거 맞죠? 3번, 영토의 동쪽과 서쪽에 가까운 위선을 찾아 경도를 확인한다. 자, 위선을 찾아서 경도를 확인합니까? 아니죠. 자, 우리 이것은 경선을 찾아서 경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4번,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까? 자, 날짜 변경선이 아니라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죠. 5번, 위도와 경도 중 한 가지만 찾으면 국가의 전체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도와 경도를 모두 다 찾아야 국가의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중요한 문제. 다음 지도를 보고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약 북위 41도에서 84, 서경 52도에서 141도의 위치, 그다음 약 북위 16도에서 33도, 서경 86도에서 116도의 위치,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설명이죠. 건우, 멕시코는 고위도에 위치한 국가야? 아니죠. 저위도에 속한 국가죠. 민서, 캐나다는 적도 근처에 위치한 국가야? 아닙니다. 적도에서 굉장히 멀어요. 기주,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겠어? 아닙니다. 멕시코도 북이, 우리나라도 북이니까 계절 비슷할 거예요. 예은,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도에 위치하네? 아닙니다. 경도 차이가 있어서 시차가 발생해요. 5번, 유림, 캐나다는 한국과 안에 여러 표준시를 사용하겠네? 그렇죠. 여러 개의 경선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표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바로 5번, 유림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모두 해결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당 퀴즈입니다. 여러분, 위도를 나타내는 가로선은 무엇? 경도를 나타내는 세로선은 무엇인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3단원 내용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3단원 단원평가 내용으로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학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만나봤죠? 오늘은요, 4단원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전책을 준비하고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의 7번부터 20번까지를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준비됐나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볼게요. 오늘도 만점학 나라로 떠나볼까요? 학교시험 만점학 문제 7번부터 만나봅니다. 7번, 겹받침이 들어간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겹받침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겹받침이라는 거 정말 많이 만나봤죠? 겹받침은요,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자음끼리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음이 몇 개? 두개 쓰인 거죠. 어떤 것들이 겹받침이냐?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비읍 등 이런 것들이 바로 겹받침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낱말들이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들일까요? 먼저 막다예요. 막다. 막다에 보면 받침 리을 기역이 쓰였죠? 밥다도 받침 리을 비읍이 쓰였고, 목 받침 기역 시옷, 언따 받침 니은 지읒, 끈따 받침 니은 히읗, 갑 받침 비읍 시옷. 이렇게 겹받침이 쓰인 낱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우리 이 보기 1번과 2번 중에서 겹받침이 들어간 문장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나는 사이 나쁜 친구가 없다. 여러분 받침을 쭉 한번 보세요. 받침, 나는 사이 나쁜 친구. 여기까지는 받침이 전부 다 자음 하나씩만 쓰였어요. 그랬는데 없다래요. 없다. 없다, 받침, 비읍, 시옷, 겹받침이 쓰였죠? 그러니까 겹받침이 들어간 문장 1번 찾았네요. 2번도 볼게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기다린다. 놀이터에서 받침, 리을, 친구들이 받침, 니은, 리을, 기다린다, 받침, 니은. 겹받침이 없네요. 그럼 우리 정답은? 1번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8번부터 11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글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 우리 이글 읽어보았던 기억 있죠? 바다에 쓰레기 더미가 있대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를 때 사용한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더미? 더미란 무엇일까? 더미는 많은 물건들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를 말해요. 쓰레기 더미, 낙엽 더미, 이런 것들이 모두 더미죠. 그 다음, 부표라는 낱말도 있어요. 부표는요, 물 위에 띄워서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 두었는데, 내가 그물을 어디에 던졌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표를 함께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바로 부표입니다. 그리고 이 더미는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페트병, 물휴지, 과자봉지 따위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아, 이 부분은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다음, 평소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거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버려요. 분류라고 하는 건 종류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유리병은 유리병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면 재활용을 할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덜 사용해서 우리 바다 위에

남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줄이자,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8번.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져 점점 커지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왜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점점 커진다고 했는지 우리 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를 때 사용한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페트병, 무료지, 기타 등등이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점점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보기 볼게요. 1번.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서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그렇죠.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다. 3번. 사람들이 재활용을 많이 해서 아니요. 재활용을 많이 했다면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작아졌을 거예요. 4번. 이웃섬에 사는 환경단체들이 몰려와서 쓰레기 더미가 더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5번. 함부로 버려진 페트병, 물휴지 등이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네,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맞은 까닭 두 가지를 골라라라고 하면 2번과 5번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 9번이에요. 기억에서 디귿 중 다음 뜻의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래요. 그럼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어떤 낱말인지 봐야겠죠? 기억은 더미, 니은은 부표, 디귿은 분류였습니다. 이 낱말들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 기역 더미는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라는 의미고, 니은 부표는 물 위에 띄워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이고, 디귿 분류는 종류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 어떤 낱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더미예요. 더미. 더미인데 우리 여기에 더미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호를 써라라고 했으니까 더미 기어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다음 10번이에요. 중요한 문제네요. 리을을 소리 내어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리을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해요. 몫을. 몫을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 겹받침에 있는 낱말은요, 우리가 읽는 방법을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단, 목이라는 낱말은 앞에 있는 자음인 기역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목이라고 읽어주고요. 뒤에 있는 이 자음, 이 시옷이요. 뒤에 있는 글자, 을에서 이응을 만나게 됐어요. 이럴 때에는 이 이응을 밀어내고 시옷이 올라가서 몫을 이렇게 읽는데요. 몫을. 슬이 아니라 몫을. 쌍시옷의 소리가 난다. 몫을. 찾아볼까요? 1번, 몫을. 2번, 목을.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혼자서 큰 소리로 중얼중얼 읽어보세요. 몫을. 그러다 보면 정답을 찾기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다음 11번이에요.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을 때 쐐기표를 잘못 표시한 부분은 어디인지 번호를 쓰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기호를요, 우리는 쐐기표라고 불러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금 쉬어 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 표시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띄어 읽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어디지? 찾아보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하도록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하도록 해요. 어느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그래요. 바로
2번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2번은요, 조금 쉬어 읽지 말고 함께 붙여서 읽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이렇게 읽는 게 좋죠. 다시 읽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하도록 해요. 훨씬 자연스럽죠? 잘못 표시한 부분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여러분, 띄어읽기에 주의하면서 읽어주어야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데요. 띄어읽을 때에는요, 의미를 묶어서 읽어주는 것이 좋고요. 누가 또는 무엇이 다음에 띄어있는 게 좋아요. 또는 문장 보호에 따라 띄어읽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쉼표가 있다면 조금 띄어서 읽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기 위한 연습을 해보세요. 12번에서 14번은요, 여기에 있는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시인가요? 바로, 바람은 착하지 라는 시였죠.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어 볼 텐데, 우리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살려서 읽을 수 있을까?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파악할 수 있을까? 함께 떠올려야겠죠.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속 인물의 마음을 그려보아야 해요. 시속 인물,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 이 인물들의 마음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야, 혼자 있어서 쓸쓸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분위기를 잘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훌훌훌.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 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준다. 그러고는 힘내렴. 딱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 나간다. 뚜벅뚜벅. 여러분,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 혼자 피어있는 민들레꽃이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요. 바람이 민들레꽃에게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주니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시였어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할게요. 12번. 골목에 있는 신문지는, 있던 신문지는 무엇이 되었나요? 우리 시를 살펴보니까 우리 신문지가 구기꾸기 구겨져서는 결국 민들레꽃에게 목도리가 되었네요. 민들레꽃이 목도리.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민들레꽃의 목도리. 13번. 시에 나오는 신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신문지. 신문지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구겨지다가 나중에는 목도리가 되었죠. 처음에는 뭔가 구겨지거나 뭐 던져지거나 굴려지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민들레꽃의 목도리가 되었으니까 신문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바람에 이끌려 던져지고 구겨졌을 때는 했을 것 같고, 목도리가 되었을 때는 뿌듯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선생님과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신문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14번 중요한 문제네요. 시의 장면에 어울리는 분위기로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의 부분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시의 처음과 끝은 분위기가 조금 다를 때가 있죠? 그럼 우리 한번 시의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바람이 골목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바람이 쉰 하고 불어서는 신문지로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바람이 골목을 뚜벅뚜벅 걸어나갔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민들레꽃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줬어요. 나 바람이에요. 그러면 아, 나 아주 멋지군. 나 민들레꽃을 도와줬군. 아주 당당한 마음이 들겠죠. 뭔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아, 나 멋져. 좋은 일 했어. 그러니까 당당한 분위기와 어울리겠네요. 그 다음 보죠. 바람이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에게 덮어주는 장면이에요.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을 목도리를 만들어서 덮어줬네요. 바람이 민들레꽃이 더 이상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민들레꽃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럼 이것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의 장면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분위기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5번부터 18번 문제는요.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는요, 어떤 시였죠? 바로 오늘이라는 시였어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주었고, 저것 봐,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해가 한빡 웃잖아. 한빡이라는 건요,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아주 활짝 크게 웃었다는 거죠. 해가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절로는 저절로를 짧게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여러분, 이 시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뭔가 활기차고요, 또 희망적이고요, 기분이 좋아요. 신나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시를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시의 분위기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보죠. 15번이에요. 이 시와 관련 있는 경험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와 관련이 있는 경험이다? 이 시는 무언가 기분이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쓴 시였죠. 그러면 관련 있는 경험도 역시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경험을 골라줘야 됩니다. 1번,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험. 넘어진 경험은 기분이 좋았던 경험은 아니죠. 2번,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경험. 다툰 경험은 뭔가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3번.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던 경험. 그러니까 부모님께 혼났던 경험이에요. 그럼 뭔가 슬프고요, 우울하고요, 이런 기분이 들겠죠. 이 시와는 관련이 없는 경험이고요. 4번. 화창한 날씨로 기분이 좋았던 경험. 그래요. 여기 정답 있었네요. 날씨가 화창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 시에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 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경험이죠. 5번.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에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인가요? 아니죠. 뭔가 무섭고 두려운 경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와는 관련이 없는 경험입니다. 이 시와 관련 있는 경험을 찾아라. 그러면 4번을 찾아야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에서는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 오늘 뭔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신나는 일도 많고 선

선생님의 질문에도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해도 한방 웃고 있네.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뭔가 신나고요. 뭔가,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어둡고 슬픈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니요.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즐겁고 신나요. 야호! 하고 막 안녕! 하고 인사도 하고, 오늘은 뭔가 신나는 일이 많을 것 같아. 친구들하고 재밌는 일도 많을 것 같아. 3번, 바쁘고 다급한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죠? 4번,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침에 새들이 나를 목소리로 깨워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짹짹짹짹 뭔가 조용하진 않죠? 5번.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 시의 분위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2번.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17번. 나의 마음에 알맞은 표정을 그려보세요. 우리 이시 속에 있는 나는요, 오늘 뭔가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신이 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표정 짓고 싶은가요? 아,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지을 건가요? 아니면 화가 나는 표정? 슬픈 표정?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나의 마음은요, 엄청 기쁠 거예요. 기쁘니까 일단 웃는 눈을 그려보도록 하죠. 아, 웃는 눈. 이렇게. 이렇게. 아, 즐겁게 웃고 있어요. 그 다음, 코도 예쁘게 그려주고. 내가 기분이 좋아요. 신나요. 눈만 웃지 않고 입도 웃고 있겠죠. 입은 어떻게 웃고 있을까요? 입은 아주 크게 벌리고 신나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아, 신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의 마음에 알맞은 표정?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을 그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그림 그려보았죠? 잘했습니다. 다음 18번도 만나볼게요. 18번. 기분 좋았던 하루를 떠올려서 시의 색칠한 부분을 알맞게 바꾼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색칠한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도 기분이 좋았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번처럼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2번처럼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1번. 오늘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수 있을 거야. 신나게 놀수 있을 거야. 아, 기분 좋았던 하루. 비슷한 내용이네요. 뭔가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죠. 2번. 오늘 학교에서는 아파서 보건실에 누워 있을 거야. 아파서 보건실에 누워 있어요. 친구들은 재밌게 체육 수업하고 친구들은 재밌게 만들기 하는데 나는 보건실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분 좋았던 하루를 떠올려서 알맞게 바꿔보라라고 하면 2번이 아니라 1번처럼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정답 한번 표시해 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꾸어 보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번입니다. 다음 낱말을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부터 5번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낱말들 모두 어떤 것이 있는 낱말들인가요?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벌써 알 거예요. 바로 겹받침. 겹받침은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겹받침 발음 규칙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모두 기억하고 있죠? 자,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겹받침은요, 대부분 앞에 있는 받침인 기역, 니은,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앞에 있는 자음이 어떤 자음인지 보고 그것이 받침 자리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겹받침은 두 개의 자음 중한 받침만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자음 두개 있으니까 두개다 읽어야 하나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은 앞받침 소리가 난다. 하지만 뒤에 있는 받침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안따. 끊다와 같이 다로 끝나는 낱말은 타 또는 따로 발음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낱말을 읽어보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되는 때도 있는데요. 똑같은

0: 뒷받침이라고 하더라도 낱말마다 읽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선생님, 예외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친구들과 그리고 어른들과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또는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을 때요.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 외워야지 하지 말고요. 대화 많이 나누어 보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소리 내어서 이야기 많이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바르게 읽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안다입니다. 안다. 겹받침, 받침, 겹받침, 니은, 지읒이 쓰였죠? 안다는요, 앞에 있는 자음, 니은이 남아서 안 이렇게 먼저 읽어요. 그 다음, 다가 아니라 안다. 안다라고 읽어줍니다. 안다라고 했으니까 바르게 읽지 않았죠? 2번, 많다예요. 많다. 역시 겹받침, 니은, 히읗이 쓰였죠? 많다는 앞에 있는 자음, 니은의 소리가 납니다. 많다. 많다. 많다라고 읽어요. 만다? 아니죠? 잘못 읽은 겁니다. 없다. 없다. 겹받침, 비읍, 시옷이에요. 없다는 앞에 있는 자음, 비읍을 이렇게 남겨서 업이라고 읽고, 없다 라고 읽습니다. 없다 잘못 읽은 거예요. 없다. 걷다. 걷다는요? 제대로 읽었네요. 걷다. 걷다. 그 다음, 가엾다가 있어요. 가엾다. 가엾다. 가엾다 역시 겹받침 비읍 시옷이 쓰였는데 앞에 있는 자음, 비읍의 소리가 나서 가엾다 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바르게 읽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0번이에요. 다음 문장에서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찾아 번호를 쓰고 그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찾으라고 하네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발표가 끝나서 자리에 앉다. 발표가 겹받침 없죠. 끝나서 겹받침 없습니다. 자리에 겹받침 없고요. 앉다, 앉다. 겹받침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은 바로 4번 앉다가 되겠네요. 앉다를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볼까요? 앉다, 앉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안다. 여러분 모두 잘 썼죠? 이렇게 우리 학교 시험 만점 문제 모두 해결해 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적어봐.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은 몇 번에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4단원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5단원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과학에서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공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요.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이 잎과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잎과 꽃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한 개념과 관련되어서 실전 문제 12문제 풀어보고요. 또 3단원의 대표 탐구 활동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 탐구 활동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실험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잎과 꽃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이랑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잎에 생김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잎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보기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초록색이다? 맞아요, 친구들. 잎은요, 대부분 초록색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초록색이 아닌 잎도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잎 중에는 자주색 잎, 보라색 잎도 있어요. 즉, 초록색이 아닌 잎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잎은 초록색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길에서 다양한 식물을 볼 때에 초록색 잎을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잇몸에는 잎맥이 있다? 맞죠?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 옆에 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잎은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잎에서 넓고 큰 부분을 우리는 잇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잇몸에는요, 이렇게 잎맥이 있어요. 이렇게. 자, 잎맥을 통해서 이제 물이 지나가지요. 자, 잇몸에는 잎맥이 있습니다. 맞아요. 3번,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 자란다? 잎이요?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 자라는 것은 잎이 아니라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아니죠? 4번, 대부분 잇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맞아요. 자, 여기 잎에서 넓고 평평한 부분이 선생님이 잇몸이라고 했죠? 자, 여기, 바로 여기가 잎자루입니다. 이 잎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잎자루라고 하죠. 자, 대부분 잇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 자, 5번입니다. 잎의 표면에는 매우 작은 구멍인 기공이 있다. 맞죠? 우리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에서 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실험입니다. 한번 실험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잎에서 만든 양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식물은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자, 우리 동물은 다른 것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도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자, 식물도 생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에너지, 양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얻어요. 지금 잎에서 만든 양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국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에요?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 광합성 산물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가. 자, 고추 모종으로 실험할 거예요. 자, 고추 모종의 잎한 개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을 잎에 씌우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어도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이 햇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햇빛을 받을 수 없겠죠. 지금 알루미늄 포일로 가렸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 다음 날, 자, 하루 동안 이제 밖에 놓아둔 다음에 다음 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을 몇 개씩 각각 한 개씩만 땁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요, 친구들 햇빛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쉬웠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했고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은 햇빛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햇빛을 받았어요. 자, 즉,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이번엔 에탄올이 담긴 작은 비커 두 개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 그러니까 앞에서 이한 장씩 딴잎 있죠? 이 잎을 각각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선생님이 나타내자면 여기 작은 비커 있죠? 자, 작은 비커에 뭐를 넣어요? 에탄올을 넣어요. 에탄올. 액체예요. 액탄올. 그리고 앞에서 딴 잎을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탄올이 담긴 작은 비커에 왜 잎을 넣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색깔을 빼내기 위해서. 자, 우리 나중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려서 색깔의 변화를 볼 거잖아요. 잎의 색을 빼내야 이 색깔의 변화를 더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잎의 색을 빼는 과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염색해본 친구들 있어요? 머리카락 염색. 자, 우리 밝은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싶을 때이 검은색 머리카락에 바로 염색하지 않습니다. 탈색을 한번 해요. 밝은색으로 탈색을 한번 하고 이제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거예요. 왜? 색이 더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비슷한 원리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잎의 그 초록색을 많이 빼주는 겁니다. 잎의 색을 빼내는 작업이다. 자, 에탄올에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작은 비커 두 개를요. 이번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큰 비커 두 개에 또 각각 넣어요. 그리고 유리판을 덮어줍니다. 자, 보면은 지금 큰 비커 있죠? 이제 큰 비커에 또 뭐를 넣어요? 뜨거운 물을 넣어요. 그리고 작은 비커 있죠? 에탄올이 들어간, 잎이 들어간 작은 비커 있죠? 자, 이것을 넣고 큰 비커에 뜨거운 물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뭐로 덮어라? 유리판으로 덮어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엽록소는, 잎에 있는 엽록소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가함으로써 이 엽록소를 빨리 빼내기 위해서, 색깔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판을 덮는 까닭은 이제 열기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리판도 덮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얼마 동안 지속하냐면 잎의 초록색이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보고, 색깔이 빠졌네? 하면 핀셋으로 잎을 꺼내 이제 따뜻한 물로 헹군 뒤 페트리 접시에, 요런 페트리 접시 있죠? 요런 페트리 접시에 잎을 하나씩 올려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잎에 이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녹말과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원래는 주황색 빛을 띱니다. 자, 그런데 녹말과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험 과정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에서 고추 모종의 잎한 개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을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인지 쓰세요. 자, 지금 여기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씌운 거예요? 햇빛을 받지 않게 하려고 씌운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다르게 한 거예요? 햇빛을 다르게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햇빛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각각의 잎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용액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햇빛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광합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못했겠죠.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은 햇빛을 받았어요. 그럼 광합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자, 광합성을 통해서 어떤 양분을 얻었을 거예요. 그 양분이 뭐다? 녹말이다. 자, 따라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는 그 잎은 바로 니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얻었구나. 그게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 것이구나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장 읽어볼게요.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뭐라고 했죠? 햇빛을 이용해요. 햇빛, 광, 광.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양분을 만들어요.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 형태의 양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식물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남은 포도당을 녹말의 형태로 변형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사용할 때는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광합성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고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요. 기역. 여기. 자, 기역은 작은 구멍입니다.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어요. 작은 구멍으로 우리 증산작용을 하기도 하죠. 이거 뭐예요? 기공이죠. 기공. 정답은 3번. 기공이 되겠습니다. 기공은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잎 앞면에 기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뒷면에 기공이 있는 까닭은요, 증산작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자, 잎의 앞면은요,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증산이 더 너무 많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증산작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잎 뒷면에 기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잎에 도달한 물이,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요. 줄기를 통해 이동하고 잎에 도달했죠. 잎에 도달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증산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증산작용에서 증이요. 수증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이 이제 멀리 퍼지다. 즉, 수증기의 형태로 멀리 퍼지는 것. 증산작용입니다. 이 증산작용의 목적이 뭐였어요? 잎에서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뿌리에서 계속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이어서 7번입니다. 수술, 암술, 꽃잎, 꽃받침 중 일부가 없는 식물의 기호를 쓰시오. 아, 그러니까 안 갖춘 꽃을 찾아라. 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 꽃에서 수술, 암술, 꽃잎, 꽃받침이 다 있으면 갖춘 꽃입니다. 자, 그런데 셋 중에 안 갖춘 꽃을 찾으래요. 자, 복숭아 꽃은 이네 가지가 다 있나요? 자, 우리 이네 가지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했을 때 복숭아 꽃 그림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에 수술, 암술, 꽃잎, 꽃받침이 다 있었어요. 복숭아 꽃은 갖춘 꽃이에요. 자, 호박꽃은요? 그 복숭아 꽃 옆에 호박꽃 그림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자, 호박꽃은요, 암꽃과 수꽃이 있어요. 그래서 암꽃은요, 암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꽃은요,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호박꽃, 일부가 없는 식물 맞나요? 맞죠. 안 갖춘 꽃입니다. 자,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호박꽃이 되겠고요. 자, 우리 달맞이 꽃은 기억해야죠. 우리 달맞이 꽃의 꽃잎이랑 수술이랑 암술이랑 꽃받침 뜯어가지고 쫙 펼쳐서 달맞이 꽃의 수술, 암술, 꽃잎, 꽃받침을 분석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어떤 꽃을 하나 정해서 이제 핀셋으로 뜯어서 분석할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때의 달맞이 꽃은 이네 가지가 다 있는 갖춘 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9번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은 꽃의 구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이 그림 딱 공부했던 거예요. 복숭아꽃. 딱 보니까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다 있네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암술인지, 어떤 것이 꽃잎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리을 볼게요. 자, 여기 리을 보여요? 이렇게. 자, 이거 리을 뭐예요? 꽃을? 받치고 있죠? 리을이 뭐예요? 꽃받침이다. 자, 리을에 적을게요. 꽃의 각 부분에 알맞은 이름을 쓰래요. 리을은 뭐다? 꽃받침. 자, 그럼 디귿 뭐예요? 이거 뭐예요? 꽃잎이죠.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 있어요. 아, 디귿은 뭐다? 꽃잎.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이 뭡니까? 니은? 여기 이렇게. 요 노란 머리, 이거 뭐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 꽃의 각 부분입니다.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부분에 기호를 쓰시오. 아, 그러니까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부분 뭐예요? 꽃받침을 찾아라. 라는 거죠. 꽃받침을 찾아라. 자, 우리 아까 달맞이 꽃은 가축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다 뜯어서 이렇게 봤다고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여기 또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살펴봅시다. 자, 기역 뭐예요? 이거? 암술입니다. 자, 달맞이 꽃 암술은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자, 니은은 뭐예요? 수술이죠. 달맞이 꽃은요, 수술이 이렇게 8개였어요. 자, 그리고 디귿 뭐예요? 꽃잎이죠. 달맞이 꽃은 꽃잎이 4장이다. 자, 그리고 리을이 뭐예요? 바로 꽃받침이죠. 달맞이 꽃의 꽃받침은 4개인데 이렇게 2개씩 붙어 있는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꽃받침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자, 꽃의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붙는 과정으로 수분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분은 다른 말로 꽃가루 바지라고 했었죠. 자,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붙는 그 과정이 수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면 암술에서 씨가 만들어지고 이제 씨 주변 부분이 함께 자라면서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수분을 다른 말로 꽃가루 바지라고 합니다. 맞춤법 주의하세요. 바지, 이렇게 입는 거 치마 바지가 아니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바지, 꽃가루 바지. 자, 그런데 이 수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눴었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12번에 나옵니다. 식물과 꽃가루 바지 방법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수분은요, 새의 도움으로, 물의 도움으로, 곤충의 도움으로, 바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얘기했을 때 친구들에게 새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식물은 뭐뭐뭐뭐야? 물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식물은 뭐뭐뭐뭐야? 라고 이렇게 모든 식물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더 중요한 것은 새물, 곤충, 바람의 도움으로 수분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번 문제는요, 그래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동백나무. 자, 동백나무는 우리 친구들 동박새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동박새는요, 동백나무의 꿀을 먹으러 와요. 그럼 동백나무의 꿀을 먹으러 왔다가 이제 꿀을 먹으면서 이제 동박새 부리 같은 곳에 꽃가루가 묻어요. 그럼 또 다른 꽃의 꿀을 먹으면서 암술에 꽃가루가 닿는 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동백나무는 새의 도움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 코스모스. 자, 지금 색깔이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색깔 이쁘지 않아요? 이런 예쁜 색깔은요, 나비와 벌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비와 벌이 막 와가지고 코스모스의 꿀을 막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곤충의 몸에 꽃가루가 붙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꽃의 꿀을 먹으러 가면서 이 꽃가루가 암술에 붙으면 수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코스모스는 곤충의 도움으로. 자, 그리고 여기 검정말 있어요. 지금 검정말이 어디에 살고 있죠? 물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의 도움이겠어요? 그래요. 물의 도움이겠어요. 그림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물에 꽃가루가 떠다니다가 수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벼. 벼는요, 바람이 수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벼꽃 본적 있어요? 벼도요, 꽃이 핍니다. 아주 작지만 예쁜 꽃이 펴요. 그런데 정말 잠깐 피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벼의 꽃을 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벼의 꽃에는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어요. 그런데 수술이 암술보다 훨씬 길어요. 길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 바람이 불면 꽃가루를 날려야 되니까 길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많은 가벼운 그 꽃가루가
바람을 통해서 떠다니다가

이제 암술머리에 닿는 수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벼가요, 바람의 도움이 아닌 곤충의 도움으로 수분을 하는 식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벌이나 나비의 수가 적었을 때 우리가 벼를 통해서 쌀을 많이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바람을 통해서 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벌판에서 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바람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식물과 꽃가루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랑 정리해봤고요. 자, 새의 도움으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매와 물은 수매와 곤충은 충매와 바람은 풍매화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자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전 문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대표 탐구 활동 하나 살펴볼게요. 자, 대표 탐구 활동은요, 증산작용 확인 실험하기입니다.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잎에서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게 살펴본 실험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구 목표 보면 증산작용 확인 실험을 설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준비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고추 모종 2개, 삼각 플라스크 2개, 물, 탈지면, 그리고 비닐봉지 2장, 빵끈 2개, 실험용 장갑, 시럽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준비물이 실험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고추 모종 몇 개,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자, 크기와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는 잎이 있고 하나는 잎이 없는 거 보여요? 즉, 잎의 유무 빼고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하게 해줘야 이제 정확한 실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고추 모종 두 개를 준비하고요. 2번, 고추 모종 하나는 잎을 모두 떼어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하나는 잎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잎을 떼어내는 겁니다. 증산작용의 통로를 없애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실험 때문에 잎을 떼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길 가다가, 나 과학 시간에 이거 잎다 뗐다고 길 걸어가다가 식물의 잎을 다 뜯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아주 굵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잎 그대로 두었고, 이 모종은 잎을 다 뗐어요. 자, 이제 3번. 같은 양의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고추 모종 두 개를 각각 넣어요. 자, 여기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탈지면으로 고정합니다. 자, 왜 고정할까요? 자, 지금 만약에 탈지면이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친구들 고추 모종 딱 넣잖아요? 고추 모종이 힘있게 딱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휘어요. 따라서 탈지면을 넣어줌으로써 가운데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고정을 해요. 자, 이때에 무리하게 해서 유리기구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막 탈지면 넣다가 힘주면 깨져서 우리 친구들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유리기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고추 모종에 각각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요. 그리고 빵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왜 비닐봉지를 씌울까요? 자, 지금 잎에서 수증기 형태로 증산작용이 일어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비닐봉지를 안 씌우면 이 수증기가 어디론가 이렇게 가버리겠죠? 즉, 수증기를 가두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씌우는 겁니다. 못 도망가게 하려고 가두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씌워요. 자, 그리고 두 고추 모종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증산작용을 활발히 일어나게 하려고. 증산작용은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습도가 낮은 곳에서,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그리고 식물 안에 수분이 많을 때잘 일어나거든요. 자, 따라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는 거예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비닐봉지 안쪽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굵은 글씨는 이따 나중에 돌아와서 할게요. 결과가 어떨까요? 자, 결과를 보면 이제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 모종은요,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은요,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여긴 물방울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저왜 그럴까요? 바로

0: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한 거예요.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갔어요. 자, 수증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수증기가 비닐봉지 겉면에 닿음으로써 응결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응결 배웠죠. 응결이 되면서 물방울로 변했고 우리는 그 물방울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 모종은요, 지금 증산작용의 통로인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없는 거죠. 즉,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잎에 도달한 뒤에 잎에서 빠져나가요. 잎에 도달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래 놓아두면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 모종의 비닐봉지 안쪽에도 물방울이 맺힐 수 있으니까 오래 두지 말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두래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이제 잎을 다 뜯었죠. 그런데 우리 실은 줄기에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기공이 있어요. 그 기공을 통해 증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잎을 떼어냈잖아요. 그 상처 부분을 통해서도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수증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비닐봉지를 씌웠는데 이 안에 이미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이미 안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할 수도 있겠죠. 즉,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오래 놓아두면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 모종 비닐봉지 안쪽에도 물방울이 맺힐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험의 목표가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 꼭 기억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잎에 도달한 물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물음에 답할게요. 1번.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을 쓰시오. 자, 하나는 잎을 그대로 두었고, 하나는 잎을 떼어냈어요. 뭐만 다르게 한 거예요? 잎의 유무죠.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두었을 때,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힌 것의 기호는 증산작용을 한 것, 즉 잎이 있는 것, 증산작용의 통로가 있는 것,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중단원 마무리하는 실전 문제 풀어보았고요. 또 대표 탐구 활동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부 재미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2: 아빠송,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3: 괜찮아?
4: 괜찮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파트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뭐 남자랑 같나? 막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수
1: 네네.
0: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0: 응?
1: 어?
0: What cardigan again?
1: 카디건은
0: No cardigan.
1: 카디건
0: No.
1: 아니
0: No.
1: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0: Woman.
1: 특히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an yeah you know that
0: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chili
0: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inside of the
0: Anyway,
1: theater
0: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do
0: Why do you
1: you
0: care so much?
1: 아 신경
0: He
1: 쓰냐고
0: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1: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0: What are you saying?
1: 알아들었지?
0: What?
1: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0: What did
1: okay.
0: you
1: okay. 아,
0: say?
1: okay. English?
0: Yeah.
1: okay. actually, I love him.
0: You love him.
1: Yes.
0: You love him.
1: Yeah.
0: Already.
1: Secret.
0: Secret
1: Yeah, secret.
0: love.
1: Yeah.
0: 어.
1: 혼자 짝사랑.
0: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1: 아, 그쵸,
0: 되거든요.
1: 그쵸.
0: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0: Alright.
1: 한번 배워보죠.
0: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1: 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3: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말도 안 되지
1: 그쵸,
0: 이러면서
1: 그쵸.
0: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0: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0: 그렇군요.
1: 꼼수인 것 같아서
0: 뭔가
1: 정정.
0: 의심스러운 스멜이
1: 의심하지
0: 나오는데, 아,
1: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마음을 곱게 쓰세요.
0: Okay.
1: 예.
0: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볼게요. That's right.
1: Yes.
0: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1: Summer.
0: Summer. M이 두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진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ummer.
1: 이게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0: 네.
1: D도 두개 있으면 우리는 띠 왠지 이렇게 갈것 같고,
0: 맞아요.
1: 예.
0: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1: Summer.
0: 맞겠죠.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1: In.
0: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건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0: 많았죠.
1: 그렇죠. 그러게요.
0: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음흠.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네. 라는 느낌 살렸는데 음흠.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에예요.
1: 네.
0: Right?
1: 네.
0: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늘 여름이 그렇죠.
0: 그 여름엔 그래. 막 네. 여름엔 덥다.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더 안 쓰고 그냥 in summer.
1: 예.
0: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1: 아.
0: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임박한, 그죠?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1: 네.
0: 아니면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1: 아.
0: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1: In the summer가 되겠네요.
0: In the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1: 네.
0: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1: 아.
0: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 라는 느낌을 줄 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1: 네.
0: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1: Mm-hmm.
0: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0: Person.
1: A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1: Mm-hmm.
0: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그렇죠.
1: 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yes.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1: Mm-hmm.
0: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wears 입니
1: wears half pants?
0: 오케이 okay, 일단 넘어갈게요.
1: Yeah.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자
0: half pants라는 말이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 이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pants.
0: Short pants를 줄인 말이 shorts예요.
1: 아.
0: So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Yeah.
0: 아, 물론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민감한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0: 네.
1: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네. 추워서 날리다.
0: 와,
1: 뭐 이런 말이 있어요.
0: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던지지 할 때
1: 대단해요.
0: 있거든요. 네.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숄츠를.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Mm-hmm.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Alright, 본문으로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1: 네.
0: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cardigan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 안이 쌀쌀했을 수도 있지. 친구는 계속 극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1: 그렇죠.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콜드하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하다.
0: 네.
1: It was cold.
0: So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정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네.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0: 넣었네요.
1: 예.
0: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a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답은 그래서
1: cold보다는
0: cold는 너무 추운 거니까
1: 네네.
0: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1: 칠리 들어봤죠.
0: Okay,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1: Theater.
0: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1: 바뀌어요? 아니면
0: 본 적 있으실 거예요.
1: 뭔가 좀 추가되죠?
0: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1: Yeah.
0: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본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1: Yeah.
0: 맞아요. So,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1: Yeah.
0: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1: 아.
0: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얘도 네.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느낌이겠죠.
1: 네.
0: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뭐 이 정도로 발음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둘 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1: 안쪽이요.
0: 안쪽이죠.
1: 그쵸.
0: 그거 강조하려고 뭐 썼어요?
1: Inside.
0: Inside를 썼습니다.
1: 네.
0: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 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1: In the trunk. 인사이드 더 트렁크.
0: In the trunk도 돼요.
1: 네.
0: 그 스튜디오 안에.
1: Inside the studio.
0: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Yes.
0: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1: 예. Yeah.
0: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1: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There you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Yes.
0: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Oh,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a theater.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커리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여자 거네.
1: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0: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anyway, 어쨌든.
0: 네,
1: anyway.
0: 그럼 여기서
1: 끊어요.
0: 끊어주고요.
1: 네. Why do you 신경을 쓰냐?
0: Why가 뭐죠?
1: 왜?
0: 왜? 이유 네. 물어보는 건데요.
1: 그렇죠.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예, 네, 신경 안 쓰는
0: 그럼
1: 거거든요.
0: 쓰다는 뭐겠어요?
1: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0: Okay.
1: Why do you care so much?
0: Why?
1: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0: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진짜 I don't care. 이거를 먼저 알아도
1: 예.
0: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1: 이게 연계가 되니까.
0: Okay.
1: 어.
0: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1: 우와!
0: so much?
1: 신기해요.
0: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한 건, oh,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1: 오.
0: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1: 그거는 제가 딱 외우고 있었네요.
0: 사실. Right, right. Okay.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네. 무슨 뭐,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refresh 시키고 싶으니까, 네. 어떻게 출발했죠?
1: Anyway.
0: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놓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1: 네.
0: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1: Anyway, I have to go.
0: 아, okay. Anyway, I have to go. 자,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 한 다음에
1: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0: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1: Anyway, let's talk later.
0: Later. 그렇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1: Yes.
0: 친구들이랑 이제
1: 정말 하세요? 많이 하는 말이에요.
0: 자세한 건 이제 만나서
1: 그쵸,
0: 또.
1: 그렇죠. 그렇죠.
0: Okay, you guys.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let's talk later.
1: Anyway, let's talk later.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 네.
0: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1: 예.
0: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응?
0: 그건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1: 아.
0: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1: 네.
0: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1: 네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커마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So, I have to go home anyway. 그럼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랑 같이 차 타고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1: Yes.
0: Because I have to go home anyway. 이렇게 쓸 때는 come 안 써요.
1: Yes.
0: Okay, you guy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1: Oh.
0: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아유, 이게 문제였군요. 아유,
0: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1: 그러게요.
0: 그쵸?
1: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0: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1: 그래요?
0: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on.
0: 짝사랑.
1: 짝사랑이요?
0: 짝사랑.
1: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0: 사랑이죠.
1: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0: 오케이.
1: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러브 할게요. 예.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0: 동사도 love. 되고요.
1: 아, 명사도 되나요? 되고요. 그럼 됐어요.
0: Love. 잠깐만요.
1: Love on him.
0: 지금, 예. 아, 품사 때문에 고민을 하신 겁니까?
1: 그렇죠. 예.
0: 아, 알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 그죠? 아, 맞다. 아!
0: 걸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1: 예.
0: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크러쉬.
1: 아, 맞아요.
0: 이게 원래 loved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loved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rare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쵸. 한 번의 love를 얘기할 때, 뭐, a love라고 잘 하진 않은데.
1: 네, 그렇죠.
0: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네네.
0: 일단 crush 자체가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아, 너무 기억나요.
0: 아, so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예.
0: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는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1: 나의 첫사랑이래요.
0: 그렇죠. 첫 짝사랑인 거예요.
1: 예, 첫 짝사랑.
0: 내가 처음 짝사랑했던 게 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 그 친구였어.
1: 네네.
0: 이렇게 그냥 crush 명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0: 그러면은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So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너가 아는 누구는 나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something이 있었던 거예요. Right? Something like that. Mm-hmm.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Alright? 얘는 근데 for가 들어가요.
1: 아.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거.
1: 아, 마음이 있는 거.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는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 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1: 네.
0: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1: 네네.
0: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1: 네.
0: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 또 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 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1: Mm?
0: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작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here's a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Next,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Mm-hmm.

0: 우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on him.
0: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1: Mm-hmm.
0: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드릴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3: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ey,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5: On him?
4: Yeah.
5: Really?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0: Al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1: 네?
0: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1: 그쵸.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또 어떤 유익한 강의 내용이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3시간에 걸쳐서 발표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표할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죠. 발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할 텐데 선생님과 함께 새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발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과제를 내주면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자신감 넘치는 뭐하고 있어? 지금 복붙, 복사 붙이기 하는 거 있죠? 막 자료 찾아가지고 막 복사 붙이기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나 좀 짱인 듯, 완성, 천재인 듯 하면서 좋아하고 있네요. 복붙이 뭐 자신감 넘칠 일일까 싶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복붙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발표 자료를 잘 준비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발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뭔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 딱 막혀. 또 내가 뭐 준비한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흥미를 안 느껴. 재미없어요. 막 딴짓 하고 있어. 막 공중 쳐다보거나 딴 공부하고 있거나 막 이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데 막 당황되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발표 내용이 막 꼬이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건 정말 큰일 나버렸어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복분만이 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예요. 본방 시작합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어, 발표. 근데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은 발표할 거리들, 발표 내용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친구처럼 열심히 검색해서 자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 모아놓은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조건 복사 붙이기 아니에요. 발표 자료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재구성. 발표 자료를 순서대로 막 엮어놓는 게 아니야. 재구성이 필요한데 재구성이 뭐냐면 여러 곳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자료여야 되겠죠. 발표 목적과 청중에 맞게 선택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어떤 순서로 또 어떤 식으로 편집해서 전달해야지 청중이 흥미를 가지고 내가 준비한 발표 내용들을 잘 들을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과정을 발표 자료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놓쳤던 건 발표 자료 재구성을 건너뛴 거야. 재구성하지 않고 무조건 복사 붙이기 하다 보니까 일단 재미가 없고 청중도 흥미를 못 느끼고 본인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였지 하고 막 꼬이게 되고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표 자료를 재구성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 발표 자료 재구성하고 싶어. 원칙을 정해야 돼, 원칙. 원칙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선택의 원칙이 있어요. 뭔가를 선택했다는 건 배제, 버리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배제 같이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일단 선택, 발표 주제와 관련된 핵심 자료. 내가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와, 이거 이미지가 너무 이쁜 거야. 이 그래프 너무 신박한데 야, 이거 보여주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어 해가지고 발표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끼워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흐름이 깨져버려요. 친구들도 갑자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료 있다 하더라도 발표 주제와 관련이 없어? 버려. 배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발표 주제와 관련된 것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변환이라고 했는데 바꾸는 거야, 변환은 바꾸는 거. 글로 된 자료를 다 얻어왔는데, 구해왔는데 글로 그대로 작성해서 파워포인트든 뭐든지 발표 자료를 꾸미려고 봤더니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심심하고 재미없으면 듣는 친구들도 역시 똑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된 자료라면 가급적 도표, 그래프, 이미지 이런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청중의 시선을 끄는 게 중요해요.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축약, 단순화시킨다는 것이죠. 복잡한 내용을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이기. 중요한 건 뭐냐면 청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와, 나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 하고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는, 내 발표를 들어주는 청중이 그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하도록 하느냐, 이게 좋은 발표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출처 표시는 이제 기본값이에요. 자료들을 많이 모아왔는데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일단은 신뢰성의 의문이 가. 조금 믿을만한가? 저 자료 우리가 그

제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하고 물음표가 크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기관으로부터 또는 전문가로부터 얻은 그런 출처, 자료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청중의지 점을 찍었어요. 그만큼 좋은 발표란 내가 얼마나 자신감 넘친 그 태도나 말로 얼마나 또 말을 유창하게 뭐 크게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나좀 발표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중이 내가 발표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청중 점 찍으면서 강조를 했어요. 청중 분석하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니까 발표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래야 될건 물론 주제, 목적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청중 분석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돼요. 청중을 고려한 자료 선택. 청중의 연령, 수준, 관심사 이런 거. 청중의 기본적인 어떤 그 연령이나 수준, 관심사 등에 대해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또 그거를 편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전문적이거나 난해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거든. 난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까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자료를 제시하면 안 되겠죠. 쉽게 풀어서 재가공해서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나갑니다. 내 발표를 좀더 폼나게, 근사하게, 또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발표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발표를 업그레이드할 시청각 자료, 참고할 만한 시청각 자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표나 그래프는 수치나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가 필요한 상황에는 표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시각적으로 청중이 이해하기가 좋거든. 어떤 추세 변화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은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줘.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이미지 하나 딱 보여주면, 아, 그게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음성은 현장감 있는 정보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할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하고 친숙해하니까 영상 자료도 많이 제시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인포그래픽은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할때 텍스트만으로, 글만으로 잔뜩 있는 것보다 인포그래픽으로 전달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더 쉽게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발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자, 이번 시간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하고 또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먼저 자료의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자료를 그냥 갖다 붙이기, 갖다 붙이기 하면 안 돼요. 복붙이 아니라 재구성을 해야 된다. 수집한 자료를 발표 목적과 청중에 맞게 선택, 변환, 축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내 발표를 업그레이드할 시청각 자료, 이런 자료들이 쭉 있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댓글 미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무기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거 있으면 적어주고, 나만의 또 다른 비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서로 비법을 공유하면서 발표왕, 발표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겁먹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북이를 통해서 6단원의 개념 정리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북이 준비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 북이 교재 34쪽입니다. 자, 우리 6단원의 핵심들을 뽑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핵심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단원에서 크게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쓰기 하기. 그러면서 쓰기에 자신감 가지기. 이두 가지를 크게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또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의견이 뭐였어요? 의견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말하는 것.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이 뭔지 의견이 뭔지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까? 그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 방법이죠.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글에서 하는 말이 뭔지, 글쓴이의 생각이 뭔지,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내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것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글에 나온 문장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사실을 말하는 문장인지 의견을 말하는 문장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사실과 의견을 더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했죠? 그 까닭은 무엇이었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글을 읽는 목적은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 우리는 글에 드러난 사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보고 정보를 알수 있죠. 자, 그런데 그냥 마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이 정보가 진짜일까?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 자, 그 글에 드러난 의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자, 따라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거 타당한가? 괜찮은 생각인가? 나는 이 부분은 동의해.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집에서 다양한 글을 읽을 때, 독서를 할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독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사고력도 쑥쑥 올라가고 문해력도 쑥쑥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의 핵심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글을 쓸때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더 좋은 글을 쓸수 있고, 쓸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글쓰기 계획 세우고 글을 쓸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자, 일단 이세 가지를 선생님이 꼭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요. 세 가지. 뭐예요? 글을 쓸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 이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글을 쓰는 이유가 뭔지 목표를 정해야죠. 그리고 내가 쓴 글은 누가 읽을까? 읽을 대상을 배려하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난 이런 목표가 있어. 따라서 이런 내용을 쓸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쓰지? 쓸 내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계획을 정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서도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한번 살펴보고, 이제 친구들이 주제를 잡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과정을 충실히 안 하고, 나 빨리 글 쓰고 싶은데 못 참아.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게 목표다. 누구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소개할 거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거야? 로봇의 생김새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이 사람을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 계획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는 글을 써도 되겠다. 자신감이 생겼다 하면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면 좀더 자신 있는 글쓰기를 할수 있어요. 이 단원의 목표가요. 우리 친구들이 쓸때 자신감을 가지고 쓰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 글쓰기 합시다 할 때, 선생님 뭐라고 써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받아쓰게요. 하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쓸수 있다. 뭐 처음부터 훌륭한 글쓸수 있겠어요? 계속 쓰다 보면 훌륭한 글을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쓰기 활동을 해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6단원 10개의 쪽지 시험 문제 도전해 봅니다.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아래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뭔지 알겠죠? 자,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의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문장의 성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문장을 보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서 선으로 이어라. 이런 문장이죠. 그럼 첫 번째,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자, 뭐예요? 사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불편해 보였대요. 불편해 보이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죠. 따라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나온 문장을, 자, 여기 이두 문장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글에 나온 문장이라는 거죠. 이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쓰시오. 그럼 구분부터 해야 되겠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거 뭐예요? 생각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필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거죠. 어떤 사람은요, 안정성보다는 조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연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이것은 협동 로봇의 뜻입니다. 지식이죠? 그럼 뭐예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문제 푸니까 이제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친구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읽지 않은 새로운 글을 보고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 방법 공부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글은 한 번만 읽으면 된다? 아니에요. 다 읽고 나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글을 다시 읽으며 사실과 의견을 더 찾아본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자, 2번.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너무 중요하죠. 그 글의 내용을 알아야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나 문장씩만 보면 어려워요. 알았죠? 내용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 세 번째. 글에 드러난 사실만 정확히 파악한다. 사실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견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들렸습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5kg이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5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5번에서 6번 문제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한 거래요. 우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어야 한다고 했죠? 좋은 점 알아보았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이 보기에서 골라 쓰라는 겁니다. 자, 보기는요, 사실, 의견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글에 드러난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나요? 그래요. 글에 드러난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실들을 접했을 때그 사실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진실일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볼게요. 글에 드러난 무엇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나요? 그래요. 의견이죠. 의견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보고 무조건 맞아, 글쓴이의 의견이 옳아, 이게 좋은 의견이야가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한지 나의 생각과 비교해보는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6번까지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문장 볼게요. 글쓰기 계획을 정리할 때는, 자,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글쓰기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세 가지. 그리고 정리해보자고 했죠. 자, 정리할 때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될까요? 앞에서 생각했던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무엇? 읽을 대상은 적혀 있네요. 글로 쓸 이것. 자, 세 가지 뭐였어요? 글을 쓰는 목표였죠. 목표. 자, 목표. 그리고 읽을 대상도 고려하면서 독자를 생각하며 글을 써야 하고요. 글로 쓸 내용, 쓸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줍니다.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 세 가지. 자, 그러면 8번, 9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글두 가지 있습니다. 가글, 나글 모두 석빈이가 지우에게 쓴 글이었죠. 자, 그런데 가는요, 지우야, 미안. 석빈이가 지우에게 가장 먼저 쓴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석빈이가요, 고쳐쓰기를 계속하면서 나 글을 쓰게 되었죠. 자, 그러면 나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우야, 안녕. 나는 석빈이야. 자,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 밝혔습니다. 지금 가에서는요, 지우야, 미안. 이라고만 했죠.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나에서는 석빈이라고 쓴 사람을 밝혔어요. 네,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자, 지우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헤아리는 말 해주는 거 지우에게는 감동이죠.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자, 미안한 마음 표현했고요. 왜 미안한지 이유까지 앞에 밝혀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자, 다짐도 했고요. 똑같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자, 이것은요, 석빈이가 지우에게 정말 미안해서 이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미안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자, 어때요? 나의 글 받으면 지우의 마음이 많이 풀릴 것 같죠? 자, 글 읽었고요.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 가와 글나 가운데 글쓰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쓴 글에 기호를 쓰시오. 다시 쓴 글은 그렇죠. 나였죠. 자,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가와 글 나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둘다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미안. 미안해. 둘다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죠. 자,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요. 미안한 마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글을 쓰는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요,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글을 쓰고 글쓰기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읽고 번호 매겨서 기호 차례대로 나열해 봅시다. 자, 쓸 내용을 생각해요. 읽을 대상을 예상해요. 글을

목표를 정해요. 이거 우리가 글쓰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세 가지였잖아요. 자, 그리고 글쓰기 계획을 정리해요. 자, 그럼 이세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비로소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 가장 먼저? 목표를 정해라. 두 번째, 읽을 대상을 예상해라. 세 번째, 쓸 내용을 생각하고 이제 이세 가지를 정리해라.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적자면 다. 그리고 나죠. 가. 라. 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번까지 완료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자신감 가지고 이번에는 학교 시험 만점 학문제 도전합니다. 학교시험 만점학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정리한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과 4번 문제까지 해결할 거예요. 남은 문제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36쪽입니다. 1번부터 2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가글과 나글이 있는데요. 자, 가글은요, 3학년 1반 김다인 학생이 쓴 글이고요. 나글은 3학년 1반 이선우 학생이 쓴 글입니다. 둘다 똑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이에요. 두 친구는 학급 친구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떤 점을 느꼈는지, 우리 다인이 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피구 경기에서 2반에게 졌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반과 2반이 피구 경기를 했어요. 몇 반이 이겼나요? 2반이 이기고 1반이 졌어요. 그러니까 다인이랑 선우가 진 것이죠. 내가 던진 공이 계속 빗나가서 너무 아쉬웠다. 끝나고 나니 눈물이 날것 같았다. 자, 지금 다인이는요, 이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이에요? 아쉬운 마음이고요. 눈물이 날것 같았대요. 속상한 거죠. 자,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우의 글도 볼게요. 오늘 2반과 피구 경기를 했다. 자, 같은 일을 겪었죠. 결과는 똑같았겠죠. 2반이 이기고 1반이 졌습니다. 공을 던질 때 정말 짜릿했다. 자, 짜릿하다는 것은요, 약간 흥분하고 약간 떨렸다는 거예요. 짜릿해. 이런 거예요. 자,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었다. 비록 졌지만, 졌어요. 졌지만, 최고의 경기였다. 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이 선우의 생각, 느낌 부분입니다. 선우는요, 짜릿했고, 신나고 재미있었고, 최고의 경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인이와 선우가 같은 반으로서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두 친구의 생각과 느낌이 다르죠.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친구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럴 때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글은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쓴 글이죠. 1번, 상상한 이야기를 쓴 글이다? 아니고요. 2번, 자신이 겪은 일을 쓴 글이다. 맞습니다. 3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하는 글 아니죠.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이다. 미안해. 이런 마음을 전하는 글입니까? 아니죠. 5번, 알고 싶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다.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겪었어도, 자, 지금 두 친구가 같은 일을 겪었죠? 같은 일을 겪었어도 글의 내용이 다른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앞에서 두 친구가 같은 일을 겪었지만 글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수아,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야. 생김새랑 생각과 느낌, 글과는 관련이 없죠. 재성,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야. 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

내용이 다른 건 아니죠. 민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맞아요.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민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지. 자,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요. 3번, 4번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자, 3번, 4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이 글은요. 우리가 공부해봤던 소금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요.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글을 쓴 목적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자, 따라서 이 글에는요.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는 말,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을게요. 가 부분입니다.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떠올라요? 이런 문장 보면은 글 읽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소금? 짠맛?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더 나한테 막 흡수가 됩니다.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하얀 가루의 모습이나 짠맛의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런 거 떠올렸어요. 해도 되고, 저는 다른 거 떠올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더 재밌죠. 소금은 보통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쓰지요. 자, 음식의 간이라고 하면 음식의 짠 정도를 말해요. 자, 소금 했을 때 소금은 하얀 가루고 짠맛이 있고 요리할 때 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소금은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자, 지금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 이 말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소금은 너희들이 아는 것 말고도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몰랐지.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이게 바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자,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말하겠다고 지금 이제 글을 시작한 거예요. 자, 나와볼게요. 그럼 이제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얘기하겠죠. 소금은 사람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 아, 소금이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떤 역할 궁금한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또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다 몸속에서 하는 거죠? 소화도 몸속에서 하는 거고 뇌에서 신호 보내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줘요. 몸 안에 머무르도록 소금이 하는군요. 자, 이런 역할을 소금이 몸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심 내용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중심 문장이고 뒤에 있는 문장들이 우리 친구들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에서 배웠잖아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왜 그래서냐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소금이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문단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몸속이라는 낱말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면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 라고 쓰세요 하면 친구들이 몸속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몸속에서 이렇게 띄어 쓰지 않고요. 몸속은요, 하나의 낱말입니다. 몸속, 몸의 속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 쓰지 않고 몸속 이렇게 붙여쓰기 합니다. 알았죠? 하나의 낱말이에요. 몸의 속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몸속. 자, 그래서 여기도 다 몸속. 이렇게 붙여 쓰고 있죠. 몸속. 신기했죠? 좋아요. 꼭 기억합니다. 자, 우리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오늘날 소금은 흔히 볼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잘것없게 느껴지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 물건은 그것을 하찮게, 소중하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네요. 의견이 드러난 부분이죠. 과거에는 소금이 구하기 어려웠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곳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금을 얻게 되었죠.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참 고마운 존재예요. 자, 이거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흔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말고 고맙게 여기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의견이 드러난 문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인다? 맞죠? 과거에는 소금이 흔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아니요. 과거에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맞죠? 소금은 뇌에서 우리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는다. 우리 읽었고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것도 읽었습니다. 몸속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문장을 성격에 알맞게 구분해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사실과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문장인지 의견을 말하는 문장인지 구분해라 이거죠. 자, 기역, 소금은 보통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쓴다. 이거 뭐예요? 사실입니다. 니은,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것도 사실이죠.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생각이죠. 의견.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참 고마운 존재다. 소금은 고마운 존재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의견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5번 문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나서 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몽골 제국의 성립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몽골 제국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을 보기 전에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칭기즈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이후 원나라가 등장합니다. 원나라의 지배 방식은 몽골 제일주의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나라도 홍건족의 난으로 인해 점차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환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몽골 제국의 성립인데요. 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요. 송나라가 등장했었고, 특히 북방민족이 성장하는 거 봤었습니다. 그쵸? 그 과정 속에서 남송, 송나라가 금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었죠. 그런데 이때 몽골 제국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이 태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에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먼저

0: 사를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어요. 보이죠? 그러면서 힘을 엄청나게 강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서하, 금, 중앙아시아를 정복해 나가며 몽골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특히나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러시아, 동유럽,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하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라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인데요. 여러분, 딱 봐도 한 사람이 다스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이 대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원나라예요. 이 칭기즈칸의 후손이었던 쿠빌라이 칸이 세운 것인데요. 몽골 제국이 이렇게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그 나라를 바로 원나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쿠빌라이 칸은 대도, 즉 베이징을 수도로 삼고요. 국호를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화된 것을 볼게요. 그러니까 테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나서 서하를 멸망시키고 금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원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남송, 그 수도를 임안으로 옮겼던 그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원나라는 결국 몽골이 지배했던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배 정책을 볼까요? 몽골 제일주의를 시행합니다. 뭔가 배우지 않아도 느낌이 오죠? 누구를 제일 우대했을 것 같아요? 몽골인을 제일 우대했겠죠. 특히나 이 몽골인을 굉장히 우대했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생목인입니다. 이 생목인도 꽤나 지배층에 속해 보이죠? 이 생목인은 서역인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재정 업무나 행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낮은 대우를 받았던 한인과 남인이 있는데요. 특히나 한인은 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남인은 그러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남송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몽골 제일주의를 보면 가장 늦게 정복할수록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후 원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왕위 계승 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 국가에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만들면 되지! 하면서 당시 원나라의 지폐였던 교초를 마구마구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지폐를 무턱대고 많이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파탄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때 한족 농민반란군인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결과 원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칭기즈칸 나왔죠. 이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에 걸쳐서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원나라였죠. 원나라는 이 몽골 부족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며 세운 왕조를 원나라라고 했습니다. 원나라는 칭기즈칸의 후손이었던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원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나요? 그렇죠. 대도였습니다. 대도는? 네,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지배 방식은 바로 몽골 제일주의였어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누가 제일이라는 것이죠. 네, 몽골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색목인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색목인은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의 사람으로서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가 점차 쇠퇴하는 과정도 배웠어요. 특히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는데요.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파탄 났죠. 이뿐만 이 과정 속에서 한족인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원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몽골 제국은 괄호가 몽골 부족을 통일하면서 성립하였습니다. 괄호는 누구일까요? 네, 태무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쿠빌라이칸은 국호를 괄호로 정하고 중국을 지배하였는데요. 괄호는 네, 원나라입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원의 쇠퇴 과정에서 한족의 농민 반란인 괄호가 일어났는데요. 괄호는 그렇죠. 홍건적의 난입니다. 여기까지 몽골 제국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것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원나라, 쿠빌라이칸, 그리고 몽골 제일주의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1: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6: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로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로마 안 다뤘거든요. 오늘 다루고요. 그런 다음에 고대 동아시아와 인도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체제라고 했습니다. 군주정과 민주정, 공화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군주정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고대 지중해 세계 형성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테네가 민주정, 즉 참정권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페리클레스 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체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체제에서 로마는 독특하게도 군주정, 즉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살펴볼게요. 성립입니다. 기원전 8세기 도시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정에서 출발했는데 귀족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고 점점 평민들이 야, 우리도 정치에 참여시켜줘 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평민회, 즉 평민이 주도하는 회의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성립이 되게 되었고요. 로마의 많은 민중들,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공화정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발전했던 시점이 바로 전쟁, 로마에서 전쟁 인원이 많이 필요했던 기원전 3세기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라고 하는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카르타고 기억나시죠? 페니키아가 만든 식민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승리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중해 서쪽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가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있었던 많은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쟁 이후에 유력자들,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농장이라고 하는 게 커졌습니다. 대농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티푼디움이 커지게 되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평민들, 그들을 이제 자기 농토를 농사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영농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자영농은 몰락하게 됐던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과 평민이 어느 정도 세력의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정치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힘 강해지고 평민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화정이 뿌리부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지금 유력자들 너무 지금 농장들 확대를 많이 하니까 농토를 제한하자. 그리고 가난한 평민들을 위해서 곡물들을 싸게 팔자라고 하는 몇 가지 법안을 제안하면서 평민들의 지위를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서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은 평민들의 그런 전쟁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포에니 전쟁 이후에 흔들리게 됐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운영 체제를 보면은 일단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네에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역할처럼 그 로마를 통솔하는 역할이요. 근데 이때 미네 안에서는 평민들만 있는 평민회가 있는데 이 평민회에서는 평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호민관도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정관과 호민관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공화정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을 수습했던 인물이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공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공화정에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의 저런 행동 자체가 공화정을 되게 위기로 몰고 뭔가 황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불러일으키기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결국에 이 반대파, 즉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면서 로마는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런 혼란을 최종적으로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뒤를 이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제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이사르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 너무 강하니까 얘 지금 공화정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암살당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이거 좀 위험한데? 내가 일단 혼란을 수습했지만 군사력과 행정권 다 장악하고 있지만 내가 황제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부릅니다. 이 프린캡스는 로마의 제1시민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나는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만 보면은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로마의 본격적인 제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

너만 잘하고 하는 칭호까지 주면서 그의 권한이, 그 위세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년간 로마는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언젠가 위기가 오기 마련이죠. 위기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군대가 정치에 개입합니다. 이때는 그 많은 장군들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게 되었고요. 게르만족과 같은 이민족들이 점점 로마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가 제국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각지에 있었던 민족과 국가들이 나 독립할래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점점 혼란스럽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3세기 말에 로마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통솔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눠서 좁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통치하기 쉽잖아. 라고 하면서 네 개로 쪼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혼란이 수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인데 그 크리스트교에 원래 로마 때 박해를 했거든요. 되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많은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이제 믿어도 돼라고 하면서 공인을 해주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지지도가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미 로마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쪽에 있는 도시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도시가 자기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때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중심지가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4세기 말부터는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리되게 되었고요. 각자 약간 좀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는 법률이 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도시국가일 때는 법이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습법, 늘그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법 집행을 하다가 십일조법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이 나오게 됐고 점점 이게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만민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민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도로 건축망에서 건축에서는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도로망도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유명한 거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세 가지 정부 형태는 로마를 통치하는 데 있어 분산되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체제라고 했었죠. 두 명으로 구성된 기역의 권한만을 주목하면 완전히 군주정적인 체제로 보일 것이다. 한편 자문기구인 니은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귀족정처럼 보이게 된다. 또 시민들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확연하게 민주정처럼 보인다. 로마는 군주정인지 귀족정인지 민주정인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이 사료의 핵심적인 그 핵심이고요. 이 중에서 기역은 로마의 모든 일에 대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집정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날려보내면 될것 같고요. 니은은 국고를 관리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제한다. 이거는 원로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동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는 중국 문명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지는 그 체제에서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했었죠. 근데 이 봉건제가 결국 마지막에 안 좋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춘추와 전국시대 합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진나라와 한나라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진나라와 한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혼란을 수습한 뒤 통일정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정책 수립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인도에서는요,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통치했는데 이게 너무 차별적이었기 때문에 이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불교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입니다.

불교의 등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 한컷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요, 여러분들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체제에 대해서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따 인도 같은 경우는 불교라고 하는 통치 수단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진나라 같은 경우는 법가와 군현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춘추 전국 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주나라가 유목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침입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제후들한테 도와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좀더 옅어지게 됐기 때문인데, 그때 이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더 이상 제후들이 주나라 왕 이제 별거 아닌데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시기부터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전국시대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여전히, 그래도 주나라 왕에 대한 좀 리스펙이랄까요? 존경심이 좀 남아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 지도자들이, 제후들이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후라고 부릅니다. 제후의 후자를 써서. 근데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제후들 중에서 힘이 강한 제후는 내가 주나라 왕보다 센것 같은데? 나도 왕해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왕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을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둘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국시대가 조금 더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춘추전국시대 때 사회 변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해서 농경이 확대가 되고요. 즉 경제력이 많이 발전하게 됐고, 자, 그다음에 그런 바탕으로 상공업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화폐가 이때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보면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나와 있죠. 춘추오패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왕을 모셔야 돼. 제후들 나를 따라서 주나라를 모시자라고 하던 대표적인 그 지도자를 다섯 명의 패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국치룡은 이제 전국시대가 됐으니까 각각의 이제 국가에서 스스로 왕을 칭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개의 국가를 전국치룡이라고 부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전쟁이 너무 많아졌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평화를 그리워합니다. 아, 주나라 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되게 원하게 되니까, 각국에 있는 왕들이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좀 부국강병을 논하게 되는데, 그 부국강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제자백가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유가, 도가, 묵가, 법가입니다. 네개다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유가입니다. 유가는 힘이 아니라 인과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자와 맹자가 주장했던 이론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주나라 초기의 봉건제였던 거죠. 그래서 유가는 일종의 봉건제를 그리워한다, 봉건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가 같은 경우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고요. 묵가 같은 경우는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가는요, 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성악설을 따르면서 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와 법가는 좀 조금 달라요. 유가는 힘보다는 덕으로서, 법가는 힘과 규정으로서, 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국에 있는 일곱 개의 국가 중에서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중요해요. 자,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 일단은 제자백가 중에서도 법가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통일했던 이제 왕이 내가 이때까지의 왕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칭호를 받아도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황제, 시작하는 황제라고 해서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시황제가 통일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앙집권입니다. 법가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중 하나가

선을 만들고 그 군현에는 재우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즉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파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군현제는 일종의 법가와 좀 비슷한 그 방향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놔두고 그 밑에 현을 두어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했다. 그리고 전국에 도로망을 정비했고요. 발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전국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화폐를 통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량형이라고 하는 단위, 문자,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약간 여러 개가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황제가 시황제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진시황제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법가와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유가에서는 주나라 초기에 봉건제를 옹호했기 때문에 봉건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아? 그때가 되게 살기 좋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시황제의 통치 방식과 방향성이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결정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옛날의 책들과 유생들, 즉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자.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이제 땅에 생매장하는 분석행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진시황제가 폭군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 이유가 이 분석행유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때 이제 내부적으로 안정됐으니까 대외적으로도 팽창을 했는데, 이때 중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흉노족인데,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들로부터 중국 왕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전국에서 너무 가혹한 통치에 반대했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 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항우가 이끌던 초나라와 유방이 이끌던 한나라가 대립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가 초원지라고 부릅니다. 자, 분석행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의 서적 가운데 의학, 전복, 농업, 임업과 관계되는 것은, 즉 실용적인 거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라. 국가의 명을 거역하거나 황제의 정책을 비판한 자를 잡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좀 폭군적인 정책을 했던 게 분석행유였습니다. 자, 아무튼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립하는 초원지의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했던 국가가 한나라였습니다. 자, 한나라를 이끌던 그 사람이 한나라 유방. 이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건국하고 결국에 중국의 전역을 재통일하게 되는데, 황제에 오르면서 스스로를 한고조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고조는 보니까, 군현제랑 봉건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봉건제를 하자니 제후가 반란 일으킬까봐 두렵고, 군현제를 하자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게 두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다가 두 개의 장점만 결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자, 근데 군국제도 결국에 제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한고조 이후에 또한번 제후들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됐고, 결국 한무제 때, 아, 이거 군국제 안 되겠어. 군현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체제 정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무제 때는 어떤 정책을 썼냐? 군현제를 다시 확대하게 됐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법가가 이제 체득화가 됐기 때문에 유교를 좀 가지고 와서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대외적인 팽창이 많았고, 베트남 북부 고조선 멸망, 흉노 몰아내는 것까지 한나라가 완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소금과 철을 다 팔면서, 즉 전매하면서 이거를 재정적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는 하늘과 땅의 보물을 품고 있어 모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히 사사로이 철기를 만들거나 소금을 굽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모두 몰수하자. 즉, 소금과 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물품이 돼버렸는데,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그 재정을 오직 국가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필요한 경제력들을 여기서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나라가 이제 한무제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황제의 아내 쪽 집안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 외척에서도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적으로 되게 신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와, 저 왕망 어르신은 완전 성인군자야. 유학에 통달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칭찬, 그 명예를 바탕으로 결국에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신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학자다 보니까 주나라 초기의 정책들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발전했는데 옛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을 쓰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권이 점점 약해지게 됐고, 각 지역에서 힘이 좀센 사람, 즉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호족들의 추대를 바탕으로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나라 황실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이 광무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또다시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앞에 있던 한나라랑 비교해서 이 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후한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외척과 한간의 횡포가 심해지게 됐고, 결국에 농민들의 반란 발생하게 됐는데, 그 농민들의 반란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이 유명한 삼국지 소설의 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 영웅들이 건국했던 나라가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 시대가 되면서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통치 체제가 중요한데,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 실시해서 중앙에 왕이 있고 각 지방에 제후들이 있다. 자, 반면에 진나라는 법가를 바탕으로 9년제를 실시했습니다. 9년으로 두고 황제가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한나라 때는 이 봉건제와 9년제를 장점만 결합했던 군국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했던 지역은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신들 혹은 이제 왕의 가족들에게 주면서 그 지역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군국제는 한무제 때 9년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 문화는 이제 유교, 역사, 과학, 기술이 있는데, 유교는 한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서 통치 이념 채택됐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 그리고 훈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역사책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일단 만리장성 있고요. 도로를 건국했고 수도가 함양입니다. 이 국가는 진나라입니다. 1번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집트 문명. 2번 전국시대 통일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긴 거는 인도 문명이고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는 이제 한무제 때 이민족의 침입으로 천도하였다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주나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도로 한번 가볼게요. 인도는 조금 간단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왜 등장했는지부터 볼게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그때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하게 됐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란 깨달은 사람, 즉 해탈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인데, 불교를 창시하면서 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가 뭐냐면 평등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도 각 지역에서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왕들과 귀족들이 카스트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옹호하는, 후원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국가가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인데, 이두 국가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통치 체제에 활용합니다.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건국하면서 북인도를 통일했는데, 언제가 전성기냐?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도로망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아소카 왕이 전쟁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통치 체제가 되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칼링가 전투 이후에 나도 이제 불교에 기의해야겠다, 불교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교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전역에 사원과 탑, 돌기둥 등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유했습니다. 자, 이때도 거대한 사원과 탑을 건립하고 불경 연구를 장려하면서 불교를 되게 융성하게 시켰는데, 이때 유행했던 불교 종파가 대승불교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마우리아 왕조 때 그리고 아소카 왕 그리고 상자부 불교, 쿠샤 왕조는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를 보면 위쪽으로는 대승불교가 확산되고요, 남쪽으로는 상자부 불교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쪽에서는 대승불교, 일본까지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자부 불교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도에서는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 거기 대항해서 불교가 등장했고, 이 불교가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때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둘은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각각 장려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가르치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서 칼링가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수 있는 거 아소카 왕이죠.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1번, 불교를 창시한 거는 석가모니이기 때문 아니고요. 마우리아 왕조 세운 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이기 때문 아닙니다. 3번은 중국, 진나라에 관련된 설명이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 복습인 거 아시죠?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0: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1: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나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0: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2: 얼굴도 못 뵌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후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진짜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3: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4: 글쎄, 제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 잔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0: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5: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 더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0: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사연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덕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5: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6: 선산에 잰 양철 오두막을 찾으신대요.
5: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0: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

0: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어? 저기 양철 집 같은데?
1: 어? 아, 이 집이네. 아,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0: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 돋게 잘 지어 놓으셨네.
2: 아, 먼길 오셨죠?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1: 모자까지 벗으시고.
3: 아, 예, 반갑습니다.
1: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 같이.
2: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3: 아, 예,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1: 아, 빈터에다가 그러면은
3: 네네,
1: 이게
3: 맞습니다.
1: 집을 지으신 거군요.
3: 아, 네, 맞습니다.
1: 와.
4: 안녕하세요. 버려진 선산에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5: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4: 저희 어머니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그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 가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0: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산이구먼요.
5: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아 이제 우리 장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4: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를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0: 그런데 그토록 감성 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포목하는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3: 몇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냈었거든요.
4: 근데 너무 신기하게
1: 네.
4: 저희 남편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1: 네.
4: 스케치를 하셨었던 게 있어요. 근데
1: 그래요?
4: 그대로 나왔어요.
0: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 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안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1: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부도도 한 두 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1: 낡디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 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 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2: 아,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네.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네.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1: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으시겠다. 그러면 바닥은 또 왜 뚫으셨을까?
0: 기존의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1: 덕분에 단열장장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로드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 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 좀 해줘 보세요.
3: 근데 목창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장에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0: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오면 이제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1: 아느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전국 팔도 홍성 찾아 산 말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2: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 거 보죠?
0: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더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 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2: 오,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호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폴딩 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 이 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미닫이 창에 베이 윈도우 창에 픽스 창까지 창 전시장이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 창은 대순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2: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3: 아니요, 대나무가 네.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네.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1: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 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자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을 시켜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있네.
2: 오, 와, 풍경 좋다.
3: 좋죠.
2: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3: 자연석이죠. 저희 대나무. 네.

0: 시리즈 팔 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은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 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룸을 얻었으니.
2: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0: 네네.
2: 예? 얘는 쟤, 쟤는 쟤?
0: 네.
2: 이야, 그래요?
3: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친구 네. 오더.
2: 아, 오더. 네, 네.
3: 지시가 힘들었습니다.
2: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요.
3: 네.
0: 아들, 이리 와.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5: 이렇게 순종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4: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 주시고
0: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6: 선희야, 어? 너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4: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제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제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미나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1: 가정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했을까요?
3: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1: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선희 씨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3: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4: 야, 바꿔.
7: 야 이거 맛있게 들었네.
0: 먹어보지도 맛있게 않고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삼미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데.
1: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4: 아,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아, 앞에 산 너무 예쁘네.
0: 너무 좋다.
4: 진짜.
0: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1: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지요.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3: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1: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 집.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 집 눈빛은 이유가 있었네.
8: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8: 아, 그러니까요.
2: 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8: 네, 맞습니다.
2: 예.
0: 거의 다 제 취향이죠.
2: 그죠? 네. 와, 그래서, 아니, 정말, 이, 특히나 이 외장재가, 예,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0: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1: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2: 결국 감성은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0: 그치, 맞는 네. 것 같아요.
2: 지금도 남편의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9: 그렇죠.
0: 그렇죠.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러니까
7: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네.
1: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봅시다.
10: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1: 이거 혹시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 마루 아닌가요?
10: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폐교 마루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7: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10: 포천.
7: 그래서 또
10: 논산에서 포천까지
7: 화물차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시공하게 됐어요.
10: 생고생. 아, 예. 아, 하셔야죠.
7: 에, 암만요. 에, 해야죠. 에.
10: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7: 그럼요.
6: 어디세요?
1: 에, 사포질하고, 흰 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0: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10: 아, 아까 제가 요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1: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곡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0: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10: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0: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10: 네.
0: 근데 제가 이 브릭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형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교마루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1: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 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긴 이쁘다.
10: 그 농촌 체류형 쉼터?
11: 네.
10: 그 허가를 신청하신 건가요?
7: 아, 네. 신청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막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승인까지 네. 받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0: 근데 이제 농막은 이제 정화조가 옛날 되네 마네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11: 네.
10: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되고
11: 네.
10: 부엌도 되고
11: 네.
10: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1: 촬영 후 체류형 쉼터 허가가 나서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까지 들여놓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양철 오두막 옆 캬라마는 정체가 뭐죠?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캐러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10: 오.
0: 네. 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10: 네?
0: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러반을 사자고 해서 캐러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식 침실이죠.
1: 그런데 저기 저 대수반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2: 야, 여긴 거의 등산로를 만드셨는데요?
0: 근력이 키워지죠?
2: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0: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1: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요, 여기?
1: 아.
0: 카라반이 턱하니 있네.
1: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0: 오, 훨씬 시원한데요?
1: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와. 잠깐 올라와서 쉬고 했어요.
2: 양철 오두막 지을 때 쓴 이동식 카라반이래요.
0: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아,
1: 한번 보시겠어요?
0: 네. 오.
1: 직접 칠하고 남편이랑 네.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0: 어, 그냥 온전한 방인데요?
1: 그죠.
2: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0: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3: 포크레인에다가
0: 매달았어요.
3: 네,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0: 네.
3: 네. 그리고선 끌고 올라왔습니다.
1: 지금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아,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2: 고생 고생해서 끌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4: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2: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1: 생일.

0: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1: 이렇게 멋진 곳에서
2: 이렇게
1: 할아버지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2: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네.
3: 진짜 조상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4: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 지라든가 뭐 정림사 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터,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선희 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돋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야?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수장님. 조상 돋본 집 안 자꾸 한가롭게 면도나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5: 자, 조금 따올 수도 있어요.
6: 그러네요.
5: 예. 스킨이라.
7: 아니, 근데 선생님, 혹시 이 동네에 그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5: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진주유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아, 선생님이요?
5: 예.
7: 아, 아니, 그러면 그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3: 아, 오늘 탐구할 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5: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7: 아유, 안녕하세요, 며느님.
8: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7: 그러니까 우리 제 어머님께서 대종손 며느님이신 거죠?
8: 네.

0: 안녕하세요.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희 씨 27대 대종손 유만형입니다.
1: 대종손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제사로 방 안에서 지내던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때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때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2: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3: 300년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서 한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텨왔던 거죠.
0: 원래 이제 불 때는 집이었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1: 방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댕겨.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네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4: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1: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4: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어, 대단하시네요.
0: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죠.
4: 아이고,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아이고, 어떡해.
1: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짓은 거죠.
4: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 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3: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4: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1: 네, 복도예요.
4: 어,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1: 오른쪽부터 가세요.
4: 먼저? 네. 아,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1: 네, 네.
4: 어,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1: 복도가 좀 길어요.
4: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1: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3: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보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4: 오, 이제 방이 나오네.
1: 네네네.
4: 이 방 혹시?
1: 아, 네.
4: 누구 방이에요?
1: 손녀딸.
4: 아, 손녀 방. 네.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1: 손자 방이에요.
4: 아, 이 방은 손자?
1: 네네.
3: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집답다. 그런데 퇴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 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4: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그, 실내화를 시킨 거죠.
0: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4: 어,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3: 이렇게 길면 숨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저 끝방이 두 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놀래라. 이분 누구셔?
4: 오, 안녕하세요. 오,
1: 우리 아들이에요.
4: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1: 청주서 사는 걸 네.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살려고.
4: 아이고야, 그래요?
1: 네,
0: 같이 야, 함께 살고 있습니다.
4: 너무 부럽다.
0: 전 가족이.
5: 안녕하세요.
0: 여기 앞에 오는 우리 큰딸이고요. 뒤에는 우리 아들, 같이 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5: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그렇게.
0: 할아버지 뒤에를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조 잡수러 가면 꼭 구멍가게

0: 그치? 거 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어?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니까.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안 잡숫고 냉겨놔. 그러고 손자를 주려고.
1: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0: 뭐 짚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탁 찍는데, 야, 이거 뭐 무슨 현지 개벽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어째? 엄청 안 좋더라고. 이게 딱 포크라인으로 이제 탁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응?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1: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안 나? 아무녀, 이거.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 한편 참 넓다.
2: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보통 이 평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3: 네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2: 아무래도.
3: 다른 집에 가보면. 내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2: 그래요?
4: 어머니 때문에.
3: 네,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2: 그쵸.
3: 그러니까
2: 대돌 위에다
3: 이제
2: 신발
3: 비가
2: 올리고.
3: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그 지네가 발을 물어서 엄마 하고 신발을 벗어 내밀었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까맣고. 그거 엄청 독하더라고. 그 이제 119가 왔어. 그저 구급차가 그 앰뷸런스인가 그게 왔는데 무슨 중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뭐 열두제고 뭐막 체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 아니 지네인데 뭘 요란하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지네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애 씨는 물기로 먹고 물떼서 살던 대종손 집으로 시집 와서 단한 번도 비들이치지 않는 곳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대요. 에이구. 지금은 뭐 대궐이지. 대궐. 대종손 며느님은 매일 분무기를 들고 대골집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안 들치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물을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5: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6: 호수로 여기를 뿌린다고 그러네?
5: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2: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1: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2: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5: 네.
2: 아,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5: 네.
2: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5: 그렇죠.
2: 제사도 지내고, 예.
5: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저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좁다 보니까, 예.
2: 좁아서, 예.
5: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해라,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지는 않아요, 저희가.
1: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손집. 와.

0: 성편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1: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 우리 수업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3: 오,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네, 좀 엇갈려 있네요.
2: 약간 엇갈려 있어요. 예, 예, 예.
0: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2: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하시는데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보이면서 말이니까. 막 일을 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띄워달라고
3: 엇갈리게 해달라고.
0: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3: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상부장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이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2: 쓸 때 내가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0: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만 하답니다.
3: 그럼 이왕은 뭐죠?
2: 저희 침실.
3: 아, 부부 침실. 오. 와, 편백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2: 네.
3: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 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2: 네. 제 친구가 네. 이걸 하면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네.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
3: 그렇죠. 네. 맞아요.
2: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0: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몽.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4: 아유 어째 또 그만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자꾸 그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2: 아이씨 나 여기서 앉아. 나갈 거야.
0: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사할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2: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 양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 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하래요.
5: 내가. 엄청 커 양쪽 피팅이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이고
6: 당신을 왜 못 잡으세요?
5: 한 저기 누르고 있어서 이래가 이때까지 손으로다가 누르고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팔에 이걸 그걸 놓치면 어떡해요. 방 저런 데로 들어가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진 거 무궁화 5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0: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2: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 뭐 흉어물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저기 화장실을 네.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예. 그렇게 한 거예요.
0: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2: 그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5: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5: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
3: 간접화법인가요?
2: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5: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3: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2: 네, 아니에요.
3: 아, 안 잡아요?
2: 네. 아니, 싫어요. 나 좋아해요.
5: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 얼마나 사는 거죠?
2: 알았어요. 저로 가.
3: 의리도 사는 거죠?
2: 그래,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딱 안 살고 싶고.
3: 부부 클리닉 하시죠?
2: 맞습니다. 몰라요. 이거 찍으면서 또 클리닉이 됐는지.
0: 두 분 어깨도 거셨으니 화해하신 거 맞죠? 그럼 사이좋게 마지막 공간 담가러 갑시다. 에? 여기는 산소 아니에요? 22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3: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2: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3: 어, 지붕이요?
2: 네.
3: 어?
0: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 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5: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2: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
0: 만영신 하루 두 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5: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0: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 씨 대단하십니다.
3: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거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거기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일 겁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저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얻어진 선물 아닐까요?
0: 조상은 후손 덕을 보고 후손은 조상 덕을 보고 그렇게 300년 터가 지켜진 거였네요.
7: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8: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1, 11번째 챕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챕터라니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도 대부분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아주 어렵다라면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닛 1부터 3까지 차분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말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한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말로도 내가 새라면 나는 하늘을 날수 있을 텐데 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도 한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한번 첫 번째 유닛부터 천천히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죠. 왜 제가 다른 그런 시간과 달리 천천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쭉 설명을 읽어오면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공식처럼 대입만 하지 정확한 그 의미나 뉘앙스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긴 호흡으로 천천히 내용을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는, 자,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동사를 쓴다. 그래서 일반 동사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는 were를 쓴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가정법이면 가정법이지, 과거라는

현재말과 과거 완료라는 말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을까? 먼저 가정법 과거를 볼게요. 현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e is not here.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So, 그래서요, he can't join. 합류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현재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정법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If he were here, 그가 여기에 있다면, he could join. 그는 합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할 때 형태를 볼게요.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말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조동사도요, can't를 can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c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 현재 그는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말은 해볼 수 있겠죠. 그가 여기에 지금 있다면 그는 합류할 수 있을 텐데와 같이 말을 할 때, 현재 사실과는 반대됩니다라는 걸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시제를 한 단계 뒤로 보낸 겁니다. 원래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할 겁니다라는 걸 어떤 장치를 마련했다? 제가 지금 밑줄 그은 것처럼, 이 표절에서도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고, 그리고 주절에서도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줬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정법은 가정법인데 어떤 시제를 썼다?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어떤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할 때 시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잠깐 우리 can과 could를 얘기해 볼게요. can과 could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you로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can you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ould you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때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can you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could you라고 물어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무언가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를 둔다라는 느낌으로 could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장치인 거예요. 현재 사실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그런 거리를 설정할 때 시제를 어떻게 써주었다? 과거를 써준 겁니다. 됐나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있던 일을 반대로 한번 가정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는요, wasn't diligent. diligent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면한, 성실한이란 말입니다. 근면하지 않았다. So, 그래서 그는 실패했다. 그럼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 보면 그가 과거에 근면 성실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름에 과거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he had been 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도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긴 하는데 그 뒤에 have pp를 써줍니다. 그래서 wouldn't라고 하는 부정, 그말 뒤에 have pp를 써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시제를 한 단계 더 뒤로 돌리는 게 가정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법은요, 단순히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굳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정을 하는 걸까?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볼게요. 안타까움, 후회,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런 겁니다.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 없어서 합류할 수 없다라는 것 말고, 그가 여기 있다면 합류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느낌이에요? 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내용을 볼게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에 주의를 해라. 단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한다면 무엇한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단순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가정법은요,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비동사를요, 과거형으로 쓸 때, was랑 were

중에서 원칙상 무엇을 쓴다? 월을 쓴다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 가사에서는 가정법을 쓸때 was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거는 대화상에서 또는 노래상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이는 거지, 문법 원칙상은 were를 쓰는 게 기본이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건데요. 간단히 풀어보면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f I are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에서 가정법인지 아닌지 보려면 if절도 봐야 하지만 주절을 보는 게더 확실합니다. 주절에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였다?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were를 골라주면 됩니다. 내가 새가 될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하지만 말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도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고 얘기할 때 새가 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어떤 마음을 전달할 때 우리말로도 표현하듯이 영어로도 가정법을 통해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그냥 내가 새가 아니라 너한테 날아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라고 얘기하면 느낌이 훨씬 달라지죠. 그런 겁니다. 2번 볼게요. If you have don't have money, you can buy a new cell phone. 자, 이번에는 주절의 조동사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쓰이지 않았다라는 건 단순 조건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돈이 있다면 너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살수 있겠지. 살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냥 have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if절의 시제만 보려고 하지만 주절의 시제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조동사의 시제를 보고 과거형이면 가정법이겠구나. 그리고 현재형이 쓰이면 단순 조건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물론 had를 쓰고 could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느낌이 변한다. 만약에 가정법을 쓴다라고 하면 네가 돈이 있다면 너는 새 휴대전화를 살수 있을 텐데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는 거죠. 자, 이어지는 B.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한다면 나는 달에 갈수 있을 텐데,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건 무언가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는 가정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If we in space, 우주 여행을 한다면, 여행하다라고 하는 travel을 쓸 건데, 시제를 과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if we traveled in space, 갈수 있을 텐데, can go라고 써야 될것 같지만, 조동사 과거형을 써줘야 된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했어요. I could go to the moon.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 여행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말이나 해보는 거죠. 자, 이어지는 D번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야 하고요. D에서 우리는 1번 문제를 볼 거예요. 어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바르게 고쳐볼 건데, If I'm taller, I could be a model.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주절에 이 조동사의 시제를 본다. could. 내가 모델이 될수 있을 텐데, 가정해 보는 거죠. 내가 키가 더 크다면 이라는 말이니까 어떻게 써야 합니까? am을 바꿔줘야 합니다. 과거형으로 써줄 건데 was가 아니라 원칙상 were를 쓴다. 그래서 am을 were라고 써주면 정답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볼 거예요. 그녀가 부자라면 그녀는 그 호화로운 보트를 살 텐데, 무엇 할 텐데, 할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다? 가정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은 한번 해보는 거죠. if절도 과거로 쓸 거고요. 그리고 주절도 과거로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 2번밖에 정답이 안 돼요. If she were rich, 그녀가 부자라면 she would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형 써줬죠. By the luxurious boat. 정답은 2번이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크북 문제 B번을 또 풀어볼 거예요. 내가 부자라면 그 차를 살 텐데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f I rich를 쓸 건데, 비동사 과거형은 were 무조건 써주면 된다. If I were rich, 그리고 I would buy the car 라고 뒷부분을 완성해 주는 거죠. 이어지는 3번. 네가 일찍 일어났다면 학교에 늦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과거 완료를 써줘야 합니다.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 부분 had PP 써야 합니다. If you had 그 다음에 get up을 got up으로 써주는 거예요. Early 그리고 you 다음에 늦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늦었다라는 걸 가정에서 반대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지 그랬어 이런 말입니다. You would 쓸 건데 부정해야 돼요. So would not 혹은 wouldn't 그리고 have PP 써야 돼요. 그래서 have been late라고 써주면 된다.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으로 가볼 거냐? 혼합 가정법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혼합 가정법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가정하려는 일의 시제가 서로 섞여 있는 경우에 주의해라. 근데 이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문장을 볼게요. If I had finished it yesterday. 자, 여기에는 had PP가 쓰였죠? 과거 완료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젯밤에 끝냈더라면, 과거 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가정했습니다. I could go with you today.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너와 갈수 있을 텐데. 아, 어제 내가 그걸 끝냈으면 오늘 너랑 갈수 있는데 말이야. 어때요? 앞에 건 어제 얘기이고 뒤에 건 오늘 얘기입니다. 우리말로도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시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섞여 있다라는 의미로 혼합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재 사실을 뒤에서 얘기할 때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얘기하는 거니까 시제가 섞여 있구나.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정리해 볼게요. 혼합 가정법은 자, 이 부분에 밑줄 과거에 어떤 일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감스러운 혹은 안타까운 감정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표절에서는 had PP를 써주고요. 그리고 주절에서는 그냥 가정법 과거로 would나 could나 might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올 수도 있어요. 문제 풀어오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거 얘기, 현재 얘기. 2번 보겠습니다. If you had saved, 그냥 saved more money before, you could buy the car today. 앞에 말은 뭘까요? 네가 전에 더 많은 돈을 저축했더라면 너는 오늘 그 차를 살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좀더 모으지 그랬어. 그 말이죠. 앞부분은 어때요? before라는 말도 나와 있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혼합 가정법이고요. 우리가 before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는 과거 사실 얘기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had PP를 골라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앞에 쓰였다. 6번 볼게요. If she, 그녀가요, to the party last night, she would be tired now. 뒷부분의 주절은 그냥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녀가 지금 피곤할 텐데 말이야. 앞부분 볼까요? 그녀가 지난밤에 파티에 갔더라면 그녀는 지금 피곤할 텐데 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파티에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밤이라고 하는 시점도 과거로 딱 나와 있고 과거 완료로 쓰라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 정답을 had gone으로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정법은 과거 사실이든 현재 사실이든 한번 말을 꺼내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말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때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사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고 그에 따른 현재 사실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할 때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다라는 의미로 혼합 가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다. 자, 이어지는 B번 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그녀가 내 충고를 따랐다면 지금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 많이 하죠. 꼭 그녀가 아니라 너라고 해볼게요. 네가 그때 내말 들었잖아? 너 지금 안 그렇다? 아니면 너는 지금 후회 안할 건데 말이야? 라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각각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과거 완료로 써야 합니다. If she, my advice, 내 충고를 따랐다면 had PP를 써야겠죠. 그래서 had 다음에 follow를 쓸 건데 이 follow를
follow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지금 후회하지 않을 텐데 라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니까 가정법 과거 써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will regret. 자, 지금 하지 않을 텐데이니까 will not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왠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동사도요, 그냥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형태는 would not regre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다시 또 강조하지만 가정법은요, if절에 있는 시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주절에 있는 이 조동사의 시제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if가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조동사 과거형이 나와 있다?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어지는 워크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한번 활용해 볼 거고요. 1번 볼게요. 내가 아침을 먹었다면, 자, 이거 과거 얘기죠.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아, 아침 좀 먹을 걸.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잖아요. 앞부분은 과거 이야기하니까 과거 완료로 쓴다. 왜 그렇다? 시제를 한 단계 더 전으로 돌려 쓰면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영어에서는 시제가 정말 중요하다. If I have를 쓸 겁니다. 식사를 하다, 무언가를 먹다, have를 쓸 건데 had PP로 써야 하니까 if I had had breakfas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I 다음에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hungry 쓸 거고 비동사를 쓸 건데 조동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would not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 표현 들어가야 되죠. would not be hungry now.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그 말은 아침을 먹었어야 했는데 내가 안 먹어서 지금 배고프네 라는 후회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다. 2번 볼게요. 그녀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다면 지금 더 건강할 텐데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죠? 여기는 과거이니까 if she regularly 사이에는 had PP 써야 합니다. had exercised. 자, 그리고 그 뒤에는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써야 되죠? So would 그리고 비동사 would be healthier now 라고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정법과 직설법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설법과 가정법은 그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직설법을 먼저 볼게요. Because he is not here, he can't join. 그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는 합류할 수 없다.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엔 어떤 감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법을 볼게요. If he were here, he could join. 그가 여기 있다면 합류할 수 있을 텐데. 아, 참 아쉽네.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또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면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느낌은 다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와 보면 If he had been diligent,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근면했다면, 그가 근면 성실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건, 아, 근면 성실하게 좀일좀 하고 행동 좀 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지만, 이렇게 직설법으로 그가 근면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뿐에 불과하다.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건데, 기계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 차이가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2번. If you could drive a car, you could travel a lot. 네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말이야. 너는 여행을 많이 할수 있을 텐데. 아이고, 너 운전 못해서 어떡해. 안타깝네. 이런 말인 거죠. 이걸 그냥 감정 빼고 직설법으로 바꿔본다면, 네가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여행을 많이 할수 없어. 라는 그냥 그런 말. 사실만 딱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2번은 위에 있는 가정법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현재 시제인 can't를 고르는 게 자연스럽다. 이번엔 4번 볼게요. If I had slept enough yesterday.
시점이 과거입니다. 아, 내가

어제 잠을 충분히 잤다면 나는 could feel energetic now.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여기는 과거이고 여기는 현재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어제 충분히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didn't를 고르냐, hadn't를 고르냐가 질문입니다. 단순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had PP를 쓰지 않는다. 심지어 뒤에 주절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가 쓰였죠? 그러면 단순 과거형인 didn't를 골라주어야 한다. 자, 그리고 특징을 보면요. 우리 앞부분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으로 써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긍정이면 여기도 부정으로 써졌고. 그런데 이걸 또 기계적으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꾼다, 반대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미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내가 어제 잠을 충분히 잤다면,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부정문으로 바뀌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공식처럼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B번. 자, 이번에는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 쓸때 빈칸을 채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분히 저와 같이 채워볼 거예요. 2번과 5번을 해볼 겁니다. If she had taken the medicine, 그녀가 그 약을 복용했다면, 앞부분은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요, she would feel better. 그녀는 더 나아질 텐데. 지금 여기 would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에 나온 걸 보면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돼요?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우리말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she doesn't feel better. 지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요, 현재 시제로 쓸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긍정을 부정으로 바꿨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써본다면 단순 과거로 쓸 겁니다. 그래서 didn't라고 하는 부정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다라고 하는 표현 take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the medicine 아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자. 의미를 떠올려보고 자연스럽게 그녀는 그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 라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럼 한번 이제 5번 볼게요. 네가 자동차가 있었다면. You could have given us a ride. 자, 이번에는 could 다음에 have PP가 쓰였습니다. 여기도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과거에 자동차가 있었다면 너는 우리를 태워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과거 완료를 쓴 거죠. 자, 그럼 바꿔 말하면 네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쓸까요? 똑같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didn't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 have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써야겠죠. 그 뒤에는 a car. 네가 자동차가 없어서 그래서 너는 우리를 태워주지 못했지. 자, 이번에 뒤에도요 could라고 하는 과거형을 써서 할수 없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는 give us, 우리를 태워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어떤가요? 공식처럼 접근하지 않아도 의미를 보고 충분히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you didn't have a car. 네가 자동차가 없었어. 그래서 you couldn't give us a ride. 우리를 태워줄 수 없었지. 이건 단순한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고, 위와 같이 얘기하면 아,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감정이 숨어있다.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떤가요? 가정법. 이렇게 차분히 문제도 풀고 설명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도 쓸 겁니다.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1번 볼게요.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I could buy the watch. 내가 그 시계를 살수 있을 텐데, 시계가 굉장히 비싼가 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뭐 시계 관심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시계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엄청 비싼 시계를 사고 싶나 봐요. 이 위의 문장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참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느낌. 그런데 아래는 그냥 단순하게 사실을 얘기해 준 느낌입니다. 그럼 because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I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Because I. 자, 그리고 am을 쓸 건데요. I'm not이 되겠죠? 축약해서 I'm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rich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계를 살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보면 I'm not rich라는 말로 채워줄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2번. If you were sick, 네가 아프지 않다면 you would see a movie. 네가 영화를 볼 텐데 말이야.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라는 말이죠. 그러면 네가 아프기 때문에 너는 영화를 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단순 현재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아프기 때문에니까 as you are sick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현재 시제로 써주는데 똑같이. 그리고 여기는 부정이니까 여기는 또 반대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의미상 긍정으로 바꿔 써줘야 한다. 자, 어떤가요? 가정법. 이름이 굉장히 무시무시했지만 정작 내용을 들으니 쉽게 조금은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남아있는 가정법의 다양한 활용을 또 공부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깊이 있게 읽는 방법 연구했었죠. 이야기를 읽을 때는 공기템, 갈등, 흐름에 주의해서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읽을까? 공기템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모든 그 종류의 글을 읽을 때다 필요한 공기템입니다. 심지어 광고 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질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들에게 물어봐. 아, 진짜 물고 싶네. 이걸 물면 좀 이상하니까. 이걸 물어볼까?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는지, 어떻게 별들에게 물어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책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그릇 옹기라는 제목의 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이제 글이 여기 딱 나오겠죠. 이럴 때 우리 하윤이가 어떻게 물어보나 봐요. 그림에 나온 옹기에는 무엇을 담았을까? 자, 여기 그림 있죠. 이따 보니까 뭔가를 담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어디에 나온? 그림에 나온 옹기에는 무엇을 담았을까? 자, 그리고 여기 제목이 있죠? 글의 제목이 우리의 그릇 옹기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자, 뭘 보고? 제목을 보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치? 첫 번째 질문. 그림에 나온 이 옹기에 뭘 담을까? 두 번째 질문. 제목이 이런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걸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박물관에서 내가 옹기를 본 적이 있어.

자, 본 적이 있어. 이 글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내가 보았던 그 온기 맞나? 그 온기의 특성이 뭐지? 성격이 뭐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겁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이 별이 이거예요. 그림에게 물어봐. 제목에게 물어봐. 그럼 이건 본적은 뭘까? 바로 경험이죠. 경험. 경험. 경험에게 물어봐.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글을 읽기 전에 그림, 제목,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험은 뭘까? 자, 여기 지금 본적이라고 했죠. 경험이라는 건 우리 신체를 잘 보면 금세 알수 있어요.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냄새 맡아본 것, 그리고 내가 먹어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이죠. 내가 두 발로 걸어갔던 것, 그 곳, 그 장소, 이런 것들. 자,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림 보면서, 제목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공기템을 다 얻어간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요가 부분에 있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잘 넣어 보시고, 이제 글로 넘어갑니다. 옹기는 흙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입니다. 옹기가 뭐야? 그렇다면 옹기는 무엇으로 만든다? 일단 흙으로 만들어. 그쵸? 석유가 필요 없어. 철이 필요 없어.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보이는 그 흙을 가지고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즉, 옹기는 뭐다? 그릇이다. 옹기는 그릇이에요. 이 옹기는 사실 한자가 들어가 있는 말인데, 순수한 우리말로 치면 독이라고 들어봤어요? 독. 독. 독이 깨졌어. 독이 예쁘다. 할때그 독. 예, 독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아리가 대표적인 옹기입니다. 항아리 많이 봤죠? 자,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을 보관하는데 옹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보관이 뭐예요? 보관. 보관이 뭐지? 궁금하죠? 이럴 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보관, 아니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면 설명하는 글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 아, 사전을 찾아볼까? 우리 사전 찾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자, 보관? 아, 찾아보니까 간직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게 쓰이겠구나라고 알수 있다면 여러분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답을 알고 싶다면 질문을 해라. 이런 거. 네. 진짜 유명한 건데. 자, 보관하는데, 간직하는데 옹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옹기가 음식을 그럼 보관하는데 이 좋은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옹기가 음식을 보관하기 좋은 이유가 뭐야?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옹기가 음식을 보관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의 공기템. 질문. 뭐든지 읽어가면서 자꾸자꾸, 그러면 이건 어떤 거지? 막 이렇게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공부 끝 되는 거예요. 먼저,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옹기가 숨을 쉰다고? 옹기가, 이렇게 숨을 쉰다고?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옹기를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구멍들이 보인대요. 돋보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옹기는 흙으로 만드는데, 아까 흙으로 만든다고 했죠? 흙에 있는 모래알갱이들이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줘요. 이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래알갱이들이 있어. 이렇게. 모래알갱이.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모래알갱이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면 구멍이 있어. 서로서로. 그치? 이런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슉슉 다닌다, 드나든다, 이 말이에요. 자, 원래 여기 사이에는 수분이 있었대. 수분이 있었는데, 옹기를 가마에다 놓고 아주 센 불로, 그러니까 한 1000도 넘는 불로 막 구워내잖아. 이럴 때 물기가, 수분이 싹또 마른답니다. 이러면서 또 구멍이 생기는 거죠.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에. 이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줘요. 자, 보세요. 공기가 왔다 갔다 통하게 해요. 마치 뭐처럼? 숨 쉬는 것처럼. 그래서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옹기에 음식을 보관하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씨앗을 넣어두어도 다

껌해까지 씨앗이 썩지 않는답니다. 자,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까닭 첫 번째 뭐라고요? 숨을 쉬는 그릇이기 때문에 가에서 글 가겠죠. 하윤이가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 떠올리거나 살펴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가 기억납니까? 그림이 이런데, 제목이 이런데, 내가 이거 본 박물관에서 본적 있는데 막 이랬잖아요. 자, 뭐예요? 그림 1번. 또 뭐가 있나? 제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경험, 자신의 경험. 요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고 이제 짐작해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온기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이건 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상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무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요거 리을 기억, 혹시 모르는 친구 없죠? 이제 4학년이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이다. 네.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을 우리는 옹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옹기의 음식을 보관하면 쉽게 상하지 않는 까닭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글에서 볼 건데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작은 숨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었죠. 자, 그래서 기호로 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숨구멍, 예, 모래알갱이 사이사이에 쏙쏙쏙 들어있는 그 작은 숨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든다. 공기가 잘 통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네, 42번입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고 떠올린 질문입니다. 오늘의 공기템 질문. 여러분도 항상 읽으면서 괜히 물어보는 거야. 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막 물어봐요. 그게 훈련이에요. 글 읽는 훈련. 질문을 만든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보관하다가 뭐지? 옹기의 음식을 보관한다? 거기다 담아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간직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는 거죠.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에 보관했을까? 음식을 뭐 이런 거. 더 궁금한 것. 자, 그래서 요거. 사실 요 괄호에 있는 것은 없어도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야. 더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또 허리가 볼록한 옹기의 모양도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 앞에 거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옹기가 음식을 보관하는 데 좋을까? 이게 질문이었고 첫 번째는 숨구멍이 있다는 거죠. 숨쉬는 그릇이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불룩한 옹기의 모양이 바로 음식을 보관하는 데 아주 좋은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불룩 이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런 모양 때문에 장독대에 여러 개의 옹기들을 모아두면 옹기들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데 옹기의 모양이 도움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여러분은 질문을 했어야 해. 모양이 어떻길래? 이렇게. 그 모양이 어떻길래 왜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이게 바로 질문이죠. 자, 여기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이 옹기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으로 바람이 또 잘 통한대. 자, 옹기들이 하루 종일 오밀조밀 모여서 하루 종일 햇볕을 받아도 옹기의 위에서 아래까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대요. 만약에 옹기들이 날씬하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볼록한 데 없이 이렇게 날씬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햇님이 햇빛이 쨍쨍쨍쨍 할 때 여기만 따뜻해지고 여기는 안 따뜻해지겠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을 때 위아래가 모두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대요. 유지라는 건 뭐예요? 아, 나 지금 다이어트 하고요.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유지잖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온도로 서로 변함이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즉, 변함이 없다. 그래서 된장, 간장, 김치 따위의 발효식 음식을 옹기에 보관하면 음식이 알맞게 익어서 좋은 맛을 냅니다. 이 그 음식의 어떤 성분의 변화가 있다는 게 바로 발효지요. 변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이익이 돼. 그럼 이게 발효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됐는데 사람한테 절대 좋지 않아. 어, 냄새. 그럼 뭐야? 이건 썩었다고 하죠. 부패되었다고. 예. 똑같은 건데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발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온기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옹기소. 장소할 때 그 소예요. 옹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뭐라고 한다? 옹기장, 장인. 네, 그때 그 장자예요. 그리고 장소할 때 그 소자고. 그러니까 만드는 곳이니까 소자 붙이고 기술자니까 장자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옹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옹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옹기장, 장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옹기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옹기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지정이 뭐예요? 뭐랄까요? 딱 그 자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무형유산으로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주었다. 라는 뜻이 바로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이 뭐예요? 형태가 없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술이잖아. 기술. 기술을. 이거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란 말을 써주는 거고요. 글 3에서 옹기에 무엇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을까요? 모양이 되겠고요.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시오. 보관하다, 지정하다, 유지하다. 어떤 것에 자격을 주다. 뭐예요? 지정하다. 지정하다. 당신을 우리 반의 회장으로 지정하겠어. 자, 다 어떤 상태나 상황을 변함이 없게 하다.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옹기를 만드는 곳. 자, 장소할 때 소자 쓰고 기술자 장인할 때 그 장자 옹기 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휘력을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떠올린 질문과 그 질문을 만든 방법을 써내라. 이런 것들 예, 좋은 그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떠올렸습니까? 오, 옹기장이 얼마 없다고요? 몇 명이신데요? 뭐 이런 거. 몇 명이 될까? 이게 뭐예요? 바로 네, 더 궁금한 점. 예, 요거보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더 궁금한 점을 질문했어요. 자, 이렇게 쉽죠. 네. 자, 이번엔 다른 설명하는 글을 볼게요. 씨앗을 부탁해. 자, 제목 여기 있습니다. 차례 여기 있습니다. 제목은 씨앗을 부탁해. 그럼 질문을 계속 하라고 했죠. 별들에게 물어봐. 아, 씨앗을 부탁한다고? 왜 씨앗을 부탁하지? 어, 난 씨앗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거.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베다 뭐예요? 이게 베개처럼 벤다. 그래서 베개를 어떻게 써요? 베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 이게 베개예요. 이렇게 벤다고. 자, 금보다 비싼 씨앗값. 어, 진짜? 바나나가 사라져요. 오, 바나나 씨앗이 없다면서.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막 차례와 제목을 보고 뭘 만들어라?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박사님 이름 나옵니다. 안완식.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안완식 박사는 씨앗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온 분인데요. 보리와 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토종 씨앗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모아온 씨앗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그 우리나라 고유의 그 밀과 콩 씨앗들을 외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귀중한 연구 자료로 쓰이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씨앗 함부로 외국으로 못 가져갑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도 씨앗 들고 오면 뺏깁니다. 씨앗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앗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저 문익점의 목화씨를 생각해봐요.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원이에요. 자원. 안완식 박사는 지금껏 해온 공부와 연구를 통해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고 전국 곳곳에 토종 씨앗들을 하나 둘씩 모아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분이 한 일이 되겠죠. 모은 토종 씨앗들이 약 7천여 점 정도였는데 나중엔 2만여 점까지 늘어났답니다. 글을 읽기 전 가의 제목과 차례를 보고 글의 내용을 짚

짐작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더 궁금한 거,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딱 스치는 거, 그냥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질문. 씨앗을 부탁해. 여기서 벌써 딱 막히죠? 뭐, 왜 부탁하는 거야? 왜, 왜? 막 이렇게. 그냥 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씨앗을 부탁해라는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쵸? 의미가 뭘까? 아마 씨앗이 소중하니까 잘 보관해달라? 잘 지켜달라 뜻이 아닐까요? 하고 스스로 그냥 답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질문이나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농부들에게 씨앗을 잘 가꾸어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차례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왜 금보다 비싸다고 했을까? 뭐 이렇게 그냥 여기다 쓰면 되죠.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답을 여러분이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리와 밀을 연구하던 안완식 박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48에서 답한 내용을 깨달은 안완식 박사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48번에서 답한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토종 씨앗의 중요성. 이거 만약에 1번, 3번, 4번, 5번 답을 생각한 친구는 49번도 맞히기 힘들어. 왜냐하면 48번에서 답한 내용을 깨달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전국 곳곳에 토종 씨앗들을 다 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야겠죠? 자, 모아들여서 잘 관리를 하셨겠죠?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글에서 찾아볼까요?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 이게 바로 토종입니다. 토종이란 뜻이 있어요. 자, 토, 흙토자예요. 그러니까 그곳, 그곳에서 나는 예요. 자, 그곳에서 나는 식물에서 나는 씨 또는 씨앗. 이 종자가 바로 씨라는 뜻이 있어요. 씨. 그래서 본디. 그곳에서 나온 씨앗 이런 뜻이에요. 본디 그곳에서 나온 씨앗. 이게 바로 토종입니다. 그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씨앗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부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유전자원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훗날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 유전 자원센터, 농업 유전 자원센터가 세워지게 된 계기 시작이 되었다. 그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는 일을 계속했고요. 전국의 논밭을 직접 돌아다니며 토종 씨앗을 찾고 모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전국을 누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셀수 없이 많은 종류의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그 토종이라고 했죠? 토종 씨앗. 토종 씨앗. 예, 여기 토종 씨앗이란 말 나오죠? 이것과 조금 반대된다고 할까? 예, 이 토종 씨앗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조금 다르게 만든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량 씨앗이라고 해요. 좀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자, 이게 토종 씨앗이 정말 그 본디 갖고 있는 그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씨앗 하나 딱 심으면 무가 다섯 개 달리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만약에 토종 씨앗이 씨를 하나 심었더니, 예를 들어, 무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뭔가 거기다가 연구를 해서 막 조작을 했더니, 그 씨앗 하나를 심으면 무가 다섯 개가 나와. 그럼 사람들이 뭘 갖고 싶어 할까? 이걸 갖고 싶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예예요. 이런 식으로 토종 씨앗 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 사라져 버리다 보니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만 하더라도 대부분 외국에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더라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토종 씨앗보다 외국에서 돈 들여온 그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안완식 박사는 터늦기 전에 어떻게든 열심히 씨앗을 찾고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쌓았을까요? 그 씨앗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심고 지혜를 심고 이렇게 쌓아서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씨앗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일어난 일부터 차례대로 기여를 한번 써볼까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세워졌다. 안한식 박사가 토종 씨앗들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씨앗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부서인 유전자원과가 생겼다. 일단 나지요. 모으다 보니까 전문 부서가 생기고요. 그것이 나중에 자원센터로 발전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죠? 토종 씨앗을 찾고 모으는 일을 하던 안한식 박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이 거의 다 멸종했다? 이거 맞을까요? 아니죠. 멸종까지는 아니고 많은 종류의 토종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안완식 박사는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믿었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씨앗 속에 쌓아온 우리 민족의 무엇일까요? 역사. 역사. 그리고 지혜가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종 씨앗을 열심히 모으는 거였어요. 역사와 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진작하면 읽기에 알맞은 질문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안완식 박사는 토종 씨앗을 몇점 모았을까? 씨앗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부서는 뭘까? 토종 씨앗을 찾아 되살리기 위해 안완식 박사는 추가로 더 어떤 일을 했을까? 이 추가가 아주 강력한 힌트죠. 더 어떤 일을 했을까? 바로 이거죠.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1, 2번은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 씨앗을 찾아 모으기만 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과 다름이 없죠, 씨앗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심고 거두기를 거듭하지 않으면 결국엔 죽거나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한식 박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죠. 더 많은 사람과 씨앗을 나누고 그것을 심고 다시 거두어서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다시 받는 것이 바로 씨앗을 되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임도 만들었대요. 자, 이 박사님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목적은 뭐다? 토종 씨앗을 지키고 더불어 전통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모임에서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해줘요? 씨앗을 심고 기르고 다시 씨앗을 또 받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분들도 여기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 마지막을 지금 끝맺고 있는 거예요. 자,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을 지키시는 분이 이 박사님입니다. 이 모임 이름은 난 알지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토종 씨앗을 가장 건강하게 되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다라고 했죠? 자, 다. 많은 사람과 함께 씨앗을 일단 나누고, 자, 너도 심어, 너도 심어, 너도 심어. 그런 다음에 심어야 돼. 땅에다 심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거두어서, 열매 안에 씨앗이 더 많아졌네? 그렇잖아요. 씨앗 하나 심으면 열매 속에 씨앗이 더 많이 있잖아요. 자, 이 방법으로 건강하게 되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안완식 박사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서 글을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자, 그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완식 박사는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대요.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베껴 넣으면 되죠? 자, 토종 씨앗. 토종 씨앗. 자, 토종 씨앗. 그 다음에 전통 농업. 전통 농업. 네. 이 씨앗을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업으로 생명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다음 밑줄 그은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일. 자, 보존이 뭘까요?

요거 더더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임 아예 딱 나왔어요. 자 이거네. 자 이렇게 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요거죠. 이미 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커서 토종 씨앗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 뭐 이게 글 속에 이미 딱 나와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딱딱 짚어줘요.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책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뭘까요? 제목, 차례, 가격.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목에게 물어봐, 차례에게 물어봐, 그림에게 물어봐, 경험에게 물어봐. 물어보니까 정말 좋다.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강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화이팅!
3: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에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사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20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 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 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나 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사람들이 나 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0: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내가 뭐 할 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교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어휘도 하고요. 문법도 정말 중요한 거 다루고요. 그 다음 즐거움을 느끼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어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읽을 때마다 재미가 느껴지시죠? 이 기존 지식,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은 조금 더 읽기가 쉽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책이나 혹은 영어글을 읽을 때 좀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잘 읽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Had To가 있습니다. Had To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2: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1: Poppy fumed.
2: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1: Wally was confused.
3: Why are you both so angry?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푹 빠져서 읽게 될 겁니다. Wally's stomach growled. Growl이라는 것은 으르렁,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growl, 이 소리와 비슷하죠. 으르렁, growl.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왈리, 즉이 늑대의 배가 으르렁거릴 수는 없죠. 배가 어떻게 으르렁거려요?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이제 배고픈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셋째,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셋째 페니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갓 구운 쿠키 냄새가 촥 wafted outside 밖에 퍼졌다라고 지난 강의 끝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탈 난거 아니고요. 이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어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왈리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Before, 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그가 페니에게 묻기 전에, 이 간식 좀 나눠달라고, 맞죠? 간식을 위해서, 간식을 좀 달라고 묻기 전에, 간식을 좀 요청하기 전에, he had to fit in. 그는 끼워 넣어야 됐습니다. fit in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일정이나 계획 사이에 끼워 넣다, 집어 넣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 넣냐면, one last practice blow.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연습 불기를 끼워 넣어야 됐다. 즉, 페니의 집 앞에 좋은 냄새가 나니까, 아, 간식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에, 한 번은 이 풍선껌 불기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페니의 벽돌집 앞에서 또 벽돌집에 대고 눈 감고 숨 들이마시고 또 불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저기 아주 중요한 해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해토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기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해토라는 것의 원래 표현은 have to입니다. have to의 과거형인데, 자, 요거 일단 예문을 통해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day.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저의 숙제를 끝내야만 합니다. have to라는 것은 뭐뭐를 해야만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나타내죠. 의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 그 의무, 해야 되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 내 숙제를 끝내야 한다라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have to를 그대로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I had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내 숙제를 끝내야 했었다. 끝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had to이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 have to와 had to는 왜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알고 있죠? 바로 must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요. must는 과거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없다라는 말이죠. I musted 이런 게 없어요. must는 그냥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musted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X로 표시를 해두었죠. I musted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맞죠? 과거여서 여기에도 과거를 붙이고, 앞에도 과거를 붙이고, 여기에 있는 ED를 빼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must에 ED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must는 현재, 지금의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적절하니, 만약에 과거에 해야만 했다를 표시하고 싶으면, musted가 아니라, have to의 과거인 had to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나라는 것은 이 지금 왈리, 늑대 옆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닥순트,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이죠. 나는 이번에는 그를 멈추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어. 막 처음에는 불면 안 돼! Stop! No! 라고 해서 이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렸지만 결국은 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휴, 또 내가 말해봐야 어차피 불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릴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죠. What was the point? 요점이 뭐야? 요점이 뭐야? 라는 말은 말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stead, 그 대신에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 for the worst라고 돼 있네요. 그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왈리를 말리는 거 대신에, 맞죠? Instead 말리는 거 대신에 나는 넣었습니다. 나의 꼬리를 어디에 넣었냐면 between my legs, 나의 다리, 즉 개입니다. 개의 다리 사이에

0: 꼬리를 넣었다는 것이 되겠죠. 넣고요. And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꼬리를 왜 두 다리 사이에 놓냐 하면은 바로 혼났을 때나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혹은 겁먹었을 때 이럴 때 넣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왜 이 왈리를 안 말리고 그 대신 어차피 이 풍선껌 부는 연습을 왈리가 할 테니 왜 이 꼬리를 옆에 있었던 이 클램은 자기 두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냐 하면 왠지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페니의 집, 그 벽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벽돌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안 무너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Wally closes his eyes. Wally는 또 이제 불어야 되니까 늑대입니다. 풍선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Wally closed his eyes. 그렇죠. 그의 눈을 감았습니다. Took a deep breath.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되겠죠. Deep breath. Breath는 바로 숨입니다. 이 숨입니다.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그의 모든 힘과 함께 즉 온 힘을 다해서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 집, 이 마지막 페니의 집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벽돌로 만들어져 있죠.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다행스럽게도는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페니의 이 벽돌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Woohoo! I cheered. 내가 환호했습니다. Woohoo! 라고 내가 환호하고 막 신나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Wally는 그가 쓰고 있었던 그의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And stroll. Stroll이라는 것은 거닐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죠. 걷는 거나 산책하는 거나 거니는 거나 전부 다 걷는 것이니까요. Toward 무엇을 향해서 거닐고 산책하고 걸어갔냐면 앞문을 향해서. 여기서 앞문이라는 것은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막내 페니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죠. 이 벽돌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문으로 갔습니다. I know. 나도 알아.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왈리가 이야기하기를, 아, 나도 알아. 나도 이 쿠키 하나 먹고 싶어. 쿠키 하나 이거 먹으려고. 아, 나도 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근데 그 집 안에 있었던 페니는, 어, 왈리 왔어. 아유, 클램 왔어. 이렇게 반겨주겠죠. 페니는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greeted, greet은 반기다.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우리는 바로 클램, 이 닭순두 개와 소시지 개와 그 다음에 왈리 늑대겠죠. 우리를 반겨줬는데 마침 그때 뭘 했냐면 파피와 파이퍼가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이 옆마당을 통해서 막 뛰어오면서 뭘 했냐면 squealing, squeal이라는 것은 squeal, geek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소리에서 왔거든요. squeal, geek.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이 파피와 파이퍼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옆마당으로 막 뛰어왔을 때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페니가 우리를 반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Poppy fumed. Poppy는 첫째입니다.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Poppy가 fumed. Fume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인데요. 근데 씩씩대는 거예요. 머리에서 연기가 막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씩씩대는 거예요. Poppy가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왈리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What did I ever do to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파피가 화를 내는 것이죠. 파피는 지금 이해가, 파피는 지금 너무 속상하죠. 왜?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0: added. 파이퍼, 이제 둘째가 또 거드는 거야. 파이퍼가 뭐라 했냐면, 맞아. 나는 생각했어.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왈리야. 그런데, 너는 왜 우리 첫째, 둘째의 집, 파피와 파이퍼의 집을 왜 무너뜨린 거야?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나의 집을 왜 무너뜨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했는데?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왈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왈리는 자기가 풍선껏 부는 연습을 했지, 집을 무너뜨렸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왈리 was confused. 왈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왈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Why are you both so angry? 왜 너희 둘은 이렇게 화가 났어? 아직 이 두 채, 집두 채가 무너진 걸 왈리는 모르는 것이죠. 눈 감고 후 불었고요. 그냥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집이 무너진 걸 솔직히 모를 수가 있나 싶지만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으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결말 궁금하시면 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을 다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2: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Poppy fumed.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1: Wally was confused.
3: Why are you both so ang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4: Growl. Growl. Wally's stomach growled. Breath. Breath.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Stroll. Stroll.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Greet. Greet.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Squeal. Squeal.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Confused. Confused. Wally was confused. Why are you both so angr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단어는 바로 fume이라는 것인데요. 이 fume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hot soup fumed on the table. 이 뜨거운 수프가 어떻게 됐냐면 fumed 했답니다.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 fumed 했대요. 그러면 뜨거운 수프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수프는 바로, 아, 이 김이 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연기나 김을 내뿜다. 왜 뜨거우니까? 뜨거운 건 김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연기나 김을 이렇게 나오는 거나 내뿜는 거, 이게 바로 fume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나 뭔가 생명체에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fumed. 그녀는 연기나 김을 내뿜었습니다. When she heard the lie. 그녀가 뭘 했을 때? 그녀가 거짓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을 그녀가 들었을 때 머리에서 김이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연기나 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연기나 김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다? 몹시 화내다, 씩씩대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만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

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1단원 우리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단원 평가 문제와 그리고 단원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수행 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빠르게 문제 해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6쪽입니다. 자, 56쪽에 단원 평가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모형이 알맞은 식을 쓰고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두 개의 수모형이 있네요. 자, 위에는 우리 435를 수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있고요. 자, 아래에 있는 이 수모형을 우리가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보면 우리 100개짜리 수모형이 몇개 있나요? 한개 있습니다. 한 개. 자, 그리고 10개짜리 신모형은 5개 있습니다. 5개. 자, 그리고 1모형은 3개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들어갈 것은 153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 수모형을 다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자, 일단 100모형은 5개가 있고요. 10모형은 여러분들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모형은 8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정답 588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67과 804를 더해 볼 겁니다. 우리 더할 때는 뒤에 있는 1의 자릿수부터 더해 줘야 된다고 했지요. 자, 그럼 우리 1의 자릿수부터 더해 주면 7 더하기 4, 11개가 되는군요. 그럼 10모형 하나 더 만들 수 있지요. 자, 하나 올려주고 그러면 1개. 자, 1 더하기 6은 그렇죠. 7. 그럼 10모형 7개 생겼고요. 자, 100모형 3개 더하기 8개. 그럼 100모형이 11개가 생깁니다. 그럼 1000모형 하나를 만들 수 있지요. 자, 그럼 1000모형 하나 올려주고요. 100모형 하나 남습니다. 자, 1000모형 1개 그대로 써주면 1171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묻겠습니다. 423 빼기 165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세로 계산으로 해볼까요? 423 빼기 165. 자, 3에서 5를 빼줄 수 없으니까 우리 신모형에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해주면 13개에서 5개를 빼주면 8개 남고요. 자, 신모형도 하나를 더 가지고 와야 되네요. 자, 100모형 뿌셔뿌셔. 자, 그러면 신모형 11개에서 6개 빼면 5개고요. 자, 100모형 3개에서 하나 빼면 2개가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 2번은 25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입니다. 수직선 문제군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812입니다. 자, 근데 812가 되려면 우리 509만큼에서 얼마를 더해야 812가 될까?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812에서 509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812에서 509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812에서 509를 빼면 자, 2에서 9뺄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럼 뿌셔, 뿌셔. 자, 10모형 뿌셔. 그럼 하나도 안 남습니다. 자, 1모형. 그럼 10개 생겼겠죠? 자, 그럼 1모형. 12개에서 9개를 빼면 3개가 되지요. 자, 10모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안 뺀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를 안

써주는 게 아니라, 아, 신모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0.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백모형은 8개에서 5개 빼주니까 얼마예요? 3개죠. 아하, 그럼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그렇죠. 30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215보다 얼만큼 더큰 수? 347만큼 더큰 수. 그러면 이거보다 이것만큼 더큰 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덧셈이 되겠죠. 그러면 215에서 347만큼 더해보자. 자, 그럼 더해볼게요. 자, 5개에서 7개. 우와, 그럼 12개네요. 신모형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받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1모형 2개 남겠죠. 그럼 신모형 1개, 1개, 4개. 더해주면 몇 개예요? 맞아요. 6개예요. 자, 백모형 2개, 3개 더해주면? 그렇죠. 백모형 5개. 따라서 우리 347만큼 더큰 수! 얼마예요? 562예요.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두 수의 차를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붕붕 car. 차가 아니죠. 뭐예요? 뺄셈이죠. 자, 그럼 우리 뺄셈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볼까요? 714에서 302 빼겠습니다. 빼면, 자, 4 빼기 2는 2지요. 자, 1 빼기 0은 1이지요. 7 빼기 3은 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은 412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6 빼기 28과 907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907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628을 빼줘야 되겠죠. 7에서 8뺄수 없으니까 앞에서 부셔야 되는데 앞에도 없군요. 자, 그러면 백무용에서 부십시다. 부셔, 부셔. 자, 그럼 백무용 8개 남았어요. 자, 그럼 신무용이 원래 10개인데, 자, 10개에서 1모형으로 하나를 또 부셔야죠. 자, 그럼 몇개 남아요? 9개 남고. 자, 신모형 10개 생겼습니다. 17개에서 8개 빼주면 9개지요. 자, 신모형 9개에서 2개 빼면, 그렇지요. 7개지요. 자, 백모형 8개에서 6개 빼면 2개 남습니다. 자, 그럼 정답 279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6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거예요. 자, 화살표 따라가겠습니다. 348, 뾰로롱, 400보다 큰 수인가요? Nope, 아니죠. 자, 그러면은 더해줘라. 자, 그럼 348에서 493을 더해줘 볼까요? 348 더하기 493 해주면, 자, 8 더하기 3은 얼마예요? 11. 옳지. 하나 올려주고요. 자, 올라갔으니까 5개에서 9개 더해주면 여러분은 14개. 자, 그럼 하나 또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해주면 여러분 얼마예요? 8이죠. 아하. 자, 그럼 이쪽 아래 구름은 얼마? 84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볼까요? 자, 521. 400보다 큰 수인가요? 예. 자, 그러면 빼줘라. 자, 그럼 521에서 359를 빼볼까요? 자, 빼면 1에서 9뺄수 없으니까 부셔, 부셔. 그럼 신모형 하나 남지요. 자, 10개 줬습니다. 자, 그럼 11개에서 9개 빼주면 2개 남죠, 1모형. 자, 신모형 1개에서 5개 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백모형 부셔, 부셔. 자, 그러면은 우리 신모형 11개 생겼네요. 자, 11개에서 5개 빼주면 6. 그리고 4에서 3 빼주면 1. 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구름은 얼마? 16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볼까요? 자, 결혼식장에 신부 측 하객이 몇 명? 276명. 신랑 측 하객이 몇 명? 299명이 왔다고 하는군요. 결혼식장에 온 하객은 모두 몇 명인지? 자, 신부 측 276명. 자, 276명. 자, 276명 왔어요. 자, 여기 299명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더해줘야 되겠죠. 자, 온 사람들 다 더해줘 봅시다. 자, 더해주면 276 더하기 299. 그러면 6 더하기 9는 15. 아, 신모형 하나 더 생겼고요. 자, 1 더하기 7 더하기 9 해주면은 5. 신모형 17개다. 그러면은 우리 백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네요. 하나 또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신모형 7개 남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백모형 5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총온 사람 몇 명? 그렇죠. 575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가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세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빼주세요. 자, 이 규칙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615에서 137 더해보겠습니다. 137을 더해볼까요? 자, 5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2. 와, 10 모형 하나 더 생겼다. 받아올림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럼 1 모형 2개 남지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3. 그럼 얼마예요? 5죠. 10 모형 5개. 자, 100 모형 7개.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752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빼주겠습니다. 615에서 234를 빼줄게요. 자, 5에서 4 빼주면 하나. 자, 1에서 3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100모형 뿌셔 뿌셔. 그럼 10모형이 10개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한 개랑 더해서 11개. 11개에서 3개 빼주면 8개 남지요. 자, 100모형 5개에서 2개 빼면 3개 남습니다. 오호라. 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81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볼까요? 자,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에 적힌 수에서 원에 적힌 수를 뺍니다. 자, 그 수에 삼각형에 적힌 수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문제가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전혀 문제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사각형에 적힌 수 얼마예요? 911입니다. 자, 911에서 원에 적힌 수를 빼라네요. 자, 그럼 빼면 되지. 자, 빼줍시다. 911 빼기 592. 뺄게요. 자, 1에서 2뺄수 없지요. 자, 뿌셔, 뿌셔. 하나도 안 남았네요. 자, 그럼 10개 빌려줬습니다. 자, 그럼 총 11개죠? 11개에서 2개 빼주면 9개. 자, 없어요. 없는데 9개를 빼야 되네요. 자, 100모형 뿌셔, 뿌셔. 자, 그럼 10모형 10개 생겼어요. 10개에서 9개 빼면 하나 남습니다. 자, 100모형 8개에서 5개 빼면 3개죠. 오호라, 319가 나왔군요. 그럼 이거를 그 수에, 자, 삼각형에 적힌 수 735를 더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더하면 되지요. 자, 그럼 더해줍시다. 735를 더해주면 9 더하기 5는 얼마예요? 14지요. 자, 하나 올라갔어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5예요. 자, 3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10. 아하, 첫 모형 하나 생기고 100 모형은 없지요. 자, 첫 모형 하나 내려와 주시면 정답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054가 되겠죠. 자,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계산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결국은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81 더하기 529. 자, 더해 볼게요. 1 더하기 9는 얼마? 그렇죠. 10 하니까 하나 올려주고. 자, 1 더하기 8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1. 자, 그럼 또 하나 올려주고. 자,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5는 또 얼마예요? 와, 또 10. 또 그럼 하나 올려주고. 자, 그러면은 하나 올려서 내려가면 얼마예요? 1010. 자, 맞지요? 2번 보겠습니다. 637 빼기 241 해볼까요? 637에서 241 빼겠습니다. 자, 7에서 1 빼면 얼마예요? 6. 자, 3에서 4뺄수 없죠. 자, 그러면 뿌셔 뿌셔. 자, 10개 빌려줬습니다. 자, 13개에서 4개 빼야 돼요. 자, 그러면은 9개 남지요. 자, 5에서 2 빼면 3입니다. 396. 자, 근데 386이니까 땡 X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와, 이거는 두번 계산해야 되네요. 이럴 수가. 512 빼기 408 해봅시다. 자, 2에서 8 빼면 여러분들 못 빼죠? 자, 뿌셔 뿌셔. 자, 그럼 1 모형 12개 생겼어요. 12개에서 8개 빼면 4개. 자, 0개 0개 뭐뺄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10 모형 없어요. 자, 100 모형 하나 남습니다. 자, 104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617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더해줘 볼게요. 4 더하기 7은 얼마예요? 11. 자, 10모형 하나 늘었고요. 자,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6은 7. 721. 우와, 맞네요.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 정답은 OXO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굉장히 빠르게 10번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빨랐지만 어때요? 계속 문제가 조금씩 반복되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내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실수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 나 이거 너무 쉬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방심하면 틀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문제 풀때 덤벙대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숨 우리 돌렸으니까 11번부터 또 부릉부릉 달려봐야 되겠죠? 1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어느 쪽이 큰지 또는 같은지, 자, 이거를 써 넣으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 뭐예요, 여러분들? 두 개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개 계산 다 해볼게요. 787 더하기 453 해볼게요. 자, 계산해보면 7 더하기 3은 얼마예요? 그렇죠. 자, 하나 올라가고. 자, 9 더하기, 그러면은 1 더하기 8 더하기 5니까. 자, 하나 올라가고. 4개 남지요. 자, 1 더하기 7 더하기 4는 여러분 얼마예요? 12. 그렇죠. 하나 올라가고 2개 하고 1 내려오면 1240입니다. 자, 그럼 865 더하기 352는 얼마일까요? 더해볼까요? 더하면 7. 자, 하나 올라가니까 1. 자, 1 더하기 8 더하기 3 하면 또 하나 올라가고 2. 1 내려오고 1217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왼쪽이 더 크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두 막대의 길이의 합과 차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숫자 더해주면 되겠지요? 얘는 빼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고 빼주면 되는 거니까 해보면 되겠죠? 자, 255 더하기 166 해보겠습니다. 자, 더해줘 보세요. 자, 5 더하기 6은 그렇죠? 10. 1 하나 올라갔어요. 자, 1 더하기 5 더하기 6은 12예요. 자, 또 하나 올라가지요. 2. 자,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여러분들 4입니다. 자, 합은 얼마? 421이네요. 자, 그럼 빼보겠습니다. 255에서 166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5에서 6못 빼니까 자, 하나 부셔 부셔. 자, 그럼 10개 됐어요. 15개에서 6개 빼면 9개 되죠. 자, 4에서 6못 빼니까 백모형 하나 가지고 오면서 뿌셔 뿌셔. 자, 그럼 14개에서 6개 빼면 8개지요. 자, 백모형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자, 정답. 차 얼마예요? 89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13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에 세모표를 하면 되는 건데요. 자, 계산 해봅시다. 자, 해보면, 자, 우리 8 더하기 7 얼마예요? 15. 하나 올라갔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8 하면 11이죠. 자, 또 하나 올라가고 여기 하나 써주고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3 얼마예요? 7. 아하, 얜 715구나.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9에서 4 빼면 얼마일까요? 5지요. 9에서 1 빼면 8입니다. 8에서 2 빼면, 아하, 얼마예요? 6이죠. 오, 얘는 받아내림이 없네요. 다행이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7 더하기 3은 10. 자, 하나 만들어주고, 여긴 0이죠. 10. 자,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그렇죠. 5. 4 더하기 2 하면 6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어떤 거예요? 세 번째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거에 세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4번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저금통에 다음과 같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얼마인지 봅시다. 100원짜리가 3개. 자, 그럼 100원짜리가 3개니까 300원. 자, 50원짜리가 2개네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50원짜리 2개면? 그렇죠. 100원이죠. 자, 100원. 자, 10원짜리 몇 개예요? 5개네요. 그러면 50원. 아하, 그럼 총 얼마 있어요? 450원 있군요. 자, 그런데 오늘 270원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자, 더 넣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뭘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겠죠. 자, 450원에서 270원을 더해주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바로 720원이 됩니다. 자, 근데 720원이 있는데 얼마를 더 넣어야 900원이 될까요? 자, 이거는 900에서 720만큼을 빼줘야 남은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900에서 여러분들 720을 빼주면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들 빼주면 18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얼마를 더 넣어줘야 된다? 180원을 더 넣어줘야 된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써도 좋고 또는 이 풀이 과정들이 여기에 깨끗한 글씨로 잘 나타나져 있으면, 아, 이해했구나. 풀이 맞고, 당연히 풀이를 제대로 했으면 정답 180원도 잘 나오겠지요. 자, 그럼 이번엔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은이네 학교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 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년, 가장 많은 학년, 학생 수의 합, 더한 건 얼마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제시된 자료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1학년이죠. 가장 많은 학년은요? 3학년입니다. 자, 그럼 3학년과 1학년을 더해줘 봅시다. 167과 145를 더해주면 자, 7 더하기 5는 10이니까 하나 올라가고요. 1 더하기 6 더하기 4는 11이니까 또 하나 올라가지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얼마예요? 3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명? 그렇죠. 312명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16번 문제입니다.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4 더하기 5는 9, 7 더하기 3은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 올라가고 10, 0이고, 1 더하기 6 더하기 2는 얼마예요? 9죠. 아, 909m니까 어디가 더 빠른 걸알수 있어요? 아, 우체국 통해 가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16번의 정답은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덧셈씩 만들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야 되는데요. 자, 무엇과 무엇을 더했더니 825가 나왔다. 헉,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더해봐요. 214 더하기 347 해보고, 214 더하기 478 해보고, 아, 선생님,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별표. 난 몰라요. 자, 이렇게 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와서?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만 보면, 이거 언제 다 계산해? 이거 다 해야 되잖아. 자, 이럴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릿수 중요하다고 했었죠? 뒷자리부터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뒷자리가 5가 나와야 돼요. 자, 5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가장 뒤에 있는 친구들끼리 더해서 5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친구들끼리 조합하면 5가 나올 수 있을까요? 214랑 601이랑 더하면 끝자리, 1의 자리가 4 더하기 1이니까 5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47이랑 478 더하면 7 더하기 8은 15니까 하나 올라가고 5 남으니까 5될수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개만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214 더하기 601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면 4 더하기는 얼마예요? 5지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0은 얼마예요? 1. 자, 2 더하기 6은 얼마예요? 8. 엥? 815네요. 자, 그러면 214랑 601은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알수 있네요. 뭐랑 뭐가 들어가야 돼요? 347과 478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이 친구들을 계산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온다? 825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 18번 보겠습니다. 294와 어떤 수의 합이 657이라고 해요. 자, 294와 어떤 수의 차는 얼마인지 구해볼게요. 자, 어떤 수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수를 구해야 돼요? 자, 294랑 어떤 수랑 더했더니 657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자, 선생님이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자, 어떻게? 쉬운 걸로 바꿔봐라. 3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5가 되었다. 자, 네모 얼마예요, 여러분들? 2요. 바로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 5에서 3을 빼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3에서 얼만큼이 더 있어야 5가 되는 거는 결국 바꿔 말하면 5에서 얼만큼을 빼줘야 원래 3개가 있을까?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657에서 294를 빼보겠습니다. 자, 657에서 294를 빼주면 7에서 4 빼면 여러분 3이고요. 5에서 9못 빼니까 뿌셔 뿌셔. 그럼 15개에서 9개 빼니까 6개 남지요. 자, 5에서 2 빼니까 3입니다. 아, 어떤 수는 얼마다? 363이다. 자, 근데 363과 294의 차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363에서 294를 빼줘야 되겠죠? 3에서 4못 빼니까, 자, 하나 빌려오면 뿌셔 뿌셔. 13개에서 4개 빼면 9개. 5개에서 9개 못 빼니까 또 뿌셔 뿌셔. 자, 그럼 10의 자리가 15개죠? 자, 15개에서 9개를 빼니까 여러분들 얼마예요? 6, 6개 남습니다. 10모형이. 자, 100모형은 없고요. 자, 그럼 답은 뭐가 돼요? 그렇죠. 답은 69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볼까요? 어느 편의점에서 음료수는 188개 팔렸고, 아이스크림은 음료수보다 113개 더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자,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모두 몇개 팔렸는지 구하면, 자, 188과,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음료수보다 113개 더 많이 팔렸으니까, 113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만가요? 301입니다. 이 301을 음료수, 이건 아이스크림이니까 음료수랑 다 팔린 게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또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489입니다. 자, 그래서 총 팔린 거는 48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놀이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후 4시에 더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는 건데요. 자, 우리 950명만 입장할 수 있어요. 자, 9시 입장한 게 445명. 1시 입장한 게 289명이니까 일단 둘을 더해야 되겠죠?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 더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950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21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풀이 과정과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 뒤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대개 풀이 과정과 식을 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구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하고요. 또 정답이 맞았는지까지 보십니다. 자, 풀이 과정과 정답 잘 적어줘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정오 895점 모았어요. 나래 957점 모았습니다. 자, 사 먹을 수 있는 점수가 2래요. 자, 점수를 합해서 음식 한개사 먹을 거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점수를 합쳐줘야 되겠죠. 자, 957과 895점을 합쳐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1852가 나옵니다. 자, 그럼 1852점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럼 1852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우리가 1852보다 아래에 있는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1750, 그리고 1850, 1770까지는 사 먹을 수 있지만 1870은 사 먹을 수 없겠죠. 자, 그럼 총몇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풀이 과정과 여러분들 정답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수의 합과차를 구하는 건데 기역니은 디귿에 들어가야 될걸 찾아야 됩니다. 허, 선생님. 이것도 별표네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4 더하기 3 해서 이거 니은 어떻게 구하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4에서 무엇인가를 더해서 3이 됐다? 그럼 아, 13이 돼야 되나? 그럼 하나가 올라갔네?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324에서, 자, 이걸 그냥 전체로 어떤 수라고 해볼게요. 어떤 수를 더했더니 513이래요. 자, 그러면 513에서 324를 빼주면, 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빼보겠습니다. 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189가 나오죠. 자, 그럼 기역 구했어요. 기역 얼마예요? 아, 8이구나. 니은? 아, 9구나. 구했습니다. 자, 그럼 189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볼게요. 자, 1, 자, 그 다음에 10 넘어갔습니다. 그럼 5 나왔죠? 자, 하나에서 8개 뺄수 없으니까 뿌셔 뿌셔. 그럼 11개에서 8개 빼면 여기 얼마 돼요?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8, 9, 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수카드 중 4장 중 3장 골라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릿수 맞는다고 해요. 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 자, 가장 큰 수는 큰 수부터 쓰면 되겠죠? 974. 자,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여러분들 얼마예요?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347이 돼요. 자, 그럼 974에서 347을 빼준 값을 여러분들 찾아주면 되겠고, 그 과정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974에서 347을 빼면 여러분들 627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627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문제인데요. 자, 백팀과 청팀이 점수를 얻었어요. 자, 어느 팀이 몇점 차이로 이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백팀 이렇게, 청팀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팀 줄다리기 제기차기 점수를 더하고, 청팀의 줄다리기 제기차기 점수를 더해서, 나온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자, 그럼 누가 이겼는지를 알수 있겠죠? 자, 누가 이겼나요? 자, 이렇게 이긴 거를 하면, 653점을 받은 100팀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몇점 차이로 이겼냐고 물어봤죠. 자, 몇점 차이인지를 알아보려면 653에서 645를 빼줘야 몇점 차이인지를 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풀이 과정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100팀이었고 몇점 차이? 8점 차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학 1단원 문제 해결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올림이 있는 세 자릴 수의 덧셈이나 받아올림이 있는 세 자릴 수의 뺄셈을 이용한 여러분만의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단원 수학 마무리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엔 과학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소화와 순환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 예정입니다. 내신 실전 문제 10번부터 23번까지 빠르게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내신 실전 문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영양소와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소화 효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영양소의 종류별로 소화가 돼서 최종 산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양소의 이 소화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입, 그리고 위, 그리고 작은 장자 이렇게 장소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 그림처럼 영양소의 종류별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소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형태인 녹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우리 입, 그리고 이자 속에 들어있는, 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를 만나게 되면 이 길었던 녹말이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창자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소화 효소를 만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의 분해 과정 볼까요? 자, 단백질 굉장히 덩치가 큰 분자인데요. 자, 이것이 위액 속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나면서 중간 크기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을 만나게 되면서 또다시 중간 크기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작은 창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분해효소를 만나면서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럼 지방 볼까요? 자, 지방은요, 우리 입으로부터 흡수를 해서 입도 그냥 지나고 위도 그냥 지나고 작은 장자까지 도착을 해서야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쓸개즙인데요. 쓸개즙을 만나게 되면 크기가 작은 지방이 되면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를 만나면서 최종 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즉, 지방의 최종 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역 아밀레이스 맞고요. 이러한 아밀레이스의 작용은 입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펩신 맞고요. 이러한 펩신은 위에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트립신이 바로 작은 상자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디귿은 라이페이스이다까지 맞는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갈게요.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은 창자에서 모든 영양소의 최종 분해 산물이 만들어지고 흡수까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화 기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작은 창자에서는 펩신과 트립신의 분비가 모두 일어날까요? 자, 우리 이 펩신은요, 위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였어요. 따라서 위에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펩신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트립신은 이 작은 창자 쪽으로 분비되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쓸개즙은 간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그리고 쓸개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작은 창자에서 녹말의 소화가 시작이 된다? 자, 녹말의 소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곳은 바로 입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이 탄수화물 소화 시작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4번. 작은 창자에서 단백질의 소화가 시작된다.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단백질은 이미 위에서 소화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양소를 최종 선물로 소화도 하고 흡수하는 곳이 바로 작은 창자다. 이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영양소의 소화 효소와 최종분의 산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 녹말이 나와 있는데 얘가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 각각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와 최종분의 산물을 옳게 짝지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최종분의 형태는 포도당이 맞고요. 그리고 지방의 최종분의 형태도 지방 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맞고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모두 다 최종 분해 산물은 맞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소화를 도와주는 이 소화 효소의 이름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옳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말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의 이름은요, 펩신, 트립신이 아니라 우리 아밀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침과 그리고 이자액 속에 들어있었던 소화 효소였습니다. 자,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의 이름은 바로 라이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인데요. 자, 왜 쓸개즙은 되지 않느냐? 쓸개즙은요, 지방 덩어리 자체를 좀 크기가 작은 지방으로, 크기 자체만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화 효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펩신과 트립신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작은 창자에 융털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융털은 이 작은 창자 주름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작은 돌기들을 의미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융털들로 우리 작은 창자 표면이 덮여 있는데요. 자, 그것을 딱 단면을 잘랐더니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 나가 바로 암주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막 그물처럼 감싸고 있는 이 피가 통하는 곳 가가 바로 모세혈관이었습니다. 자, 이 모세혈관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고요. 수용성. 자, 그리고 암주관에는 반대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용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용성 물질들이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는 각각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수용성 물질부터 보시면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역류에 해당을 하고요. 지용성 물질은 지방의 분해 산물인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게 짝지은 것은 5번입니다. 14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은 모세혈관이고 나가 암주관이다라고 찾아줬었고요.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바로 우리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작은 창자로 흡수된 영양소들은 심장으로 이동한 다음 온몸의 조직 세포로 옮맞는다라는 내용도 우리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들이 이 융털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융털만 막 비대해지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이 순환계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 내용을 계속 뒤이어서 배웠던 겁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볼게요. 혈액의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순환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혈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혈장 성분과 혈구 성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혈구가 바로 세포 성분이었죠. 이 혈구는 다시 또 크게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각각의 기능과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들어 있습니다. 오목하고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적혈구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이 혈구인데요. 이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빨갛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혈장은요, 대부분 물이에요. 그래서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영양소와 노폐물 등을 녹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혈소판은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 아니죠. 자, 이것은 적혈구에 대한 설명이고, 혈소판은 좀 형태가 불균일합니다. 그래서 좀 비정형적인 뭐 이런 식으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릴, 백혈구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서 출혈을 멈추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혈소판에 대한 설명이죠.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통해서 체외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인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은 혈액의 구성 성분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그림 보고도 각각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빨간색 적혈구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핵이 있는 이러한 물질, 이 비는 백혈구입니다.

그리고 좀 불규칙적인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D는 혈소판이고요. 나머지 이 혈구 성분을 제외한 이 액체 성분은 바로 혈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A,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중요한 적혈구의 기능이었고요. B에는 핵이 있다. 백혈구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C, 혈장은 대부분 물이어서 녹을 수 있는 물질을 녹이고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D, 혈소판은 식균 작용을 통해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한다. 자, 이것은 B, 백혈구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답이 됩니다. A, B, D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으므로 많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심장과 심장에 연결된 혈관까지 나타낸 것인데요. 자, A, B, C, D는 이제 심장의 구조고요. 거기에 연결된 가나다라가 바로 혈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이거를 구조부터 찾아주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심장 나오자마자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름 찾아주는 것 정도는 쉽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쪽은 혈액이 들어오는 심방이라고 했었고요. 아래쪽은 혈액이 나가는 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 이쪽이 우, 이쪽이 좌라고 표현을 해서 각각 A, B, C, D의 명칭을 찾으면요. A는 우, 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는 우, 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C는요, 좌, 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D는 좌, 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장의 구조, 이름 찾아주고요. 그것과 연결된 혈관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온몸으로 뻗쳐서 나가는 이 나는 대동맥입니다. 자,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반대쪽 심방으로 들어오죠?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가가 바로 대정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허파순환 한번 볼게요. 자,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를 향해 가는 이 다는요. 폐 동맥이 되는 것이고요. 이 폐를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땐 반대쪽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즉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라가 바로 폐 정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혈관 이름, 심장 이름 이런 거잘 찾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 C는 심실, 그리고 B와 D는 심방이다. 자, 위쪽에 있는 게 심방이고 밑에 있는 게 심실이므로 둘의 설명이 바뀌었으므로 기억은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A와 B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 자, 지금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거 피가 지금 우심방 쪽으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온몸을 돌면서 조직 세포에게 산소를 나눠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직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혈액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폐를 돌아서 들어오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죠. 자, 3번 A와 B 그리고 C와 D 사이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해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계속 보겠습니다. A와 D는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일까요?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심실이기 때문에 B와 D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심장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 심방이기 때문에 A와 C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18번 볼게요.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방금 우리 혈관의 이름 찾아줬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은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자, 지금 가는요, 다시 들어오고 있는 정맥입니다. 대정맥이었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대동맥입니다. 자, 그러면 혈압은요, 이 심장에서 내보내는 이 압력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정맥보다는 동맥의 압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좋았던 것이죠. 따라서 가보다는 나가 더 높음으로 틀린 설명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가와라는 모두 정맥, 그리고 나다 모두 동맥으로 우리 함께 찾아줬었고요. 그리고 다를 통해서 나간 혈액이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합니다. 우리 폐동맥으로 쭉 연결돼서 이제는 이제 폐를 돌면서 기체 교환을 하고 오겠죠. 그다음에 나를 통해서 들어온 혈액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폐를 돌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다, 많은 설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자, 혈관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 ABCD에 해당하는 거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명칭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일단 A는요,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고 질겨요. 네, 탄력성이 좋습니다. 바로 동맥임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미세한 혈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맥보다 이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적은 C는 정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맥이 워낙에 혈압이 낮다 보니까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 D가 바로 판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찾아주시면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A. 동맥은요, 혈관벽이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동맥 혈관 다 터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 심장의 압력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혈관벽 굉장히 두껍고 탄력성 좋습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B. 모세혈관은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크다 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3번. C는 정맥이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의미하고요. D는 판막이었어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혈관의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왜냐면은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따지면 모세혈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이 동맥순으로 면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명칭 찾는 거니까 명칭 찾아주는 문제 정도는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온몸 순환부터 볼까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나가야 돼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무조건 다 동맥이죠. 온몸으로 나가니까 대동맥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은 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심박이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심실로 혈액이 옮겨지면서 허파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 쪽으로 가는 혈관인데요. 자, 언제나 동맥정맥의 기준은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간다? 그러면은 동맥인 거예요. 그리고 폐를 향해 가니까 폐동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혈관은 폐정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쫙 지어준 것은요, 대정맥, 대동맥, 그리고 폐동맥, 폐정맥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기역과 디귿에는 산소가 적게 포함된 혈액이 흐른다. 자, 지금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면서 세포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로 향해 가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폐를 지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얻어오게 됨으로써 이 폐를 지나는 순간부터 온몸의 모세혈관에 가기까지 여기를 흐르는 혈액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에는 산소가 적게, 니은과 리을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흐르는 것이 모두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3번, 심장은 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좌심방은 좌심실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좌심실은 온몸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을 보내줄 만큼 충분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큰 압력을 견디기 위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좌심방보다는 좌심실이 훨씬 더 심장벽이 두꺼운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허파순환 과정에서 허파 꽈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기체 교환을 하면서 산소를 다시 받아오게 되므로 5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온몸 순환 과정에서 모세혈관에서 우리 조직 세포가 세포호흡을 할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물질은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 세포호흡의 결과,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내보내게끔 전달하는 물질은 세포호흡의 결과물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고난도 탐구 문제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여섯 홈판의 세로 방향으로

바로 두개 홈에 각각 밤물, 흰자에, 달걀 흰자에, 그리고 콩기름을 쭉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가루로 쭉 뿌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밤물에는 녹말 들어있죠? 묽은 달걀 흰자액은 단백질 들어있어요. 그리고 콩기름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이죠. 자, 그렇다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해내는 지시약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만 청남색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리을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써 있는 이 용액은 뷰렛 용액으로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입니다. 따라서 묽은 달걀 흰자에게 들어있는 이 미음과 만났을 때이 미음에서 색깔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색깔 변화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은요,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역홈의 색깔은 청남색으로 변해요. 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음홈의 색깔은 선홍색으로 변한다? 그것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변해야 합니다. 3번,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콩기름 속의 영양소를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당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알수 있어요. 자, 4번,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반응이 일어난 홈은 기역이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1% 황산구리 수용액과 반응이 일어난 홈은 미음이다라고 찾아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시험관 A씨의 녹말 용액과 증류수를, 그리고 B와 D에는 여기다가 녹말 용액에다가 침용액까지 섞어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에서 4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시험관을 넣고 기다린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본 그런 실험입니다. 자, B와 D는요, 침용액을 넣었어요. 따라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소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에는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왜요? 증류수에는 어떠한 소화효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B는요, 엿당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C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 일어나고요. 청량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D에는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엿당을 검출하는 그런 시약입니다. 따라서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증류수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침용액이 분해를 한 것이었죠. 특히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분해했으므로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A는 간입니다. 쓸개즙을 생성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쓸개에 잠시 저장했다가 이 작은 상자 쪽으로 쓸개즙을 분비합니다. 자, B는 위입니다. 그리고 C는 이자액을 만들어내는 이자라는 기관이고요. D는 작은 창자, 그리고 E는 큰 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A, 간에서 쓸개즙이 분비되어 지방의 효사를 돕는가요? 자, 이거 그냥 보면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자, A에서 쓸개즙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A에서는 쓸개즙을 생성해요. 그리고 저장하는 곳이 바로 쓸개라고 하는 곳입니다. 쓸개에 저장했다가 이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B, 위에서 분비하는 위액에는 펩신이 있어서 단백질을 중간 크기로 분해를 했었죠. C, 이자에는요, 녹말 단백질 지방, 이 탄단지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로 분비함으로써 이곳에서 소화가 일어났었죠. 자, D, 작은 창자입니다. 자, 이곳이 소화계의 끝판왕이었죠? 영양소의 소화흡수 모두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E, 큰 창자에 에서는 더 이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에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림은 작은 창자 내부의 구조, 그리고 융털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작은 창자 내부분요, 이렇게 주름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주름의 표면조차도 굉장히 작은 돌기인 이러한 융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 바로 융털이고요. 이 융털을 잘라봤을 때더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 다가 암죽관,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나가 바로 모세혈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과 암죽관에서 분해된 영양소들을 쭉 흡수를 하는 거죠. 자, 그중에서도 이제 모세혈관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 그리고 암죽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간은 암죽관이다. 간은 융털이고요.

2번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잘 녹지 않으므로 달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3번 포도당 아미노산은 물에 잘 녹음으로 우리 나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고요. 작은 상자는 표면적이 좁아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융털이 있는 이유 자체가 표면적 굉장히 넓게 넓히기 위해서죠. 따라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작은 상자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해서 온몸의 조직 세포로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이어지는 순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볼게요. 그러면 혈액의 성분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성분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제 ABCD 정도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A는요. 가운데가 오목과 원반 모양의 적혈구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 세포 성분 맞고요. 자, 니은, B는요. 우리 핵이 있는 것을 보아 백혈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헤모글로빈을 가져서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 A인 적혈구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습니다. 디귿, C는 혈소판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D는 나머지 혈장이죠. 액체 성분입니다.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소나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혈관벽이 두꺼운 것을 보니까 A는 동맥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상대적으로 혈관벽이 얇고 그리고 판막에 있는 것을 보아 C는 정맥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온몸에 퍼져 있는 B는요, 모세혈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심장의 수축 때문에 생기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어야 되므로 이렇게 두껍고 탄력성 좋은 혈관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B에는 판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C 정맥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대정맥, 폐정맥은 둘다 정맥들이잖아요. 따라서 C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에요. ABCD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A는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일까요? 자, 일단 위쪽에 있는 A와 B는 모두 심방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번 B는 D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방보다 언제나 심실의 근육이 더 두껍습니다.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3번 C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 D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판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판막은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렇게 온몸순환과 허파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색깔이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심으로 기준을 나누어서 왼쪽은요, 파란색인데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온몸을 지나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어요. 따라서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폐를 지나면서 다시 산소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상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받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혈액은 혈관 안에서 양쪽 방향으로 흐른다? 자, 일단 이것이 정답입니다. 양쪽 방향이 아니라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그래서 판막도 존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나머지 볼게요. 자, 2번, 가와다. 왼쪽이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른다. 맞는 설명이며, 나와라. 오른쪽이죠? 동맥혈이 흐른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허파순환 경로 찾아보면요. 우리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를 지나, 폐를 지나, 나를 지나 B로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온몸 순환 같은 경우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라를 지나 온몸 지나 다를 지나 A로 도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호흡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9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듣기와 말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을 좀 전개를 좀 해보는데요. 자, 오늘의 그 핵심 문장,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로 정해봤어요. 왜저 문장으로 정했는지는 자, 강의 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담화예요. 자, 오늘 대화가 아니고 담화인데요. 담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자, 그 다음에 담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자, 우리가 들어보면서, 자,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자, 소중한 컨텐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연습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 문제부터 좀 보실까요? 문제 자체가, 자,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저희가 뭐라고 했죠? 자, contrast. 대조형의 문제라고 했고요. 대조형의 문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선택지를 미리 읽어둬야 되는데, 그래도 수능은 다행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1번만 미리 읽어두시면 된다. 왜? 요 1, 2, 3, 4, 5번의 진술은, 순서대로 지금 담화 안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1번 나왔다, 4번 나왔다, 막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순차적으로 등장하니까 1번만 읽어놓고 저 내용이 등장하면 X, X 하고, 오, X가 안 되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 딱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일치하는 것들은 다 X로 여러분들이 지워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그 다음에 5,000권 정도의 도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2주 정도이다. 그 다음에 반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연체료가 있다. 그 다음에 책을 빌리려면 학생증 가져와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다섯 개 진술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들 아니에요? 이 정도가, 이 중에서 이건 비상식적이야. 이런 선택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대조하시면서 정답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1: Hello, freshman. This is Mr. Baker, the school librarian.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It opens from 9 a.m. to 6 p.m. during weekdays, but it's closed on weekends.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currently.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앞에부터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면서 자, 저희가 일치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1: Hello, freshman.
0: Hello, freshman. 자, freshm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 리스닝 시간에는 처음 제가 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자, 우리의 여태까지의 130강 거의 수업을 제가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한두 차례 정도는 등장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1학년 학생을 freshman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보통 대학교 1학년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고등학교 1학년도 우리가 freshman이라고 할수 있고요. 중학생 1학년도 freshma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Hello, freshman. This is Mr. Baker.
0: This is Mr. Baker. 하나도 안 어렵죠? 저는

0: 스피커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분이 서로 밝혀진 상태에서는 I am을 더 많이 쓰지만, 자, 이렇게 신분이 서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this is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요. 물론 여기에서 이분이 I'm 뭐 baker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어이구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바는 아니지만 이쪽은 누구입니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1: The school librarian.
0: School librarian. library 정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일 것이고요. librarian이라고 해서 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통 우리가 IAN 이렇게 좀 많이 쓴다고 했죠? musician 같은 거 배우셨고 politician 이런 단어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어휘 시간에 배운 단어 적용해 보시면 자, school librarian이라고 해서 도서관의 사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내용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용건이 있을 거예요.
1: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0: 자, 뭐였습니까? I would like to introduce library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ant 대신에 우리가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would like to 많이 쓰는 거 아시죠? I would like to introduce. 다시 한번, I would like to introduce. 요 정도의 리듬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0: 가능하실까요? 오케이. 자,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예측의 동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도서관 소개하니까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지, 그 다음에 뭐책 빌리는데 무슨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는데 1번의 선택지가 뭐였어요? 주말에 문 닫는다였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1: It opens from 9 a.m. to 6 p.m.
0: 아이고, opens 9 a.m., 6 p.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그죠? 9시부터 6 p.m.이니까 6시까지 문 연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t opens.
1: It opens from 9 a.m. to 6 p.m.
0: Okay? From, to, 이런 거잘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1: During weekdays.
0: 자, during weekday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주중에는 지금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답니다. 자, during weekdays까지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진술이 무엇으로 예상되십니까? 이제 주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주말에 문 닫는다고 했는데.
1: But it's closed on weekends.
0: Good. But it's closed weeken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on 같은 단어 여러분들 잘못 들으셔도 뭐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But it's closed on weekends.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말에는 문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1번의 선택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X 이렇게 쳐놓으시고, 두 번째 선택지를 이제 집중하세요. 5,000권 정도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지, 도서관을 소개하는 지금 과정이니까, 소장 도서의 권수가 몇 권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까요?
1: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currently.
0: 자, 다못 들어도 library, 5,000 books, currently 이런 거 들리죠? 현재 5,000권의 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000권의 책을 현재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도 여러분들 소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소리가 the library has about 이런 게 들려요. 자,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The
0: The
1: library
0: library
1: has
0: has
1: about
0: about
1: 5,000
0: 5,000
1: books.
0: books.
1: The
0: The
1: library
0: library
1: has
0: has
1: about
0: about
1: 5,000
0: 5,000 books.
1: books.
0: Has about. 이런 소리들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두시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5,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O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갑니다.
1: The
0: The library
1: library
0: has
1: has
0: about
1: about
0: 5,000
1: 5,000
0: books
1: books currently.
0: currently. 자, 그 다음 진술은 무엇이었을까요?
1: You can borrow up to three books.
0: 자, 뭐가 들렸어요?

0: You can borrow up to three boo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up to라고 하는 표현은 상한선 얼마 얼마까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you can borrow, 당신은 빌려갈 수 있습니다. up to three books. 자, 느껴보세요. You can borrow up to three books 라고 하면, 자, 당신은 최대한 세 권의 책을 빌려갈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1: You can borrow up to three books. You
0: You can
1: can borrow
0: borrow
1: up
0: up to
1: to three
0: three
1: books.
0: books.
1: You
0: You can
1: can borrow
0: borrow
1: up
0: up to
1: to
0: three
1: three
0: books.
1: books. You
0: You
1: can
0: can borrow
1: borrow
0: up
1: up
0: to
1: to
0: three
1: three
0: books.
1: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0: 자, 사실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그죠? 요 문제 풀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문장이 훨씬 중요했죠. 뭐라고 했나요? Keep them. 그 책을 보관할 수 있대요. 최대 세 권까지 빌려갈 수 있고 그 책을 보관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for는 못 들으셔도 되지만 two weeks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 문장 완벽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you can borrow up to three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You can borrow up to three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0: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출 기간은 여러분들 지금 2주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것도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다음입니다. 다음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벌써 3번까지 오답으로 여러분 지원하셨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한번 가볼까요? 계속.
1: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0: 자, 앞에 부분을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담화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어휘가 조금 좀 문어체적이거나 좀 무거운 단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놓쳤습니다. 자, 그래도 어때요? 제가 한번 방해해 볼게요.
1: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0: There's no late fee.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자, 그럼 late fee가 뭐예요? 자, late는 늦은 것이고 fee는 요금이죠? 연체료를 late fee라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구어체 그 듣기의 그 지문 안에서도 굉장히 대화 안에서 혹은 이런 담화 안에서 상당히 자주 반복되는 어구예요. 그러니까 late fee라고 한다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거기까지 좋고요. 자, 그런데 앞에 부분의 내용이 좀 어려웠다라고 했죠?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0: Although you failed the book, 이렇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Failed to return the book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느껴져요?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고요. You fail, 당신이 실패합니다. 뭐 하는데? To return the book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책을 반납하는데 실패하더라도
1: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0: 자, by the due date라고 얘기했는데, 자, du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due는 형용사로서 사용되면 예정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정된 날짜까지 책을 반납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앞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연체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자, 정답은 여러분들 4번에다 일단 답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자,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잘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단어들 전부 다 문어체적인 단어들이고 조금 딱딱한 단어들이죠.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다시 한번 due to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때문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du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게 예정이 돼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due dates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뭘까요? 예정된 날짜라고 하면 자, 이건 반납일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due의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적금을 여러분들이 부었다. due dates. 뭐예요? 그거는 만기일이 되는 것이죠. 예정된 날짜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는 해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단어다. 알아주시고요. 연체료가 없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5번의 내용이 뒤쪽에 나올 텐데 정답과 뭐 관계는 없겠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1: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0: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1: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0: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어떤 책도 당신은 빌릴 수 없어요.
1: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0: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자, 그런데 연체료는 없지만 너 책 반납 안 하면 다음 책은 못 빌려간다. 이런 얘기고요.
1: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0: 자, 요 문장이 이제 다음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거 여러분도 먼저 들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오늘 마지막 핵심 문장입니다.
1: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0: Be sure to bring. 자, be sure to를 오늘 이제 한 단어로 외울 거예요. 확실히 뭐뭐 해라고 할 때 be sure to.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이렇게 얘기하면 네 카메라 확실히 갖고 와.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be sure to 다음에 뭐예요? Be sure to.
1: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0: 자, bring your student ID cards. 이렇게 얘기했죠?
1: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0: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책 빌리러 올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굉장히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Be sure to, be sure to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꼭 암기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 대표 문장으로 제시를 좀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고 끝내겠습니다.
1: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0: 이거 많이 들어봤죠?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 나올 거예요.
1: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5번의 선택지. 자, 맞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이 전체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읽고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Hello, freshman. This is Mr. Baker, the school librarian.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It opens from 9 a.m. to 6 p.m. during weekdays. But it's closed on weekends.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currently.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여러분들 오늘 담화 하나 저희가 잘 다루어 봤습니다. 자, 재밌는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정권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계약법 강론이 되겠습니다. 계약법 총론에서는 계약의 성립이랄지 효력 이런 걸 배운 거고요.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오면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공인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매, 공인 중에서 주로 하는 일이 매매 아닙니까? 뭐 아파트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얻어준다, 임대차. 그래서 통상적이라면 매매 두 문제, 임대차 두 문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매매에 대해서 강론해서 매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느냐? 이건데 매매 계약이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해줄 필요 없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된다. 그걸 우리가 성립하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쌍무 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데요. 이게 매매 계약이 되려면 여기서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인 데는 이 매매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만 이렇습니다. 만약에 대금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 이러면 이걸 매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교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2억짜리 벤츠랑 바꾼다예요. 그러면 10억 대 2억이니까 2억짜리 벤츠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금으로 8억 줬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맞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딱 대금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뭐가 붙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전부 다 교환 계약이라고 보십니다. 이렇게요. 결론. 매매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만 하시면 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인 매매할 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 것과 동시에 지급을 했을 거고요. 중도금은 한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잔금은 두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할 필요 없이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쌍무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을 매매계약 한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이거 하나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계약이다. 성립.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라고 하는 주된 계약 플러스 뭐가 붙냐면 계약금 계약을 따로 붙어요. 그래서 주된 계약에 붙어 있는 이 종된 계약을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매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라고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전부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주기로 했대. 약속을 계약금 1,000만 원. 근데 계약금을 일부만 줬다는 거예요. 500만 원만. 그러면 일부가 지급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됐다고 그래야 돼요. 아하. 계약금 전부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약금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을 텐데 이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증약금의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쓰겠대. 해약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교부자는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수 있는 거고요. 수령자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깰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둘이 주고받은 계약금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교포수배라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바꿔 출제를 합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메이슨 입장에서는요 그 계약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줬던 계약금도 가져라 포기 의사표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령자는 메이드웨이는 백상환이라고 그랬거든요. 백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뽑기만 날려서 될 게 아니라 내가 백상환 줄게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준다 할때 받으셔야 됩니다. 공탁 필요 없다. 다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에요. 그 주고받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포 수배라고 암기하시는 거고, 자 교부자는 너 가져라 포기 의사 표시도 되지만 수령자는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된다면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 있느냐? 공탁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런 해약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없고 원상회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부자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한 게 손해배상 해준 겁니다. 이거 자체가 손해배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지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수령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익 상환이니까 받은 계약금에 하나를 더 얹어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준 거다. 그러면 해약금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이 없고요. 또한 가지가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깨끗하게 완벽히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너 가져라 끝 이래야 되는데 너 가져라 하고서 돌아서 가지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줬던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받는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자 원상회복 없다. 다시요. 해약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교포 수배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자 손해배상 X로서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돼요. 특약.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합니다. 자, 아파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계약금이 10%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얼마를 지급했냐면 5억을 지급을 했대니까. 이렇게 계약금으로. 그런데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깨려고 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통상 지금 계약금이 10%잖아. 1억이잖아, 1억. 자, 그러니까 너 1억을 갖고 4억은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잘 들어봐라. 내가 사실은 병하고 매매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가 매매를 하자고 해서 내가 얘랑 매매를 아는 거야. 근데 네가 이 매매 계약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나 마음에 내 마음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위로 좀 해줄래? 이걸 위약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약금 손해배상 얘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급된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 유로금, 위약금, 손해배상 액으로 성질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특약을 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해서 당연 몰수 몰취할 수가 없대니까요. 다시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그럼 만약에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다 됩니다. 근데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은 단순히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특이라고 합니다. 위특이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위특, 위특 이렇게. 자, 해약금 해제인데요. 자, 565조 해약금이랑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을 했대요. 상대방에게. 자,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행에 착수입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포,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교포 수배라고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포 수배. 그런데 이걸 해약금 해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해란 말이. 해지하는 용도로 쓸 거다. 포기하고 배액 상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교포수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행에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이행에 착수가 돼버렸다.

네, 그러면 교포 수매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게 이행의 착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행의 착수라고 하냐면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갔대 이걸 이행의 착수라고 그런 거예요. 이행의 착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은 줬을 거고요. 이행기라는 말, 변제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한 날짜란 말이에요. 그걸 이행기라고 그래요. 이행한다, 변제한다. 그 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과 동시에 줬을 거고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하냐면 중도금부터잖아요. 한달 후에 중도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자, 두달 후에 잔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여기가 이행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도금이 지급이 됐대요. 이건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건 이행의 착수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중도금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행의 착수가 돼버린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교포수배로 계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 착수.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했다면 착수가 됐대. 그러면 해제가 안될 거고요. 자, 이행의 착수가 안 됐대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이행의 착수냐? 그랬더니 중도금이 넘어가는 게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 자, 두 번째. 어머나, 중도금인데요. 어음수표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그 중도금을 꼭 현찰로만 받아야 돼요? 어음수표로 받으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로 지급이 됐대요. 이것도 중도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행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다 이 소리잖아요. 이행기 전에 이행.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10월 1일 날 계약서를 썼고요. 10월 15일이 중도금 날짜고요. 자, 그리고 10월 30일이 잔금 날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 날짜가 자, 10월 15일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 10월 12일 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야 중도금 1억인데 15일 날 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겼걸랑. 그러니까 10월 12일 날그이 중도금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행기인데 미리 준거 아닙니까? 전에. 그렇죠? 근데 이걸 토지로 바꿔보면 자 근데 말이죠. 그 후에 10월 15일 날짜가 됐는데 15일 날짜가 됐는데. 이 토지가 개발된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날짜가 이행기다. 아직 착수가 안 됐다. 그래서 자, 받은 계약금의 폐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거야, 깰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소송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더라도 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착수입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야 해지한대. 착수야 해지한대. 이게 이행의 착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자, 중도금을 어음수표로 지급했어요.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요. 다 착수입니다. 그러면 착수가 됐으므로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게 뭐냐?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했대.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잔금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잔금에 꽂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그러면 중도금은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자 매매계약을 할때 계약금은 줘야 되는 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 중도금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넣는 게 좋겠죠. 왜? 배웠으니까 중도금이 넘어가면 계약을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만 걸고 바로 잔금으로 간다면 자, 잔금이 이행의 착수시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잔금을 꽂힐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이행의 착수라는 말은 당사자 간에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 혹은 허가받는다 이건 당사자끼리가 아니잖아요. 이행의 착수란 계약금 이외의 것이 당사자 간에 넘어갔다 주고받았다 여기를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지. 관청 가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뭐 허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자, 이행의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착수가 아니니 해제가 됩니다. 어떤 해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해약금 해제가 된다 이거예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자, 착수야 해제한대. 뭐가 착수인데? 중도금을 지급했어? 엄수표를 끌어줬어?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 착수야 해제한대. 그러나 소송 허가는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포수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 비용의 부담 이랬거든요. 자,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좋잖아요. 우리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동산 그 공유주간을 통했다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혼자 냅니까? 양쪽 다 냅니까? 양쪽 다 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 문제를 풀 때는 계약에 관한 비용입니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래서 쌍방이. 근데 자, 등기 비용은 어떨까요? 여기서 등기 비용은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할 때 매이돈이 합니까? 매수니 합니까? 이전 등기는 매수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과 등기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이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자, 당사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한대요. 균분. 자, 그런데 예외. 자, 무슨 비용?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효력 권리가 있는데 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대요.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랬고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자,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집이 있는데 여기서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그럼 여기서 지금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과실. 이 과실이 두 가지라니까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뭐 고의 과실. 그때 과실은 실수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자를 보면 자, 열매 실자를 써가지고 열매거든요. 과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득. 이득을 누가 보느냐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이득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득이라고 이렇게 과실로 나올 수도 있고 임대차니까 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매도인이 되겠고요. 자, 얘는 매수인인데 자, 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월세를 누가 갖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만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자는 월세를 계속해서 갑에게 줄 건지 지금 매수인은 병에게 줄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말을 바꿔보면 매수인이 이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이 과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매수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소리인데 보니까 첫 번째 대금 완납입니다. 대금 완납. 그러면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이 대금이 완납이 됐대 후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텐데 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주고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얘가 대금이 완납됐대. 그러면 그때부터 세입자는 월세를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가. 그런데 하나 더. 여기 보면 매도에 속한다. 그러면 자 인도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그리고 잔금 날짜는 이렇게 있는데 자 나머지 집에 세를 사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는 여기입니다. 중간에 덩 핀 거예요. 이 사이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임차에 나가고 이가 공실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정이 이렇게 됐거든? 내가 지금 계약금 끝나버렸고 있잖아. 잔금의 날짜인데 내가 공중에 뜬 거야. 나좀 미리 들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을. 그래서 영업이 잘 됐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과실 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건 이득을 보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인도 후가 되는 거지. 인도 후. 들어갔대요. 그때부터 과실을 누리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꿔야 되니. 자, 대금 완납 전 그래요. 대금 완납 전이래요. 대금 완납 전 혹은 자 인도 전, 인도 전,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 암기 코드를 잡아드릴 건데 전전 후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법정을 다시 보면 매매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아니한 이 목적으로부터 생긴 이득은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자 이때부터 이제 이득을 누린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잔금 날짜는 여기고 미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득은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매수인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뭘 지급하라는 소리입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자,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대요. 날짜가 정해져 있대.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으려다가 이자 지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기한이 정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매매할 때 거의 얼추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하고 내가 들어간 날짜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상관이라면 그 하루짜리 이자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한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실 수취권인데요. 자 과실이라는 게 여기서 과실은 이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구체적으로 과실을 어떻게까지 시험에 내냐면 직접 차임 이렇게 됩니다. 차임 이렇게요. 이득. 그러면 매매 목적으로 해서 발생되는 과실은 자 누가 갖느냐 그랬더니 원칙은 누가 가진다고요? 매도인 갖는 겁니다. 원칙은 매도인이 갖는다. 자 그런데 예외. 자, 매수인이 갖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대금 완납 후, 인도 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전 후라고 합니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전전 후, 전전 후. 자, 봐보세요. 매수인이 과실을 누린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대금 완납 후. 등기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제는 이렇게 장난을 칠 건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점부터 매수인은 그 매매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이상하죠? 왜 등기가 아닐까요? 대금 완납 후하고 등기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방우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를. 일반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은, 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오잖아요. 일반적인 형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계약서 쓴과 동시에 줬을 거고요. 이게 중도금인데, 봐보세요. 중도금. 어디가 동시행관계냐면,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관계잖아요. 여기. 사실은. 근데 어떤 매매가 할 수도 있냐면, 갑이, 자, 봐보세요. 자, 지금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도금을 줄 테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오, 이상하죠? 매매를 했는데, 잔금 받고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중도금만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매매 할 거예요? 안 할까요?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 저 지인 중에서, 정말 부동산 투자에 귀재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합니다. 얘는. 걔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 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 친구 한명 있어요. 그런데 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에 무슨 혁신도시인가 뭔가 아무튼 자뭐 들어온

0: 한다고 거기다 투자를 하자고 그래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 싫어. 근데 그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반토막. 이렇게 안 팔려요. 팔리지가 않아.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수업하고요. 쉬는 시간 돼서 이제 나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30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승현아, 있잖아. 이 아파트가 지금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매수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중도금을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하고 제 친구가 또 매수인한테 전달하고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 의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꼭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등기를 해달라는 이유가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 법상으로는 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칠 생각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러면 중도금만 받고 등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잔금을 다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권리자가 얘가 취득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꼭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뭘로 본다? 이득, 과실로 본다 이거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 후라고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과실 소유권 뜨면 머릿속에 전전 후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부터 기억을 하고 한다. 언제가 아니라고요?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꼭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암기코드 전전 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 장소라고 돼 있거든요. 대금 지급 장소. 그러면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냐 그랬더니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죠. 우리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주래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우리 현실에서는 그 매매 대금을 전부 다 계좌 이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게 58년도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에 매매 거래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검정색 가방에 딱돈 들고 가가지고 가서는 턱 보면서 이거 사러 왔소이다 이거지. 좀, 아, 너무 먼데요 선생? 세금 거좀 해주세요 하고 한다면 인도 장소 저희 집 앞에 그한 30일에 2주에 한 번? 그렇죠? 2주에 한번그 미니장이 열리는데 그 할머니들 야채 파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머니 야채 얼마입니까? 한 봉지만 주세요. 상추 3,000원. 어떡하죠? 상추 받고 돈 주잖아요. 상추 받고 돈 준다.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상추 받고 돈 준다. 그래서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다?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졸 검정고시 시험 대비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2학기 전체 단원입니다.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까지 전체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주제들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주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는요, 집합에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느냐, 바로 집합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의 보기들을 주고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혹은 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되고요. 집합의 뜻을 배운 다음에는 집합의 연산이다라고 해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등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집합의 뜻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집합의 연산까지는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명제에서는요,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명제의 뜻, 즉 명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다음 중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어서 명제의 역과 대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밖에도요, 명제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번갈아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 내용들도 차분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리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조금 어렵게 될때 출제가 되기도 하는 주제입니다. 저와 함께 명제의 역과 대우, 그리고 명제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시면은요, 진리집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문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진리집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겠죠. 그리고 명제의 문항이지만 집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집합과 명제는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단원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다음 명제의 역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요, 역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집합과 그리고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명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겠죠? 자, 명제라는 건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항상 참인식을 명제라고 한다? 아니죠. 그냥 참거짓이 명확하면 돼요. 이 말은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명제 찾기라고 해서 제가 예제를 몇개 가져와 봤어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가려드릴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는 짝수이다. 명제일까요? 이는 짝수이다. 이가 짝수라는 말은 어때요? 이는 짝수가 맞죠? 이렇게 항상 참인 문장이니까 이것은 명제가 맞습니다. 조금 바꿔 말한다면, 이 문장은 우리가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참인 것만 명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의 종류 중에 참인 명제가 있다. 자, 그러면 3은 짝수이다는 어떤가요? 3은 짝수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항상 거짓인가요? 아니면 어떨 때는 짝수이기도 한가요? 아니죠. 항상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인 문장도 역시나 명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제는요, 항상 참인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거나 이렇게 명확한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은요, 거짓인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구나. 이렇게 명제에는 참거짓이 명확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X는 2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가요? X는 2이다? X에다가 제가 2를 좌변에 이렇게 대입해 드리면 참이죠. 그런데 X에다가 제가 4를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4는 2다는 거짓이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이러한 문장은, 네, 참거짓이 명확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이세 번째 문장은요, 그냥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뒤에 가면은 이 조건과 조건을 붙여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제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들을 같이 보셨고요. 이어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 정리를 함께 해보실 텐데, 이번에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이 전체집합의 기호입니다. 유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끔

그럼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어떤 조건이요? X는 짝수이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2, 4, 6이 되겠죠.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다 해서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생소한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진리 집합이 처음 기출문제에 딱 등장했을 때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명제가 아닌 조건이라는 이 조건들을 앞에 것과 뒤에 것, 우린 이것을 가정과 결론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것 또한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제를 우리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부르고요. 이때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까지를 가정,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조건 또는 명제에 대하여 피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피의 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는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피 앞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물결이 되어 있어요. 물결 피. 읽는 방법은요, 피가 아니다 혹은 not 피. 이렇게 영어를 사용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조건. 예를 들어, X는 짝수이다. 의 부정은 무엇이 될까요? X는 짝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역과 대우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P가 아니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결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짝수이다의 부정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X는 짝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는 자연수이다 라는 명제의 부정은요, 이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한 이런 개념들이 모여서 큰 개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명제에서 네, P이면 Q이다 꼴이라고 배웠고요. 앞에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부분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부정하는 것을 우린 어떤 기호로 쓴다고 했죠? 네, 물결을 사용해서 P가 아니다. 그렇다면 Q가 아니다는요? Not Q.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Q의 부정, 이것은 P의 부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 명제의 역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역, 역방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죠? P에서, 네, Q로 가는 화살표. 요 방향을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하는데, 역이라는 것은 바꿔서, 그러니까 결론에서 가정이 되도록 반대 방향을 읽어주는 걸 우리는 이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를 우리는 명제의 역이라고 한다. 순서를 바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요, 대우라는 개념인데요. 이번에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긴 할 건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둘다 부정하여 바꿔놓은 명제를 우리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자꾸 왜뭘 바꾸고 왜 부정하고 이렇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 대우 명제라는 것은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제 역과 대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연습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역과 대우를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먼저 가정과 결론을 구분부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명제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명제가 있대요. 이때 가정은 어딜까요?

앞에 것. 그러니까 x는 1이다. 앞에 있는 것. 요게 바로 가정이 되겠고요. 결론은요? 결론은 x제곱은 1이다. 요게 바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역은 순서를 바꾸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x제곱이 1이면 요렇게 결론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적어주시면 돼요. x는 1이다. 요것이 바로 명제의 역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대우를 구해볼 텐데요. 대우는 부정도 하고요. 순서도 바꾸라고 했어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부정을 각각 먼저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가정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x는 1이다의 부정은요. 바로 x는 1이 아니다. 요렇게 해볼게요. 이것은 우리 기호로 낫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은 1이다를 부정하면 무엇이 될까요? x제곱은 1이 아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1이 아니라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이게 대우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같이 적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일단 부정해 놓은 것에서 순서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x제곱이 1이 아니라면 이면 x는 1이 역시 아니다. 요렇게 부정도 하고 순서도 바꿔 놓은 것을 우리가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명제의 역과 대우 개념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본다면 P이면 Q이다를 명제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색칠로 구분해 놓았죠? 이렇게 역은 순서만 바꾼 것이다.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무엇도 했죠? 지금 물결 표시, 부정도 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출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집합을 같이 정리하진 않았지만 집합은 명제로 배운 데 있어서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것들은 안에 원소들을 꺼내 주셔야 됩니다. 9 이하의 자연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는요, 1부터 9까지를 쭉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전부 다 바꿔주신 후에 진리집합은 무엇이라고 했죠? 조금 이따가 띄워드릴게요. 진리집합은 조건이 참이 되는 모든 원소들을 포함한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를 골라주시면요. 3하고 6하고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요. 정답 2번이 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진리집합은 무엇이다? 어떠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집합 내용하고 합체해서 공부하셔서 문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명제의 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은 우리 자신 있죠? 역은 어떤 것이다? 명제의 역이죠. 역에서는 순서를 바꿔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명제의 역은요, 앞에 나와 있는 가정과 뒤에 나와 있는 결론이 있을 때 순서를 뒤집은 것을 말해요. 따라서 명제의 역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제의 역이나 대우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나왔을 때는 반드시 가정과 결론을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함수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 함수 용어 혹은 함수 값을 실제로 구하는 문항들 아니면 이제 사지선다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성질들을 한 문항에 합쳐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로 출제가 되는 건 합성함수 혹은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지만 한 문제 안에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번갈아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요,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 그리고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무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무리함수

수화 요리함수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조금 더 심화가 되는 내용까지 시중 교재에 많이 담겨 있는 단원입니다.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로 검정고시에 출제하는 내용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유리함수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의 문제들이니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충분히 풀어주신다면 네,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와 함께 오늘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한 문항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기출문제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는 바로 역함수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F 함수를 뜻하는 용어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처럼 적어 놨죠? 이것은 F의 역함수라는 약속된 기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표에서 읽어내야 되는지가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함수는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 조금 많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함수라는 건 X에서 이렇게 Y로 대응되는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함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역함수라는 것은요, 역함수. 반대.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명제의 역대우에서 역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요, 함수를 반대로 읽어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원래 X가 정의역인데, 네, Y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원래 Y인데 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는 방법보다는, 아, 역함수는 반대구나.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역함수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 문항들이 어떤 문항이 있느냐? 바로 역함수의 함수 값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에 대부분 대응 관계, 대응표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까지는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역함수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역함수의 함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역함수의 성질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호로 보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보시면 함수 F가 있고요. 요 기호는 F의 역함수예요. 이때 어떤 것이 보이나요? 공식을 암기하실 때는 반드시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수에서요, F하고 괄호 안에 넣는 이것을 우린 누구라고 하죠? 보통 X라고 하죠. 그래서 Y는 FX 혹은 FX는 Y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왔다 갔다 쓰는데요.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원래 X 값이고, 밖에 있는 걸 우리 Y라고 읽어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역함수라는 건 x와 y를 맞바꾸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y 자리에 있던 것이 x 자리로 가고 x 자리에 있던 것이 y로 간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같이 정리를 해드려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울 거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아, x하고 y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함수에 요게 달려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달려 있으면 무엇이다? 역함수다. 역함수의 성질은 xy가 바뀐다. 이것은 반대로도 돼요. 되셨나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관계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함수 값을 읽는 요령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대응 관계표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X, 오른쪽이 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요. F4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같이 써볼게요. F4는 1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의 원소 4가, 이게 X의 원소예요. 네, 4가 어디로 가느냐. 화살표를 쭉 따라가 주시면 1에 도착을 하죠. 그게 함수 값이다.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대응표를 읽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화살표를 잘 따라가 주시면 되고, 단지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현으로, 함수 값의 표현으로 읽어내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방향으로 읽어주는 게 함수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읽는 게 역함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F의 역함수에다가 이번에는 1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Y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4에 도착을 하네요. 요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값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은 요 방향으로 x에서 y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역함수는 반대로 y에서 x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됐다면 이제 문제를 정말 푸실 수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어떤 기호죠? 역함수에다가 숫자 4를 넣어 달래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읽어주세요 라는 거니까 y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4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럼 같이 적어 볼까요? 역함수 4를 읽어주실 거예요. 방향은 어떻게 간다고요? 반대로. 그래서 4에서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니까 네, 1에 도착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f 역함수 4의 값은 1이 된다.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새로 등장하잖아요. 뭐 함수 값이라든지 아니면 대응표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역함수라든지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충분히 공부된 다음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셨고요. 역함수의 성질, 이렇게 x하고 y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요, 우리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순열이라는 건 순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가 출제가 되고 있고, 조합이라는 단원에서는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순열이 무엇이고 조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순열하고 조합 문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가 될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 문제는 순열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네, 조합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시고 이게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문제, 기출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지 아니면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결과는 마지막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개념부터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순열과 조합은요, 전부 다 경우의 수라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의 종류인데요. 경우의 수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중학교 용어들을 제가 교재에 넣어 놨는데요. 보시면 시행이란 어떤 실험 또는 관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너무 어렵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사건을 하나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홀수의 눈이 나온다. 상상해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행이라는 건 어떤 용어냐면 주사위를 던진다. 라는 걸 시행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내는 결과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아니면 더해서 4가 되는 눈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경우라는 건, 홀수의 눈이라는 건 1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각각을 전부 다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를 경우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그 가짓수를 말합니다. 되셨죠? 이런 기본 용어는 쭉 읽어가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예제들을 같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순열로 가볼 텐데요. 순열이란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제가 풀어서 적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순열은 선택하여 나열한다. 즉,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해요. 그럼 조합은 뭘까요? 조합은 그냥 골라 놓는 거예요. 조합해 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순서가 뒤바뀌어도 같은 사건일 때, 구분이 안될 때.
그때가 바로 조합입니다. 뒤에서 한번더 정리.

해드릴 텐데, 이 순열과 조합은 그냥 봤을 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지금 n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뭐 4개, 5개에서 중복 없이 몇 개, r개를 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4개 중에 2개를 택한다. 뭐 3개 중에 1개를 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택하여 여기까지는 순열과 조합이 동일합니다. 여기부터가 다른데요. 1열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까지는 순열과 조합이 똑같아요. 그런데 고른 다음에 1열로 배열하는 건 순열이고요. 그냥 골라놓고 끝. 이거는 조합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이 순열과 조합은 실제로 우리가 그 행위를 한다고 상상하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기호도 나와 있는데, 기호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유가 되실 때는 기호 공부 같이 해주시면 되지만, 우선은 순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자를 사용하고 어떻게 세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그냥 이렇다라는 건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3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3명의 학생이 1열로 서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지금 순열이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자, 왜 그러느냐? 보시면 3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을 1열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미 세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수 있죠? 지금 지호에서 시연이 이렇게 3명의 학생을 배열할 거예요. 맨 앞자리에는 아무나 올수 있죠. 그쵸? 어떤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나 올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지호라는 학생이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맨 앞에 올수 있는 건 지호에서 시연이 모두 다 가능하니까 세 가지다. 라는 거예요. 뭐 지호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호가 왔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누가 올수 있죠? 지호를 제외한, 요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두명 중에 한 명이 올수 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그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서라는 학생이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자리는요? 예서라는 학생이 왔으면 이제 한 명만 남아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경우를 정확하게 기호를 몰라도요, 그냥 우리가 똑같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순열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조합도 같이 정리해 볼 텐데요. 조합은 순열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 다음에 일렬로 세우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렬로 네, 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호로는 n개 중에 콤비네이션 C라고 써주시고요. R개를 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몰라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고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네 종류의 잡곡이 있고요. 여기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라고 했어요. 선택하고 끝이에요. 나열하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조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느냐?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꺼내니까 4가지. 두 번째는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꺼내니까 3가지.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 순열이 되겠고요. 조합은 순서가 바뀌었을 때 가짓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2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약분해서 6가지가 됩니다. 정답 1번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전체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에나입니다. 저희 오늘 독학사 영어 강좌 총두 개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좌고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문장의 품사, 특히 단어의 8가지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구, 그 다음 절, 그리고 문장의 종류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시면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모든 단어가 8가지로 구분이 되곤 합니다. 그거를 영어에서는 품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8가지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볼 품사는 우리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라는 건 뭐예요? 동작을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역할을 우리 명사가 하고 있고요. 특히 목적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동사 DS였다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 DS였다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품사는 우리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가 무슨 대자일까요? 대신하다라고 할때 쓰는 그 대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은 명사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주어와 보어와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품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친구인데요. 자, 우리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뭐뭐 하다 또는 뭐뭐 이다. 의미를 가지는 품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동작 동사예요. 자, 우리 동작 동사는 우리가 움직임을 볼수 있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거나 앞에서 춤을 춘다면 저의 움직임을 볼수 있겠죠? 해당하는 동사들 모두 동작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동사는 우리 상태 동사예요. 제가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움직임은 볼수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움직임은 볼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을 저희는 상태 동사라고 하고요. 자, 이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문장의 오형식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자, 영어에서는 한 문장에 반드시 한 개의 동사를 쓸수 있는데요. 그 동사를 우리는 본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동사 외에 다른 동사 형태들이 쓰였다면, 여러분 아마 독해하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to 부정사 또는 ing. 그쵸? 그 다음에 또는 PP 형태. 그래서 ing와 pp를 묶어서 저희는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와 분사 형태를 본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 준한다 해서 준동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품사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묶어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건데요. 자, 수식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꾸며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품사 형용사부터 같이 볼 건데요. 이 형용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사인데요.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수식해주는 대상이 형용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 명사는 형용사가 전담으로 맡아주기 때문에 우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서 봤던 동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같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는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봤는데요. 자, 그 다음 6번, 7번, 8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번의 전치사 보이시죠? 자, 여기서의 전은요. 앞전, 그러니까 앞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앞에 놓여져 있는가? 자, 보시면 명사, 그쵸? 뒤에 나오는 명사와 함께 작용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절대 혼자서 쓰이지 않고요. 반드시 명사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전치사 명사를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명구 친구들은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저희 앞에서 형용사 부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장에서 성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입니다. 자, 우리 접속사인데요. 붙을 접자를 써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연결해줄 때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 절과 절,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번째, 우리 감탄

명사의 기능을 할 때죠. 자, 여러분 명사 기능 기억나십니까? 저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명사구도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해주고요. 자, 이때 종류는 to 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가 쓰이고 이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해서 명사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세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주어 역할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목적어 역할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동사 뒤에 쓰였는데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보어 역할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도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쵸? I decided to save money. 돈을 절약하는 것을 결정했다. 해서 뭐뭐하는 것, 명사처럼 해석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Job is teaching English. 선생님의 역할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해서 명사의 기능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형용사구입니다.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형용사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꾸며주냐면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선 종류부터 말씀드리면 to 부정사, 그 다음에 전명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치사와 명사는 하나의 세트라고 했죠? 이 전명구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을 할 때도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뭐뭐 하는 명사 해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to 부정사 쓰인 거 볼 수 있죠? 근데 앞에 명사가 쓰여서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도 앞에 명사가 쓰여 있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 묶여서 앞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ay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라는 뜻이죠.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prevent jet lag 하면은 시차증이라는 뜻이에요. 시차증. 그래서 시차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러분 driver 하면은 운전자죠. 근데 어떤 운전자?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사구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부사 기능을 하는 건데요.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대상은 주로 동사. 동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문장을 꾸며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장. 그래서 종류로는 우리 to 부정사와 전명구 또 나왔죠? 전치사 명사구가 하나의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목적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 levy used,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e strong material, 목적어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였다는 건 부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부사. 해서 해석하시면 레비는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천막에서 튼튼한 재료를 사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 To make overall. 자, overall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작업복이란 뜻입니다. 작업복. 그래서 작업복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처럼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by가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ing가 이제 명사 기능을 해주죠. 그래서 전명구가 쓰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지금 day부터가 주어고 catch가 동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문장을, 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by ing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실게요. 그래서 by plus ing는 수단.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뭐뭐 함으로써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볼게요. 팀으로 헌팅하는 거 뭐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죠. 사냥함으로써 그들은 catch a lot more fish.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저희가 구와 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 절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자, 불완전한 절일 때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는 반드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동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요,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와 똑같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명사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사절 마찬가지로 하나의 절이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명사 기능 외울 수 있으시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기능을 하고요. 자, 우리 종류는 대절과 왓절, 의문사절, 복합관계대명사절. 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복합관계대명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what이 있죠. what. 그래서 what 뒤에 ever가 붙으면 whatever. 또 뭐가 있을까요? who가 있겠죠. who. who 뒤에 ever가 붙으면 whoever. 그래서 해당 그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들을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교재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라 우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자, 우리 동사 앞에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명사절이죠. 그래서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아, 여기서는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자, 밑줄이 두 군데 쳐져 있죠. 명사절이 두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명사절은 동사 뒤, 근데 비동사 뒤이기 때문에 보어절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밑줄은 우리 전치사 뒤에 쓰였으니까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고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쵸?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what follows, 따라 나오는 것들은 팁들이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tell, 말해라. what you can do,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is 하면 the problem is니까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that the body becomes confused. 신체가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쵸? About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에 대해서 신체가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우리 형용사절입니다. 자, 형용사도 기능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종류는 관계사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관계사절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저희 교재 뒷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절이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앞에 명사가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절이 등장했습니다. 이 절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냐면 형용사절이 되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뒤에 게 묶이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rop 하면은 뭐예요? 곡물이죠, 곡물. 근데 어떤 곡물이냐면 that is grown all over Brazil. 브라질 전역에서 재배되는 곡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spital 하면은 뭐예요? 병원이죠, 병원. 근데 어떤 병원이냐면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병원. 그래서 병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사 기능을 하는 절인데요. 자, 부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사절은요, 특히나 문장 또는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종류로는 이제 종속 접속사절이 있고 접속사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속사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간을 의미할 때는 when, 뭐뭐 할 때, 그쵸? 이유를 의미할 때는 because, 뭐뭐 때문에 조건을 얘기하고 싶다면 if,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although는 이제 양보라는 뜻인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The people, 사람들은 had to evacuate 하면은 대피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피하다. 그러니까 대피해야 했다가 되겠죠. The village, 마을을 대피해야 했다. 언제 대피해야 됐냐면, 자때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접속사 when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the dam that held back the lake, 그쵸? 자, dam인데 호수를 지지하고 있던 댐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대피해야 했다. 자, 여러분 지금 when절 보이시죠? when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대절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여기서의 대절은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구와 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문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을 볼수 있어요. 뭐 짧은 문장부터 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 그다음에 길고 복잡한 문장들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의미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평서문입니다. 자, 우리 평서문은요, 문장이 끝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종류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문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is going to show his work. 그는 그의 작품을 보여줄 것이다. 따로 부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긍정문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부터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가 껴 있는가? My car is not. 그쵸? It doesn't. 그쵸? Visitors may not. 해서 부정어가 껴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들은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dependable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내 자동차는 매우 믿을 수 있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에 해당하다. 그래서 not이 들어갔다면 다 부정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합쳐서 평서문의 역할을 해주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은요, 문장의 끝이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은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yes or no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 문장을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너밥 먹었니? 거기서는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의문문을 yes or no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구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세 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고요. 그쵸? 두 번째는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자, 우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일반 동사를 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는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만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ou are happy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are you happy가 되겠죠? 자, 우리 조동사도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조동사 자체만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you can swim을 바꾸면 can you swim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3번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일반 동사의 조동사라고 한다면 흔히 do, does, did가 셋 중에 하나를 써 주시면 돼요. 수와 시제에 맞춰서 하나를 골라 주신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형태에 맞춰서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의문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의문문입니다. WH question이고요. 자, 이 의문문의 특징은 의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yes or no question에다가 의문사만 하나 더해주시면 WH 의문문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밥뭐 먹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해당 의문문들은 답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간접 의문문은 조금 제가 별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0: 있습니다. 자,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의문사 절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들어간 건 맞는데 평서문 안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장의 끝이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납니다. 됐죠? 이때 간접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문장의 어순이에요. 어순. 그래서 의문사 뒤에,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조동사가 나오거나 다른 형태가 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간접 의문문은 주어를 바로 써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 자, 보세요. Another important aspect of your appearance is how you behave. 자, 여기 보이시죠? How가 의문사입니다. 근데 지금 조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주어 동사로 쓰였고 마침표로 끝났다는 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간접 의문문은요, 뭐뭐인지란 뜻이에요. 뭐뭐인지.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너의 외모에 대한 중요한 측면은 어떻게 너가 행동하는지이다. 해서 뭐뭐인지라고 해석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장은요, 명령문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쓰는 문장이고요. 주어 you를 생략하고 바꿔 말하면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건이 참고라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and 주어 will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or 주어 will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and 보통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쵸? or은 보통 무슨 뜻이에요? 또는 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러한 문장의 구성을 갖췄다면요. and가 그러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에 내용의 결과를 설명하는 절이 되고요. 그다음 or은요. 또는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의 결과를 설명하지만 않으면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so hurry down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입니다. 빠르게 내려가라. 어디로? 영화관에 매표소로 내려가라. 자, 그러면 you will get your tickets. 너는 티켓을 얻게 될 것이다. 괜찮죠? 자, 우리 네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감탄문이고요. 자, 말 그대로 감탄할 때 놀라거나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how로 시작하는 형태와 what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how로 시작하는 형태, 우리 감탄문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순서. 순서. 그래서 how 뒤에는 지금 주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형용사 다음에 어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명사의 구조를 넣어주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ow beautiful a flower this is.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하고 감탄하는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도 같은 의미지만 순서만 살짝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what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What a beautiful day.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기원문입니다. 말 그대로 기원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특히나 이 may라는 형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데 may 하면은 바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may you always be happy and healthy. 당신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해서 기원문에 해당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문장을 의미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문장을 분류하는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구조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금 단문 형태라고 되어 있죠? 자, 단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절이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절이라는 건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e scenery,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오지 않았죠? 이러한 형태를 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조는 무엇인가? 바로 중문이에요. 중문은 절이 몇 개인가? 두 개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를 잠깐 먼저 보시면 세 번째는 복문이고요. 절이 두 개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문과 복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접속사의 종류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등이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등이 접속사 하면은 무슨 느낌이 드세요? 뭔가 동등하고 대등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절이 두 개가 적혀 있는데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거를 등이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때의 문장을 저희는 중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복문은요, 여러분. 똑같이 절을 두개 사용하지만 종속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절에 하나의 절이 종속되어 있는 형태. 하나가 하나보다 더 메인, 주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요. We feel most comfortable 까지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메인. 그쵸. 핵심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들어가면서 여기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저희는 복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여러분, 혼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절이 있으면서 등이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동시에 들어간 말 그대로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는 구조일 때는 저희가 혼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자, 중문과 복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면, 절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절이 가지는 지위가 서로 다르다. 해서 중문은 서로 대등한 접속사, 등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복문은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는 접속사, 해서 종속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접속사를 썼는지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문에서는요, 지금 접속사 and가 들어간 거볼수 있죠? 자,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복문에서는요, when 접속사를 썼죠? 자, 뭐뭐 할때 시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절이 메인이고, 뒤에는 부연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 문장의 품사, 구와 절, 그리고 문장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계약법 강론이 되겠습니다. 계약법 총론에서는 계약의 성립이랄지 효력 이런 걸 배운 거고요.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오면 15가지 전형계약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공인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매, 공인 중에서 주로 하는 일이 매매 아닙니까? 뭐 아파트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얻어준다, 임대차. 그래서 통상적이라면 매매 두 문제, 임대차 두 문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매매에 대해서 강론해서 매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느냐 이건데 매매 계약이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요.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해줄 필요 없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된다. 그걸 우리가 성립하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쌍무 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데요. 이게 매매 계약이 되려면 여기서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인 데는 이 매매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만 이렇습니다. 만약에 대금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 이러면 이걸 매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교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 2억짜리 벤츠랑 바꾼다예요. 그러면 10억 대 2억이니까 2억짜리 벤츠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금으로 8억 줬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맞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딱 대금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뭐가 붙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전부 다 교환 계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요. 결론. 매매란 일방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만 하시면 되고 자,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인 매매할 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 것과 동시에 지급을 했을 거고요. 중도금은 한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잔금은 두달 후에 줄게요. 약속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할 필요 없이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쌍무유상 낙성불로식 계약을 매매계약 한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이거 하나 잡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계약이다. 성립.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자, 매매라고 하는 주된 계약 플러스 뭐가 붙냐면 계약금 계약을 따라 붙어요. 그래서 주된 계약에 붙어 있는 이 종된 계약을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매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라고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됐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전부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자뭐 1,000만 원 주기로 했대. 약속을 계약금 1,000만 원. 근데 계약금을 일부만 줬다는 거예요. 500만 원만. 그러면 일부가 지급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됐다고 그래야 돼요. 아하. 계약금 전부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약금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을 텐데 이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증약금의 성질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계약금이 하는 역할이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쓰겠대. 해약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될까요? 교부자는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수 있는 거고요. 수령자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깰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둘이 주고받은 계약금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교포수배라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바꿔 출제를 합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메이슨 입장에서는요 그 계약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줬던 계약금 너 가져라 포기의 의사표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령자는 매도인은 배액 상환이라 그랬거든요. 배액 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뽑기만 날려서 될게 아니라 내가 100 상환해 줄게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 100 상환. 그런데 말이죠. 자, 실제로 100이 넘어가야 되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메이슨이 욕심부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공탁은 필요 없습니다. 공탁은 필요 없습니다. 무릇 돈이라고 하는 건 준다고 할때 받으셔야 됩니다. 공탁 필요 없다. 다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에요. 그 주고받은 계약금하고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포수배라고 암기하시는 거고. 자, 교부자는 너 가져라 포기 의사표시도 되지만 수령자는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 있느냐? 공탁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런 해약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없고 원상회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부자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

이라는 게 소르베산 해준 겁니다. 이거 자체가 손해배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지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수령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익 상환이니까 받은 계약금에 하나를 더 얹어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준 거다. 그러면 해약금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이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깨끗하게 완벽히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이슨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너 가져라 끝 이래야 되는데 너 가져라 하고서 돌아서 가지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줬던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받는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자, 원상회복 없다. 다시요. 해약금해제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암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교포수배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자, 손해배상 액수로서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돼요. 특약.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합니다. 자, 아파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계약금이 10%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얼마를 지급했냐면 5억을 지급을 했대니까 이렇게 계약금으로. 그런데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고 그래요. 깨려고 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통상 지금 계약금이 10%잖아. 1억이잖아, 1억. 자, 그러니까 너 1억을 갖고 4억은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잘 들어봐라. 내가 사실은 병하고 매매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가 매매를 하자고 해서 내가 얘랑 매매를 안한 거야. 근데 네가 이 매매 계약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나 마음의 상처, 내 마음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위로 좀 해줄래? 이걸 위약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약금 손해배상 얘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급된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 유료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으로 성질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특약을 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해서 당연 몰수, 몰취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그럼 만약에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다 됩니다. 근데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은 단순히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특이라고 합니다. 위특이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위특, 위특 이렇게. 자, 해약금해제인데요. 자, 565조 해약금이랑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호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을 했대요. 상대방에게. 자,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행에 착수입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포, 수령자는 그 배익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교포수배라고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포수배. 그런데 이걸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해란 말이. 해제하는 용도로 쓸 거다. 포기하고 배익 상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교포수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행에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이행에 착수가 돼버렸대. 그러면 교포수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게 이행에 착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행에 착수라고 하냐면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갔대. 이걸 이행에 착수라고 그런 거예요. 이행에 착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은 줬을 거고요. 이행기라는 말, 변제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한 날짜란 말이에요. 그걸 이행기라고 그래요. 이행한다, 변제한다. 그 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매

할때 계약금은 계약서를 쓴 것과 동시에 줬을 거고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하냐면 중도금부터잖아요. 한달 후에 중도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자, 두달 후에 잔금 줄게요. 약속합니다. 여기가 이행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도금이 지급이 됐대요. 이건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건 이행의 착수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중도금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행의 착수가 돼버린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교포수배로 계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금 이외의 것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 착수.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했다면 착수가 됐대. 그럼 해제가 안될 거고요. 자, 이행의 착수가 안 됐대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이행의 착수냐? 그랬더니 중도금이 넘어가는 게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 자, 두 번째. 어머나, 중도금인데요. 어음수표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그 중도금을 꼭 현찰로만 받아야 돼요? 어음수표로 받으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로 지급이 됐대요. 이것도 중도금 지급되는 거예요. 이건 이행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다. 이 소리잖아요. 이행기 전에 이행.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10월 1일 날 계약서를 썼고요. 10월 15일이 중도금 날짜고요. 자, 그리고 10월 30일이 잔금 날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 날짜가, 자, 10월 15일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 10월 12일 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야, 중도금 1억인데, 15일 날 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겼걸랑? 그러니까 10월 10일 날그이 중도금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행기인데 미리 준거 아닙니까? 전에. 그죠? 근데 이걸 토지로 바꿔보면, 자, 근데 말이죠. 그 후에 10월 15일 날짜가 됐는데, 15일 날짜가 됐는데, 이 토지가 개발된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날짜가 이행기다. 아직 착수가 안 됐다. 그래서, 자, 받은 계약금의 폐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거야? 깰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소송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론.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더라도 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착수입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야? 해지한대. 착수야? 해지한대. 이게 이행의 착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자, 중도금을 어음수표로 지급을 했어요.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요. 다 착수입니다. 그러면 착수가 됐으므로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게 뭐냐?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했대.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잔금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잔금에 꽂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그러면 중도금은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자,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금은 줘야 되는 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계약금, 중도금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넣는 게 좋겠죠. 왜? 배웠으니까. 중도금이 넘어가면 계약을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만 걸고 바로 잔금으로 간다면, 자, 잔금이 이행의 착수시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잔금을, 잔금으로 꽂힐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이행의 착수라는 말은 당사자 간에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 혹은 허가받는다 이건 당사자끼리가 아니잖아요. 이행의 착수란 계약금 이외의 것이 당사자 간에 넘어갔다 주고받았다 여기를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거지. 관청 가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뭐 허가를 받았어요. 이건 자 이행의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착수가 아니니 해제가 됩니다. 어떤 해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해약금 해제가 된다 이거예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자, 착수야 해제한대. 뭐가 착수인데? 중도금을 지급했어. 어음수표를 끌어줬어. 이행기 전에 이행을 했어. 착수야 해제한대. 그러나 소송 허가는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포수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 비용의 부담 이랬거든요. 자,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 계약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좋잖아요. 우리 그냥 예상해서 편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혼자 냅니까? 양쪽 다 냅니까? 양쪽 다 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 문제를 풀 때는 계약에 관한 비용입니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래서 쌍방이. 근데 자, 등기비용은 어떨까요? 여기서 등기비용은.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니 합니까? 매수니 합니까? 이전 등기는 매수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과 등기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니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자, 당사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한대요. 균분? 자, 그런데 예외. 자, 무슨 비용? 등기비용입니다. 등기비용. 등기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효력 권리가 있는데 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대요.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랬고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자,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집이 있는데 여기서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그럼 여기서 지금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과실. 이 과실이 두 가지라니까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때뭐 고의 과실, 그때 과실은 실수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자를 보면 자, 열매 실자를 써가지고 열매거든요. 과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득. 이득을 누가 보느냐?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이득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득이라고 이렇게 과실로 나올 수도 있고 임대차니까 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매도인이 되겠고요. 자, 얘는 매수인인데, 자, 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월세를 누가 갖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만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자는 월세를 계속해서 갑에게 줄 건지 지금 매수인은 병에게 줄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말을 바꿔보면, 매수인이 이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이 과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매수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소리인데, 보니까 첫 번째, 대금 완납입니다. 대금 완납. 그러면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이 대금이 완납이 됐대 후,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텐데, 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주고, 동시에 관계이기 때문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얘가 대금이 완납됐대. 그러면 그때부터 세입자는 월세를 이렇게 줘야 되니까요. 첫 번째가. 그런데 하나 더. 여기 보면, 매도에 속한다. 그러면, 자, 인도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그리고 잔금 날짜는 이렇게 있는데, 자, 나머지 집에 세를 사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는 여기입니다. 중간에 덩핀 거예요. 이 사이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임차에 나가고, 이가 공실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정이 이렇게 됐거든? 내가 지금 계약 끝나버렸고, 있잖아. 잔금은 이 날짜인데 내가 공중에 뜬 거야. 나좀 미리 들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을. 그래서 영업이 잘 됐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과실 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건 이득을 보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인도 후가 되는 거지. 인도 후 들어갔대요. 그때부터 과실을 누리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꿔야 되니, 자, 대금 완납 전 그래요. 대금 완납 전이래요. 대금 완납 전 혹은 자, 인도 전. 인도 전.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 암기 코드를 잡아드릴 건데 전전후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법정을 다시 보면 매매 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아니한 이 목적으로부터 생긴 이득은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자, 이때부터 이제 이득을 누린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잔금 날짜는 여기고 미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득은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매수인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뭘 지급하라는 소리입니까?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예요. 그래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자,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대요. 날짜가 정해져 있대.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으려다가 이자 지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기한이 정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매매할 때 거의 얼추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계약 기간 끝나는 날짜하고 내가 들어간 날짜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상관이라면 그 하루짜리 이자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한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실 수취권인데요. 자, 과실이라는 게 여기서 과실은 이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구체적으로 과실을 어떻게까지 시험에 내냐면 직접 차임 이렇게 됩니다. 차임 이렇게요. 이득. 그러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과실은 자, 누가 갖느냐 그랬더니 원칙은 누가 가진다고요? 매도인이 갖는 겁니다. 원칙은 매도인이 갖는다. 자, 그런데 예외. 자, 매수인이 갖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대금 완납 후 인도 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전후라고 합니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전전후, 전전후. 자, 봐보세요. 매수인이 과실을 누린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대금 완납 후 등기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제는 이렇게 장난을 칠 건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점부터 매수인은 그 매매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이상하죠? 왜 등기가 아닐까요? 대금 완납 후하고 등기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갑하고 구라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를. 일반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은, 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오잖아요. 일반적인 형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계약서 쓴과 동시에 줬을 거고요. 이게 중도금인데, 봐보세요. 중도금. 어디가 동시행관계냐면,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관계잖아요. 여기. 사실은. 근데 어떤 매매가 할 수도 있냐면, 갑이, 자, 봐보세요. 자, 지금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도금을 줄 테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오, 이상하죠? 매매를 했는데 잔금 받고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중도금만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매매 할 거예요, 안 할까요?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 저 지인 중에서 정말 부동산 투자에 귀재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합니다, 얘는. 걔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년 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 친구 한명 있어요. 그런데 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에 무슨 뭐 혁신도시인가 뭔가 아무튼 자뭐 들어온다고 거기다 투자를 하자고 그래요? 난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난 싫어. 근데 그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반토막 이렇게 안 팔려 팔리지가 않아.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수업하고요 쉬는 시간 돼서 이제 나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30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승현아 있잖아 이 아파트 지금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매수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중도금을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하고 제 친구가 또 매수인한테 전달하고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 의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꼭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등기를 해달라는 이유가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 법상으로는 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칠 생각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러면 중도금만 받고 등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잔금을 다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권리자가 얘가 취득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대금 완납 후가 되는 거지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꼭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뭘로 본다? 이득, 과실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 후라고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과실 수식권 뜨면 머릿속에 전전 후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부터 기억을 하고 한다. 언제가 아니라고요? 등기시가 아니라는 거꼭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암기코드 전전 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 장소라고 돼 있거든요. 대금 지급 장소. 그러면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냐 그랬더니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죠. 우리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 장소,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주래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우리 현실에서는 그 매매 대금을 전부 다 계좌이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게 58년도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절에 매매 거래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검정색 가방에 딱돈 들고 가가지고 가서는 턱 보면서 이거 사러 왔소이다 이거지. 좀, 너무 먼데요 선생? 세금 거좀 해주세요 하고 한다면 인도 장소 저희 집 앞에 그한 30일에 2주에 한번 그렇죠? 2주에 한번그 미니장이 열리는데 그 할머니들 야채 파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할머니 야채 얼마입니까? 한 봉지만 주세요. 상추 3,000원. 어떡하죠? 상추 받고 돈 주잖아요. 상추 받고 돈 준다.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상추 받고 돈 준다. 그래서 대금의 지급 장소는 어디다?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세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우리 지금까지 뭐 평행사변형도 배웠고 직사각형, 마름모, 그 다음에 아주 반듯한 사각형, 정사각형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막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이게 이거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이거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머리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각형들 사이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그 관계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주 좋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머릿속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사각형 사이,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